식으로 진행되고요. 제조와 판매,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립재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와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0: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이슈와 정책 그리고 우리 일상 속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장애와 사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발달장애인 범죄 연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1: 네, 아마 기사에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아이스크림 한 개를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나눠 먹었던 지적장애인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서 또 제가 관련 연구를 현재 하고 있어서 오늘의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0: 예, 발달장애인 범죄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네, 발달장애인과 범죄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로 뭐 범죄와 관계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8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한 13%, 그리고 가해 경험이 있다 또는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같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한 대략 한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사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가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3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수조사를 할 때에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더래서 그때 이 문항을 한번 넣었었어요. 발달장애인분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를 하는 이러한 연루되는 일들이 꽤 나타나고 있어서 얼마나 되나 조사를 했던 거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피해는 이제 한 13%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로 폭행을 당한다든지 뭐 금융사기를 당한다든지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뭐 괴롭힘이나 데이트폭력, 뭐 성추행 등등의 다양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가해 경험도 아까 이제 꽤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폭행, 뭐 기물 파손, 절도 이러한 사례들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 예,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1: 네, 비장애인 분들도 그 범죄 피해를 입거나 가담을 하는 경우들이 물론 있죠. 근데 이 통계적 수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장애인 대비해서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훨씬 피해를 입을 확률도 높고 또 범죄 사건에 가담할 확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절도 폭행 피해를 입을 확률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0.4%. 또 절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 사건을 합쳐가지고, 통계를 찾아봐도 2.8% 정도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피해 확률이요. 근데 발달장애인분들은 아까 서울시에서만의 조사였지만 한 13% 정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6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그 아이스크림을 이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먹었던 그 절도와 마찬가지로 장애 특성에 대한 그 고려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통계상 어쩌면은 절도율 신고가 되고 조사를 받다 보니 절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비장애인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올해 지적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발달장애인 그 범죄 경험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최근에 한 1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분들을 한 분 한 분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만난 한 분은 그분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절도에 가담한 경험도 있고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험한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이기도 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던 그런 분이었죠.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 나쁜 행위를 했느냐, 본인이 알고 한 거냐라고 이런 부분들을 물었더니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먹고 살려다 보니 했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거 안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형들하고도 절도행위에 같이 가담했던 형들하고도 연락을 다 끊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낮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밤에는 그 배달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지적장애인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왜 자꾸 계속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이다라고 했고요. 절도 경험이 과거에 좀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회인이었습니다. 근데도 작년에 보이스피싱을 또 당해서 그 보이스피싱 당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느냐 이런 걸 물었더니 전화를 아침에 받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내고 말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대요. 뭔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0: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또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 피해 경험도 있고 뭐 가해 경험도 있고 다양한 분들을 지금 이렇게 만나면서 들여다보니까 비장애인 대비해서 피해를 입을 확률도 아까 통계적으로 6배 이상 높다라고 예. 볼 수 있고 또 가담, 범죄 가담하게 되는 부분도 본인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담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쁜 행위다라는 거를 알고 가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부분 역시도 이분들이 어쩌면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 범죄 예방에 대한 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당시엔 그거밖에 없었거나 혹은 너무나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행위들이 또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예.
0: 아직 뭐 많은 분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제가 몇몇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점으로 발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이 누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어땠는지를 물어보니까 학창시절에 일단은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학대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이미 중학생 때부터 주로 이제 경험들이 있었고요. 뭐 학교의 화장실 안에 감금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도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으면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들로부터의 다양한 뭐 따돌림이나 뭐 학대나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됐고 또 하나 독특했던 공통점은 복지기관을 다녀본 경험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1: 예.
0: 이분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섞여서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 자신만의 방식들을 찾으면서 범죄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가담을 하게 된다는 그런 특징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 많이 하신다는 그 발달장애인 분은 학창시절에는 가출을 해서 가출 패밀리 생활을 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자신이 청소년기에 같이 이렇게 자기랑 어울리거나 놀아주는 친구들이 없었대요. 근데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조금만 잘해주는 형들이 나타나면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들이랑 어울리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에 가담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현재 상태에는 그래도 뭐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형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이제 연락을 다 끊고 지낸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말씀을 해주신 내용의 핵심은 조금 더 자신의 하루의 일상이 바쁘고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를 당하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따돌림과 학대, 부정적인 경험이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가해 경험에 가담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예. 자, 장애아 사회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범죄 연루와 예방 그리고 사법체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담소네 공방의 예쁜 하루.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네, 지금까지는 20대 트렌드나 시니어 트렌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어린 중고등학생들의 달라진 모습을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아, 중고등학생이라고 네. 하면 몇 년생인가요? 뭐 X세대, MG세대, 부르는 세대 명칭이 따로 있을까요?
2: 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MG 세대라는 말도 엊그제 들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세대가 나왔냐라고 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벌써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10대를 일컫는 이른바 알파 세대라는
1: 아,
2: 말인데요.
1: 알파 세대.
2: 네, 말씀하신 연생으로 따지자면 2010년도부터 24년생까지를 지칭하는 말이고 딱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이죠. 그리고 이제 호주의 한 세대 연구학자에 의해서 이 용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이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고 심지어 자라면서 AI 활용이 너무 당연해진 시대적인 특성이 있고요. 활자보다는 영상 이미지 같은 것들로 소통한다는 특징이 있고 무엇보다도 부모 세대가 바로 MZ세대 중에 밀레니얼 세대들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저 이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보면 선두부가 있었고요. 뭐 네. 머리 길이가 조금만 길어도 교복 단추 하나만 풀어도 선두부한테 걸리면 예 혼이 좀 났던 요즘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정말 뭐 네. 웃겠죠. 격세지감을 느낄 텐데 자 요즘 10대들은 학교 갈 때 어떤 스타일의 옷을 선호할까요?
2: 요즘은 오히려 사복을 착용을 허용하는 고등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거는 학생들이 반대로 교복 입는 날을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예.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교복의 다양한 어떤 패션 아이템 같은을 착용해서 이제 그날만 특별하게 등교하는 이른바 등교길 패션 위크를 본인들끼리 자체 진행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걸 한 이후에는 전교생이 누가 가장 패션업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교생이 투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놀이를 하고도 있고 이렇게 하고 나면 영상 촬영을 하고 인스타에 올리는 건 또 기본 놀이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1: 예. 학창 시절의 꽃은 또 쉬는 시간을 네. 빼놓을 수 없죠. 종 치자마자 매점으로 막 뛰어가서 뭐 라면 먹던. 네. 요즘 10대들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주로 뭘 하나요?
2: 방금 제가 이제 쇼폼 영상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저 인터뷰할 때 보여줬던 게 바로 쇼폼 놀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쇼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기획하거나 뭐 별도로 찍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일상을 릴스나 쇼폼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릴스 게임이라고 해서 서로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쭉 내리다가 정해진 키워드가 나오면 벌칙을 수행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돌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릴스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아이돌 영상이 나오는 친구가 내기에서 지는 게임이고 이제 여기서 내기에서 지면 뭐 아이스크림 내기 에스케로 산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놀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1: 예, 저희 때와는 참 많이 네. 문화가 다르군요. 10대들의 달라진 학교 생활은 또 어떤 게 있어요?
2: 아, 이게 수학 여행이 또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한 영상이 있는데 바로 한 여고생들이 수학 여행을 갔다가 저녁 조모를 받는 모습이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서 이 영상이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좀 흥미로웠던 거는 요 한 방에 모여서 이제 잠자는 고등학생들의 숫자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지 않았었습니까?
1: 맞아요.
2: 기성시대의 네.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근데 요즘에는 한 4명 정도만 같은 방에 모여서 자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지방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로 올라오면 과거에는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은 것들을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성수동 팝업 투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도 또 수학여행의 성지였는데 제주도는 과거에는 뭐 주상절리를 간다 천지연 폭포를 간다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카트레이싱 뭐 이런 것들 액티비티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또 브이로그 촬영 이런 것들도 필수라고 합니다.
1: 그래도 역시 학교 생활에는 성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험만큼 요즘엔 수행평가가 중요하다고요.
2: 예전에는 이 기말이나 중간고사 같은 시험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물론 뭐 지금도 시험은 중요합니다만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수행평가입니다.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이 과중한 시험 부담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근데 아무래도 입시가 또 중요한 현실은 또 안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행평가 때문에 밤을 새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참신한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까라고 하는 이제 트렌드가 좀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얼마 전에는 음악 수행평가 과제로 전자 드럼 패드를 연주하는 학생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요즘에는 AI 관련된 프롬프트 작성 수행평가도 또 꽤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더불어서 창업자가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본다라든지, 그리고 인테리어 프로그램 사용 방법 같은 것처럼 이제는 수행평가 자체가 실생활과 굉장히 밀착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학교에서의 수행평가의 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AI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네. 학교도 AI 관련 교육이나 활용은 필수일 것 같은데 교과 시간에 AI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2: 기성세대가 AI를 배워서 좀 익혀서 활용한다라고 이제 AI를 보는 반면에 10대들은 AI가 그냥 원래 날 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AI 활용법 같은 것들을 교육하고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음악 시간에 노래 만드는 AI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직접 뮤지컬 곡을 만들게 하는 이런 형태인데, 실제로 그냥 뮤지컬 곡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강당에서 다 같이 공연까지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굉장히 잘 조화된 어떤 효능감 높은 교육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생 상담 역시도 AI를 좀 일상으로 좀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시는데요. 학생들이 AI를 통해서 고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AI 서비스를 유료 결제해서 학생들한테 배포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네. 졸업사진도 또 큰 추억인데요. 네. 졸업사진도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가 달라졌다고요?
2: 네, 뭐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라고 해서 한때 이제 뭐 화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요즘도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의정부 고등학교식 문화는 너무 당연하고요. 졸업사진 문화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찍어주면 찍어주는 대로 다 실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자기 사진은 직접 고르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직접 찍은 셀카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촬영할 장소도 직접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의상이나 어떤 구도 같은 것들도 직접 선택해서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는 뭐 분식집, 뭐 놀이터, PC방 이런 데서 촬영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최근에는 금융과 경제가 정식 과목이 된다고 하던데요.
2: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 개념, 자산 관리, 뭐 신용 점수 이런 것들의 개념을 직접 배우게 되는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때도 정치 경제 과목 있었는데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어떤 경제학의 원론 같은 이론 수업 같은 것들을 배우셨다면 아예 지금의 학생들은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애적금의 차이는 뭔지, 투자와 도박의 차이는 뭔지, 대출 개념은 어떤 거고 신용

0: 점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같은 정말 실생활과 밀착된 정보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금융사기에 대해서까지도 학교에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좀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의투자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국가경제라든지 세계정세, 또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제금융과 관련돼서 복합적인 지식학습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도 10대들이니까 부모님의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나 X세대 부모님들은 그 대부분 베이비부머 세대거나 86세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Z세대 부모님들은 지금 40대로 접어든 밀레니얼 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밀레니얼들도 사실상 스마트폰이나 AI 사용이 굉장히 좀 익숙하다 보니까 자신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본인이 부모가 된 후에도 자녀와 함께 다양한 여가라든지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10대 분들도 슬램덩크라든지 무한도전처럼 부모 세대가 즐기는 콘텐츠를 굉장히 열심히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스마트폰 안에서 알고리즘이 좀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 콘텐츠 소비에도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취미가 같으면 같이 컨텐츠를 즐기고 하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좀 세대가 특별히 달라졌다고 그런 인식하기보다는 그런 주변을 좀 둘러싼 디지털 환경들을 바꾼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취향이라든지 이런 공통 분모만 찾는다면 자녀 세대와도 좀 허물없이 소통하고 또 뭐 성수동 팝업 나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10대들의 네. 문화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0대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학 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문희옥이 부릅니다. 평행선.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가 운영하고 있는 달꿈극단 단원들이 공연을 앞두고 프로필 사진 촬영과 연극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달꿈극단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유소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달꿈극단 이전에는 옥탑방 달팽이라는 이름으로 청각장애인의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극단이 4년간 운영이 됐었습니다. 달꿈극단은 지난 4월부터 기초 교육을 시작해 창작 작품을 완성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공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의 제목은 미로와 푸른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공연 준비 현장으로 가보시죠.
2: 혈우퉁하게 찍을 거야? 어, 너 앞니가 빠졌구나. 그러면 입 다물고. 그거 좋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한 장 더 찍을 거야.
3: 나가볼게요. 조명인.
4: 소년은 작은 대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바다로 나갔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지만 마침내 소년은 바다의 진로를 찾았습니다.
5: 와!
4: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0: 예, 사진 촬영 현장에서 녹음한 소리에 이어서 공연의 한 장면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장면인가요?
1: 네, 미로와 푸른귀 이야기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소녀 미로가 토굴에서 정체불명의 신호를 따라가다가 현실과 과거, 기억과 이야기가 겹친 세계를 마주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피해 토굴에 숨은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바우와 태수, 그리고 푸른귀 이야기를 만나게 되고요. 이 장면은 바우라는 인물이 토굴에 숨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말 귀엽고 집중해서 눈을 반짝이며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랑의 달팽이에서는 어떻게 이런 극단을 만들게 됐을까요? 달꿈극단 담당자 김준희 선생님의 설명 들어보시죠.
6: 달꿈극단은 청각장애 유소년으로 구성된 연극단입니다. 발성, 호흡, 연기 교육을 통해 언어 재활 효과를 높이고 단원 간 협력으로 공연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달 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달팽이의 꿈, 즉 달팽이들이 함께 꿈꾸는 무대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후원자님들의 애칭인 달러분들의 사랑과 지원으로 아이들이 하나씩 꿈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청각장애 학생들 중 약 80%는 일반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나 한 학교의 청각장애 학생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신감을 잃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또한 인공아우를 한 아이들은 그 특성상 소리의 높낮이나 억양을 잘 듣지 못해서 공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연극 속에서 자신감을 가질 뿐 아니라 감정의 호흡을 배우고 연기해보는 경험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본인의 감정도 말에 담아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0: 예, 청각장애 유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공감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극단이 출발을 했군요.
1: 맞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옥탑방 달팽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극, 뮤지컬 등 4개의 공연을 그동안 1년에 한 작품씩 선보였고요. 올해는 더 확장된 비전을 담아서 달꿈 극단을 창단했습니다. 단원들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같은 장애를 가진 선후배 동료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유대감 을 형성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정기적인 연극 레슨을 통해 언어 재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대에 서는 경험은 사회성과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단원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라는 걸 깨닫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는 듣는다는 게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란 메시지를 담았는 작품에 대한 소개를 연출을 맡은 추미정 감독에게 들어봤습니다.
7: 제가 2022년에 귀를 파는 가게라고 사랑의 달팽이에서 처음 하는 연극 프로그램 연출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함께 하게 되어서 이번에 새롭게 창단한 달꿈 극단의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창작 공연이다 보니까 매회 다른 작품

0: 작품을 하였고요. 이번 작품의 제목은 미로와 푸른기 이야기라는 작품인데요. 인공마을을 사용하는 아이 미로가 광천의 젓갈을 숙성시키는 오래된 토굴에서 신비한 소리를 따라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미로는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푸른기와 전쟁 속에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잊혀졌던 사람들의 삶과 희생을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세상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희생 덕분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가장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전하며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지면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다고들 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연습은 네.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2: 네, 물론 아이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장난을 칠 때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사실 창작 작품이다 보니까 대본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한 게 6월인데요. 창작 작품은 프로 배우들도 소화하기 힘든 작업이라고 하는데 단원들이 정말 열심히 또 즐겁게 연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추미정 감독은 뿌듯한 마음도 들고 기특하다는 생각을 또 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도 많이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 실력도 꽤 늘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단원들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배재중학교 3학년 김찬솔 학생의 소감입니다.
3: 어느 길 원장님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어본 적 없어가지고 기대가 되기도 해요. 머리가 붕뜨지 않게 누르고 왔어요. 완성된 사진을 보면 배우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공연을 한다는 게 실감 날 것 같아요. 힘들긴 한데 연출 선생님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공연을 생각하면 떨리긴 해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데요. 어떤 공연이 만들어질지 궁금해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많이 작거든요. 근데 연기할 때 커지는 게 놀라웠어요. 부모님이 발음이 좋아졌다고 하시긴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찬솔아, 남은 기간 잘하자. 화이팅!
1: 예, 완성된 프로필 사진을 보면 내가 진짜 배우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2: 네.
1: 발음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최근에 받는다고 했는데 김찬솔 학생이 참여한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2: 네, 올해 처음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했다고 하고요. 배운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중해서 참여하고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무척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또 본 공연에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멋진 연기를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응원하겠고요. 끝으로 서울 목동초등학교 6학년 장윤소 학생 만나봤습니다.
4: 그냥 입밤이랑 조금 언니 거 훔쳤었어요. 표정이랑 포즈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떨려요. 그래도 선생님들이랑 단원들이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나오면 나도 이제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발음 연습이랑 호흡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해야 대사가 더 잘 읽어져요. 작년에도 했는데 비교했을 때는 발음이랑 호흡이 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긴장되고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뭔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끝날 때 박수를 받을 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단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싶고 우리 공연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미로와 푸른기 이야기 화이팅!
2: 네, 청각장애 유소년의 열정과 순수함이 담긴 이 연극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CKL 스테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연 실황이 동영상 플랫폼 사랑의 달팽이 채널에서도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 공연이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올해 구상 솥대문학상과 이원영 어워드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됐나요?
2: 네, 우선 구상 솥대문학상은 박성진 시인의 작품 포도덩굴이 덮은 집을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진 시인은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어린 시절부터 시력이 점차 감퇴해서 문예창작과 3학년 재학 중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맹학교 고등부에 입학해서 점자와 안마 기술을 익혔는데요. 안마사로 활동하다가 이후에 2018년 장애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소속 8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서정성과 뛰어난 묘사력을 작품의 구성으로 유기적으로 통합해 완성도가 높은 시를 선보였다면서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제의식도 구체성을 갖춰서 깊은 감동을 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구상 솥대문학상 고 구상 시인이 지정한 기탁한 기금 2억 원으로 운영이 되고요. 상금은 500만 원인데요. 개인 시집 출간 부상도 함께 주어집니다. 또 제9회 이원영 어워즈는 서양화가 김원서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원서 작가는 생후 7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왼쪽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됐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상업미술시장에서 활동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직장생활을 했고 정년 퇴직 후에 다시 붓을 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이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스로 화합을 닦아서 오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수상작 비상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는데요. 주제의 일관성과 화면 구성의 안정성이 돋보인다.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개인의 내면과 삶의 태도를 확정하고 있고 꿈과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는 의지가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작가는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참고로 상금 200만 원은 고 이원영 작가의 유족이 매년 후원하고 있습니다.
1: 예.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특별한 여름 행사가 열린다고요?
2: 그렇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눠서 계절별 테마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행사는 한여름을 맞아서 평소 대중적인 물놀이 시설 이용이 어려웠던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에게는 간절한 즐거운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요. 또 가족 간 따뜻한 소통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8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만 당일 비가 올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주일 뒤인 10일로 연기합니다. 80여 명의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은 친밀감을 높여주는 레크레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물재생 체험관 견학이라든지 야외 물놀이터 체험, 룰렛 돌리기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기게 되겠습니다. 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안전대책도 세웠다고 하고요.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촘촘히 배치해서 상시 위험 상황에 대기하고 또 응급구조사를 상시 대기시켜서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 11월에는 겨울맞이 행사로 겸전 정선미술관에서 한 해 동안 장애인들이 완성한 작품을 선보이는 함께 이음전도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캠퍼스 배리어 프리 맵이 화제라고요?
2: 그렇습니다. 글로벌 사회혁신단 산하 학생 모임에서 1학기 동안 캠퍼스 현장을 조사해서 지도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은 4개 팀으로 나눠서 캠퍼스 건물과 도로를 직접 살폈고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할 때 필요한 경사로와 장애인 주차장,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들을 확인해서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이 시설과 이동 경로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과 기호도 통일했습니다. 각 팀이 만든 초안은 상호 검토를 거친 뒤에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 조직의 자문을 받아서 가독성과 정확성을 보완했습니다. 이 한 학생은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캠퍼스를 살펴보니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이 높은 경사와 계단 등 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만든 배리어프리 맵은 한양대 홈페이지 캠퍼스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화질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시도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인천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보조 사업자를 모집한다고요?
2: 네, 29일까지 함께 보조사업을 할 법인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에 소재하거나 지부가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이어야 됩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또 그 산하 부설기관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최근 3년 이내 장애인 인권 관련 사업 실적 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또 그 산하 부설기관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보조사업자는 500명 내외가 참여하는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개폐막식 그리고 장애인인권 관련 영상물 상영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토론회나 공연 전시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장애인인권영화 10편 이상 상영시간 30분 내외 단편 영화가 준비가 되고요. 사업 예산은 2천만 원 자부담은 7% 이상이 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또 단체 소개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1, 2차 심의를 거쳐서 오는 9월께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1: 예, KBS 인간극장으로 감동을 전했던 시각장애인 엄마 유현진 씨가 에세이를 출간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0: 네, 책 제목은 일단 시작하고 봄입니다. 유전성 망막질환인 스타가르트병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저자의 경험을 담은 책이 되겠습니다. 고교 3학년 때 스타가르트병 진단을 받고 치료법이 없는 식이질환이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저하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업과 직장생활, 운동과 연애 등 적극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혼과 출산 이후에 시력이 더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육아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다가 숟가락을 귀에 갖다 대거나 양말자국을 맞추지 못하고 아이들 칫솔에 치약을 짜주지 못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지만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스스로 다그치기보다는 보듬고 이해하면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고요. 이런 내용을 봄이라는 상징으로 풀어냈습니다. 인생이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찾기 위해서 잠시 웅크리고 있었음을 깨닫고 장애를 삶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고 현재 새 아이의 엄마를 키우면서 새 엄마로 강연가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윤미래의 하루하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시험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9월 6일 반려인 능력시험을 여는데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행동특성부터 건강관리, 패티켓까지 반려인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문제로 풀어보는 시험입니다. 오, 응시료가요? 무료예요. 네,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쯤 도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려인 능력시험, 시각장애인도 응시할 수 있을까요? 문의해보니 시각장애인은 응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접근성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시각장애인 중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이 없나요?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 매일 직접 먹이고 씻기고 건강을 살피며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반려견을 돌봅니다. 안내견이 아니더라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가족처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도 참 많고요. 이 시험, 2019년에 시작됐다는데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의 응시를 생각하지 못했다니까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행사나 교육,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비장애인만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접근성은 나중에 덧붙이는 배려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두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7월 23일 목요일 우리나라 가족 첫 곡은요. 더 클래식과 이승환이 부릅니다. 엘비나.

우리는 한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그냥 더운 것보다 습하고 더운 게 더 견디기 어려운데 장마철인 요즘이 딱 그렇죠. 굳이 멀리 피서를 떠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문화생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이라면 모르는 것 빼곤 다 알고 있는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 오감나들이 시간에는 더운 여름에 할 수 있는 문화생활에 대해 정리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감상하는 건 역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생활이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미술관에 접근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다채로운 감각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나스 브라더스가 부릅니다. Love Me to Heaven.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여름철 문화생활에 대한 안내를 해주신다고요?
1: 네, 오늘은 24절기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인데요.
0: 매일 더워서.
1: 맞습니다.
0: 매일 대서예요.
1: 네, 네. 네. 청취자분들은 이제 그 더울 때 어떻게 시원하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0: 그러네요. 네.
1: 제가 아무리 돌아다니는 걸 이제 좋아하더라도 이 더운 날 다니는 건 좀 주저하게 되는데요.
0: 맞습니다.
1: 아마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시원하게 무언가를 하는 게 가장 손쉬운 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진짜 격렬하게 동의합니다.
1: 네. 네. 오늘은 에어컨의 도움을 받아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문화체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시원하게 문화생활할 수 있는 곳.
1: 네.
0: 1등 제가 맞춰볼게요.
1: 네.
0: 영화관?
1: 딩동댕.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 드릴 문화 관람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입니다.
0: 네. 네.
1: 요즘 극장은 이 여러 상영관이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대부분이고요.
0: 네, 뭐 전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네, 네. 근데 서울에도 그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한두 곳 정도는 그 영화관이 있죠. 있는 것으로 있죠. 아마 파악이 다들 되실 텐데 하지만 이렇게 영화관이 많이 있더라도 저희 시각장애인이 영화관에 가는 것조차가 좀 그 쉽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대형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전맹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력 시각장애인도 찾아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0: 네. 네.
1: 더구나 매표를 하는 경우에도 키오스크로 해야 하는 경우가 이제 있고요. 최근에는 영화관을 이제 직접 영화를 이제 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티켓에 이제 QR코드를 확인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0: 맞죠,
1: 그런 어려움도
0: 네.
1: 있더라고요.
0: 네. 아,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면 네.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보통 어떻게 해요?
1: 그 우선은 저희 가정을 좀 예를 드리자면요. 그 저희 부부는 일단 그 물어 뭐 영화관 내로 우선은 들어가고요. 그 제일 먼저 팝콘 판매하는 곳을 이제 찾아갑니다.
0: 네. 팝콘.
1: 네. 네. 티켓팅 하기 전부터 뭐 팝콘을 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이제 모두 키오스크를, 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 직원이 거진 없거든요.
0: 그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네. 비용 문제도 있고,
1: 네. 네.
0: 뭐 심각하더라고요. 영화관 그쪽도.
1: 네. 네. 네. 근데 팝콘을 판매하는 그 곳에는 꼭 직원이 뭘 주고 해야 되니까 직원이 꼭 한 명은 있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직원이 그 뭐 장애인 이용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표까지도 이제 같이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냄새나 소리를 통해서 팝콘을 판매하는 곳까지 가서
0: 예?
1: 그 이후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매표를 하면은 손쉽게 표를 예매 이제 그 티켓팅을 할 수 있고요.
0: 아 근데 진짜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정말
1: 아니면
0: 제가
1: 이제 뭐 보는 사람이랑
0: 그래요.
1: 네. 네. 아니면 보는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0: 아니 어떻게 한 네. 명이 없어요.
1: 아,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좀 아쉬운 점이긴
0: 진짜,
1: 하더라고요.
0: 진짜 요즘 그래요.
1: 네네.
0: 사실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1: 맞아요.
0: 하죠.
1: 네네. 네. 그 저희가 막 그 티켓팅 하면은 막 뒤에서 연세
0: 따라와요.
1: 드신 분들 막 따라와가지고 나도 해줘 나도
0: 네,
1: 해줘 막
0: 네.
1: 이런 분들 이제 몇 번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영화관까지도 이렇게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 영화관이나 L 영화관은 그 장애인 할인을 해줘서
0: 네.
1: 5천 원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저렴하죠.
0: 그러네요.
1: 네, 절반
0: 요즘
1: 이상.
0: 시세. 그러니까요.
1: 네네. 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은 동반인까지도 5천 원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뭐 중증만 할인되고 경증은 안 되고.
1: 경증은 본인만 할인되고.
0: 아 본인만.
1: 네네.
0: 네네.
1: 중증은 동반인까지.
0: 네.
1: 네. 그리고 M 영화관은 그 가격의 50%를 할인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복지카드 꼭 그 챙겨가셔서 제시하시면은 영화관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0: 그 제가 복지카드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요즘 복지카드를 또 이제 그 모바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이거 그 자치센터 가시면 받을 수 있거든요. 잊지 마시고 꼭 받아두시면 편리합니다.
1: 어, 맞습니다. 네.
0: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듣기로 지금까지 지금 두 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그 영화관까지 가는 거는요. 어때요?
1: 예. 그렇죠. 그 영화관 위치나 또 뭐 상영작이 뭔지 아니면 뭐 자녀석은 있는지 이런 그렇죠. 것도 이제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보는 사실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그 영화관의 이제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

0: 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또 저희 시각장애인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뭐 C사인 경우는 1544-1122 그리고 L사인 경우는 1544-8855 또 M사는 1544-0070으로 전화를 거시면은 손쉽게 영화관의 위치와 또 상영작 그리고 자녀 좌석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알찬 그 정보 습득하셔서 영화 관람해 보시고요. 네. 아울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농아인협회에서는 매달 가치보험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해설로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선정만 되면은 한 1-2천 원에 네, 정말 저렴한 가격에 관람을 할 수 있으니까요.
1: 괜찮네요.
0: 네, 예. 넓은 마을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예전과 달리 싱크로라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용 그 이제 가시기 전에 사전에 어플도 한번 깔아놓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시원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중에 네. 1등 영화 관람 네. 알아봤고요. 네. 자,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이번에 연극입니다. 네. 중대형 극장에서 공연을 이제 연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연극은 작은 소극장 공연이 많은데요. 저는 지난해 그 여름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극장 연극을 관람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 이제 대학로에 가면 소극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네. 네. 한 뭐 4, 50명, 5, 60명 정도 들어가는 그 공연장에서 이제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가동되면서 네, 너무나 시원하게 관람했던 기억이 있고요.
1: 네.
0: 한 발짝 앞에 있는 그 무대에서
1: 엄청 가깝죠.
0: 정말 가깝죠.
1: 네, 맞아요. 네.
0: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그 숨결 소리까지 이제 막
1: 맞습니다.
0: 느껴지고
1: 네. 네.
0: 너무나 그 생동감 있게 봤던 게 인상 깊었고요.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뭐 이달의 연극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은 최근 연극 이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가 안내가 되는데 전화를 통해서도 예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들은 연극을 공연하는 이 소극장들이 지하에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1: 거의 대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맞아요. 네. 공간이 좁아서인지 계단이 좀 가파른 곳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러닝타임도 잘 확인을 하셔서 화장실 또 미리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은데요. 이 화장실이 소극장 화장실은 좀 작거나
1: 맞아요.
0: 남녀 공용인 경우들이
1: 맞아요.
0: 많으니까 주변 좀 큰 화장실을 이용해서 미리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연극 관람까지 알아봤고요. 네. 다음은 또 어떤 문화생활 즐길 수 있을까요?
0: 자, 다음은 야구 관람입니다.
1: 네.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야구 관람은 너무 덥잖아.
0: 네. 올해 역시도 네. 이 프로야구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르고
1: 맞습니다.
0: 있는데요. 네.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은 뭐 실외에서 야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고척 야구장은 돔구장이어서 에어컨이 아주 잘 나옵니다.
1: 네.
0: 네. 특히 그 외야석 같은 경우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복지카드 제시하시면. 네. 그 밖에 내야석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1루측하고 3루측의 내야 앞쪽으로는 테이블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 근데 좀 많이 비쌀 텐데.
0: 네, 한 4만 원 넘더라고요.
1: 네.
0: 네네. 근데 옆으로 한 4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구 관람할 때 야구도 중요하지만 이 먹거리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무슨 말씀이세요? 네. 먹거리가 모든 것인데.
0: 네.
1: 야구 제대로 보려면 네. TV로 중계봐야 돼요. 근데 내가 현장에 간다? 네. 먹으러 가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0: 치맥이나 뭐 피맥,
1: 아이고.
0: 네. 또 떡볶이. 이번에 갔더니 그 새우 강정도 있더라고요.
1: 네. 네.
0: 테이블에 편하게 놓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요.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즐기는 한국 프로야구 고척구장에서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고척야구장은 아직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중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직도요.
0: 네네. 네. 그때 4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둘러서 이곳 구장에도 현장 중계가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 영화 연극, 야구 관람 다 좋습니다만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일단
0: 나가야 되죠.
1: 그렇죠.
0: 네.
1: 근데
0: 네.
1: 그 과정 자체가 나는 귀찮고 덥다 이런 네. 분들 있잖아요.
0: 네.
1: 혹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괜찮을까요?
0: 네. 그런 네. 분들께는 집안에서 다양한 그 콘텐츠를 감상하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집안에 에어컨이나 이제 선풍기 틀어놓고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을 이제 들으면서 여름을 이겨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뭐 시원한 수박이 더해지면은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모바일 어플들이 있는데요. 뭐 신람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신람 폰에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소리책 그리고 경북점자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웰북 등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는 일간지나 주간지 월간지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 그 활동 정보들
1: 네.
0: 그리고 실시간 방송과 또 각종 프로그램의 재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화면 해설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 또 시사 교양 예능까지도 그 방송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안 나오고요. 네. 소리로만 들으실 수가 있고요.
1: 네.
0: 저는 뭐 추리소설을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어플을 통해서 추리소설을 듣다 보면은 이 밤새는 줄 모르고 계속
1: 진짜?
0: 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 절대 못 끊잖아요.
0: 아, 그렇죠.
1: 끝까지 가야죠, 진짜. 자, 굉장히 좋은 정보들인데
0: 네.
1: 근데 이제 또 아직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0: 네.
1: 어플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1: 전화를 걸어서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0: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전화로 감상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람 폰에 같은 경우는 02-880-0900 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행들도의 정보는 02-2092-9000으로 전화 거시면은 비슷한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모바일 소리책 전화번호는 02-441-5700 으로 하시면 되고요.
1: 네.
0: 웰북의 정보들은 054-613-5511로 전화를 하면은 되시겠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요즘에 그 휴대폰으로 무제한 요금제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이
1: 네.
0: 이제 계신데 한 달에 100시간 즉 6,000분을 쓰면은 무료 제공이 끝납니다. 네, 무조건 무료는 끝까지 무제한은 아니고요.
1: 네네.
0: 그러니까 6,000분을 넘으면 안 되니까 이후로는 별도의 요금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로 뭐 소설이나 또 다른 콘텐츠 같은 것들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더위 속 다양한 문화 관람 체험에 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더워도 이제 그 오랜 기간 에어컨을 이제 틀어놓으면은 냉방병 걸릴
1: 맞습니다.
0: 수 있는 확률이
1: 네.
0: 높으니까요. 네, 중간중간 환기도 시켜가면서 영화나 연극, 야구 등 들으시면서 무더위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2: 걸스카우트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실명자로 서울 맹학교에 입학한 강영우 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특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모금한 장학금을 강영우 학생이 받으러 오던 날 나는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다. 빨리 그를 만나 자연스레 친해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첫인상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밝고 건강했기에 겉모습만 보면 전혀 맹인 같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강영우 학생은 조용히 앉아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나는 그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물론 그것은 이성으로서의 관심이 아니었다. 당시 그는 맹학교 중등부 1학년이었고 나는 여대생이었으니까. 나중에 누나 역할을 하면서야 그가 병원에 있었던 시간, 또 방황했던 시간이 길어 나와 한 살 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나이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걸 떠나서 그를 만났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르게 그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하지만 강하게 솟아올랐다. 장학금을 전달한 뒤 나는 그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고 그곳으로 그를 안내하면서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난 숙명여대 영문과 1학년 석경숙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중학교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았어요. 아직 완전히 시력을 잃은 건 아니어서 누나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있어요. 그는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마 그것이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그가 나의 모습을 본 것은. 이후로 그는 내가 보는 세상과 내 모습을 다른 사람처럼 선명하게 볼 순 없었지만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다보는 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이 그에게는 있었다. 헬렌 켈러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맹인이나 농아가 아닌 육아는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그를 만났다. 수많은 아픔의 시간을 지나왔고 또 앞으로도 지나야 할 소년에게 내가 지팡이가 돼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그것이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소년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의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강영우라는 소년과 더욱 친해졌다. 그가 오는 날을 기다렸고 그도 나의 만남을 반가워했다. 대학에서는 전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원래가 총명한 학생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눈에서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났다.

0: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서근옥 여사의 책 해피라이프에서 훗날 남편이 된 소년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서근옥 여사의 남편은 고 강용우 박사입니다. 강용우 박사는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이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를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강용우 박사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서근옥 여사의 한결같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혼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태준 사람들의 지원과 격려가 함께 어우러져 값진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근옥 여사는 강용우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강용우 장학회 이사장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휴 그랜트와 드류 베리모어가 함께 불렀습니다. Way Back Into Love.
1: Way Back Into Love, take one.
2: No. Oh, I'm getting really nervous.
1: You'll be fine. You just use your normal nice voice that I've heard so much of in the last three days.
2: It's like, my throat's closing up. It's like anaphylactic.
1: It's fine. It's just a three-minute song.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 전시 작품은 꼭 눈으로 시각으로만 감상해야 할까에 대한 답은 아니다일 겁니다. 네. 네, 다양한 감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다채로운 감각들로 전시 감상을 하는 2026 베리어프리 특별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근데 먼저 장소가 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1: 네.
0: 네, 여기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어떻게 이런 베리어프리 특별 전시를 기획을 한 걸까요?
1: 네. 이 문화관은 지난해 8월에 개관한 신생 박물관인데요. 네, 개관 네. 기념 전시는 주말에 대해서, 즉 주말에 다양한 방법으로 쉬는데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시였고요. 두 번째 기획 전시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장애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네.
0: 그럼 특별히 장애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네. 이 건물 자체가 배리어프리 건물로 설계가 됐고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나 활동을 모두가 누리길 바랐기 때문에 그 취지에 어울리는 주제를 찾다가 장애, 비장애 작가가 함께하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서로가 서로를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첫 번째 전시인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방법인데 자세한 내용은 류재인 학예 연구사에게 들어보시죠.
2: 장애 작가님, 비장애 작가님 모두 다 함께 연합해서 한번 이런 서로에 대해서 존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해보자 해서 미술관은 아니지만 미술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된 존재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위해야 되는가? 그리고 맨 처음 전시,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요, 알아차리는 방법인데요. 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의 감각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눈을 특히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촉각이 발달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감각이 정답이 아니다. 서로의 감각을 알아차려보자 하고 이번 1회차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시각장애 가지고 계신 한영희 작가님,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김은정 작가님, 그리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비장애 작가님이시지만 만져보는 조각을 연구하시는, 탐구하시는 김채린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렇게 모셨냐면 우리가 장애 작가라고 할 때 장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시각장애 작가구나.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작가님인데. 예, 그래서 저희는 장애 작가라고 할 때 장애의 초점보다도 그 작가의 초점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비단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거에서 출발한 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의 경력, 종교, 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경계 없이 작품의 메시지로만 구성한 전시입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이라는 큰 주제 안에 네. 여러 전시가 기획이 됐고 그죠?
1: 네.
0: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는 그중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한 전시라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표현하고 이 장애를 결핍이 아닌 또 다른 감각의 방식으로 바라보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특히 이번 전시가 더 의미가 있는 게 배리어프리 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람하는 분들 모두가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 이 관람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어떻게 구성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2: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디자인 해가지고 요즘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요. 모두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람을 하러 들어오시면 맨 처음에 전시 동선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레몬색으로. 그래서 저시력자분들도 조금에서 눈에 잘 안 띄는 화살표보다는 크게 동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 흐름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파트마다 수어 해설 영상을 미니 모니터로 디지털 액자로 해서 다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생맹, 색약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정 안경, 그리고 소음이 불편하신 분들, 자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소음이 또 굉장히 싫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구비를 해서 그걸 착용하시고 조용한 상태에서 관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점자책, 쉬운 해설책, 큰 글씨 책까지 해서, 그리고 또 음성 대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필담 도구까지, 흑판까지 해서 좀 모두가 함께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일단 전시장에 들어가면 바닥에 그려진 그 레몬색의 커다란 전시 동선부터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관람을 하면 되는지 이 화살표를 크게 표시해서 전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시력인들도 충분히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요. 네. 또 전시장 시작 부분에 모두를 위한 관람 지원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는 생맹, 색약인 분들을 위한 보정 안경도 있고요. 또 돋보기도 있고 또 소음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도 있고요. 또 점자 안내물, 쉬운 해설책, 큰 글씨 책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자, 전시를 본격적으로 이제 관람을 해볼까요?
1: 네. 전시는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파트가 기억으로 그리기입니다. 보통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영희 작가는 마음으로 보고 기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중도에 실명을 하시면 지금은 10cm 거리에서 이 물감색이 겨우 보이는 상태지만 그림만으로도 그 풍경의 분위기가 상상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소개를 직접 들어보실까요?
3: 이거는 제가 1950년대에 충남 서산 할머니 집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심으신 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항상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칸나꽃과 접시꽃이 좋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칸나꽃, 접시꽃을 제일 앞에 두고 그렸죠.
1: 색감이 엄청 화려해요. 분홍색, 초록색, 빨간색.
3: 그 꽃이 가진 색깔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이걸 칠할 때마다 저도 반해요. 꽃색이 예뻐서.
1: 네. 여름 냇가는 보기만 해도 그래요? 시원해지네요. 네.
3: 제가 이런 냇가 근처에 살고 있어요. 거길 제가 저녁 때면 항상 걷거든요. 근데 걸을 때마다 여기 이 외갈이 한 마리가 언제나 혼자 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잘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자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외갈이 그림을 몇 개 그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뻐. 목이 길어가지고 널따란 그런 풀이 많이 나는 냇가. 거기에 외갈이. 이거는 강화도의 어떤 유적지에 가니까 대돌에 딱 신발 두 개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 가져왔는데 제 생각에 엄마 아빠가 사랑방에서 얘들아 책 읽자 그래서 두 자녀가 들어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토의도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사랑방 둘레에 예쁜 꽃들이 향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향기와 꽃의 향기가 어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1: 작가님이 어떤 바람이 좀 들어가 있는
3: 맞아,
1: 거네요.
3: 맞아요.
1: 신발만 봐도 화목한 가정의 느낌이
3: 네,
1: 예, 느껴져요.
3: 저기 저 보이 신발은 막 엄마 아빠 들어오려니까 놀다 말고 아무 말 없어서 차버리고 들었잖아요.
1: 그러네요. 신발이 네. 약간 어긋나 있네요.
3: 이제 그런 게 제 상상이죠.
1: 네. 사실 시각장애 작가의 작품이지만 도슨트를 할 때는 처음부터 시각장애 작가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듣고 어떻게 감상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림이 아름답고 특히 그 색이 다채롭다라는 평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 시각장애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1: 결국에
0: 네.
1: 예, 눈이 잘 보여야지 그릴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편견이라 하는 거죠. 네.
0: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면 네. 그 정서가 느껴지는데
1: 네.
0: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1: 맞아요. 네. 밝은 느낌이
0: 맞아요.
1: 들었을 텐데요.
0: 네.
1: 이 그림에 표현되는 그 색감이 너무 예뻐서 작가님 본인이 그리면서도 그 색감에 반한다고 했거든요.
0: 내가 했지만 네. 너무 아름다워.
1: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네. 너무 행복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잘 표현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또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이 마음을 가까이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3: 사실 저 빼놓고 두 분이 너무나 유명한 정말 예술가이신 작가님들이세요. 제가 어떻게 여기 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린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제가 그리는 그림은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누가 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이 기관에서 이 그림을 뽑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이상해요. 이 제목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그 터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교통할 수 있는 지점, 어떤 종교도 아니고 어떤 인종도 아니고 모든 차별을 넘어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서로 마음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분의 전시에서도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큰 예술가들과 내 그림이 어떻게 전시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아, 네. 네.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파트는 손끝으로 듣기인데요.
0: 손끝으로 듣기.
1: 네, 흔히

0: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눈으로 듣기도 하고 피부로 듣기도 하고 또 다른 감각으로 듣기 때문에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건 또 일종의 편견인 거죠. 그래서 이런 편견을 깨는 작가, 온기를 전하는 작가의 작품을 감상해 보시죠.
1: 김은정 작가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리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아주 절망감에 빠지셨죠. 아주 적막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데 우연히 부드러운 천을 만지시다가 위로를 느끼셨대요.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조소를 전공하신 작가님인데요. 보청기를 착용하시면서 조소를 하기 위해서 커다란 소음이 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데 그렇게 작업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소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위로받았던 그 부드러웠던 천 이것을 가지고 설치 미술로 분야를 전환해서 작업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한테는 청각 장애가 새로운 분야로 옮기시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단순하게 나한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작가님들한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지금 전시 중인 이 작품들은요, 털실로 동글동글한 이렇게 입체적인 그런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딱 봤을 때 아주 아름다운 색깔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털실이 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은 본인이 처음에 귀를 비록 못 듣게 됐지만 부드러운 천을 통해서 털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셨던 것처럼 조그만한 이 원형의 동글동글한 형태들이 온기가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셨대요. 온기가 마치 증폭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줘서 보는 이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김은정 작가님은 청각장애 작가 이렇게 부르지 말고 온기를 전하는 작가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2: 오, 멋진데요.
0: 털실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2: 아, 저는 처음에 네. 이제 제가 궁금했잖아요. 리포터님한테 네.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진짜네요. 네, 온기를 전하는 작가.
0: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앞서 만나본 한영희 작가도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는데 실명을 하고 나서 화가가 됐고요. 또 김은정 작가도 청각장애인이 되면서 이 설치 미술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장애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작가들의 활동에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는 몸으로 보기인데
2: 몸으로 보기?
0: 네, 흔히 눈으로 또 본다고 하지만 몸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 오, 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굉장히 네. 궁금한데요.
0: 그러니까 예. 보통 전시물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 파트에 있는 이 조각들은 비장애인 김채린 작가의 작품들이고요. 마음껏 만지고 온도를 느껴보고 또 소리로 들어보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2: 한마디로 이제 온몸을 활용해서
0: 네. 껴안아도 되는 거예요.
2: 아, 네.
0: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작품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어서요. 작품 제목도 끌어안는 조각, 뭐 팔베개, 만져질 조각 이런 제목들이었습니다.
1: 여기는 끌어안는 조각이고요. 이 작품은 촉각, 그리고 청각, 시각을 다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이 원형의 부드러운 부분을 만지면요. 따뜻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이 안에 발열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위에 귀를 가만히 이렇게 대면은 이 안에서 소리가 들리고 파동이 느껴집니다. 진동이 느껴지시죠. 소리로 인한 파동인데요. 그래서 김채린 작가님은 이렇게 소통하는 조각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작품이 단순한 물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만지고 끌어안고 들어봤을 때 이 작품은 나와 소통했던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오늘 만약에 다녀가신 분이 한 30명 되신다 그러면 이 30명의 온기가 다 이 작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가 다 축적되어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팔백의 스스로의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온폭하게 패인 곳이 있죠.
3: 네.
1: 여기다가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 팔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대보시고 그래서 조각과 내 몸이 소통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냥 보면 뭐 물건이지만 그러니까 작품이지만 끌어안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나와 소통했던 어떤 인격체가 되는 거죠. 네. 와.
2: 섬뜩하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네. 네. 아, 그러니까 뭐 모두가 그야말로 네. 진짜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전시여서 굉장히 즐겁고 또 색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0: 네.
2: 궁금한 게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0: 아, 네. 네. 일단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전시가 있구나 하는 새로움을 느꼈고요. 작품을 통해서 작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렸다면 전시의 의도를 잘 느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관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3: 장애인분들 저희가 사실 공감을 잘 많이 하진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공감을 해주고 그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0: 가장 좀 마음에 갔던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3: 이 털실 작품인데요. 여러 가지 털실들처럼 서로를 좀 보듬어두고 따뜻함을 서로에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 작품은 시각장애인분이 그리셨다고 들었는데 되게 잘 그리셔가지고 네. 놀랐습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도우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시각이 이제 좀 잘 안 보이시거나 청각이 안 좋으시거나 했을 때 계속 이렇게 미술 작품을 하신다는 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미술이라는 게 이렇게 보기만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촉각이나 이렇게 함께 전시 작품을 만져보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게
0: 이분들의 그런 열정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
4: 분명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만지는 조각을 처음 봐서 원래 미술관 오면 진짜 라인 그려놓고 더 다가가지 마세요 해놓는데 이게 따뜻함도 느껴지고 소리도 느껴지고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완전한 그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5: 저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작가님이 그린 그림이라던가 귀가 안 들리시는 작가님이 손끝으로 느낀 어떤 감각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정말 다양할 수 있고 그 방식에 따라서 사람마다의 세상이 서로 다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0: 네. 한편 이번 전시가 감각에 대한 전시이기 때문에 전시장 마지막에는 전시 체험도 할 수가 있는데요.
2: 네.
0: 그 블라인드 박스에 손을 넣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 맞히는 체험입니다. 무서워요. 네. 네.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촉감만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 의존했던 감각은 쓰지 않고 미처 쓰지 않던 감각은 써보고 이런 감각의 유연함, 감각의 다양성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2: 26일?
0: 네, 그 이후에는 다른 전시들이 이어지는데 자세한 내용 또 들어보시죠.
6: 이제 8월 4일부터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랑 함께 발달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미술 작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총 9분하고 함께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부터 그리고 12주 동안 이제 세 분의 작가님과 또 이제는 위하는 방법 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김경숙 작가님 그리고 비장애 작가님이시지만 모두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또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활동하시는 유수지 작가님, 유리 작가님 이렇게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영상물로 신수황 작가, 신현채 작가가 계신데 이제 발달장애를 좀 가지고 계신 신현채 작가님이 함께 하신 좀 서로 어떻게 위해야 되는가.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도울 때 단순히 내가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내 입장으로 생각해서 도울 때가 많아요. 그분이 사실 원치 않는데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하시는 말을 끝까지 들어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잘라서 내 생각 편의대로 인식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파트 제목은 재밌어요. 뭐 끝까지 듣기, 먼저 물어보기, 그리고 나란히 서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해야 되는지 존중으로 위하는 방법도 이제 마지막으로 펼쳐집니다.
0: 네, 그래서 2회차 전시는 바라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드로잉 존을 만들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도 그려보고 꽃병도 그려보고 오래 보면서 그려보는 체험을 할 겁니다.
2: 네. 직접 그리는.
0: 그려보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3회차 전시 때는 그 위하는 방법이 주제이기 때문에.
2: 위하는 방법?
0: 네. 이때는 앞으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상속자들이 바꾼 미술관의 운명. 파리는 2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구에 번호를 붙여 이름을 대신한다. 그중 16구는 파리의 오래된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알려져 있다. 개선문과 트로카데로 광장의 서쪽으로 블루뉴 숲까지가 16구인데 블루뉴 숲과 인접해서 파시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다. 조용한 고급 주택가이자 매력적인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이 많은 지역이다. 이 동네에 오늘 가려고 하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있다. 보통 파리의 거리나 건축물을 떠올리면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파리를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급변한 도시의 모습에 놀라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1852년에 황제가 된 나폴레옹 3세는 가장 먼저 파리 개조 사업을 시작했다. 이 거대한 사업을 주도한 오스만 남작은 어둡고 더러웠던 중세 도시 파리를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빛의 도시 파리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뻗는 대로를 만들었고 좁은 골목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어둡고 비위생적이었던 오래된 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대로를 따라 세련되고 현대적인 건물을 새로 지었다. 상하수도 시설을 구축하고 도시 곳곳에 분수를 설치했으며 블로뉴 숲을 비롯하여 몽수리공원, 몽소공원 등 숲이 우거진 공원들을 만들었다. 대로변에는 가로수를 심었고 가스 가로 등을 설치했다. 파리 시민들이 빛과 물, 좋은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 1860년에는 파리 주위의 땅을 파리로 편입하여 도시를 확장하였는데 파시도 그 시기에 새로이 파리로 편입된 지역이다. 이때부터 파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란느락 공원과 인접한 토지에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앞다투어 저택을 짓기 시작하였고 오늘 찾아가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도 이 시기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 모네 이름 앞에 붙어있는 마르모탕이라는 사람이다. 지하철 라뮤에트역에서 내려 미술관 표지를 따라가다 보면 숲이 우거진 란느락 공원이 나타난다. 공원의 우거진 나무 사이 오솔길에서는 길이 갈라지는 곳마다 방향을 확인해야 하지만 걷는 게 기분 좋아 마냥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길 끝에 있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을 만나게 된다.

이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19세기에 프랑스 최초의 거대 광산업을 일으키고 운송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한 쥘 마르모탕은 북유럽의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미술품을 수집하던 예술 애호가였다. 그는 1882년에 파시 란느락 공원에 인접한 초호화 대저택을 구입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 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의 저택과 모든 수집품은 아들인 폴 마르모탕에게 상속된다. 27세 젊은 나이에 대부호가 된 폴 마르모탕은 고위공직을 향하던 경력을 내려놓고 역사와 예술 연구에 전념하기로 한다. 그는 특히 1789년에서 1830년 사이, 즉 프랑스 대혁명에서부터 나폴레옹 1세 제정기를 거쳐 루이 18세와 샤를 10세의 왕정 복고기에 역사와 예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이 시기의 예술품과 가구, 공예품 등을 수집하였다. 황실과 왕실, 그 시기 귀족들의 삶이 담겨 있고 그들의 취향을 반영한 화려하면서도 질서와 이상을 동경하는 신고전주의 미술이 그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 무엇보다 나폴레옹 1세를 존경하였던 그는 황제의 거처였던 파리의 튀일리 궁에서 사용하던 가구, 나폴레옹의 여동생이 머물던 나폴리 왕궁의 가구를 수집하였으며 폴란드, 러시아에서도 황제의 유품을 수집했다. 그는 이런 열정으로 제정기 양식이라는 책을 공동집필하기도 했다. 폴 마르모탕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파시의 저택을 나폴레옹 시기 양식으로 개조 장식하였고 여기에 자신의 수집품을 모아 집 전체를 그 시기에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어갔다. 1910년경에는 저택 옆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확장해서 본격적으로 예술품 전시를 목적으로 재건축하였다. 마르모탕은 사후에 저택과 모든 수집품을 예술원에 기증하여 관리를 일임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1932년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예술

0: 그런 산하재단으로 마르모탕 미술관이 1934년 6월 개관한다. 역사와 미술을 사랑한 부유한 부자가 사후 모든 재산과 수집품을 사회에 환원하여 미술관을 건립했다.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예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폴 마르모탕의 경우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있다. 1856년에 태어난 그가 열심히 연구한 예술사가 나폴레옹 1세의 재정기라는 사실과 유품을 국가 혹은 루브르 미술관이 아니라 예술원에 기증했다는 사실, 그리고 마르모탕 미술관이 1934년에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1: 역시 최고의 클래.
0: 프랑스의 예술원은 17세기 루이 14세 시절 창설된 왕립 회화조각 아카데미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국립미술학교를 관리하고 연례전시인 살롱전을 운영하면서 중앙집중적인 미술제도를 통해 프랑스의 미술을 좌지우지해온 조직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당시 프랑스에서 최고의 화가가 되려면 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하고 살롱전에 입선해야 했고 더 나아가 최고상을 받아 왕실과 귀족의 인정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19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은 예술원의 기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의 낡은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젊은 예술가들은 아카데미가 규정하는 대로 영웅이나 신화를 그리기를 거부했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사실적인 사회의 모습을 담고자 했으며 현대인의 개인적인 사고와 감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예술을 주장했다. 예술원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고 공적인 미술과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는 간극이 생겨났다. 1863년, 에두아르 마네가 살롱전에 출품했으나 낙선한 풀밭 위의 점심은 이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작품은 여신이 아니라 당시 파리에 살던 실제 여인을 모델로 옷을 벗은 여자를 노골적으로 표현했고 화법에서도 전통적인 회화의 규칙인 원근법이나 명암처리법을 무시하고 평면으로 채색하면서 거친 붓질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해에 살롱 낙선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로 낙선자전을 열었는데 여기에 풀밭 위의 점심이 출품되자 때를 지어 몰려온 군중들이 엄청난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다. 전시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까지 동원해야 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낙선자전은 새로운 세대의 미술가들이 어떤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지 암시해 주었다. 미술의 혁신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중심에 마네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클로드 모네로 대표되는 인상주의가 태어났다. 1860년대부터 시작된 변화는 1870에서 1890년대에 현저하게 부각되었다. 인상주의에 이어 후기 인상주의자들은 외관의 묘사보다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변모한다.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미술은 그 의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전개시키고 야수파, 입체파에서부터 완전한 추상미술에 이르며 크게 변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원이 이끌던 공식 미술계는 이런 변화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1900년에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인상주의

0: 작품들이 걸린 전시장으로 대통령이 들어가려고 하자 당시 예술원 원장이던 화가 장내웅 제롬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 프랑스 미술의 치욕입니다. 라고 대통령을 막아섰다는 일화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856년생인 폴 마르모탕도 미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미술에 눈을 감았고 오로지 아카데미가 고수하는 전통적인 예술의 미학과 가치만 옹호했다. 그가 1886년에 출판한 프랑스 회화의 서문에서 전통적인 미술이 잊히고 있음을 한탄하며 당시 등장하던 새로운 미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차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대생을 하지 않고 그저 형태를 대충 끄적거리기만 한다.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저 붓질만 할 뿐이다. 이게 작금에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경향이다. 이런 문란함은 예술 애호가들이 무식해서 혹은 그들이 너무 관대해서 그저 인상이나 찾는 것에 자족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면 즉각 알아볼 수 없는 형태와 마구잡이로 흐트러진 붓질을 보게 되어 참으로 괴롭다. 그래서 세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그림 안의 대상들을 정돈해 알아볼 수 있다. 이걸 회화라고, 아니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참고로 폴 마르모탕이 이 책을 출판한 1886년은 인상주의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해다. 통칭 인상파라고 불리는 젊은 작가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살롱전을 거부하고 누구에게도 심사받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도 하려는 목적으로 화가, 조각가, 판화가 등의 유한책임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전시를 기획하였다. 그 첫 번째 전시가 1874년에 열렸는데 마지막이 된 제8회 전시가 1886년에 열렸기 때문이다. 20세기 현대미술이 태동하고도 한참 지난 1932년에 마르모탕이 자신의 소장품 기증처를 예술원으로 결정한 것도 그가 옹호하던 전통적인 미학을 지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마르모탕이 예견하지 못한 변화. 그러나 개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0년에 빅토린과 에르네스트 도노드 몽시 부부의 기증은 마르모탕 미술관 창립자가 의도한 방향과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빅토린은 루마니아 출신 의사인 조르주 드 벨리오의 외동딸이었다. 부유한 예술 애호가였던 그는 마네, 모네, 오귀스트 르누아르, 에드가 드가 등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의사였을 뿐 아니라 당시 가난하던 예술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고 그들의 그림을 수집하였다. 르누아르는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그림을 들고 드 벨리오가 자주 가던 카페에 가면 그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림을 사주었다고 회고했다. 1894년에 그가 사망하면서 모든 재산이 딸인 빅토린에게 상속되었는데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기였던 194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장품을 예술원을 통해 마르모탕 미술관에 기증한다. 여기에는 르누아르, 귀스타브 카유보트 등의 작품 10여 점과 함께 모네의 인상, 해돋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되었는데 한 평론가가 이렇게 비아냥 섞인 비평을 남겼다. 인상. 인상이라고? 그럴 줄 알았다. 나에게 인상적이었으니 그림 안에 인상이 있긴 있겠지. 엉터리로 만든 벽지도 이 해양화보다는 낫겠다. 1874년 4월 15일자에 르 샤리바리.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정환은 오랜 시간 파리에서 문학과 미술을 공부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예술 공간들은 들라크루아 미술관,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로댕 미술관,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 몽마르트르 미술관, 피카소 미술관, 르크루비지에의 라로슈 저택, 자쿠메티 미술관 등으로 모두 파리를 여행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 유산들인데요. 이 책을 통해 거장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작업실이나 도시를 가로지른 역사의 물줄기가 축적된 저택들이 어떻게 지금의 미술관으로 탈바꿈되었는지, 그리고 섬세하게 구상된 건축적 구조와 동선이 감상 경험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함께 짚어냅니다. 낭만과 예술의 도시를 밝혔던 거장들의 가장 내밀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극본 김민정, 연출 김우상. 라디오 극장.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은 너무 멀리 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는 아직 인생의 첫 걸음도 못 댄 겁쟁이처럼 울고 서 있다. 내가 나에게 했던 수많은 약속은 무엇이었던가? 1993년

0: 프레디는 아빠는 영국인, 엄마가 한국인이래.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 프랑스어 다 하는 걸 보면 도대체 몇 개 국어를 하는 건지. 주말 내내 프레디의 와인 농장에서 지냈어. 고모는 프레디를 아주 마음에 들어해. 고모의 호들갑은 정말 보기 싫지만 프레디네 와인 맛은 끝내줘. 나도 이제 술 맛을 알 정도의 나이가 됐다고. 그런데 언니들, 연애의 시작은 무엇일까? 뽀뽀? 키스? 아니면 손을 잡는 거? 난 프레디와 거의 매일 만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럼 우린 연애는 아닌 건가?
1: 도대체 편지가 닿으려면 얼마나 걸리는 거야?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눈 빠지게 답장만 기다리고 있는 날 봐서라도 길게, 길게 소식 전해줘.
2: 대수는 프랑스에서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0: 그래도 툴툴거리고 있겠지.
2: 그러고 보면 천국은 상대적인 거야? 혜수는 우리를 그리워하고 우리는 혜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0: 아, 언니까지 다 읽었으니 빨리 답장 쓰자. 혜수 목 빠졌을 거야.
2: 최대한 디테일하게 길게 써보자. 그리고 연애가 뭔지 좀 가르쳐줘야겠어.
0: 좋아. 자, 여기 편지지.
2: 자, 정혜수, 넌 아직도 주전자나 사과, 커튼이 날리는 창문을 그리고 있는 거냐?
0: 언니, 좀 진지하게.
2: 프레디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면 프레디는 보디가드인 거냐? 아니면 프레디가 게이인 거냐?
0: 언니, 정말 그렇게 쓸 거 아니지? 진짜.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3: 지수야.
0: 웬일이야?
3: 지금 좀 와줄 수 있어?
0: 지금은 안 되는데. 언니가 서울에서 오랜만에 와서 같이 있어.
3: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0: 어디야? 무슨 일인데?
3: 아니야. 잘 지내.
2: 누구?
0: 친구인데. 이런 애가 아닌데. 목소리가 안 좋아.
2: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불러낸다고?
0: 못 간다고 했어.
2: 학원 친구인가 보구나.
0: 언니, 나 대학 가려고. 전문대 유아교육과 원서 넣어보려고 해. 언니한테 처음 얘기하는 거야.
2: 왜 말을 못했어? 떨어질까봐?
0: 붙은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지. 등록금도 걱정되고. 무조건 장학생으로 가야 하는데 될까?
2: 에이, 그건 나중에 걱정하고 일단 붙을만한 성적이 나와야지.
0: 유치원 교사로 경험 쌓고 나중엔 보육시설의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게 꿈이야.
2: 멋지다. 우리 지수 멋지네. 수줍고 몸 약해서 학교도 못 다니던 네가 언제 이렇게 꿈을 가진 청년이 됐을까? 내가 글 써서 돈 많이 벌면 네 등록금쯤은 책임져 준다고 할 텐데 내 글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0: 어, 은수야, 여기.
1: 제가 많이 늦었죠?
2: 아니, 한 30분 정도?
1: 어, 미안해요.
2: 아니야, 아니야.
1: 막히는 시간인 줄 모르고 너무 바쁘게 출발했어요.
2: 아니야. 집에는 잘 갔다 왔고?
1: 네. 잘 지내셨죠?
2: 어, 그래. 보내준 원고 잘 읽었어.
1: 아, 어때요?

0: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
1: 어떤 얘기든 좋아요.
0: 은수 네 글엔 열정이 안 보여.
1: 예?
0: 넌 어떤 글을 쓰고 싶은 거니? 그냥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은 거야? 아님 세상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님 없거나 이건 플롯의 문제이기도 한데.
1: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괜히 보여줬네. 너무 성급했어. 제대로 쓴 작품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니 정은수, 제대로 작품을 쓸 줄은 아는 거니? 그동안 알바하느라 글 못 썼다는 건 맞는 소리야? 작가라는 허상에 붙들려서 꿈만 꾸고 있었던 거 아니고?
0: 은수야, 나도 이렇게 봐주는 건 처음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긴 한데 이거 내가 체크한 부분들 원고 다시 읽어봐.
1: 네.
0: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가자.
1: 아, 저 템페스트님.
0: 그냥 오빠라고 불러.
1: 술 마시러 가요.
0: 술은 아유 지금은 아니다. 지금 술 마시면 우리 서로 실수할 것 같아. 그냥 밥 먹으면서 이제부터 좋았던 점 얘기해줄게. 작품에 좋았던 것도 엄청 많았어.

0: 이준아! 이준호!
1: 누구야?
0: 누구긴 나지!
1: 아이 진짜 야 너 술 마셨어?
0: 전혀 내려와봐
1: 기다려!
2: 술 마시고 싶을 때 오랬잖아 심심하면 놀아준다고 했잖아 그냥 집에 가기 싫으니까 온 거지
1: 뭐라고 중얼대냐?
0: 어? 준호야 오랜만이다 미팅은 잘 성사됐니?
1: 언제적 미팅 이제 좀 지겨워서 헌팅으로 바꿀까봐 야 나 할아버지한테 차 받았는데 구경할래?
0: 대박 자동차? 야 역시 선물의 규모가 다르구나
1: 놀릴 거면 안 보여준다
0: 아니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야 어떤 차야? 막 그 스포츠카야?
1: 아니야 그냥 세단이야
0: 야 운전은 언제 배웠어?
1: 이제 연습 끝났어 야 타봐
0: 야 이런 거 생기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지
1: 지금 하잖아
0: 우리 바다 가자
1: 그래 나중에 가자 태워줄게
0: 아니 지금
1: 뭐?
0: 지금 가자고
1: 야 나 차다 나왔어 그리고 아직 초보야
0: 연수 받았다며
1: 어?
0: 지금은 거리에 차도 없어 달리기 딱 좋아 어느 바다 갈까?
1: 경포대?
0: 아니면 정동지?
1: 안돼 우리 할아버지 알면 나 난리야
0: 야 어떻게 하셔 가자 준호야
1: 야.
0: 가자

0: 차가 흔들린다. 차가 흔들려. 이렇게 고라 떨어질 거면서 왜 같이 오자고 했어?
1: 야 은수야. 야 정은수. 야.
0: 아, 이 코를 비틀어 버릴까 보다.
2: 해 뜨기 직전에 깨워줘.
0: 계속 쳐 주무실 겁니까?
1: 너 이러면 나 너 여자로 본다.
2: 그러지 마. 넌 내 유일한 친구인데.
0: 친구는 개뿔. 그래 친구.

0: 어? 일어났네? 언제 나왔어?
1: 좀 전에.
0: 춥지? 자, 커피 마셔.
1: 고맙다. 해 떠버렸네.
0: 구름에 가려서 잘 안 보였어. 무슨 생각하냐?
1: 세상은 왜 이리 불공평해? 누구는 운이 좋고, 누구는 가진 게 많고, 누구는 받은 게 많고. 근데 난 내 인생은 왜 이러니? 하나하나 높은 장벽을 넘어야 겨우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말까 하고.
0: 다 남의 인생은 쉬워 보이는 거야.
1: 그렇겠지? 그거 알면서도 자꾸 비교가 되는 거, 이거 알량한 자존심이지.
0: 뭐가 또 속상한데?
1: 그냥 집에 내려가자니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서울에 있자니 뭐 하나 하는 게 힘들고. 준호야.
0: 응?
1: 나 대학 가고 싶어.
0: 응?
1: 뭐라도 하려면 대학 졸업장 하나는 있어야 되겠어.
0: 그래, 그래, 잘 생각했네. 난 너 항상 응원해, 진심이야.
1: 근데 할 수 있을까?

0: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1: 네가 바빠 보여서.
0: 학원은 관둔 거야?
1: 그냥 집에서 혼자 준비해.
0: 혼자 쓰고 나면 공부가 더 손에 안 잡힐 텐데.
1: 그럼 대학 못 가는 거지 뭐.
0: 왜 그래? 그때 내가 못 나가서 서운했어?
1: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넌 궁금하지도 않았니? 그 후회라도?
0: 미안해. 정신이 없었어.
1: 학원에 안 나와도 못 알아차릴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
0: 연락하기 무서웠나 봐.
1: 왜?
0: 널 잃을까봐.
1: 차라리 잃었으면 어땠을까?
0: 무슨 소리야?
1: 그날 내가 그냥 죽어버렸으면. 그럼 네가 오랫동안 슬퍼했을까?
0: 왜 그래?
1: 나 약 먹고 응급실 갔었어.
0: 뭐?
1: 뭐 그냥 그랬다고. 지금은 괜찮아.
0: 너
1: 문제 있냐고? 정신적으로 어디 아프냐고? 아니 난 괜찮은데 주변에서 날 그렇게 보는 거지.
0: 무슨 일 있었구나.
1: 지스야, 넌 순진한 거니 바본 거니. 자세한 건 나중에 네가 들을 준비가 됐을 때 얘기하자.
0: 같이 도서관 갈래? 책 반납하러 갈 일 있는데.
1: 아니, 다음에.

0: 손을 맡기고 우리 둘이 나오는 날도 오네.
1: 난 좀 어색하네.
0: 어, 자기야, 우리가 첫 데이트했던 데가 저 극장 앞 아니었어?
1: 에이, 그게 무슨 데이트야.
0: 하긴 당신은 은수하고 무슨 연극 얘기하느라 정신없었지.
1: 어? 아니야, 그거 당신이 준호랑 있고 싶었던 거 아니야?
0: 무슨 소리셔? 은수랑 얘기하면서 날 흘끔흘끔 돌아봤던 게 누구야?
1: 아, 그거 준호한테 신호 보낸 거야. 잘해보라고.
0: 준호랑 나랑? 아, 그래서 준호 시켜서 연극 티켓 구했다고 말했던 거야.
1: 아, 그건 그 전략이 좀 틀어졌던 거고.
0: 그런데 우리가 그날 빵집에 갔었잖아. 거기서 내가 손수건을 잃어버렸었는데.
1: 아, 참, 그거까진 생각 못했네.
0: 그 손수건 안에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둔 사람 누구야?
1: 그만합시다.
0: 그때 제대로 프로포즈 받을 걸 그랬어.
1: 무릎 꿇고 반지 껴주는 그런 거 좋아해?
0: 몰랐는데 내가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1: 그럼 해줄 수 있지.
0: 정말?
1: 실반지도 괜찮다면?
0: 인성씨, 그거 말고 우리 결혼 기념일마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어때?
1: 갑자기 왜?
0: 몰라, 나 그런 거 좋아하나 봐. 아무리 바빠도 우리만의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1: 마음대로 해. 당신 좋은 대로.
0: 마음대로?
1: 마음대로?
0: 마음대로? 마음대로? 마음대로?
1: 가위바위보.

0: 작은 아씨들 17번째. 여러분은 지금 Four Non Blondes가 부르는 What's Up을 듣고 계십니다.
1: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2번째

0: 저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1: 한약방에 갑자기 들이닥친 승범은 사람들이 없는 대기실 지정석에 앉아있는 공실의 앞에 서서 물었다. 정미가 일러준 대로 숨 쉬고 내쉬다가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어서는 호흡이 엉켜 숨도 쉬지 못하고 내뱉은 말은 쏘아붙이는 말이 되고 말았다. 재방영이 되는 드라마를 보고 있던 공실의 눈이 화등짝만큼 커졌다.
0: 아니, 서울에서 돌아온 후로 저한테 막 쌀쌀맞게 대한다? 냉정하게 대한다? 무시한다? 뭐지?
1: 뒤에 할 말을 고르다가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울컥거렸다.
0: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1: 해야 돼요? 목소리가 떨렸다. 허리에 두 손을 올리고 심호흡을 했다. 뒤늦게서야 마음이 차분해지자 빈손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0: 아이씨, 과자도 안 가지고 왔네.
2: 승범이, 일은 이제 좀 할만해?
0: 할만하긴요. 이 시간에 여기 온 거 보면 모르세요?
2: 소라 엄마 한도 풀어주고 소라 생명도 구했잖아.

0: 엄마. 그건 그렇죠. 그건 할만했죠.
1: 그깟 무릎이 뭐 대수라고. 승범은 공실에 옆에 앉았다. 잠시 한약방은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속 대화들로 수선스러웠다.
2: 아, 엄마가 너랑 잠깐 들려는데.
1: 그러나 침묵이 불편한 승범은 공실을 흘끽거리며 손톱으로 바지를 긁어댔다. 계속 화가 난 공실이 갑자기 귀신 환자 소개를 하기 싫다고 할지도 몰랐다.
0: 아, 이젠 내 꼴도 보기 싫다고 할지도 모르지. 아, 그렇다면 대체 무슨 핑계를 대고 한약방에 온다지?
1: 그 생각만으로 모든 게 다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아직 돈도 못 벌었고
0: 아직 난 혼잔데.
1: 마지막으로 든 생각에 승범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야? 급히 고개를 내저었다.
3: 이제 내 한도 들어줘. 어? 내 배 꿰맨 게 다는 아니잖아.
1: 승범은 고개를 들어 공실을 봤다.
0: 그거예요?
3: 할만하다며.
0: 아니, 안 들어줄까 봐 화나신 거예요?
3: 들어줄 거야?
1: 모든 게 정미 말대로였다. 듣고 보니 정말이지.
0: 당연하죠. 아, 좀 그거라면 말만 했으면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화를 내요? 내가 다른 귀신들은 몰라도 아줌마 한은 꼭 풀어준다.
3: 아, 뭐 범죄라서 싫다며.
0: 아줌마 거라면서요. 주인 찾아주는 거지 뭐. 꼭 갖다 줄 테니 이제 화내면 안 돼요.
3: 나 화 안 났어. 아, 근데 내 과자는 언제 갖다 주는 거야?
1: 공실의 타박에 승범은 곧 사오겠다며 얼른 한약방을 나왔다. 시장에서 좋아하는 한과 세트를 사다 드릴까 고민하는 승범을 철물점의 최 사장이 불렀다.
4: 어이! 한의사 선생!
1: 철물점 앞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길을 건너 다가가자 커다란 덩치가 움찔거린다.
0: 아, 허리 다치셨어요?
1: 승범이 팔을 뻗자 최 사장이 허허 웃으며 그 팔을 붙들었다. 억센 손길이 흔들리자 덩달아 승범도 휘청거렸다.
4: 아이고, 아이고, 역시 한의사 선생은 척하면 딱이구먼.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0: 아, 침 맞으시게요?
4: 아이고, 2층까지 갈 수 있을까?
0: 아이고.
4: 아우, 나 원, 아우, 고추말리다가 삐끗하지 않겠소.
1: 부들거리며 다리를 내딛는 것이 불안했다. 승범은 그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지 않게 다리에 힘을 줬다.
0: 아, 그러게 진작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셨음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4: 고작 고추 말리다가 허리를 다칠 줄 누가 알았겠어.
0: 네, 고추 말리다가 그렇게 된 거 잘 알아들었고요. 다리에 힘 좀 더 주세요. 아니다. 그 철물점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침이랑 가지고 올게요.
1: 그 말에 최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4: 아이고,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인사라는 것을 모르고 싸가지 없다고 욕해서 미안하오.
0: 더한 욕도 했겠지.
1: 승범은 그처럼 허허 웃었다. 그저 함께 계단을 뒹구는 걸 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0: 걱정하지 마세요. 왕진비 받을 겁니다.

0: 공실은 창밖을 봤다. 한 늙은 남자가 본인처럼 오래된 양복을 입은 채 철물점을 지나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라 비틀어진 제 몸에 맞지 않은 양복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흐느적거렸다. 그리고 딱 하고 멈췄다. 그 앞에 승범이 서 있다. 승범은 남자를 보고 인사를 했다. 남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다가 잽싸게 감췄다.
1: 아이고, 어르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0: 특유의 넉살로 대하자 남자는 승범을 바라봤다. 짝다리를 짚고 한 손을 허리에 올리고는 면상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2: 안 그래도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말이야. 자네 일을 어떻게 하기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느냐 말이지. 신경 써달라고 해서 내 친히 사람들에게 입이 마르게 칭찬했건만 어찌 이렇게 사람 이 뒤통수를 치느냐 말이야.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보게.
0: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승범은 고개를 숙였다.
1: 그 일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어찌나 이리해라 저리해라 하시던지 집중이 돼야 말이죠. 누가 환자고 누가 의사인지 헷갈리지 뭡니까. 그 특별히 신경까지 써주셨는데 그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0: 두어 달이나 지난 일 가지고 기억해뒀다가 질책을 하는 것도 웃기고 그에 지지 않고 사과를 가장한 매기기를 하는 승범도 대단했다.
2: 아무리 그렇게까지 했대도 친절이 생명인 게 자네의 일 아닌가?
1: 그럼요. 어르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허나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기본으로 깔리지 않아 일이 그렇게 된 것이니 어르신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0: 남자는 헛기침을 했다. 승범은 그에게 인사를 하고 한의원으로 갔다. 젊은 한의사의 패기에 공실은 코웃음을 쳤다.
3: 만약 내가 저랬다면 저 인간이 경을 쳤겠지.
0: 남자가 길을 건너 이쪽으로 왔다. 몸은 깍 말랐을지언정 풍기는 위압감은 점점 커졌다. 공실은 눈을 부릅떴다. 남자가 붙들고 있는 단지에 시선이 갔다. 저기에 자신의 뼈가루가 썩어가고 있겠지.
4: 아유, 어르신 나오셨어요?
5: 잘 지냈는가?
4: 네.
0: 한약방을 나서는 이가 아는 척을 하자 과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4: 아, 저는 여기저기 아파서 약을 사러 왔는데 어째 어르신은 더 젊어지셨습니다.
0: 상대의 눈치는 말에 기분이 좋은지 하하 웃는 입에서 틀니가 딸깍였다. 상대의 눈이 가슴께 붙든 공실의 유골함을 봤다.
4: 아유, 여전히 여사님을 모시고 다니시는군요. 애처가가 따로 없으셔요. 살아계셨으면 두 분이 손 꼭 잡고 예? 좋은 데 많이 다니셨을 텐데.
2: 그렇지. 내가 우리 마누라에게 잘해주긴 했지. 더 잘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3: 뻔뻔하기도 하지.
0: 남자가 그것을 상장처럼 사람들에게 들이밀고 으스대는 꼴을 볼 때마다 토악질이 치밀었다.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자 남자의 능글맞던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보란 듯 한약방 앞에서 창문을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공실과 시선이 마주쳤다. 자신을 보나 싶어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어쩌다가 마주친 것일 뿐 남자는 눈길을 돌려 가래침을 그 앞에 뱉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꼭 말아주었다. 공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한약방을 나섰다.
6: 아유, 네가! 아휴.
0: 뒤에서 수정의 물음이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뻔히 안다는 듯 혀차는 소리가 멀어졌다.

0: 저녁 8시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1: 장영감의 집이 훤히 보이는 언덕 위에서 승범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집안의 모든 불은 켜진 적이 없었다. 다만 창백한 TV의 불빛만이 큰 방에서 일렁이다가 곧 꺼졌다. 어둑해지는 하늘. 가로등불에 시계를 비추자 정확히 8시였다.
2: 나이 들어 생긴 습관이지. 그 좋아하는 술도 젊었을 때만 마시지. 나이 들어 체력도 따라주지 않으니 요즘엔 잘 마시지도 않아. 꼬래 오래 살려고 건강하다는 짓은 계속하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말랐는 줄 알아? 소식하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 그래?
0: 아줌마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어요?
2: 아이고, 그땐 모든 음식은 지 입구멍으로 다 들어갔지. 남의 입구멍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데.
1: 공실이 입술을 삐죽였다.
0: 지금 자니까 주변 눈들도 있으니 10시에 들어가면 되고, 혹시 집 근처나 집에 CCTV 있나요? 감시 카메라.
2: 그럴 돈이 어딨어?
0: 오케이, 그러면 내일 거사를 치릅시다. 아, 월담이라니. 이런 일은 처음인지라 심장이 벌써부터 벌렁벌렁하네요.
1: 긴장으로 손에서 땀이 배어나와 승범은 손을 맞비볐다. 공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올려다봤다.
2: 무슨 소리야? 난 안 들어가.
1: 승범은 고개를 획 돌려 그녀를 봤다.
0: 예? 안 들어가다뇨? 망 봐주셔야죠.
2: 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곳인데 절대 다시 못 들어가지. 내 한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0: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범죄라고요, 범죄. 가서 걸리지 않으려면 아줌마가 있어야 한다고요.
2: 걱정하지 마.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자니까.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종자라 문도 잠그지 않고 자니 한의사 양반은 담 넘어 들어가서 그냥 단지만 가지고 오면 돼. 아, 이 정도면 쉽잖아.
1: 그렇게 말하는 공실의 얼굴은 단호했다.
0: 말이야 쉽죠.
2: 끝까지 나를 제 맘대로 하려고 유골단지를 안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어.
1: 몸서리까지 치며 하는 공실의 말이 장난하는 것 같지 않다. 승범은 어둠으로 물든 장영감의 집을 봤다.
0: 혼자서 하라고?
1: 공실과 함께라면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쉬우리라 생각했던 일이 갑자기 혼자가 되니 끝판왕을 처리하는 레벨이 됐다. 승범은 울상을 지었다. 귀신들의 한풀이는 정말이지

0: 다음 날 수정 한약방. 밤 10시가 가까워졌다. 열어놓은 문으로 제법 찬바람이 들었다. 처방전을 들여다보던 수정은 터져나오는 기침에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렸다. 길게 이어지던 기침이 잦아들자 손수건을 내리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오늘따라 저녁 장사는 한가했다. 수정은 부쩍 조용한 한약방을 둘러봤다. 이 시각이면 어김없이 와서 공실과 요란하게 수다를 떨던 승범이 없다. 소라 엄마의 한을 하나 풀었다고 기고만장해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을 승범을 떠올렸다. 어쩌다가 일이 잘 풀려서 망정이지. 그러나 계속 좋은 귀신을 만날이라는 법은 없다. 선한 귀신이 있다면 악한 귀신도 있는 법이다. 이번에 악한 귀신을 만나 그 고약한 성질대로 행동한다면? 자신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돈 욕심으로 가득한 승범이라면 그들은 그걸 빌미로 득달같이 달려들어 협박과 회유로 그를 이용할 것이다. 결국엔 멀쩡한 육신마저 빼앗길 테고.
1: 된통 당해봐야 제정신을 차리지.
0: 비웃음이 나왔다. 그러다 문득 귀신을 봤다고 자신의 뒤로 숨어 벌벌 떨

0: 또 또 둘이 무슨 작당질이야?
1: 수정이 한마디 하자 공실은 안 그랬던 척 TV를 본다. 수정은 처방전을 덮었다. 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0: 작당은 무슨?
1: 공실은 시치미를 댔다.
0: 말해, 이 인사 어디로 가는지. 아이, 자네는 알 거 아니야. 둘이 그렇게 찰떡처럼 딱 하고 붙어있더니 어디로 보냈어?
2: 아유, 모른다니까 그러네. 내가 뭐 일일이 한의사 선생 행적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1: 수정은 책상을 두드렸다.
0: 내가 귀신들 풀어서 알아내야겠어?
3: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 20분 만에 꺼졌지만 모두 8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으로 보이는 남성이 관리실에 들어간 뒤 다투는 소리가 났고 이후 폭발이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화재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조사에 앞서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 잘 안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과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꾸면서 불거졌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어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실수를 감추려고 전산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26표 차로 당락이 갈린 부산시 의원 북구 1선거구에 대한 재검표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재검표는 부산시 의원 북구 1선거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영남 후보가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에 따라 검증사무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기도는 오늘 가평 등 도내 7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한계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경기 남부 지역에 최대 80mm, 북부 지역에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GDP는 1분기와 비교해 0.6% 증가해 지난 1분기 1.8%에 이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전기 대비 3.6% 증가해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틱톡에 과징금 103억 600만 원, 애플에 과징금 2억 5,200만 원이 부과됐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 밝혔습니다. 틱톡은 다른 웹과 앱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한 후 이용자의 클릭과 구매, 검색 기록 등 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애플은 2019년 8월까지 음성 비서 시리를 이용한 사용자의 음성 녹음 등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높은 수온과 강한 해류의 영향으로 독성 해파리가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전국 연안에 확산되고 있다며 여름 휴가철 바다 이용객들은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절기 대서인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영호남과 제주에는 오늘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장맛비와 남부지방의 소나기는 내일도 반복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BS 제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꽤 많은 시간을 뭘 찾느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점점 있는 것도 많아지면서 찾을 것도 많지만 요즘같이 더울 때는 에어컨, 선풍기, 리모컨도 빼놓을 수 없죠. 참 고맙고 편리한 존재인데, 야, 이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뜨거웠던 공기가 금세 시원해지고 또 후끈했던 방 안에도 다시 여유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분을 관리할 때도 이런 리모컨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칠 때는 웃음 버튼 한 번, 또 답답할 땐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온도가 한결 시원해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 절기상으로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신나는 댄스막으로 더위도 스트레스도 시원하게 날려보시죠. 자, 오늘 첫 곡 임상아입니다. 뮤지컬.

0: 7월 23일 목요일 오늘은요 절기상으로 대서입니다. 가장 덥다는 대서인데 그래도 비 덕분에 더위도 잠시 쉬어가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곳도 있고 폭염이 쏟아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그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원한 한국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피서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몸은 시원하게 마음은 뜨겁게 만드는 추억의 명곡들과 함께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누구랑 달려보냐?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요. 사연과 함께 신청곡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로제 브루노 마스가 함께하는 아파트 이 노래 듣고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하겠습니다.
1: 태양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원한 건 상상 속의 너.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90년대 대표 댄스 그룹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노이즈의 한상희입니다.
0: 한상희 씨 만나면 저 이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1: 뭐요?
0: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1: 흔들바위요? 네. 그 설악산 그 위에 있는 흔들흔들하는
0: 큰 거.
1: 그 저 국민학교 때 보고 저는 그거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0: 중학교 때. 네. 아, 어제 생방 중에 저희가 네. 남궁옥군 씨의 설악산 노래를 소개해드리면서 흔들바위 얘기를 했는데
1: 예, 예.
0: 흔들바위 존재를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고.
1: 진짜요?
0: 아, 지금 흔들바위
1: 지금 존재를 흔들바위. 모른다고. 그거 어떻게 됐을까?
0: 하면서 웃으면서 끝냈는데 네.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1: 제가 봤을 때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0: 확인해보니까 흔들바위는 여전히 설악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답니다.
1: 근데 좀 닳지 않았을까요?
0: 닳진 않았는데.
1: 사람들이 하도 흔들어대가지고.
0: 매년 만우절마다 네. 흔들바위가 굴러져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가물가물 하시는 분 계시지만 아무튼 노래선물 가족 여러분 궁금하셨을 텐데 흔들바위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1: 흔들바위 진짜 추억인데 한번 나중에 네. 설악산 가면 흔들바위 한번 가서 봐야 되겠어요.
0: 그래 알겠습니다.
1: 이번에 진짜 흔들어 봐야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0: 안 떨어진다니까.
1: 근데 왜 흔들어지?
0: 그냥 뭔가 좀 약간 그렇겠지.
1: 아, 그 흔들을 그 정도면 떨어질 것 같은데.
0: 우리 예전에 피사의 삽닥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네. 피사의
1: 삽닥하게.
0: 유명하니까 기울어졌으니까 유명한 거예요. 네. 흔들바위도 안 흔들렸어 봐. 아무도 관심 없다니까.
1: 그러니까 흔들렸으니까. 근데 그 바위가 거기 왜 있지 근데?
0: 또 자꾸 궁금해하시면 안 되니까.
1: 저기 누가 그 높 저기 그 천지를 그 개발한 분이 거기서 그 구슬치기 했나? 희한하게 있네.
0: 자 인기 스타. 네. 아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하는 아하 이 노래 20세기 유행가. 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
1: 아 오늘 주제는 아주 대단합니다. 네.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0: 이 노래.
1: 이 노래.
0: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네. 그럼 노래방에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남자 가수들 노래를 들어본다라는 거죠?
1: 그렇죠. 이야. 전부 다 남자 가수죠.
0: 그리고 또 댄스곡이 많네요.
1: 거의 다 댄스죠. 뭐 그냥 왜냐하면 노래방 가면은 거의 댄스 뮤직이 거의 뭐 남자들이 또 부르기 좋고 예, 그런 괜찮은 그 노래들을 많이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0: 그래요. 자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아유 좋은 노래입니다. H.O.T.의 캔디.
0: 아 캔디.
1: 예.
0: H.O.T. 이름은 다 알아요.
1: 핫. 처음엔 저 핫이라 그랬어요.
0: 핫. 맞아요. DJ독.
1: 예, DJ독. 핫. 핫.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예. 그 H.O.T.가 저희 노이즈가 은퇴할 무렵 앨범을 냈어요. 그 마지막 앨범에 오집할 때.
0: 네.
1: 그 나왔는데 96년 9월에 이제 발매됐거든요. 1집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우리가 은퇴할 때가 됐나 보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고 스마트하고 예쁘고 귀여운 친구가 나왔네.
0: 네.
1: 저의 얼굴을 봤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H.O.T.가 나올 때 보니까 제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은퇴할 때가 됐나 보다. 근데 진짜 은퇴를 했어요.
0: 어허.
1: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쇼크를 많이 받았고 굉장히 혁신적인 그룹이라고 생각했어요.
0: H.O.T.의 헤어짐이 예전에 미국의 뉴 에디션이라고 있습니다. 바비 브라운.
1: 알죠. 뉴 에디션.
0: 그런데 바비 브라운이 속했던 뉴 에디션도 두 명이 솔로로 나가고 나머지 세 명이 합쳤어요. 그래서 세 명이 BBD라는 팀을 만들었고.
1: 벨 비브 데보.
0: 그런데 그 이름을 따라한 게 S.E.S.예요.
1: 아 진짜? 네.
0: 그리고 H.O.T.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흑인 음악을 많이 아시는 분들 그 시절 흑인 음악을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뉴 에디션이 해체하고 벨비브 두보가 만들어지고 벨비브 두보가 ABC라는 그룹을 키워요.
1: ABC.
0: ABC의 그 뜻은 Another Bad Creation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이수만 씨가 흉내를 낸 거죠.
1: 언어도 뭐요?
0: 언어도 배드 크리에이션 하여튼
1: 적으세요 여러분 적어.
0: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1: 멋집니다.
0: 그러니까 그 언어도 배드 크리에이션의 이름을 따라한 거는 ABC, H.O.T.고 그리고 BBD 이름을 따라한 거는 S.E.S.
1: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댄스 그룹이나 이런 개인이 그 나오는 그 이름 있잖아요.
0: 네.
1: 그 사실은 미국에 있는 그 댄스 그 그룹이나 아니면 어떤 팀명을 따라한 게 제일 많아요.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90년대 유행이었었고 네. 또 70년대, 60년대 그때는 외국 곡을 또 리메이크 거의 뭐 리메이크라기보다도 그렇죠, 그렇죠. 개사를 해서 네. 번안 곡으로 부르는 게 또 유행이었고.
1: 근데 옛날...
0: 하지만 지금은 K-POP이 유행이기 때문에
1: 그럼 K-POP.
0: 전 세계 모든 나라가 K-POP을 흉내내는. 아, 그러니까 참 이렇게 돌고 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희 나라 그 K-POP이 정말 세계적으로.
0: 자, H.O.T.의 캔디. 이 노래 안무를 박재준 씨라고 예전에 YG에서도 일을 했었고 SM에서도 일했던 매니저가 안무를 짰어요.
1: 아, 진짜요?
0: 아, 예전에 또 저와 또 인연이 있어가지고.
1: 옛날에 춤을 추셨던
0: 분이요. 대학 내에서 브레이크댄스 추셨던 친구인데 그래서 그 캔디의 노래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파워레이스 춤이라고 엉덩이 앉아가지고 문희준 씨가 통통통 뛰는 춤 있죠. 그리고 그 친구 누굽니까? 그 아 이름 갑자기 잠깐만.
1: 예, 이름이 누굴까요?
0: 우혁이 장우혁. 장우혁 씨가 췄던 망치 춤이라고 있어요. 예. 그 춤도 이제 그 재준 씨가 안무를 짜가지고 간단하게.
1: 굉장히 솔로를. 귀엽던데 어떻게 그런 거를 생각해내셨는지 궁금하네.
0: 스트릿 댄서들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 둘 셋 외워가지고 재밌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한상희 씨도 예전에 스트릿 댄서로 이렇게 길에서 버스킹 같은 거 할 때 한 10개 정도 레퍼토리 있지 않았나요?
1: 아유, 저는 뭐 10개씩은 없고 한 3개 정도?
0: 3개. 근데 그 3개가 노이즈 안무로 다 들어갔죠?
1: 세계 중에 노이즈 안무로 들어간 게 맞아요. 거짓말 하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 안 되네. 네, 원래 했던 거 하는 거예요. 했던 거 하는 거. 예.
0: 자, H.O.T.의 캔디. 예.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거는 완전히 찢었죠.
0: 그래요? 예. 어떤 곡입니까?
1: 저도 가끔씩 자주 부릅니다. 클론의 꽁따리 쇼바라. 아, 대단합니다. 끼룩 쇼바라 쇼바라. 기록 써버렸어. 헤드 나갈래? 뭐 이거 끝내줍니다 이게.
0: 그렇죠. 이제 샘플링된 그런 근데 목소리가 나오는데.
1: 이 클론의 노래를 들으면 정말 신나고 그리고 이 꿍따리 잡으라 같은 거는 힘든 현실도 신나게 이겨내야지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고 그 가장 히트는 우리 회사에 김건모 씨가 같이 있었는데 네. 김건모 씨가 잘못된 만남하고 이제 나가셨는데 클론하고 김건모 씨하고 1위 후보를 가요 톱10에서
0: 그죠? 아니, 가요 톱10에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김건모 씨가 소속사를 좀 벗어났는데 그 소속사가 또 우리 소속사였단 말이죠. 사실 또 클론의 멤버 구준엽 씨, 강원래 씨는 그 김건모 씨의 백업 댄서도 했었고
1: 그렇죠.
0: 근데 김건모 씨가 골든컵을 받기 위해서 4주 동안
1: 1위를 했죠.
0: 1위를 하고 그때 그 노래가 이제 스피드라는
1: 스피드였어요. 맞아요.
0: 이제 5주 골든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1위 후보로 클론의
1: 꿍따리 샤바가 올라갔어요.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업 댄서가 진짜 가수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기를 이겨버리는.
1: 네. 그래서 꿍따리 샤바라가 가요톱10 스피드가 5주 골드컵을 받는 그 다섯 번째
0: 못 받고
1: 꿍따리 샤바라가 1위를 하는 바람에
0: 꿍따리 샤바라가 그때부터 쭉 가가지고 네. 골든컵까지
1: 그래서 김건모 씨가 그날 한 두 달 동안 굉장히 잠을 못 이뤘다는
0: 아니에요
1: 그런 얘기가 있고 근데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업 댄서가 1위를 자기를 이기고 1위 했을 때 솔직히 마음이 되게 좀 마음이 좀 찹찹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러면 그 백업 댄서를 함께했던 한상희 씨하고 박진영 씨하고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락하나요?
1: 연락 안 하죠. 연락 안 하죠고요.
0: 연락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죠.
1: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하고는 잘 안 맞아요. 네, 그 사람은 너무

0: 알았어, 알았어.
1: 너무 똑똑해.
0: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자,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자, 야, 90년대 노래방을 지졌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자, H.O.T.야 캔디 클론의 꽁다리 샤바라.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노이즈 네. 한상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1: 그렇죠.
0: 오늘은 90년대 노래방을 지졌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곡 H.O.T의 캔디 그리고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였습니다.
1: 그렇죠.
0: 꿍따리 샤바라를 처음에 데모 테이블 받고 녹음을 끝내가지고 저희 부모님 전해드렸더니 네. 들려드렸더니
1: 뭐라 그러세요?
0: 아버지께서 원래야 이게 뻥다리를 잡으라는 거가 닭다리를 잡으라는 거 이게 뭔 말이고.
1: 처음에 꿍따리 잡아라 데모 들었을 때 분명히 김창한 프로듀서가 기타로 해줬을 텐데.
0: 기타로 해주고요.
1: 마음이 울적하고. 그때 무슨 생각 드셨어요? 야, 괜히 들어왔다.
0: 아니, 괜히 들어왔다.
1: 접어야겠네. 이런 생각이
0: 들어요. 노래가 굉장히 건전하다. 네. 형님, 이 노래가 너무 건전하고 이 노래하고 우리하고 안 맞는다니까. 야, 후렴구를 들어봐야지 돼. 후렴구 가니까 꿍따리 샤바라 빠빠.
1: 저희도 그랬어요. 성일이 형이 너에게 오는 걸 들려줄 때 너에게 원한 건 너의 와, 씨, 학교랑 나랑 밖에 나가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0: 이 노래를 어떻게 춤을 추나?
1: 이거 어떡하냐? 우리
0: 편곡이 다 끝나고 나니까
1: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띵띵띵띵띵 너에게 원한 땅 나도 우와
0: 띵띵띵띵띵띵 그 건반은 김건모 씨가 쳤죠.
1: 그렇죠.
0: 아, 편곡은 김건모 씨.
1: 김건모 씨가 해줬죠.
0: 코러스도 다 김건모 씨.
1: 예, 일집. 예.
0: 자,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노래방을 지졌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아, 우리나라의 최고의 댄스 그룹 중에 한 명입니다.
0: 그래.
1: 서태지 와이들의 난 알아요.
0: 아우 아우 아우 아우.
1: 난 알아요.
0: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1: 서태지 와이들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90년대의 음악의
0: 문화 대통령.
1: 문화 대통령. 그래 90년대 음악을 바꾼 사운드를 바꾼 전자 음악의 선두주자죠. 예, 그분들이 음악을 바꾸지 않았으면 또 후배들이 또 금방금방 그렇게 따라서 바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음악이 발전을 많이 했고.
0: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독보적으로 나섰다기보다도 그때 그 누구와 누구 뭐 남이와 붐붐 현진영과 와와
1: 그렇지.
0: 그런 팀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1: 그러니까 그렇죠.
0: 좀 그런 문화에 앞서갔다 네. 이끌어갔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 때문에 뭔가 변화가 됐다라는 거는 좀 약간
1: 그래서 그때 모 프로그램에서는 그때 그 임백천 그
0: 맞아 옆방에 계신
1: 옆방에 네. 계신 지금 라디오를 하고 계실 건데
0: 그리고 임백천 씨하고 그때 이제 작곡가로 굉장히 유명했던
1: 하광훈
0: 하광훈 씨 또 뭐 네. 전용목 씨 네. 나와가지고
1: 별로 안 좋았어요 네. 평이
0: 근데 그게 좋았다고 얘기하면 인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1: 아 진짜
0: 네. 뭔가 좀 그 저항하고 네. 부정하고 약간 뭐 뭐랄까 우리 청소년 시기 때 청개구리 그런 심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뭔가 빨간 옷 입지 말라고 하면 더 입게 되고 막 그런데 아마도 아, 근데 아직까지 서태지 와이들 멤버 중에 양현석 씨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서태지 씨하고 이준호 씨는 요즘 뭐 하고 지내지?
1: 서태지 씨는 기억 잘 모르겠고 이준호 형님은 지금 저기 SNS로 굉장히 많이 그 라이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0: 그렇군요.
1: 가끔 저랑 통화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저희가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레트로 공연을
0: 네.
1: 서태지 와이들이 뭉쳐서 이벤트로 팬들을 위해서 앞단에 서서 우리 그 90년대 가수들을 쫙 이끌어가면서 콘서트 한번 주격인자 같은 사람 10팀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 노이즈도 끼는 거죠.
1: 껴야죠. 그럼 골든컵 5주를 받았는데.
0: 알겠습니다.
1: 그럼도 껴야 되고 다 껴야죠.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서태지 와이들의 난 알아요.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90년대 노래방을 지졌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 요 흐릴 때 이 노래를 듣고 싶어지고 아, 비 올 때.
0: 흐릴 때?
1: 예. 네. 자, 여러분들 조금 눈치가 오십니까?
0: 그래요.
1: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0: 오늘은 서울 쪽은 약간 비가 많이 내리는데 네. 이 안개비.
1: 네, 안개비.
0: 뿌옇게 잘 안 보이는 안개비.
1: 현진영 씨 흐린 기억 속에 할 때는 댄서분들이 다른 댄서였는데 저는 사실은 흐린 기억 속에보다 현진영과 와와 때 야한 여자 슬픈 마네킹 할 때 현진영과 와와 팬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0: 처음에는 이제 현진영과 와와로 시작돼가지고 강원래 구준엽 현진영 이렇게 출발했다가 그다음에 뭐 김성주도 포함이 됐다가 또 춘희 씨라든가 수경 씨 재즈 댄스 팀으로도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이현도
1: 김성재 씨 김성재 씨
0: 또 바뀌고
1: 근데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현진영과 와와 할 때 강원래 구준엽 씨가 할 때 그러니까 제일 완성도가 있었고 제일 멋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 야 무슨 얘기야?
0: 현진영 뒤에 백업 댄서로 활동을 하면
1: 다 뜬다.
0: 뜬다. 그래서 강원래 구준엽 클론이 떴죠.
1: 네.
0: 김성재 이현도.
1: 떴죠.
0: 규수가 떴죠.
1: 떴죠.
0: 그리고 또 진우션의 멤버였던 션.
1: 아, 션도.
0: 션도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때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때 한번 했던 철진이라는 친구 있어요.
1: 디베이스. 그 디보이스.
0: 디보이스도 했죠.
1: 오.
0: 그러니까 많은 가수들이 현진영 씨 덕을 보지 않았나.
1: 그리고 그 시대에 그렇게 현진영과 와처럼 춤을 추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봤는데 행사하는 데서 맨 앞에서 봤어요. 근데 그렇게 춤을 추는 걸 저는 처음 보고 일명 거품 울었다고 해서 거품 울었어요. 어? 아니 춤 어떻게 저렇게 추지?
0: 아, 네.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1: 아, 진짜 거품 울었습니다.
0: 거품 울었다니까 홍게시판에 거품 부른 분.
1: 아, 그래요? 한 분 계시, 있어요.
0: 거품 울었다기 표현하기 좀 과한데 네. 네. 조경문 씨께서 90년대 최고의 댄스 가수 오빠 보러 말 일하다 말고 달려왔습니다. 아, 매주 감사합니다. 목요일 강원의 노래 선물 20세기 유행가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미쳐 불어. 미쳐 부르라고 쓰는
1: 감사해 부러.
0: 그리고 또 이윤정 씨께서는 월요 오빠 상일 오빠 중부엔 비가 많이 내려서 힘들다고 들었어요. 여기 제가 있는 경산도 쪽은 비가 안 오고요. 폭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유 덥겠다 덥겠어.
0: 더운 여름에 열사병 냉방병 주의하세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야,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네. 위쪽에도 비가 쏟아지는데 밑에는 덥다라는 거.
1: 무슨 저기 제가 예전에 몇 달 갔다 오려고 했지만 조금 갔다 왔는데 미국 갔다 왔는데 미국 무슨 텍사스주 뭐 캘리포니아주처럼 이렇게 갈라졌네. 네.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그 폭염이 나오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상기후가 막 일어나나 봐요.
0: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잘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날씨 얘기.
1: 네, 갑자기. 자, 그 현진영과 와 대단합니다.
0: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두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현진영의 흐린 기억 속에 그대.

0: 목요일엔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 낭만 가득한 20세기로 떠나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오늘은요. 네. 90년대 노래방을 치셨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아, H.O.T.의 캔디 만나봤고 클론의 꿍따리 잡아라 만나봤고 서태지 와이드 현진영의 난 알아요 흐린 기억 속에 네. 그대까지 만나봤습니다.
1: 이 노래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릴 수 없고 진짜 아하 이 노래 전 국민이 거의 다 아는 노래일 겁니다. 여러분들.
0: 그래요. 예. 자 이번에 만날 볼 곡도 역시 그런 곡이죠?
1: 아, 그럼요. 대단하죠.
0: 어떤 곡입니까?
1: 가요톱텐 골든컵 탄 곡인데.
0: 어떤 곡입니까?
1: 자 노이즈의 상상 속에로.
0: 아 상상 속에 따다다다다다땅.
1: 네. 빛나는 강원래 씨의 안무가 곁들여진
0: 그 따다당 땅땅 그 건반도 김건모 씨가 쳤습니다.
1: 그렇죠. 그래요. 김건모 씨가 편곡했고요. 예. 뭐 노이즈가 사실은 1집에서 너에게 원한 건으로 골든컵 5주를 타면서 신인으로서 굉장히 입지를 다졌는데 2집 때 천성희 씨하고 홍정구 씨가 프로듀서를 자기가 해보겠다. 원래는 김창한 씨가 프로듀서를 했는데 그래도 이 집에 내 간을 닮아갈 때를 냈는데 2위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앨범이
0: 2위까지 올라간 게 어딥니까?
1: 그렇죠. 네. 그래서 2위까지 올라가
0: 탑10에 못 들어간 사람들도
1: 네, 올라갔는데 그게 1위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3집이 안 되면 아마도 노이즈는 아마 해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0: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1: 아니에요. 신경 썼어요.
0: 누가 신경을 써요?
1: 그래서 부담감을 가지고 작업에 돌입했는데 다행히도 김창한 프로듀서가 다시 프로듀서를 하시면서 상상 속에는 어지하다는 오늘 체념 그렇게 그 좋은 곡들을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다시 골든컵을 상상 속에나가 타면서 제2의 전성기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상상 속의 연애가 지금도 우리 행사장 가면은 네. 뭐 웬만하면 뭐 거의 뭐 밀리지 않죠.
0: 아르헨티나에서 상상 속의 연애가 인기가 있다는 얘기가
1: 장난
0: 들었어요.
1: 아니죠. 예. 네.
0: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아르헨티나에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1: 아르헨티나의 그 제 생각에는 그냥 네. 그 랩이 약간 그 남미 그 언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나는 가끔은 따로따로 왔다.
0: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한상희 씨.
1: 그럼 뭐예요?
0: 그냥 쇼 프로그램의 오프닝으로 쓰이다 보니까 네. 그게 나이텐 거지.
1: 아 그런 겁니까?
0: 그것도 그렇게까지.
1: 네, 아무튼. 그래서 그때 아르헨티나 갔었어야 돼.
0: 아유.
1: 그 우리가 아르헨티나 BTS가 될 수 있었는데.
0: 아 그러면 아르상일?
1: 네. 그 난리 났죠.
0: 아르상일? 아.
1: 근데 그때 우리 뭐하고 있었냐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개개인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0: 항상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야 돼.

0: 아무튼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1: 그렇죠.
0: 자,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1: 네, 이 친구들도 저희랑 같이 작년에 앨범을 냈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앨범을 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저희를 상상 속의 너 나왔을 때 굉장히 추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겼어요.
0: 그 음반 팀 이름이 뭐였죠?
1: NR이었습니다.
0: 아, NR. 네,
1: 근데 이 지금 소개할 팀이 저희를 추격했지만 순위 프로에서 저희가 이겼어요.
0: 아.
1: 자, 이 팀은 누구냐? REF의 이별 공식.
0: REF의 이별 공식.
1: 아, 예.
0: 이성욱 씨, 박철우 씨, 성대현 씨.
1: 예.
0: 아,
1: 그 그래요. 여러분들 그 너튜브 보시면은 REF랑 저희랑 1위 후보 붙은 게 나와요.
0: 아.
1: 근데 표정을 잘 보면 우리가 이길 수도? 막 이런 표정도 나와. 아주 웃겨.
0: 한상희 씨만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아니, 그런 표정이 뭐, 혹시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야, 노이즈를? 어딜 이겨, 노이즈를.
0: 아무튼 서태지 와이들 얘기 나올 때도 노이즈 얘기만 하시고.
1: 에이. 저는 대가.
0: RF 얘기할 때도 노이즈 얘기만 하시고.
1: 저는 원래 하시고. 저만 생각하고.
0: 모든 세상이 한상희 씨 주변으로 돌아간다라는.
1: 아, 근데 거. 제가 클론하고는 저기 또 견주질 못해요.
0: 왜요?
1: 제가 또 클론하고 하면 제가 클론보다는 우리 노이즈가, 좀. 미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0: 아무튼. 근데 네. REF의 이별 공식을 최근에
1: 네.
0: 어디 프로그램입니까? 불후의 명곡에서 노이즈가 부른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1: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녹화하는데
0: 네.
1: 그 레전드 가수 특집을 합니다.
0: 아.
1: KBS에서. 역시 KBS는 굉장한 그 아이템이 좋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1: 그래서 섭외를 했는데 다 안 나온다고 했는데
0: 네.
1: 1년 동안 섭외해서 저희가 나가는 거예요.
0: 와.
1: 그래서 자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 가수들이 다른 가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댄스
0: 그러면
1: 노래를.
0: 노이즈는 뭘 불러요?
1: 이별 장면에선 항상 비가 오지.
0: 이별 공식을 부르고. 그러면 REF는?
1: 오늘 나는 우연히 널 보고 말았어.
0: 상상 속에 널 부르고.
1: 어려울걸 근데 그거? 그 랩이 어려운데?
0: 그래요.
1: 나는 가끔이라 생각 이거
0: 어려운데. 오늘은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그리고 REF의 이별 공식을 듣지만
1: 예.
0: 불후의 명곡에서는 노래를 바꿔서 한다.
1: 그렇죠.
0: 오.
1: 그러니까 REF가 부르는 상상 속에 너.
0: 네.
1: 그다음 노이즈가 부르는 이별 공식. 아, 이거 완전히 대단하죠.
0: 이야.
1: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그러면 노이즈의 멤버들 다 나오나요?
1: 아니요. 홍정구 씨하고 저 네. 한상의 유닛으로.
0: 아하, 아쉽다.
1: 아쉽죠.
0: 김학규 씨하고 천성희 씨 보고 싶네요.
1: 네. 보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요. 저희도 보고 싶어요.
0: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노이즈 팬들은 알 거예요. 천성희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인 게 예전에 이제 모래시계라는 팀을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업타운의 정현준 씨.
1: 네.
0: 정현준 씨 맞죠?
1: 맞죠. 정현준 씨.
0: 업다운의 정현준 씨와 함께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모래시계를 했다가 한 명은 하우스 뮤직으로 빠지고 한 명은 힙합으로 빠져가지고
1: 그렇죠.
0: 천성희 씨가 그때 작사 작곡을 했던 노래 작곡을 했던 곡 중에 히트곡이 김건모의 혼자만의 사랑이라든가 박미경의 2부의 경고
1: 그렇죠.
0: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또 클론의 도시탈출 빙빙빙.
1: 그다음에 신승훈의 당신은 사파리처럼.
0: 사파리처럼. 처음 그 느낌처럼. 와.
1: 김건모의 서랍 속의 추억.
0: 우와. 이야. 히트곡이 정말 많아요.
1: 그래서 정말 그 천재 작곡가인데.
0: 근데 계속 곡을 왜 안 쓰시고.
1: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한데.
0: 그래요?
1: 저 좀 알려주지 곡 쓰는 법 좀.
0: 아, 좀 약간 그 천재 얘기 듣는 분들이 네. 평범하지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좀 네. 뭔가 좀 약간 괴짜스럽고.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저는 기억납니다만 노이즈 멤버들 중에 항상 스튜디오에 오래까지 남아가지고 밤을 새면서 통기타를 쳤던 분은 천성희 씨밖에 없었다라는 거.
1: 사무실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머무른 건 한상희죠.
0: 한상희 씨.
1: 딱 갔다 와서 김창완 프로듀서 네. 형님. 그래 잘했냐? 잘했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연습실 가려고. 오, 그래 열심히 연습실 내려가서 5분 있다가 야 내일 다 맞춰봐. 쓱 바로 나가서 바로
0: 어디 갔나요?
1: 클럽으로 가죠.
0: 아,
1: 클럽에서 연습합니다.
0: 클럽에서 연습.
1: 네, 왜? 네. 클럽에서 이 느낌.
0: 알겠습니다.
1: 네, 느낌을 그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0: 자,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90년대 노래방을 찢었던 남자 가수 아하 이 노래 두 곡 소개하면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곡으로 마무리할까요?
1: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REF의 이별 공식.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한상희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꿍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내년부터 3급 단일 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 등급제 폐지 전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의 중복 장애까지만 장애인 연금을 지급했는데요. 내년부터는 3급의 단일 장애에도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업무 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장애 등급제 시설의 3급은 중증과 경증을 가르는 기준도 아니면서 중증에는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경증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연금의 액수를 비롯한 연금 지급 기준이나 연금 지급 기간 같은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더 자세하게 안내한다고 하니까 단일장애 3급을 받았던 분들은 관련 내용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청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벌써 12시.

0: 12시.
1: 청하가 부른 벌써 12시.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보도를 분석한 보고서 내용과 특수학교의 과밀화 문제를 지적한 광주 지역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문화생활과 편의시설 확대 방안 알아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경로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신창숙입니다. 저도 이제 시각장애인 테니스가 있다는 걸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아는 지인분이 작년에 출전을 했었는데 혼자 출전을 했었대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을 모아서 우리 시각장애인 테니스 대회를 참가를 하자 해서 너무 좋은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을 한 7명 정도 모아서 선수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그래요. 우리가 접해본 적이 없던 종목이라서 연습도 거의 못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고 와서 우리가 홍보단 처럼 돼서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 테니스를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자라는 의미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서울팀이 종합 3위를 했고요. B1 여자분은 2등도 하셨고, 저는 B2로 나갔는데 저도 3등 했고요. 이게 84년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경기래요. 그래서 소리나는 공을 이용해서 조금 짧은 라켓으로 소리를 듣고 바운드 3번 안에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강당에 코트 3개 만들어 놓고 했고요. 그 코트 선이 밑에 선이 들어가 있고 테이프로 붙여놔갖고 발로 만져지고 라켓으로 긁으면 만져져요. 그래서 B1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라켓도 조금 짧으니까 소리 듣고 찾아가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들 너무 재밌었고,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연맹 쪽으로 부탁을 해서 저희가 코트를 잡아서 주기적으로 연습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알릴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운동을 좀 좋아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에 내년에도 한번 해보자라는 설렘이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게 일본 선수들한테 다 졌어요. 꼭 이기고 싶었는데 아쉽게 져서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장혜진의 꿈의 대화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보도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요?
1: 네, 방송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이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보도 121건을 분석했습니다. 이 언론이 범죄 피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와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지를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장애인은 폭행과 사기 등의 이 피해자로 주로 재현이 됐고요. 사건의 충격적인 장면과 또 범행 수법 그리고 처벌 과정 등 상세하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반복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이런 사회적 배경은 충분히 다뤄지

0: 보이지 않았는데요.
1: 네.
0: 이 상당수의 보도는 장애인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또 사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됐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피해를 입은 건 장애인 당사자인데, 당사자의 목소리는 언론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요?
0: 네, 대부분의 보도는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반면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이 무엇을 겪었고 또 어떤 지원과 이 변화를 요구하는지는 이 제한적으로만 소개가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그리고 언어장애인 등은 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터뷰에서 배제되거나 또 보호자가 대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언론이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지 않고 인터뷰가 어렵다고만 판단하면 이 장애인은 자신의 피해를 다루는 뉴스에서도 이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이 결국엔 보도의 주체가 아니라 이 보호와 설명의 대상으로만 남게 됩니다.
1: 네. 그 앞으로의 언론 보도가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까요?
0: 네, 장애인 대상 범죄의 원인이 구조적 문제가 다뤄져야지 이 장애를 범죄 피해의 원인처럼 연결하는 보도는 경계되어야 합니다. 이 장애인이 사기를 당한 이유를 이 판단 능력 부족으로 단순화하거나 또 시설 내 폭력을 장애인의 문제 행동과 연결하면 이 피해의 책임이 장애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환경과 지원 체계의 부재와 또 이를 악용한 가해자의 행위,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고 감독하지 못한 이 국가와 기관의 책임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1: 자, 다음 이슈 살펴보죠. 장애 부모와 교사들이 특수학교의 과밀화로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0: 네, 광주 지역 6개 특수학교 학부모회와 또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 그리고 전교조 광주지부로 구성된 이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 전남 광주 특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광주 지역 장애 학생 수가 매년 약 100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시설 확충과 또 수용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서 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또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등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0: 네, 이 공립특수학교 4곳 가운데 3곳은 이 운동장에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특별실 상당수가 일반 교실로 전환돼서 이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 특수학교 공간은 장애 학생의 중증과 중복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특히 정서와 행동 특성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이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학급 증설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제도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그렇군요. 공동대책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 개선책도 좀 들어볼까요?
0: 네, 현재 교육 환경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문제는 물론 이 학부모와 교사 또 학부모 간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는 이 공간 확보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이 장애 학생 공간 확보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청의 교육감 공약인 이 특수학교 공간 재구조와 정책 이행과 또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이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 TF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성광학교와 순명학교는 공간 재구조와 추진을, 그리고 선후학교와 선회학교는 이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그리고 병설학교와 그 소규모 특수학교의 적극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장애계가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0: 네, 현 22대 국회는 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방안을 7개나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요.
1: 네.
0: 그래서 전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가 이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하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이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이 정신장애나 또 신체장애로 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0: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보면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24년에는 1,27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1,145명이었고 2026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5,857명입니다. 이 같은 기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 접수 인원의 인가율은 24년의 경우에는 99.3%, 25년에는 99.4%, 그리고 26년 6월 현재는 이 99.5%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이 사실상 신청한 대상자 절대다수를 그대로 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이 적용제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42만 345원으로 이 최저임금 대비 19.5%에 불과한 임금만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적용제외 노동자 중에서 70% 이상이 월 5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1: 그렇군요. 이 장애인의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폐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군요.
0: 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이 최저임금의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 이 장애인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이 보조임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장애인의 신체적, 의학적 손상과 이 제약을 기준으로 이 보편적 권리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이 법률을 동원한 이 심각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가 5월과 6월 장애인 정책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한 내용 살펴볼까요?
0: 네. 이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이 해당 기간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은 884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46건으로 이 전체 약 5.2%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률 46건은 이 장애인을 직접적인 적용 대상을 규정한 장애인 입법이 20건이고 이 일반 법률 안에 장애인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 장애 포괄법이 26건이었습니다.
1: 이번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장애인 관련 법안이 있을까요?
0: 네, 센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정원 의원이 발의한 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3법을 주요 입법 사례로 봤습니다. 이 해당 입법 패키지는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이 임금 보전과 또 고용 유지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근로소득 증가로 기초생활 보장이나 또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이 사회보장 장치도 포함이 됐는데요.
1: 네.
0: 센터는 장애인의 이 노동을 값싼 예외노동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임금과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묻는 입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이번 장애인 법률안에는 UN의 견해를 반영한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0: 네. 46개의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2차, 3차 최종 견해와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 권리 협약 최종 견해를 반영한 법률이 29건으로 나타났고요. 또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반영한 법률안은 20건이었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반영한 법률안은 19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장애인 관련 법률안의 증가 혹은 감소만으로 이 국회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이 장애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 헌법상 기본권과 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상의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이 전제한 입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요?
0: 네,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우선 장애인 노인 등이 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서비스 확대를 노인중심서비스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재가의료와 또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현행 30종에 이르는 이 서비스를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는 이 60종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 네, 그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서비스 확대 계획도 좀 정리해볼까요?
0: 네, 보호자 입원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을 확대를 하고 또 활동지원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내년 7월부터 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이 65세가 되어도 받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현재 65세 도래 시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에 급여 감소분만큼 활동지원을 보존하던 정책을 장기요양 서비스 외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했습니다.
1: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장애인 연금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확대 신설되죠?
0: 네, 현재 장애 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까지 지급하던 이 장애인 연금을 3급 단일 장애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공 일자리도 지속 확대하고 또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방문 재활 서비스가 신설됩니다.

0: 합니다. 또 장애치나 산부인과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건강과 또 보건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입소 장애인과 학대 피해 재가장애인 등이 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주거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도 시행되게 됩니다.
1: 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최혜영의 노래 이어드리죠. 물 같은 사랑.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여성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생활과 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요?
1: 네, 문화생활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또

0: 성별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중의 장벽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 또 여행, 체육, 도서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넓히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또 문화생활은 우울감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증진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생활과 편의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네. 여성 장애인이 문화 생활을 즐기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부분일까요?
0: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역시 접근성의 부족인데요. 이동이 어려운 교통 환경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미흡한 공연장이라든지 박물관, 또 장애 유형별 서비스가 부족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경제적인 부담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문화활동을 참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특히 이 시각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은 문화정보 자체를 얻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1: 그렇죠. 예.
0: 예, 이러한 복합적인 장벽을 함께 개선하는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1: 네. 그러면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져야겠는데요. 이제 휠체어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경사로, 또 장애인 전용 좌석 등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이제 또 동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음성 안내,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자막 서비스도 확대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 접근 가능한 문화시설에 대한 정말 그 인증제도, 이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그래요. 공연과 전시 관람 환경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0: 이 공연과 전시는 사실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수어 통역으로 또 공연을 하게 되고 화면 해설이 또 함께 병행이 되고 문자 통역과 이 촉각 만지는 것으로 전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 정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외국에서는 촉각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화 서비스를 좀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문화생활에서 이동 편의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0: 이동권은 사실 문화향유권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화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없다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을 개선하고 문화시설을 연계하는 이런 교통서비스 등이 또 함께 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특히 여성장애인 이제 야간 공연 관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이런 이동 지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지역끼리의 문화 격차 문제도 심각한데, 요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0: 사실 수도권과 지방의 이 문화적인 인프라 차이는 매우 큰데요. 지역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라든지 또 이동형 전시 사업 등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방 문화 시설에도 정말 장애 친화 환경을 구축해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편의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 문화 접근성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정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런데 이제 여성 장애인의 문화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0: 이 부분 정말 매우 필요한데요. 공연에 대한 관람료라든지 체험비, 또 교통비 등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 바우처를 확대시켜주고, 또 여성장애인 맞춤형 문화 이용권을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성이 크고요. 특히 이 저소득 여성장애인에게는 정말 이 문화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 주어야 되겠고요. 이 문화가 정말 사치가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1: 예, 요즘은 뭐 디지털로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디지털 문화 서비스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0: 온라인 공연이라든지 뭐 가상현실로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VR이라고 그러죠. 또 메타버스 운영 문화체험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이동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에게는 사실 새로운 기회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다만 이 디지털 접근성이 함께 또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1: 예.
0: 화면 낭독을 지원하는 부분, 또 자막을 지원하는 부분, 수어 영상과 쉬운 정보 제공 등을 이런 내용들과 함께 구축을 해야지만 디지털 문화 복지가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궁극적으로는 여성 장애인이 직접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0: 네, 맞습니다. 이 여성 장애인은 문화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창작자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미술이라든지 음악, 또 연극, 사진 등의 이 다양한 예술 활동들을 지원하는 창작 프로그램이 좀 확대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성 장애인이 합창단 활동을 한다든지 미술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말 여성 장애인의 자립과 이 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화예술은 새로운 직업도 창출할 수 있고 사회적인 역할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문화시설 종사자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0: 이 부분 매우 중요한데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이제 그곳에 종사하는 이 분들이 정말 장애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면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는 당연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장애 이해 교육과 또 장애인을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이런 교육 등이 정기적으로 좀 실시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제 친절한 안내는 기본이고 적절한 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서 정말 장애인들이 문화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아울러 민간 기업과 지역 사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0: 이제 기업이 정말 사회 공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화 공연을 뭐 지역이나 이런 데 초청을 한다든지 또 예술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공헌을 한다든지 또 전시 지원 등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확대가 많습니다. 이런
1: 예.
0: 분야들이.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과 장애인 단체가 협력을 해서 이 장애인을 위한 문화 축제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민관 협력을 통해서 정말 단기간에 또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 문화복지 모델을 만드는 이런 핵심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1: 예. 혹시 다른 나라의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0: 이 영국과 북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공연장마다 수어 통역과 이 자막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이 이제 문화 공연을 또 관람할 경우에 경우를 대비해서 음성 해설 공연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가까운 일본은 배리어프리 문화시설 인증을 또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1: 예. 자, 앞으로 문화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할까요?
0: 시설은 이제 단순히 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이런 수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고요.
1: 네.
0: 또 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뭐 임산부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함께 문화를 즐기는 정말 진정한 이런 어떤 문화의 환경이 정말 포용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화시설 또한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 공공자산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장애체나 문화시설의 확대인데요. 지금 매우 그런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예산의 확대인데요. 이 문화활동에 대한 예산들도 굉장히 지금 적은 예산으로 많은 그 문화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정부 차원의 예산으로 좀 확대가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장애 유형별 문화 서비스 표준 마련인데
1: 예.
0: 지금 장애 유형이 정말 많은 유형으로 또 세분화가 되면 더 많은 유형으로 나뉘는데 문화 서비스에 대한 이 표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화를 어떤 장애인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이런 표준 마련을 통해서 이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1: 예.
0: 또 네 번째로는 지역 간의 문화 격차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문화권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견,
1: 그렇죠.
0: 여성 장애인의 의견을 정말 잘 청취해서 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이런 참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자, 끝으로 여성 장애인의 문화 생활 확대를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0: 문화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고 또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될 권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여성장애인이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는 모두에게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는 뭐 평등,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평등이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권리, 권리의 관점에서 이 문화정책이 설계되어져야 되겠고요.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문화를 담당하는 기관들, 또 기업들,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을 이뤄나간다면 이 여성장애인의 문화 참여는 정말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 문화를 통한 포용은 결국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에일리가 부릅니다. 손대지 마.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경로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이야기 해볼 텐데 나이가 들면서 장애를 갖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경로당의 이 장애인 편의시설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흔히 이제 노인정이라고 얘기하죠. 네. 초고령화 사회에서 단순한 쉼터를 넘어서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지탱하는 가장 최일선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들 지역아동센터랑 비슷한 거예요.
0: 아, 예.
1: 이 촘촘한 지역사회 어떤 돌봄 안전망 역할과 또 고립을 막는 사회적 소통 창구고요. 또 노년기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살던 동네에서 건강하고 또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필수적인 지역사회 거점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이 경로당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인과 장애인은 분리 대상이 아니고요.
0: 네.
1: 편의시설은 경로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0: 그렇죠.
1: 경로당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어르신들이 이제 주거지를 떠나지 않고 내가 살던 동네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에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고요.
0: 예.
1: 정리를 좀 해보면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0: 아, 네.
1: 예. 첫째는 노화 자체가 곧 후천적 장애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0: 뭐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네.
1: 이게 뭐 아시다시피 시각, 청각 같은 경우도 이제는 후천적 장애가 더 많잖아요.
0: 예.
1: 병을 겪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나 근력 저하, 시청력 감퇴로 누구나 지팡이나 휠체어로 보조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0: 그럼요.
1: 즉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은 이제 잠재적인 이동과 교통 약자인 셈입니다.
0: 맞습니다. 그 뭐 사실 노화로 인한 장애는 누구나 겪게 되는 노화의 과정이니까.
1: 네네.
0: 두 번째 이유는 또 뭘까요?
1: 두 번째는 최일선 돌봄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0: 네.
1: 경로당은 한여름 무더위 쉼터입니다.
0: 요즘 많이 돌고 싶죠.
1: 네. 유일하게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는 곳입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 비용 아끼려고 또 옵니다.
0: 맞아요.
1: 또 한 끼 식사를 또 제공해 주세요.
0: 점심도.
1: 네네. 그렇습니다. 동네 복지 최전선입니다.
0: 네.
1: 그런데 입구에 어떤 가파른 계단이 있거나 또 문턱이 높고 화장실이 좁으면 정작 돌봄이 필요한 거동이 불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발길 끊어요. 이게 내가 짐이 된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끼리 있으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편의시설이 없으면은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경로당은 급증하는 고령장애인의 유일한 동네 쉼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이 쉬고 놀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0: 그러게요.
1: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분들이 먼 곳에 있는 복지시설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0: 네.
1: 차별 없이 이웃과 소통하려면 집 앞 경로당의 무장애 환경 조성이 필수적인데요. 왜냐하면 복지관도 어느 정도 근력이 걸을 수 있는 분들만 가실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경로당은 집 앞이기 때문에 중증 장애가 있어도 가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0: 네. 이 경로당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정 소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망인 셈이네요. 현재 편의증진법에는 경로당의 어떤 시설들이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1: 네. 현행 편의증진법 시행령상 경로당은 노유자 시설로 분류가 돼서 법적인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0: 네.
1: 법이 규정하는 핵심 항목을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하면 먼저 건물로 들어오는 길인 매개시설이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 입구까지 턱이 없거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유역폭 1.2m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계단 옆에는 완만한 경사로 기울기가 이제 12분의 1이거나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또 있어야 됩니다.
0: 예.
1: 둘째로 내부 시설인데요. 출입문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게 넓어야 되고요. 또 손에 힘이 약한 어르신도 열기 쉬운 레버형 손잡이나 미닫이 문이 되어야 됩니다.
0: 예.
1: 또 복도 벽면에는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연속된 안전 손잡이 핸드레일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0: 예. 화장실 같은 위생시설이나 또 안내시설 기준은 어떤지요?
1: 이게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세 번째 위생시설을 보면요. 장애인용 대변기가 휠체어가 진입해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0: 그래야죠.
1: 확보되어야 되고요.
0: 예.
1: 변기 좌우측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L자형 상하가동식 안전 손잡이가 또 설치되어야 됩니다.
0: 예, 그렇죠.
1: 또 세면대와 거울은 휠체어 바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부가 비어있는 승하강용 또는 그 고정용 세면대 같은 이런 것에 또 경사 거울이 있잖아요.
0: 예, 예.
1: 거울 같은 경우는 휠체어 앉아서 볼 수 있게 경사 거울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시설은요.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노란색 점자 블록, 또 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 그리고 위급 상황 시 번쩍이는 시각 경보기와 경보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0: 네. 이 법으로 정한 기준만 보면은 아주 완벽하게 잘 짜여진 것 같은데.
1: 네네.
0: 근데 실제 현장의 실태는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두 의무지만 이게 주로 1998년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에 신축되거나
0: 그러니까요.
1: 증축된 예.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경로당 또는 대단지 아파트 경로당에만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수조사를 보면요. 그동안 전반적인 편의시설 단순 설치율은 80%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0: 예.
1: 201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적합성 확인 제도와 또 BF 예, 이런 그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설치율이 높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규격에 맞게 쓸 수 있는가를 보면 적정 설치율보다 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주 출입구나 경사로 또 주차구역을 만드는 등의 외형적 절차는 한 90%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0: 예.
1: 상당수의 경사로가 법적 기준인 12분의 1보다 너무 가파르게 설치되어 있고 또 보호자 없이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좀 많습니다.
0: 네.
1: 특히 화장실의 경우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휠체어 회전 반경이 안 나오고요. 안전 손잡이가 흔들리는 등 낙후된 곳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지은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은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아직도 턱이 많다는 거죠.
0: 예.
1: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홍천에 갔는데 최근에 노인 그 경로당들 새로 다 만들었거든요.
0: 예.
1: 다 만든 데는 좀 편의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0: 예,
1: 근데 구형 같은 경우는 앞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고
0: 예.
1: 왜냐하면 경사로 12분의 1을 뽑으려면 앞이 되게 넓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한 경사로가 나오는 거죠.
0: 그렇군요. 결국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옛날에 지어진 오래된 경로당들이 좀 문제가 되겠군요.
1: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들은 법적 소급 적용을 받지 않은 20에 3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입니다.
0: 예.
1: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싶어도 건축물 자체가 낡고 좁다 보니까
0: 네.
1: 경사로를 만들 땅이나 화장실을 확장할 물리적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0: 그러게요.
1: 있다는 겁니다.
0: 예.
1: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0: 아.
1: 네네. 특히 농어촌이나 구도심에 있는 대다수 기존 경로당은 여전히 가파른 계단과 높은 문턱 때문에 고령장애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다 허물고 신축하자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에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0: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예산과 공간의 한계가 명확하다면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보강 계획이 나와야 할까요?
1: 예, 이제는 그 공간 중심의 모듈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좀 적용하는 맞춤형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우선은 표준 경사로를 만들 공간이 부족한 노후 경로당에는 가정용 소형 휠체어 리프트 같은 거
0: 예.
1: 아니면 전동 경사로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로당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을 열 때 힘이 덜 들고 공간을 덜 차지하도록 기존 여닫이 문을 슬라이딩 도어로 교체해서 진입 반경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 미닫이 문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휠체어 사용자가 열고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쨌든 이게 좀 전부 전동문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0: 그럼요. 예.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또한 화장실에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와 벽면 일체형 안전손잡이를 좀 보강을 하고 내부 문턱을 완벽히 제거함과 동시에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탄성 안전 바닥재와 미끄럼 방지 마감을 필수로 하고요. 또 비상 전화기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0: 예. 이 공간의 한계를 기술이나 효율적인 가구 배치로 극복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인지 요즘 경로당도 좌석에서 입식으로 바뀌는 추세라면서요.
1: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식당 가도 입식 없습니다.
0: 아, 예.
1: 예, 다 좌석입니다.
0: 예. 예,
1: 어르신들 앉으시면은 일어나실 때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무릎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바닥에 쪼그려앉는 좌석 환경이 척추와 관절에 매우 안 좋습니다.
0: 아, 다리 아파요.
1: 예, 최근 식당에 아무튼 입식 테이블로 바꾸듯이 경로당도 소파나 의자 중심의 입식 형태로 변화를 줘야

0: 되는데 근데 이러면 또 문제가 뭐냐. 그럼 또 공간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네네. 그렇지만 휠체어 사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하게 또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함께 복도 한편에 공용 보행 보조기인 그 실버카나 접이식 휠체어를 상시 구비하고 충전할 수 있는 전용 거치 공간을 만드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조기기 같은 거 충전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내용과 실외용 좀 구분하시면 좀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 시각이나 청각 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고령 장애인을 위한 대안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0: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시력과 청력이 좀 감퇴하고 치매 등 인지 저하가 동반되기 쉬워서 인지 건강 디자인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틀이나 계단 끝부분에 벽면과 대비되는 노란색, 주황색 같은 명도 높은 색상을 칠하는 이제 고대비 시각 안내를 해주면 충돌과 낙상을 크게 예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당뇨를 가지게 되면 발가락이 문지방에 부딪혀갖고 그때서부터 큰일 날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단차가 있으면 그걸 차이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넘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방이나 화장실 문에는 직관적인 그림 문자 픽토그램 표지판을 크게 붙여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어설프게 영어로 써놓고 뭐 이러면은 요즘 대도시 신도시 아파트 가면은 노인정원 다 영어로 표시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픽토그램이 좀 좋고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이나 사각지대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넘어지셨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구조신호가 가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면은 조금 더 경로당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또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 다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승훈이 부르는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라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 공급을 조정하겠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9분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신고 접수 20분 만인 오전 8시 48분에 꺼졌지만 남성 2명과 여성 6명 등 모두 8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 중 한 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방화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사고 직후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다며 해당 남성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어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뒤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차례 2,100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을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오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원장관은 조사에 앞서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꾸면서 불거졌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백 명을 수천 명 등으로 잘못 입력한 뒤 이 실수를 감추려고 전산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등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국가수사부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폭우로 비무장지대 북한

현질의 일부가 유실된 정황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참은 유실된 지뢰가 남북 공유 하천을 통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지뢰 추적 물체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진강, 한탄강, 화강, 북한강, 인북천 등 남북 공유 하천은 한강학으로 연결됩니다. 절기상 대서인 오늘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20에서 60mm, 충청권은 10에서 50mm 등입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한 장맛비와 남부의 소나기는 내일도 반복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세요? 한미라고 말하기 전 손주가 언제쯤 사랑해라는 말을 해줄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남들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크게 벌었다는데 나는 여태 뭐 했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손주가 사랑해라는 말을 해주길 기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설레고 행복한 마음일 테고요. 부동산과 주식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분은 분노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당연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늘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다 좋은 삶을 원한다면 지금 내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오죽하면 예전 어르신들은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액땜했다 하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안 좋은 생각을 끊어내게 하셨을까요? 안 좋은 생각에 계속 매달려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삶이 그쪽으로 젖어들게 되잖아요. 평소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퇴대협회 황정혜 회장과 함께하는 황정혜 세상보기에 이어서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펼쳐집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전화로 신청하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68-1040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국내 중고령층은 평균 52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지만 생활비 마련을 위해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약 13년간 소득 절벽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퇴직자의 80%가 2년 안에 재취업을 했고 70대 이후에는 계약직, 시간제 등 불안정한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 직후 구직자에게는 저비용 매칭을, 장기 구직자에게는 직업훈련과 고용보조금을 강화하는 등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축적한 고령층을 겨냥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억 3천만 원을 넘었고 지난해 사기 피해액은 27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령층 피해만 약 3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고수익 투자나 보이스피싱처럼 노후 불안과 정보 취약성을 노린 수법이 대표적이고 피해를 뒤늦게 인지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 교육과 다중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결핵 환자는 줄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환자 1만 7천여 명 가운데 62.5%가 65세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과거 감염된 결핵균이 잠복하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소고령 사회에 맞춰 고령층과 외국인 등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진과 조기 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시녀예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일소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목요일의 순서 황정의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노인복지정보 그리고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국은퇴자협회의 황정의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2: 네. 요즘 인구 관련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노인 기준 연령 이야기입니다.
1: 네네.
2: 행정안전부는 2년 전인 2024년 6월 말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약 5,127만여 명이며 7월 10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1: 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는 2008년부터 시스템으로 집계해서 공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년 전에 1,000만 명이 넘은 노인 인구는 그동안 또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2: 네. 올해 2026년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약 5,109만여 명이고 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118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1: 네.
2: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 데 비해서 노인 인구는 2년 만에 약 118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1: 네. 네. 수명은 길어지고 출산율은 저조하다 보니 우리 사회의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급증할 수밖에 없죠.
2: 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의 평균 연령도 올라갑니다.
1: 네.
2: 2026년 6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요. 전체 평균 연령은 46.1세입니다.
1: 네.
2: 1960년대 한 20세가량이었던 이 평균 연령은 급격한 저출생과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1: 네.
2: 세계 평균 연령인 30세가량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16년이나 더 늙은 인구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는 사회가 된다는 현실에 국민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죠.
1: 네.
2: 우리나라는 우선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력 공급 감소에 따른 생산성 약화와 경제 성장률 하락 문제가 불거집니다.
1: 네.
2: 그리고 노년층 증가에 의한 국민연금 고갈과 또 건강보험 안정성 위협 등등 이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죠.
1: 네.
2: 게다가 이제 돌봄 부담이 큰데요. 건강의료, 요양돌봄, 노후 빈곤뿐만 아니라 노년층 개인 삶의 질 하락 등 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는 너무 이른 나이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2: 그렇죠. 이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관해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모두들 아시듯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금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네.
2: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은 인구 고령화를 견인하고 있는 양대 축이라고 볼 수 있죠.
1: 네네.
2: 이 같은 인구 고령화 또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사회의 경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파급 효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 노인 기준 연령에 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네네.
2: 인구 상황에 적합한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는 국가 전체 경제적 사회적인 영향으로 이어지 됩니다.
1: 네.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이 65세로 정해진 게 오래됐죠.
2: 그럼요. 노인 연령 기준 65세는 1800년대 말에 독일에서 시작됐습니다.
1: 네.
2: 그런데 과거 이 노인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생존의 필수적인 능력이 사라질 때를 늙었다라고 여겨서 노년은 한 50세에서 100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령대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1: 네.
2: 전 세계적으로 보면 딱히 정확한 근거가 있는 공식적인 단일 노인 기준 연령은 없지만 20세기 들어서면서 여러 국가들에서 편의상 65세를 노인 기준 연령으로 여기는 편입니다.
1: 네.
2: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 기준 연령을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여기고 있죠.
1: 네네. 그런데 국가통계포털의 기대수명 자료를 보면은 1981년에 그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통계표의 평균 수명이 66.7세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84.7세로 그동안 18년이나 증가를 했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네네.
2: 사실 1890년대 그 당시에 독일의 기대 수명을 봐도 한 40세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1: 네.
2: 우리나라 경우에는 1981년 수명이 67세 가량이었으니까 당시 65세를 노인이라고 볼 수는 있죠.
1: 네네.
2: 그런데 이제는 평균 나이가 85세에 육박하다 보니 65세부터 노인이라는 이 기준은 좀 맞지 않는다는 말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1: 네.
2: 우리 국민들의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니 이 노인 기준 연령은 진즉에 올렸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 그런데 또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는 사업별로 적용하는 노인 기준 연령이 또 다르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실제 노인복지법은요. 제도와 사업별로 대상 노인의 기준 연령이 다릅니다.
1: 네.
2: 보건복지부의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를 보면요. 노인복지에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나 지원 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떤 서비스나 사업의 대상이 65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2: 네. 우선 일상생활복지 유형 중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요. 65세 이상입니다.
1: 네.
2: 그리고 재가 노인 복지 서비스도 65세 이상이지만 또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중에서 경로당은 65세 이상이에요.
1: 네.
2: 그런데 또 노인 복지 종합센터 등은 60세 이상입니다.
1: 네.
2: 또한 지하철 등 교통 할인은 65세 이상이지만 일부 기차 요금 할인은 60세부터입니다.
1: 네네.
2: 더불어서 전국의 고궁, 국립공립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 그리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65세 이상은 무료로 입성할 수 있죠.
1: 네네. 경제적 복지 분야의 지원은 어떤가요?
2: 우선 이 일자리 지원을 보면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1: 네.
2: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지만 이것도 또 노인성 질병자는 65세 미만도 가능합니다.
1: 네.
2: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입니다.
1: 아.
2: 그리고 또 노인주거복지시설도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1: 그 건강과 의료복지 지원 분야는 어떤가요?
2: 네. 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을 보면요. 그중에서 노인 안과 검진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이고요.
1: 네.
2: 무릎 관절증 지원도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1: 네.
2: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지만 이것도 또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1: 네.
2: 그리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은 60세 이상입니다.
1: 네. 이렇게 지원 대상이 되는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도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65세부터 노인이라는 그런 그 노인 기준이 애매해 보이기도 해요.
2: 그렇죠. 실제로요. 현재 70세 건강 상태는 한 10여 년 전 60세 수준이라고도 합니다.
1: 네네.
2: 노인 기준을 최소한 70세쯤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참 높습니다.
1: 네.
2: 노년층들도요. 이제는 정말 올려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네네.
2: 그런데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득실 표 계산만 하는 듯합니다.
1: 네.
2: 게다가 또 전문가들은요. 노인 연령 논의를 위한 회의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재정적 지속 가능성, 노인 개인별 차이, 노인 삶의 질 보장, 삶의 질에 보장해야 하는 점 등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네.
2: 다 지당하고 옳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결정은 언제 하는가 참 네. 요원해 보입니다.
1: 10년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2: 그러죠.
1: 네네. 다른 나라들은 기대 수명, 정년, 연금 제도 등을 고려해서 노인 기준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노인 기준이 되는 연령을 정해서 획일적으로 노인 관련 정책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1: 네.
2: 각 정책별로 유연하게 적합한 기준 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1: 네네.
2: 인구 문제는요. 미루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 네.
2: 무엇보다 일괄적으로 몇 세부터 노인 이런 이 노인 기준 연령보다는 각 복지 수혜 연령은 현실

0: 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1: 네네. 황정의 세상보기 오늘은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협회 황정의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이해란이에요. 100세 인생.

FM 104.9MHz KBS 3 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오늘 목요일이죠. 기다리시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이제 3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도 전화 신청 받으니까 바로 전화 주세요. 장원에 뽑히시면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에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주의 선물이 있는데요.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비롯해 시벨리우스, 슈트라우스의 명곡을 들려드릴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2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요. 금호 아트홀 연세에서 열립니다. 모두 다섯 분에게 두 장씩 드리니까 원하시면 지금 전화 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0: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네, 오늘도 두 분 성실하게 일찍 오셨습니다. 이분은 매미가 크게 오르되는 것도 노래 리듬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인생이 음악이신 분입니다. 국민 작곡가 박성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0: 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매미가 그렇게 열심히 울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매미가 운다고 표현했을까? 우리 박성훈 씨는 매미가 노래한다고 할 거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모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 리듬이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시끄럽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1: 아니 막 울어대면은 좀 시끄러울 때도 있죠.
0: 네네.
1: 그런데 매미가 네. 며칠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0: 아니 한 번 울고 그냥 가잖아요.
1: 아 그럼 일주일 산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0: 일주일까지는 안 살 것 같은데.
1: 뭐 몇 달을 그 있다가 네. 밑에 있다가 나와서 일주일 울고 간다 그래서.
0: 일주일 울고 간대요?
1: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0: 네네. 그렇게 준비했다가 마지막 아름다운 노래를 아리아처럼 부르고 떠나는군요. 자 오늘 또 한 분 더 일찍 오셨어요. 노래마당 반주를 맡아주시는 든든한 기둥 은근 멋쟁이 멀리서 보면 나훈아 같은 분 멀훈아 씨 최주학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최주학입니다. 반갑습니다.
0: 원래 또 이렇게 우리 최주학 씨도 음악과 관련된 일을 쭉 해오셨기 때문에 노래도 잘하시죠?
2: 남들이 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0: 반응이 없어요? 네. 얼마 동안 그렇게 불러보셨어요? 가수 생활하시면서?
2: 네, 한 10년 가까이
0: 10년 가까이. 네. 그럼 꽤 하셨네요. 네. 네, 네. 아마 우리 최지학 씨는 매미 소리 듣고 리듬으로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2: 아니, 그 정도 감성이면 제가... 네. 벌써 좀 됐겠지요.
0: 아니, 얼굴에는 감성이 그냥 묻어나세요. 아마 우리 최지학 씨는... 빗소리 들으실 때는 그 아주 그 리듬을
2: 아 비는 좋아
0: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네, 딱 느껴져요 그게. 자, 요즘이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인데 오늘이 대서고 이틀 후가 중복인가요? 근데 이 더우면 입맛도 떨어지기가 쉬운데 그럴수록 잘 드셔야지 여름을 잘 마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 팀 전체가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어서 조금 더 기운이 나는데. 우리 박성훈 씨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식사할 때 보면은 어쩜 저렇게 참 수더분하신가. 음식 하나 타박 없이 이것도 맛있다 저것도 맛있다. 오늘 점심 반찬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1: 저 뭐 그 조림 동태 조림인가요?
0: 네네.
1: 뭐 그걸 뭐라 그러나? 네. 코다리 조림인가? 코다리 조림. 그거 맛있더라고요.
0: 코다리 조림. 뭐 아까 보니까 콩나물 잘 드시네.
1: 저는 콩나물 공장장이니까.
0: 공장장이니까. 아, 그래서 콩나물 잘 드셨군요. 아, 근데 정말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여름 절기로서 이제 마지막 절기인데 다음 절기가 입추거든요. 우리가 늘 무더운 여름을 보낼 때 지겨워하지만 또 금방 지나가서 아쉬워하고 겨울에는 또 여름이 그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덥다 해도 아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자,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그야말로 인생에 좋은 추억을 남기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서울 368-104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68세 동대문구에 사시는 이봉주님. 이봉주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0: 와, 이봉주님 혹시라도 주변에서 그 이봉주님 그 이름 때문에 되게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3: 아 예, 지서주도 있습니다.
0: 네, 혹시 달리기도 잘하세요?
3: 술은 잘 못해요. 술은 못하고 달리기는 네. 보통 합니다.
0: 보통 하세요? 네. 아, 제가 달리기를 여쭤보니까 갑자기 술로 답변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이봉주님은 부인과 함께 건물 네. 청소 마신 지가 20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3: 예, 그렇습니다. 오, 예.
0: 그러면은 여러 건물을 청소하시겠네요?
3: 예, 예, 그렇죠.
0: 대략 몇 군데쯤 하세요?
3: 하루에 네. 10집 이상 청소합니다.
0: 10군데 이상.
1: 대단하십니다. 네.
0: 그럼 정기 계약을 네. 해서 하시는 건가요?

0: 건가요?
1: 예.
0: 오, 그러면은 그래도 하정이 그 시간을 다 거기서 보내시겠네요?
1: 예, 뭐, 낮에는 거의 일하느라고 시간 다 갑니다.
0: 아, 네, 그러시군요.
1: 예.
0: 20년 넘게 했다면은 벌써 40대부터 시작하신 데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게 되셔서 처음에는요?
1: 예, 우유 대리점 하다가요.
0: 아.
1: 우유 브랜드 가치는 내 힘으로
0: 네.
1: 주락차락 할 수도 없고, 그 한계가 있어갖고,
0: 네.
1: 어떻게 하다 우연히 청소업을 알게 됐는데요.
0: 네.
1: 이 청소는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0: 네.
1: 내가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겠다 싶어갖고,
0: 아.
1: 열심히 한 결과 지금 브랜드 가치가 엄청 좋습니다.
0: 오, 그러세요. 그러면
1: 예.
0: 여기저기서 저희도 와서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이 오겠네요.
1: 예. 벌써 단골로 일한 집들이
0: 네.
1: 20년 넘은 집도 많고요.
0: 어이구.
1: 보통 5년, 10년 넘습니다.
0: 네. 지금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개인 집은 아니겠죠?
1: 건물 내부, 외부.
0: 내외부 전부.
1: 예.
0: 오, 그럼 직원도 두 분만 해서는 안 되시겠는데? 직원도 많아야 되겠어요?
1: 아, 저희는 뭐 욕심 없이
0: 네.
1: 부부가 둘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많은 걸다두 분이 처리를 하시는군요. 아주 손이 빠르시겠네요, 그럼.
1: 예. 민첩합니다.
0: 민첩하실 것 같아요. 베테랑이시니까.
1: 예.
0: 그런데 부부가 그렇게 1년 365일 늘 함께 계시다 보면은 조금 힘든 때도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이고, 좀 따로 다녀오실 텐데.
1: 그렇죠. 청소 이제 좀 어려운 집들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서로 좀 주안점 되는 관점이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0: 아.
1: 그럼 자기 주장방 내에 세우다 보면은
0: 네.
1: 뭐 기분 언짢을 때도 있고 그래도 결과는 뭐 깨끗하게 끝나니까요.
0: 네.
1: 저희들 기분도 좋고.
0: 그러면은 이제 안 사장님께서 두 분이 사장님이세요, 지금. 아니 아니야. 여기부터 해야 돼. 여기는 또 이걸로 해야지. 그건 아니야라고 할때 그냥 따르세요, 아니면 끝까지 그래도 내가 더 정확하다고 이러고 다투세요.
1: 제가 뭐 같이 일하니까 늘 고맙고 부인한테 감사한 마음이죠.
0: 네. 그래서 그냥 한수 접으시고 그냥 참고 함께 하시나 보죠? 네. 그렇게 또 한편 생각하면 같이 일하셔서 더 좋은 점도 많으실 거예요.
1: 아, 그렇죠. 뭐늘 같이 있으니까
0: 네.
1: 애로울 겨를이 없습니다. 아,
0: 그러시겠어요.
1: 그렇죠. 뭐 낮이고 밤이고 늘 붙어 다니니까요. 보통 일할 때는 뭐 척하면 척이라고 뭐
0: 네.
1: 말 없이 통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0: 눈빛만 봐도. 네. 오늘 배호에 누가호로 부르신다고 했는데 반주 시작할 테니까 잘 불러보세요. 네. 동대문구의 68세 이봉주님입니다.

0: 역시나.
1: 네.
2: 네, 이봉준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박성 선생님.
2: 네, 노래를 많이 불러보셨네요.
3: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2: 아, 리듬감도 좋고 이제 예. 그 시차가 있으니까 조금 늦게 들어가 계속 가는데 그건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뭐
3: 예, 예, 예.
2: 휴대폰이 있는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예. 비브라토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3: 예, 예.
2: 이 그런데 비브라토가 많으면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시죠? 적당한 비브라토는

0: 좀 근데 많으면 대중성이 자꾸 들으면 그 좀 사람들한테 네. 호감을 많이 못 얻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노래 모든 해석력은 좋은데 노래하면서 자꾸 조금 음정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조금 아쉬워요.
1: 아, 그렇습니까?
0: 아니면 조금 키를 다음에 부르실 때는 한 반키 정도 더 올려서 노래 부르러 보시면은 떨어지는 네, 게 네. 긴장이 돼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조금 그 낮으면은 뜻대로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사람 네, 마음먹은 대로. 아마 그런 걸 참고하시면은 노래는 뭐 굉장히 잘하시는 분 같은데 그런 걸 참고하시면 더 좋은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그야말로 쪽집게 과외를 해주셨어요, 지금.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성구의 69세 신미선님 모시겠습니다.
3: 네, 그건 아니게 지역이 나도 안 돼, 회장님.
2: 신미선님, 안녕하세요.
3: 어머, 안녕하세요.
2: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한참 무슨 얘기하시다가 지금.
3: 네네네. 아니, 아니, 이제 여럿이 같이 이동 중이라.
2: 아, 그러시군요.
3: 네, 그렇게 됐습니다.
2: 어, 이동 중에.
3: 예, 그분들이 막 또 차를 여기다 또 어디 그 주름신터에다 세우고 막 이래줘가지고 제가 아이, 괜찮다고 했더니 막 이렇게.
2: 괜찮다고 했더니 연결이 됐어요.
3: 네네네.
2: 아이고, 네. 이 더위 여럿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3: 네, 저기 양양에.
2: 네네.
3: 양양에 버스킹 갑니다.
2: 어, 버스킹? 아니, 버스킹이라니. 누가 같이 가서 노래하고 그러세요?
3: 아, 그냥 노래도 하고 놀러 가는 거예요.
2: 아.
0: 강원도 양양이잖아요.
2: 그러니까 멋지시네요.
3: 네네, 강원도 양양. 네.
2: 요즘 젊음의 그 바다라고 하죠, 양양은.
3: 네네.
2: 거기 가서, 아니, 또래가 어떻게 되세요? 같이 가시는 분 연령대가.
3: 연령대가 제 연령대니까 이제 전부 뭐
2: 60대.
3: 이제, 네네 60대죠.
2: 와, 멋지시네요. 양양 그 드넓은 바닷가에서 버스킹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파도도 네. 타고. 아이고.
3: 네네네. 아우.
2: 아니 근데 소문 듣기로는 그냥 그 손녀 보느라고 정신없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3: 네네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특별히 제가 네. 이제 냈습니다. 시간을.
2: 어, 휴가를 내서.
3: 네네네. 다른 할머니한테.
2: 네.
3: 저는 이제 애할머니고 친할머니한테. 네.
2: 오.
3: 아, 맡겨놓고 제가 네. 이제 하는 겁니다.
2: 아이고, 멋지세요. 가끔 그렇게 또 그 여유를 좀 가지시죠.
3: 네.
2: 평소에는 노래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신다고요?
3: 네, 가끔 갑니다.
2: 네네. 그렇게 손녀 보시는 틈틈이 사돈한테 손녀 맡겨놓고 나 오늘 노래 봉사활동 갔다 올게요. 멋지십니다. 자, 그럼 이제 노래를 한번 해보세요. 이미자의 황포도 때 부르신다고 했는데
3: 네.
2: 자, 주변에 옆에 분들 조용히 하시고 자, 이제 반주 시작합니다. 네.
3: 네네.
2: 강서구 69세 신미선님입니다.

0: 참 틀린 것 같습니다. 어째.
1: 신미선님.
0: 네.
1: 야, 황포도 때를 부르니까 네. 바람이 샥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노래를 불러놓으시고.
0: 근데 중간에 박자 안 틀렸나요? 틀린 것 같아요. 아까 보면서.
1: 그래, 평도 직접 하시는 거 보니까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틀린 걸 알고 있으니까.
0: 예, 제가 막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잘 안 들리니까 그냥 갔어요. 제가. 네,
1: 기교가 참 목소리 좋습니다. 우리 60, 70년대 전형적인 트롯

0: 아파트 가수 아, 목소리였네요. 아,
1: 지금 10분의 1도 못한 겁니다.
0: 아, 그래요? 조금 이제 그 기교가 좋은, 우리가 흔히들 휠이 좋다 그러죠. 휠이 좋은 대신에 리듬감이 네.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약간 이제 아쉬웠는데.
1: 맞아요. 아쉽습니다. 그 지금 제가.
0: 뭐 그래, 그렇게 알아서 들으면 돼. 듣는 분들이.
1: 실력을 잘 못 보여준 것 네, 같습니다.
0: 듣는 분들이 그걸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앞으로도 노래 많이 하시고요.
1: 네.
0: 뭐 노래하면 젊어집니다.
1: 아, 네, 알죠. 네,
0: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어, 근데 네, 좋은 방송 많이 하세요.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신미선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참 요즘은 모두들 이렇게 시니어들도 멋지게 사세요.
0: 네.
2: 지금 내가 늘 보던 돌보던 손녀 그냥 네. 바깥 자들한테 잠깐 맡겨놓고 나는 양인과 버스킹하고 저 아이들 친구들하고 놀러 오겠다 하고 지금 달리는 차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0: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도 네. 다녀야 되는데 다닐 수가 없어.
2: 그나마 그냥 일주일에 저희 시간 꼭 나오시고 전국 노래자랑 또 여기저기 다니시잖아요. 네.
0: 그 일하러 다니니까 놀러 다녀야 되는데.
2: 네네. 놀러 다니십시오. 틈틈이 노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노원구의 79세 이성욱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이성욱님 안녕하세요.
3: 네네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정의성의 미련을 부르신다고 하셨죠.
3: 네네네. 네.
2: 79세 이성욱님 맞으신가요?
3: 네 맞습니다.
2: 아니 근데 음성이 네. 60대까지 들리세요.
3: 사람 통화해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2: 오, 노인, 네네.
3: 저는 노인인데 노인 안 그러네요.
2: 그러니까 79세시면 이제 조금 몇 달 네. 지나면은 80대로 네, 들어가시는데.
3: 네네네.
2: 네. 어떻게 이렇게 그 인터네이션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그 톤 네. 자체가 아주 젊음이 느껴져요.
3: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주셔서 그래요.
2: 그러면 그렇게 젊게 사시는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요?
3: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 제가 원래 좀 뭐라 그럴까 모르는 걸 도전하는 성격이 조금 있어요.
2: 아, 네네.
3: 네, 뭐 배우는 거 좋아하고
2: 네.
3: 뭐 구민회관에 가서 또 취미 교실도 좀 다니보고 뭐 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2: 네네.
3: 뭐 그런 게 원인이지 않나 싶네요.
2: 그러니까 우리 네. 작가하고 말씀 나누실 때 놀이교실에 네. 일주일에 세 번 가고 취미, 네. 취미 활동은 서예부터 시작해서 사군자 그건 약간 맛만 보고 일본어 공부를 네. 해가지고 10년 정도 하셨다면서요.
3: 제가 외국어 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일본어를 좀 오래 했어요. 문법도 하고 회화를 또 좀 하고
2: 네네.
3: 급수를 좀 도전해보고 급수 1급 달라고
2: 오.
3: 열심히 했었죠. 그때는.
2: 그래서 1급 따셨어요?
3: 네. 1급은 땄는데
2: 네.
3: 시일이 가니까 또 많이 까먹고 그래요. 오. 외국어는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2: 네. 그렇죠.
3: 네. 그래도 뭐 간단한 회화는 되니까 그 보람이 좀 있습니다.
2: 뭐 여행 가시면 충분히 그 회화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3: 예, 예. 간단한 회화는 뭐 되죠.
2: 그러면은 이렇게 배우는 네네. 걸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 네.
2: 아이고 내가 정말 이거는 꼭 내가 배워야 되겠어. 꼭 배우고 싶어하는 게 또 뭐가 있으세요?
3: 배우고 싶은 거는 뭐 음식 같은 거, 특별 보통 말고 좀 아. 특이한 요리 같은 거 하고 싶은데
2: 네.
3: 기회가 뭐 많이 없었어요.
2: 네, 네.
3: 요즘은 또 유튜브 보고 뭐시 잘 나오니까
2: 네.
3: 그런 것도 가끔씩 좀 관심을 가지고
2: 네.
3: 들어보고 또 한 만들어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네.
2: 노래도 매일 부르고 가사 외우고 요리도 이렇게 계속 뭔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고 이러면은 치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겠어요.
3: 그렇다고 봐야죠. 그게 네네. 희망이고
2: 네네.
3: 희망이죠. 네네.
2: 그래서 79세인데도 이렇게 음성도 또렷하시고 말씀의 그 속도도 아주 적당하시고 그래서 60대로 들린 거예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이제 근데 노래 실력을 저희가 알아봐야 될 텐데
3: 네.
2: 반주 시작할 테니까 잘 불러보세요.
3: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아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2: 편하게 하세요.
3: 네. 네네네.
2: 노원구의 79세 이성욱 님입니다.

0: 네. 네. 이승옥님 반갑습니다.
1: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아니, 이현 씨도 이 활발하시고 이렇게 웃음이 많으시고 사람들한테 상대방의 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분이네요.
1: 네. 아니, 노래도 됐으면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0: 네. 노래도 잘 네. 하시는데.
1: 네네, 박자가 안 맞죠, 선생님.
0: 아니, 아니, 박자도 잘 맞는데 아쉬움이 뭐냐 하면은 이 수화기를 너무 가까이 댔는지 고음에 가면 막 이게 찢어지는 아. 소리가 나가지고 가사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1: 저는 반주 좀 들으려고요. 귀에 가까이 대고.
0: 아, 이게 대중가요라는 것은 가사 전달이 네. 제일 잘 돼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네네. 무슨 말이 아니고 막 이렇게 우리가 소음 들리듯이 하면 짜증나잖아요. 아, 그래, 노래 잘하시는 분인데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1: 네네네.
0: 아, 혹시 다음에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은 네네. 수화기를 한 10cm 정도 띄워서 아. 이렇게 네네. 하면 좋은데 목소리는 크고 좋은데요. 그게 다 네네. 수화기가 받아주지 못하니까 아, 막 네네. 밖을 넘쳐나 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2: 아, 아, 진짜도 잘 맞으시네요.
0: 예, 예. 네. 잘 들었습니다.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네. 네. 자, 오늘 또 세 분 노래 대결하셨어요. 동대문구의 68세 이봉주님, 강서구의 69세 신미선님, 껑충 뛰어서 10살 위가 되신 노원구의 79세 이성욱님, 세 분 노래를 지금 들어봤는데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장원을 주고 싶으세요? 심사하시는 동안에 노래 듣겠습니다. 현옥입니다. 양파, 마늘, 최고, 보약.

0: 노래하신 세 분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청자 가운데서도 오늘 과연 누가 창원이 되실까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노래를 다들 잘하시는 분인데 네. 본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병을 자기 본인이 잘 모르듯이 의사분한테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노래도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일 먼저 하신 분은 키 때문에 네네. 조금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거. 두 번째 분은 네. 잘 목소리가 천하의 목소리인데 리듬감이 막 잘 소리가 안 들린 반주가 네. 안 들린다니까 그게 흔들리고 세 번째 분은 또 노래를 잘 하시는데 수화기를 바짝 대가지고 네,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좀 그렇고 네. 다 조금씩 아쉬웠는데 네. 그중에서도 네. 막 그냥 듣기 좋은 노래 목소리 네. 좋은 분을 뽑았습니다. 네. 황포도떼를 노래하신 신미선님을 뽑았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양형으로 떠나신다고 하셨죠. 지금 신미선님 오늘 장원 되셨어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장원상 보내드리고 세 분 모두에게도 출연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성훈 씨, 최재학 씨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끝노래 김국환의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하늘을 나는 드론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던데요. 촬영은 기본이고 교통이나 환경을 감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배송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농촌이나 야외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 감독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한낮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살피다가 필요하면 이런 안내방송을 한다고요. 야외 작업을 자제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대서절기입니다. 이름처럼 큰 더위가 오는 시기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소나기성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많지요. 이맘때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김학래의 노래입니다. 하늘이여.

이경로 작가의 수필, 매미의 가르침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여름이라는 것을 가장 확연히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매미 소리를 들었을 때다. 매미들의 합창을 듣고 있노라면 여름의 한가운데 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사람들은 매미의 일생이 참 기구하다고 말들 한다. 땅속에서 수년간 살다가 땅 위로 올라와서는 굼벵이에서 탈피하여 매미가 되고 고작 일주일 정도 살면서 짝짓고 죽어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매미의 삶을 자신들의 삶에 투영시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겠다. 매미는 과연 기나긴 굼벵이 시절과 짧은 매미 시절을 보내는 자신의 삶을 기구하다고 할까? 매미가 혹시 말을 할 줄 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이 양반들아, 그건 당신들 생각이라고. 우리는 땅속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천적도 피할 수 있고 느긋하게 쉬고 잠도 잘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유쾌하게 날아다니고 짝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야. 사람들은 대부분 화려한 삶을 원한다. 그래서 굼벵이 시절보다 매미 시절을 좋다고 하고 심지어는 굼벵이를 측은하게 여기기까지 한다. 허나 굼벵이 시절을 거치지 않는 매미가 있을까? 지금 주변엔 굼벵이 시절을 잘 살아온 매미들의 흐뭇한 열창으로 치열하다. 자신의 삶에 순응하고 한생 열심히 살다가 가는 저 매미들에게 인간들은 한수 배워야 할 것이다. 새샘 트리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사랑.

수없이 많은 꽃들은 저마다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에는 다 각별한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꽃에 담긴 애틋한 전설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꽃, 능소화에 얽힌 전설을 준비했는데요. 능소화는 업신여길 능, 하늘소, 꽃화자를 씁니다. 하늘을 업신여길 만큼 고고하게 피어나는 꽃이죠. 이 꽃은 다른 꽃들처럼 시들면서 꽃잎을 떨구지 않습니다. 가장 붉고 아름다울 때 꽃송이째 툭 떨어집니다. 그 모습이 지조에 있는 선비와 닮았다고 해서 옛날에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는 귀한 꽃이었습니다. 장원급제한 사람의 관모에 꽂아주던 어사화가 바로 이 능소화였지요. 어떤 평민이 제 집에다 이 꽃을 심었다가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나팔처럼 넓게 벌어진 주황색 꽃잎이 초록색 넝쿨과 어우러진 모습이 참 곱지만요. 이 아름다운 꽃에 가슴 아픈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궂은 궁궐에 고운 자태의 궁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화였지요. 어느 날 우연히 어여쁜 소화의 모습에 임금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소화는 임금님과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고 궁녀에서 단숨에 빈의 자리에 오르게 됐지요. 신분에 걸맞게 궁궐 안쪽에 번듯한 처소도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임금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처소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자의 상간마마 미워요, 남일의 못다한 사랑, 리타 김의 여인의 눈물.

여인의 눈물, 리타김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이미자의 상간마마 미워요, 남일의 못다한 사랑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여름 담장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꽃이죠. 능수화에 얽힌 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궐 초소에 버려진 듯 홀로 남겨진 소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임금님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감히 먼저 보고 싶다고 전할 수도 없었기에 그저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만한 벗이나 측근도 없었으니 빈의 자리에 올라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한들 허울만 좋을 뿐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만 갔지요. 더구나 궁궐 안에는 임금의 사랑을 갈구하는 수많은 비빈과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성원을 입어 빈의 자리에 오른 소아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를 만한 상황이었지요. 결국 아무런 힘이 없는 소아는 다른 후궁들의 등살에 떠밀리다가 궁궐의 가장 깊고 외진 곳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소아는 이제나 저제나 임금님을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지요. 행여나 임금님이 처소 근처까지 오셨다가 그냥 발길을 돌리시는 건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 소아는 매일같이 담장 옆을 서성이며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근처를 지나가신다면 그 그림자라도 한번 볼까 싶어 담장 너머를 까치발로 내다봤고

있었고 덧없는 세월과 함께 그 애틋한 마음을 켜켜이 쌓아 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정원의 못 잊을 건 정, 이성애의 기다리는 마음,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방주연의 기다리게 해놓고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정원의 못 잊을 건 정, 이성애의 기다리는 마음,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방주연의 기다리게 해놓고 였습니다. 전설들 앞 활동이란 오늘은 여름꽃 능소화에 얽힌 전설입니다. 오지 않은 임금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소화는 어느 여름날 상사병을 이기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한때 잠시 성원을 입어 빈의 자리에 올랐지만 까마득히 잊혀진 여인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했지요.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소화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곁에 있던 시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잊지 말고 꼭 담장 밑에 묻어다오. 혹시 내일이라도 임금님이 나를 찾아오실지 모르지 않느냐. 시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평생 임금님만 기다린 가엾은 여인을 그녀의 유언대로 처소 담장 아래에 고이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을 때 소화가 묻힌 담장 위로 주황빛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조금이라도 멀리 밖을 내다보려는 듯 담장 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지요. 행여나 들려올지 모를 임금님의 발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나팔처럼 꽃잎을 활짝 벌리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피어난 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덩굴을 뻗어 더 많은 담장을 휘감았고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화의 넋이 그 꽃이 된 것이라 여겼지요. 지금도 능소화의 꽃말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능소화에 얽힌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역시 네 곡인데요. 나훈아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문주란의 아 그리운 사람아, 이상열의 아마도 빗물이겠지, 개은숙의 기다리는 여심.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78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인류 최초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몸무게 2.6kg의 여자아이가 25일 밤 제왕절개 수술로 출생했다고 영국의 올드햄 병원이 발표했다. 의사들은 산모 레슬리 브라운 부인과 신생아의 건강이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다. 이날 태어난 여아는 자궁 밖에서 수태되어 태어난 최초의 시험관 아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난자를 채취, 시험관 내에서 성숙시켜 수정이 가능한 단계까지 성공했고 앞으로 연구를 계속 지속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도 시험관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즈 브라운이 태어났을 때 전 세계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생명의 신비가 풀렸다고 환호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가능할 것이라며 부러움과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그로부터 7년 뒤인 1985년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시험관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난임부부 10쌍 중 서너 쌍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출산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태어난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즈 브라운은 이후 아주 건강하게 자랐고 훗날 결혼해서 자연 임신으로 예쁜 아들을 낳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상규의 노래 띄워드리지요. 조약돌.

박상규의 조약돌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이 대서절기인데 보통 중복즈음에 많이 겹쳐서 가장 더울 때지만요. 절기상으로 보면 그 다음 절기가 바로 입추입니다. 아직 여름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조금 잘 견디면 가을의 조짐도 나타나겠지요. 오늘 하루도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스터즈의 노래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대장암은 발생률이 높은 암이지만 조기 발견의 기회가 많은 암

이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초기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병기에 따라 치료 과정도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조기 대장암의 상태에서 진단되는 게 중요한데요.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 그리고 초기 대장암일 때의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치통이 주는 불편은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치주 질환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쿨의 이 여름 서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은 가장 큰 원인으로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이 지적이 됩니다. 우리 일상의 변화가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민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민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대장암은 식습관의 문제

0: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육류나 동물성 지방, 가공육 이런 부분들이 대장암 발생과 연관이 된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이미 햄, 소세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담배와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정했고
0: 네.
1: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도 이 A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일 가공육을 50g, 그러니까 네. 소세지 한두 개 정도씩만 매일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약 18%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제 먹고 장 속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대장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면서 용종 그리고 암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식탁이 빠르게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런 음식들은 아무래도 노년층보다 젊은 층에서 선호할 텐데요.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에게도 대장암을 방심할 수 없는 건가요? 대장암 발생 위험의 나이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1: 네, 이 부분이 사실 저희 의사들이 요즘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0: 네.
1: 흔히 젊은 대장암, 즉 50세 이전에 생기는 조기 발병 대장암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한 유명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요.
0: 네.
1: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대장암 발생률이 조사 대상이었던 42개 나라 중에 1위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 설마 내가 암이겠어 하고 증상이 있어도 뭐 치질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가벼운 질환으로 생각하고 넘기다가 뒤늦게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그런 안 좋은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이 오래 이어지면서 중년, 노년의 대장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대장암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정상 점막에 작은 용종이 생기고 그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기까지에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쌓인 식습관이 그대로 40대, 60대로 갔을 때 대장암이 생길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0: 네.
1: 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고 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발견하고 또 제거한다면 암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이기도 합니다.
0: 네. 이 말씀 주신 식습관뿐 아니라 생활습관에서 운동 부족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또 지적이 되던데요.
1: 네, 크게 다섯 가지를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0: 네.
1: 운동 부족, 비만, 특히 복부 비만, 음주, 흡연, 그리고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이제 들 수 있는데요.
0: 네.
1: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장 운동력은 떨어지고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이 지속해서 대장 점막에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암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술은 이제 수량만 마시더라도 대장암 위험을 올린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연구 결과이고요. 흡연 역시 대장 용종과 대장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대장암이 세계 1위가 된 배경에도 육류 섭취는 이제 소구만큼 늘었는데 운동량은 오히려 부족하고 비만 당뇨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0: 말하자면 건강 습관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1: 네.
0: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대장 내시경도 중요한데요. 검진율이 높아지는 것도 조기 대장암의 발견율을 높인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그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한 국가암검진 대장 내시경 시범 사업 결과를 보면
0: 네.
1: 검사받은 분들의 44%에서는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선종이 발견돼서 제거가 됐고
0: 네.
1: 발견된 대장암 중에서는 암이 이제 대장 점막에만 국한된 초기 단계 비율이 57%로 전국 평균인 약 4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0: 예.
1: 그만큼 내시경 검진이 암 초기 발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데이터로 입증된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 대장암 검진은 그동안은 이제 대변 검사로 하는 분변 잔멸 검사가 먼저였는데 이제 2028년도부터는 45세 때부터 대장 내시경을 국가 검진으로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만큼 내시경 검진의 효과가 인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게 내시경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증상으로 병원을 찾기도 할 텐데요. 증상이 생기면 이미 초기 단계를

0: 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대장 점막 안쪽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장암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고 혈변이 보이거나 배가 아프거나 뭐 변이 가늘어진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암이 어느 정도 자라서 장을 막기 시작했거나 피가 날 정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물론 증상이 있다고 다 진행암은 아니고 증상이 있어도 막상 보면 초기에 발견된 분들도 계십니다.
0: 네,
1: 다만 증상이 없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고 증상이 없을 때 검진으로 찾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또 대장의 모양을 생각할 때 어느 위치에서 암이 생겼는지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1: 네, 대장은 이제 오른쪽 아랫배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배를 가로질러서 왼쪽으로 내려오고 직장 항문으로 이어지는 약 1.5m의 긴 장기인데요.
0: 네.
1: 위치에 따라 장의 굵기도 다르고 변의 상태도 달라서 같은 대장암이라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0: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대장암의 증상은 항문 쪽에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거네요. 뭐 혈변이나 설사, 변비도 그렇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왼쪽 대장과 직장 쪽은 장이 상대적으로 좁고 또 구불거려서 변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형태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암이 조금만 자라도 증상이 비교적 일찍 나타납니다. 소홍색 혈변이나 아니면 변이 연필처럼 가늘게 나온다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배변 습관의 변화 그리고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 등이 이제 한 달 이상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0: 그게 직장암의 위험인 거죠?
1: 네.
0: 그럼 위쪽에 있는 결장암은 복통이 심해지고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한다는데 그땐 암이 아주 커진 건가요?
1: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0: 아.
1: 오른쪽 결장암 보통은 장의 직경이 넓고 내용물도 아직 죽처럼 묽은 상태라서 암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는 장이 막히지도 않고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복통이 심해지거나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정도가 되면 이미 암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대장암이 왼쪽보다 늦게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의존하면 안 되고 대장 내시경으로 꼭 대장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0: 심한 빈혈도 대장암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대장암은 겉보기로는 이제 혈변 없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만 아주 조금씩 피가 계속 새어나갑니다. 그게 몇 달 쌓이면 철결핍성 빈혈이 되는 건데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어지럽고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진다면 꼭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고 만약 거기서 빈혈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위대장 내시경으로 출혈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0: 이런 대장암이 진행되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안타깝게도 진단 시점이 이미 간이나 폐 등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 한 20% 정도가 됩니다. 대장으로 가는 혈관이 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전이가 가장 흔하고 그 다음은 폐전이입니다.
0: 일단 전이가 되면 사기가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저는 이제 사기로 분류를 합니다.
0: 그런데요, 다른 암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전이가 된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이게 대장암의 중요 특징인데요. 다른 암들은 이제 자기가 되면 수술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대장암은 다릅니다. 간이나 폐 전이가 있어도 그 전이된 병소를 완전히 절제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 원발 부위, 즉 대장암과 그 전이 부위를 모두 수술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40에서 50%까지 나옵니다. 네, 또 처음에는 절제가 어려운 전이라도 요즘은 항암치료와 표적치료가 좋아져서 항암치료로 전이병소를 줄인 다음에 수술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라는 말을 들으셔도 절대로 포기하실 단계는 아닙니다.
0: 또 그래서 수술, 방사선, 항암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의들과 함께하는 다학제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1: 아, 네.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1: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성 대장암은 항암을 먼저 할지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지를 환자분마다 개별적으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뭐 여러 과, 소화기내과, 대장항문외과, 종양내과, 방사선 종양학과 등 여러 이제 전공 교수님들이 환자를 모여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공의 의사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최선의 치료를 찾는 것이 환자 예후를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대장암이 조기 대장암 상태에서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치료 과정이나 결과에서 고생을 좀 덜하는 거죠?
1: 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암이 대장 점막에만 국한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면 5년 생존율이 90%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조기에 발견되면 내시경 시술만으로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똑같은 대장암이라도 언제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예후가 하늘과 땅 차이는 셈이죠.
0: 다행히 대장암은 내시경 검진이 있어서요. 초기에 발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조기 대장암으로 진단이 되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요?
1: 네, 그 대장의 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대장의 벽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안쪽이 점막, 그 아래가 점막하층, 그 밑이 근육층, 그리고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기 대장암은 암의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점막 또는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하고 그 아래 근육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치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0: 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병기는 암의 크기가 중요한가요? 이제 말씀 주신 침범 정도가 중요한 건가요?
1: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대장암 병기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침용 깊이입니다. 암이 대장벽을 얼마나 깊게 파고들었는지, 그래서 림프절에 퍼졌는지,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지 이 세 가지를 평가해서 병기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크기가 그 암 크기가 성인 주먹만큼 큰 종양이라도 만약에 표면에만 넓게 퍼져 있고 깊게 파고들지 않았으면 그건 초기일 수도 있고 반대로 뭐 1, 2cm의 작은 암이라도 이제 벽을 깊게 침범에 들어갔으면 이것은 진행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넓게 깔린 잔디보다 깊게 박힌 못이 더 위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조기 대장암은 내시경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그 내시경으로 암이 있는 점막 부위만 도려내는 치료인데요. 작은 병변은 올가미로 잘라내는 점막 절제술이라는 시술로 치료하고요.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점막 아래층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기 칼로 그 병변 아래에 있는 점막 합층을 박리를 해가지고 통째로 떼어내는 점막과 박리술이라는 시술로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시술하면 몸에는 전혀 흉터가 남지 않고요. 대장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네, 뭐 밖에서 보면 이분이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0: 그럼 내시경으로 시술적 치료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 네, 조건을 충족하면 그런데요. 떼어낸 조직을 병리과에서 이제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암이 이제 점막에만 국한이 됐다거나 아니면 점막 합층이지만 아주 얇게만 들어갔다거나 암의 분화도가 좋고 림프관이나 혈관 침범이 없고 절제된 가장자리가 깨끗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면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내시경 절제만으로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하고 추가 수술이나 항암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합니다. 네, 다만 병리 결과에서 위험 요소가 하나라도 나오면 안전을 위해선 추가 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종양의 크기가 커도 암이 파고든 정도가 깊지 않으면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걸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일 텐데요.
1: 네, 맞습니다. 앞서 크기보다 깊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 대장에는 측방 발육형 종양이라고 해서 깊게는 파고들지 않았지만 점막 표면을 따라 옆으로 이제 카페처럼 넓게 자라는 종양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변은 크기가 커도 치밀이 얇기 때문에 시술로 한 번에 통째로 절제해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예전 같으면 대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을 고쳤어야 할 분들이 네. 지금은 이제 내시경 시술로 대장을 보존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0: 그렇겠네요. 그렇게 내시경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많은가요?
1: 네,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조기 대장암과 바로 그 전 단계인 큰 용종의 상당수가 네, 건강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서 진단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국가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이 본격화된다면 네. 네, 시술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내시경 시술이 갖는 장점이 많을 텐데요. 일단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회복도 빠르지 않을까요?
1: 훨씬 빠르죠. 예. 수술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에 이제 장을 잘라서 이어붙이는 과정이 필요해서 보통 일주일 안팎 입원을 하고 회복에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0: 네.
1: 내시경 시술은 수면 내시경 하듯이 진정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0: 아.
1: 보통 시술 후에는 다음 날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0: 네.
1: 네, 배에 상처가 없으니까 통증도 거의 없고 대부분 바로 일상으로 또 이제 직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네, 장을 잘라내지 않으니까 배변 기능도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0: 위치가 직장 쪽이어도 뭐 항문 보존이라든지 대장암 환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는 덜 수 있겠네요.
1: 네, 이 부분이 환자분들께서는 어쩌면 가장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0: 그렇죠.
1: 네. 직장암, 특히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 수술에서는
0: 네.
1: 경우에 따라서는 인공 항문이나 장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0: 네.
1: 환자분들이 암 자체만큼 이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런데 조기 직장암이 조건만 맞으면 시술로 병변만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항문과 직장의 기능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뭐 배변 기능도 삶의 질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0: 네.
1: 이제 다만 이것도 결국에는 조기에 발견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시술이나 수술 또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도 그렇고요. 치료 후에 네.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뭐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할 텐데요.
1: 네, 보통 크게 세 가지를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0: 네.
1: 먼저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빼놓지 않고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대장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용종이나 암이 생길 위험이 결국은 다른 분들보다 높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대로 대장 내시경과 영상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생활입니다. 붉은 국이나 가공육, 초가공식품, 그리고 이제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줄이시고 대신 채소나 과일, 통곡물 같은 섬유질 섭취를 늘리시는 것이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연과 금주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하고 체중 관리입니다. 실제로 진단 뒤에 꾸준히 운동한 대장암 환자들이 재발률과 사망률이 낮았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근력 운동을 숨이 차게 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만약에 여력이 안 되면 빠르게 걷기라도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 네. 또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강조가 되는 게 대장 내시경 검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대에서도 검진은 좀 필요할까요?
1: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렸듯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젊은 대장암 증가를 반영해서
0: 네.
1: 이미 검진 시작 연령을 50세에서 45세로 낮췄고
0: 네.
1: 우리나라도 2028년부터는 45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국가 검진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45세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표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 형제들 중에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이 있으셨던 분 그리고 본인이 염증성 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40세 이전이라도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더 일찍 검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와 무관하게 혈변, 배변 습관의 변화, 그리고 원인 모를 빈혈이나 체중 검사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찾으면 완치가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한 번이 여러분들의 대장 건강을 10년을 지켜드리니까 꼭 대장 내시경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받으시는 거를 꼭 권유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화기 내과 김민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주 질환은 통증뿐 아니라 구취나 피가 보일 수도 있고 염증으로 인한 여러 증상들로 불편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의 이상뿐 아니라 치주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치주 질환으로 얘기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경희대학교 병원 치주과 임현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치아의 주변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게 치주 질환인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치주 질환은 그 말 그대로 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치아를 지지해주는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아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치아를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주변 조직, 즉 치주 조직도 건강해야지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치주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합니다. 치주 조직이 좀 단순하지 않은가 봅니다. 잇몸부터 여러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1: 아, 네. 치주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치아 주위 혹은 치아를 둘러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치주 조직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 되는데 네. 치은, 그리고 그 속에 치조골, 그리고 치아와 치조골을 연결하는 치주인대, 네. 그다음에 치아 뿌리의 겉면인 백악질이 요 네 가지가 치주조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조직들이 함께 치아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중에서 흔히 말하는 치은이 잇몸인 거죠? 뭐 치조골, 치주인대, 치과에서 설명을 듣다 보면 잘 모르는 용어들이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1: 아, 네, 맞습니다. 치은이 바로 잇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치조골은 치아가 심어져 있는 턱뼈의 일부분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치주인대는 치아와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아주 얇은 결합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치아가 이제 콘크리트 같은 곳에 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네. 쿠션 역할을 하는 인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연결된 치주 조직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1: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치아를 안정되게 지지하는 역할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씹을 때 충격도 흡수하고 치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한 구강의 유해한 세균으로부터의 감염이나 혹은 염증을 막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건강한 치주 조직이 치아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뭐 튼튼한 기초 공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여러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치주 질환을 얘기할 때 풍치라고 하잖아요. 또 풍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1: 아, 풍치는 아주 옛날부터 저희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인 표현인데요.
0: 네.
1: 의학적으로는 이제 풍치가 아니라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0: 네.
1: 아마도 과거에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풍치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 같은데
0: 네.
1: 아무래도 이제는 치주 질환으로 불러야겠죠?
0: 충치와는 좀 다른 거죠?
1: 네,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충치는
0: 네.
1: 치아 자체에 생기는 질환이고요. 치주 질환은 치아를 둘러싸고 치아를 지지해주는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원인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0: 다르겠죠.
1: 그러니까 충치가 치아 자체에 생기는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풍치는 잇몸의 문제를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0: 아, 네. 크게 보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다만 이제 풍치는 단순히 잇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0: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조골, 뼈와 치주 인대까지 영향을 받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이 진행이 되면은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흡수되기 때문에
1: 네.
0: 치아가 흔들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를 뽑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1: 용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 말하자면 충치는 치아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고 풍치는 치아 주변의 조직, 잇몸의 문제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0: 네. 치주질환, 잇몸병, 풍치는 일반적으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1: 또 치주 질환을 얘기할 때 치은염, 치주염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치은염은 좀 가벼운 상태, 치주염은 좀 더 진행된 상태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염증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느냐일 것입니다.
1: 네.
0: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초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치주염은 염증이 잇몸 아래로 퍼져서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 치주인대까지 영향을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염증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치주 조직이 파괴된 정도가 기준인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치주 조직이 파괴된 정도가 잇몸뿐만 아니라 치조골까지, 뼈까지 진행되었을 때 거를 바로 치주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잇몸 표면에만 염증이 있는 치은염 상태에서 치료를 하면 초기 치료라서 효과가 크겠어요?
0: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1: 네.
0: 그 치은염 단계에서는 적절한 칫솔질 방법을 사용하고 또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과 같은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그럼 치은염일 때 치료를 받으면 치주염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야기할 때 치은염은 가역적이라고 하거든요. 가역적이라는 거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라서 치은염일 때 치료를 받으면 치주염까지 진행되지 않고 다시 이제 건강한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치주염 예방을 위해서도 치은염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텐데요. 치은염 단계에서도 증상이 있나요?
0: 네,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양치할 때 이제 피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치은염이 만약에 많이 심해진 경우라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피가 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잇몸이 이제 붉게 변하거나 칫솔질할 때 시큰거리가 나 약간의 불편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데 대부분 이 치은염 단계에서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양치할 때 피가 난다든지 잇몸이 붉게 된다든지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또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또 말씀 주셨는데 치주염 단계로 진행될까지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많겠어요.
0: 네, 맞습니다. 치주질환이 조금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혹은 거의 없기 때문에 병이 치주질환이 조금 많이 진행된 다음에야 이제 불편감을 느끼고 이제 치아가 흔들릴 걸 느끼기 때문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병원을 찾는 거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치주질환은 뭐 침묵의 암살자라든지 혹은 소리 없이 진행된 질환이라든지 라고 별명이 좀 붙여져 있습니다.
1: 치은염 단계를 넘어서 염증이 그렇게 잇몸 표면으로 퍼진 상태로 진행이 되면 치주염의 단계라는 건데요. 그때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0: 기본적으로 치은염의 증상을 같이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잇몸 출혈이 좀 더 자주 생기고 잇몸이 붓거나 또 고름이 나오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입냄새가 심해질 수도 있고요. 혹은 잇몸이 이제 퇴축이 되면서 붓는 거랑 달리 치아가 길어져 보이거나 혹은 치아 사이가 이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심해지면은 치아가 흔들리면서 이제 씹기까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1: 많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0: 잇몸에서 그렇게 피도 나고 잇몸색이 변했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1: 네, 잇몸 출혈이 가장 중요한 초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혈만으로는 단지 이게 치주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0: 네.
1: 치은염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잇몸에서 피가 반복적으로 난다면
0: 네.
1: 치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런데요, 또 치주 농양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치주 농양은 뭔가요?
1: 네, 치주 농양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잇몸 안에 고름이 차는 급성 염증이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주 질환 부위에서 세균 감염이 생기는데 이런 세균 감염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심해지면서 고름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더 많이 붓게 되고 통증도 비교적 심하게 됩니다. 또 이 염증과 감염이 더 심해진 경우에는 열이 나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씻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0: 네. 그렇게 잇몸에 염증성 고름이 잡히는 경우가 흔한가요?
1: 이 치주 농양은 치주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평소에 치주염이 있었거나 치주 치료를 받지 않고 치주 질환을 오래 방치한 경우에 그 위험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당뇨나 혹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몸에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치주질환을 치료받지 않거나 방치했을 경우에는 치주 농양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0: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1: 네. 대부분 이제 치주 농양은 가능한 한 빨리 치과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방치되면 단순히 통증이 심해지는 걸 떠나서 주변의 잇몸이나 주변의 뼈가 더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얼굴이 붓거나 열이 나는 등 감염이 주변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나 부종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치과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그런데 그렇게 잇몸 안에 고름이 찬다면요. 통증이 우선 느껴지겠네요.
1: 통증일 환자분이 일반적인 치주 질환보다 더 많이 느끼게 되죠.
0: 교정이나 틀니도 치주 농양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1: 교정이나 틀니 자체가 원인이라기보다는요.
0: 네.
1: 뭐 교정하면 여러 가지 장치도 들어가고 또 틀니도 이제 뺐다 꼈다 하는 것 때문에 치아가 있는 경우에 장치가 붙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세균이 늘어나고 그런 것이 이제 치주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서 이 치주 질환이 악화되면 이제 치주 농양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약간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0: 치료는 수술적 치료인 건가요?
1: 치료는 먼저 이제 고름을 배출해서 염증을 줄이고 또 원인이 되는 치주 질환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름이 잡힌 위치에 따라서 고름을 배출시키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지기도 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절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잇몸 하방 부위에 지저분한 것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세균의 번식을 촉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잇몸 하방 치아 부위를 청소해 줄 수도 있고요. 또 감염이 심하면 항생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그런 수술 후에도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고름만 보통 제거했다고 치료가 끝나는 것이 보통 아니죠. 환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바로 그 포인트예요. 원인이 되는 치주질환이 남아있으면 다시 충분히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양 제거 후에 치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평소에 올바른 뭐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 치간소 사용, 또 그리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 스케일링 등을 해서 치주 치료를 치료하고서 치주 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치주 질환에 있어서 예방으로 스케일링도 강조가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걸까요?
1: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꼭 1년 한 번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 받는 게 중요하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특히 내가 예전에 치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할 경우에는 한 번으로 부족한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다르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치주 질환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보다 더 많이 가능하면 2회 이상 받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0: 스케일링이 강조가 되는데요. 그런데 또

0: 스케일링이 잇몸을 좀 약하게 한다는 말도 하는데 이건 어떨까요?
1: 환자분마다 조금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조금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네. 또 그 불편감이 뭐 하루나 이틀 이상 지속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은 잇몸 하방이 아니라 잇몸 상방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제거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편감이 있더라도 대부분 잇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잇몸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오늘은 치주 질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경희대병원 치과 임현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자기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두고 그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은 아랑곳 없이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라든지 다른 사람의 기분 같은 것에는 아랑곳 않고 말한다.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아랑곳 없이와 아랑곳 않고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공통으로 사용된 아랑곳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랑곳은 일에 나서서 참견하거나 관심을 두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랑곳 없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참견하거나 관심을 둘 필요가 없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에 나서서 참견하거나 관심을 두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아랑곳하다란 동사가 있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잔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게임을 계속했다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는 아랑곳 않고로 또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랑곳 여기다라는 관용구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연애할 때처럼 아랑곳 여겨주지 않아 서운했다처럼 관심 있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면 저 바쁜 사람들이 몇 번이나 만나서 연습을 할까 등등 궁금한 게 많은데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궁금해했을 법한

0: 작곡가 손희룬 씨는 서울예술고등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고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원에서 석사와 최고 과정을 마쳤습니다.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KCU 모더니즘을 비롯해 손여름, 김선옥, 임선혜, 최수열, 나태주 등과 협업했고요. 부평아트센터, 브런치콘서트 음악감독, 평창대관령음악제 기획자문, 금정문화회관 금정클래식이크와 마포아트센터 제9회 M클래식 페스티벌 예술감독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앨범으로는 이른 봄에, 당신의 새벽에, 에릭 사티, 코르토가 6번지가 있습니다. 또 연출가 조화정 씨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고요. 2015년부터 한경아르테TV에서 PD로 일하면서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도이치방송 교향악단, 로잔 체인버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비롯해서 정명훈, 백건우, 조성진, 손여름 등 국내외 연주자의 공연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또한 손이룬의 퀘스천스, 강선의 하콘 클라우드 등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화 공감 초대석에서는 음악가의 길 저자 작곡가 손희룬 씨, 공영 영상 연출가 조화정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각자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손일훈입니다. 음악가의 일이라는 책을 조화정 PD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오늘 네. 소개하러 나왔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아르테TV에서 PD로 일을 하고 있는 조화정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조화정 PD님은 뭔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을 저희가 다음 주에 뵙기로 했다가 네. 이제 그 출산일 때문에 앞당겼다는 얘기. 와, 지금 네. 거의 임박했네요.
1: 네, 아마 방송 나갈 때쯤에는 이제 병원 입원실에서 듣고 있지 않을까.
0: 그렇군요. 네. 와. 출산 앞두고 책 내신 것도 대단하시고 뭐 이렇게 방송 아기와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좋은 네, 추억 될 수 있겠네요.
1: 네. 덕분에 이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사실 제가 말띠인데 네. 아기도 말띠고 손일 작곡가님도 사실 말띠인데 지금 그 임신하셨거든요. 네. 와이프분께서. 그래서 좋은 일이 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책 얘기를 돌아와서 방송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연이 되셨겠죠. 그래서 책을 이렇게 함께 낸다는 건 또 특별한 일인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2: 저희가 처음에

0: PD님께서 먼저 손희룡의 퀘스천스라는 방송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떤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둘이 같이 상의했을 때에 음악적인 거지만 동시에 교육적인 것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의 목표 지점은 우선은 방송을 잘 만들자였지만 이게 방송이 다 잘 되면은 책으로 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바람을 갖고 있었거든요.
1: 네.
0: 저는 사실 이제 녹화를 할 때 인터뷰하면서 토론을 이렇게 음악가들이랑
1: 네.
0: 10명의 음악가들이랑 이렇게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피디님이 그거를 다 결에 맞게 편집을 해주셨죠.
1: 네.
0: 이제 그 한 다음에 나오고 나니까 내용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 출판사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흔쾌히 내용 좋다고 같이 하자고 하셔서
1: 네.
0: 네, 이렇게 낼 수 있게 됐습니다.
1: 두 분의 인연은 그러면 그 손희룡의 퀘스천스라는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2: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실 클래식 토크 프로그램은 은근히 많은데
1: 네.
2: 제 생각에는 이제 공연을 앞두고 있거나 음반이 나올 때 인터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공연이나 그 음반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음악만을 심도 있게 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때 회의하면서 나왔던 그 MC 후보 중에 한 분이 손희룡 씨였는데 저는 사실 공연 영상을 담는 PD다 보니까
1: 네.
2: 잘 알고 있었고
1: 네.
2: 손희룡 선생님이 어떤 걸 음악을 하시는지 그리고 대화 스타일이라든지 진행 능력이 어떠신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컨택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1: 네.
2: 네,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1: 어느 정도나 같이 하셨나요?
0: 그러니까 계획할 때부터 파일럿까지 하면은 1년 넘게
2: 네, 1년 정도
1: 또 그렇군요.
0: 네, 제가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1: 그렇군요. 그 아르떼 TV 보니까 진짜 외국 사시는 분들이 와서 MC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2: 네, 아무래도 클래식 연주자 분들께서 외국에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1: 네.
2: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1: 그러니까요.
2: 많습니다.
1: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기획하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한국 살면서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또 애정을 갖고 하셨겠네요. 이 손희룡의 퀘스천스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0: 답을 정해두고 이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질문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질문들로 서로 다른 사람한테 묻고 있지만 결국에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뭉뚱그려 봤을 때는 다 비슷한 결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서는 되게 재밌었죠. 그래서 네. 의도하고자 했던 것은 답을 달라는 식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라는 거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피디님이랑도 저희가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아마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할 때 엄청 길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1: 네. 약간 TV로 방송이 됐지만 약간 전문 클래식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느낌도 있었겠어요.
2: 네. 어떻게 보면 토크형 렉처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었고 말씀 앞에서 해주셨지만 어떤 정답을 내려주기보다는 그러니까 클래식을 처음 듣는 분들이나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에 어떤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입문하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그런 거에 정말 전문 음악가들도 다 각자 가진 생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들으면서 본인의 시선이나 취향을 좀 더 만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책 제목이 음악가의 일이에요. 어떤 이야기들을 담게 됐나요?
0: Questions 방송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게스트를 모시고 녹화를 한 게
1: 네.
0: 보통 한 3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녹화를 했어요.
1: 그렇군요.
0: 그런데 방송 나가는 거는 편집해서 30분 분량으로 나갔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방송으로 전하지 않았던 것들, 다 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결을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보충하기도 했고
1: 네.
0: 같은 내용이지만 그 영상으로 보면서 듣는 거랑 책으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좀 완전 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추가된 내용들이랑 네, 그래서 조금 더 정적으로
1: 네.
0: 네,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와, 3시간 녹화해서 30분 방송이면 엄청나게 공들인 방송인데 못 담은 이야기들을 또 책으로 이렇게

0: 될 수 있어서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뭐 책 보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성악가를 비롯한 11명의 음악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지휘자 권민석, 피아니스트 안종도, 피아니스트 손여름 등등 다 어느 정도 친분도 있으시고 방송도 함께 하신 분들이겠죠?
1: 네, 같이 작업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 김주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공부할 때 라디오 진행도 하시고 그리고 연주도 당연히 많이 활동을 하셨고 그런 이제 선생님이었죠.
0: 네.
1: 그런데 저는 이제 멀리서 선생님으로서만 이렇게 공연을 뵙고 했었는데 용기를 내서 저희가 모셔보고자 해서 연락을 드린 경우고요. 또 다른 분들은 같이 이제 활동하면서 오가면서 만났던 분들도 있고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고요.
0: 이분들도 책 낸다고 하니까 어때요? 반겨주시던가요?
1: 네, 물론 책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해하시기도 하셨고 이미 방송할 때부터 이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나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보다 저희가 좀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조금 깊은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본인의 솔직한 음악에 대한 생각을 많이 드러냈고 그게 이제 방송에 담긴 것뿐만 아니라 책으로 나오니까 더 좋아했 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도 이렇게 뭐 연주자들이나 클래식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출연을 하시거든요. 초대석 시간에 많이 모시는데 저희는 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이지만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 시간이 더 길었으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겠다라는 아쉬움이 들 때가 있거든요.
2: 맞아요. 저희도 그 녹화를 하다 보면 3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한 시간은 거의 음악 얘기 없이
0: 워밍업
2: 같은 네, 시간. 맞아요. 그 2시간 지나서부터야 이제 진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0: 다들 보면은 워낙에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연주 일정이나 이제 지금 눈앞의 것들로 막 바쁘게 사시다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2: 맞아요.
0: 더 깊은 곳에서 꺼내듯이 이야기해 주셔서 와 진짜 이분이랑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거 너무 많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건드려 주신 거니까 그분들도 즐겁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데 무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화할 때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2: 저는 사실은 손이란 작곡가 선생님은 그 연주자들하고 워낙 친분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원래의 모습을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PD로 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무대에서만의 모습을 보지 그렇게 뒤에서 같이 대화를 나눠볼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0: 네.
2: 무대에 있을 때는 뭔가 되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도 있으시고 되게 카리스마 있고 하신데 막상 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되게 겸손하시고 수탈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저는 흥미로웠고요. 작곡가님께서는 이제 친구분들도 있으시고 뭐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느끼셨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1: 저는 이제 그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왔고
0: 네.
1: 그리고 그들이랑 같이 생활하니까 이 무대를 위해서 어떤 얼마만큼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연습 시간을 거쳐서 하는지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공들이는 시간에 비해서 연주를 한다는 그 공연의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 이상의 그 사람의 그 삶과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그거를 더 전달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0: 그렇기
1: 때문에 그러려면은 대화를 풀어야 되고 그게 공연에서 근데 대화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삶과 음악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 음악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가 음악가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싶었고요.
0: 네.
1: 그렇습니다.
0: 음악가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물론 뭐 오케스트라나 공연할 때 협연을 하긴 하지만 진짜 그 무대 올리기 전까지 정말 고독한 시간이잖아요. 혼자만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생각들도 깊고 사색도 많이 하시고 정말 다들 글 쓰라고 하면 책 몇 권 낼 정도의 그런 깊이감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1: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공연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0: 네.
1: 아니면 공연 준비할 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정말 수다를 많이 떨거든요. 한 번은 그 수다 떨다가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을 정도로 네,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막 빠지면은 그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웃긴 게 같은 음악을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네. 제 생각이 다르고 또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이 생긴 거죠. 같은 질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네. 네, 뭐 결국 음악이랑 똑같죠. 같은 곡을 연주할 때에 다르게 연주하는 거랑 같으니까 결국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네, 그리고 그 음악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랬습니다.
0: 네. 이 클래식에 대한 궁금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대중 중에는 지금도 클래식이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2: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2: 그 11분의 음악가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제 그분들조차도 서로서로 음악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시선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대중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가 어떻게 꼭 이렇게 느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음악을 느끼는 대로 생각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용기를 얻으실 수도 있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음악가의 일의 저자 작곡가 손희룬 씨와 공연 영상 연출가 조화정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의 추천곡들로 꾸며보겠습니다.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제가 먼저 추천한 곡은
0: 네.
1: 제 곡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작곡하신.
1: 네, 네. 제가 작곡한 곡이고 미팅 포인트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피아노 연탄, 한 피아노에 앉아서 두 명이 연주하는 연탄곡인데요. 곡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고 지금은 독일에 살고 있어서
0: 네.
1: 한국에 일정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차나 공항을 많이 이용을 하죠. 네덜란드에는 특히 기차역이나 공항에 피아노가 있어요. 그만큼 연착도 많이 되고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지루한 시간을 조금 기다리기 위해서 피아노가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모습이 이제 그런 장소에는 항상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만남의 순간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묘한 감정이 되게 교차하는 곳이거든요.
0: 네.
1: 저도 물론 그렇고요. 저도 뭐 유학 갈 때 부모님이랑 떨어지니까 좀 슬프고
0: 네.
1: 또 가면은 또 지금의 아내인 그때 여자친구가 또 있으니까 또 기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0: 네.
1: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서 미팅 포인트라는 곡을 작곡을 했고요. 연주는 방송인이자 음악가,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다니엘 린데만 그리고 제가 같이 녹음한
0: 음반이군요.
1: 음반입니다.
0: 네, 미팅 포인트 함께 들어보시죠.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클래식 음악가들과 클래식을 즐기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요. 11명의 음악가들과 또 10가지 질문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이 음악가들은 어디서 영감을 얻을까?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씨의 편인데 먼저 손이룬 씨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2: 저는 방금 그 들은 미팅 포인트에서도 그렇듯이 이제 네. 일상에서 영감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일상에서 받는 거는 이제 감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음악 자체에 영감을 받는 거는 사실 공연이죠. 그래서 공연을 보고 있을 때에 어떤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있을 때에 순수한 음악적인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클라라 주미강은 뭐라고 하던가요?
2: 아무래도 클라라 주미강 바이올리니스트를 저희가 처음에 모신 이유는 지금 국내외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고
1: 그렇죠.
2: 거의 뭐 하루 건너 다른 나라에서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1: 네.
2: 그리고 또 레퍼토리도 거의 연주해보지 않은 곡들이 없을 정도로 네. 많은 것을 다뤘을 텐데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항상 공연을 할까?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일단 그 곡 자체에서의 영감을 받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시대적인 배경 플러스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을 네.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뉴스 지금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1: 네.
2: 어딘가에서는 또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공연장을 찾았나 그리고 공연장에서 내가 줄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1: 네.
2: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공연을 준비하시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3: 저는 음악가라기보다는 연출가이기 때문에
1: 네.
3: 이제 일상이나 뭐 이런 데서 영감을 받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연주자 선생님들이 연주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영감을 받을 때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 손이룬의 퀘스천스를 기획하게 된 것도 고잉온 프로젝트라는 그 단체에서 그 소규모 멤버스 콘서트를 한번 초대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3: 그게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되는 콘서트였고 거기 뭐 조성현 플루티스트랑 뭐 손예름 피아니스트랑 이제 고잉홈 멤버들이 되게 가까이서 연주를 하셨는데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연주 자체가 너무 완벽하지만 그 연주를 올리기까지의 뒤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지 아니면 혼자 얼마나 그 시간들을 견뎠을지 이런 모습들이 되게 궁금해서 처음에는 음악가들을 모시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연주자들이 음악을 다루는 모습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1: 네,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탄생하는 거겠죠. 이 플루티스트 조성현 씨 장에는 클래식 음악에도 유행이 있을까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아, 클래식의 유행이 있을까요? 오랜 스테디셀러 아닌가요?
2: 네, 그게 이제 저희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클래식은 지금
1: 네.
2: 뭐 200년 넘은 것들이 대부분인데 멀리서 봤을 때 그냥 그거 자체가 고전이니까 네, 유행이 없을 거라고 보이죠.
1: 네.
2: 사실 그 안에도 엄청난 유행들이 존재했었고요. 특히나 모차르트 우리는 그냥 클래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차르트야말로 유행에 되게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피아노 협주곡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한 이유는 모차르트가 피아노 협주곡의 붐을 굉장히 크게 일으켰고요. 그리고 그게 유행이 끝나자 모차르트는 딱 중단했어요. 그리고 오페라로 넘어갔고
1: 그렇군요.
2: 네, 그러다가 다시 어디 다른 지역에서 피아노 협주곡이 유행하니까 또 그거를 또 다시 썼다가 그 유행했던 거 끝날 쯤에 그걸 받아서 더 확장시킨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베토벤도 피아노 협주곡을 5개를 남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에 피아노만 봐도 유행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뛰어났던 연주자 뭐 클라리네티스트가 있다 아니면 플루티스트가 있다 아니면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 예를 들면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뭐 리스트라는 피아니스트가 있고 이 다 작곡가이자 연주자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발전을 하는 거죠. 여러 레퍼토리도 발전을 하고 공연 형식도 발전을 하고 그게 다 유행이 돼가지고 지금 먼 훗날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는 고전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1: 그렇군요. 클래식은 연주자마다 자기만의 음악적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 음악의 있어서 올바른 해석이라는 게 있을까요?
3: 글쎄요. 저는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3: 그 권민석 지휘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자가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악보를 정확하게 읽는 거를 넘어서 작곡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게 음악가의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올바른 해석이라는 건 없고 자신만의 해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또 자기만의 음악적 취향을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2: 저는 결국에 이 음악을 넘어서서 예술이 우리 삶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취향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네, 일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일은 해야 돼서 하는 것도 있고 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1: 아주 가끔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2: 네. 가장 그거에 적합한 게 우리가 요즘 그 얘기하는 게 있죠. 덕업일치라는 게 있죠.
1: 네.
2: 그 말은 내 취향과 내가 일이 일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1: 맞아요.
2: 결국에는 취향을 발전시키고 취향을 가꾸는 게 인간이 살아갈 때의 가장 행복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음악적 취향뿐만 아니라 뭐 패션에도 취향이 있고 뭐 독서에도 취향이 있고 음식에도 취향이 있고 사람도 만나는 뭐 거에도 취향이 있는 것처럼 네, 음악에서도 취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중에 이제 뭐 누구는 재즈가 좋고 클래식이 좋고 국악이 좋고 팝이 좋고 클래식에서도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피아노 곡이 좋고 아니면 나는 교향곡이 좋고 나는 뭐 바로크 음악이 좋고 나는 현대음악이 좋고 이런 취향들이 있을 텐데요. 각자가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이 음악이 좋은데 이건 뭐지?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음반을 구매하다 보니까 주로 음반 판매점에 가서 이제 사장님들이랑 친했어요.
1: 네.
2: 그래서 제가 막 사는 걸 보고 사장님이 이런 씨 이것도 한번 들어보게 하면서 이제 추천해 주시고 그럼 또 네. 그걸 사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 일 자체를 AI를 통해서 자동 추천을 하고 있죠.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조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간적인 추천을 받고 인간적으로 내 취향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만큼 또 기쁜 게 없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게 저는 취향을 가꾸는 게 재밌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전 궁금했던 부분인데 사실 연주자 아니더라도 음악 전공한 분들 많잖아요. 뭐 조화정 PD님도 그렇고 그 음악을 잘 알면 공연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나요?
3: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음악을 잘 알수록 그 음악을 온전히 감상을 하기보다는 계속 뭔가 평가를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3: 꼭 음악을 더 안다고 해서 감동이 더 배로 오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저도 최대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알수록 기대하게 되고 기대할수록 충족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1: 그렇죠.
2: 그 기대감을 조금 없애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그 기대라는 거는 결국 내 해석이잖아요.
1: 네.
2: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길 원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럴 거면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1: 네.
2: 그리고 또 모르는 상태에서 갔을 때에는 오히려 충격적으로 뭔가를 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꼭 그런 진입장벽을 우리가 클래식을 난 모르는데 어떻게 감상해야 되지?
1: 맞아요.
2: 이렇게 생각할
1: 다 그렇게
2: 필요가
1: 생각하잖아요.
2: 네,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가도 충분히 본인이 느끼는 대로가 그게 맞는 거고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무슨 현대미술관을 가도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서 막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막 하지 않잖아요.
1: 네.
2: 그냥 그 상태로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의 감흥이 지나가는 것처럼 음악도 그 상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중에 궁금하면 다시 찾아보고 그러면서 또 들어보고 그러면은 좀 더 클래식을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음악가의 일의 저자 작곡가 손희룡 씨 공연 영상 연출가 조화정 씨와 함께하고 있는 초대석인데요. 두 번째 추천곡 만나볼게요.
3: 저는 찰스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을 선정을 했는데요.
1: 네.
3: 이게 손희룡의 퀘스천스라는 프로그램과 조금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고 이 곡을 들어보시면 이제 트럼펫이 계속해서 뭔가의 질문을 던지고 목관 악기들이 대답을 하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답을 찾지 못하고 조용히 끝나는 곡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저희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정답을 내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이제 찾아가려는 과정을 거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1: 네.
3: 그래서 그게 좀 비슷하지 않나 해서 또 이 곡을 들으시면서 본인만의 뭔가 생각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뭐 연주자 이상의 대우를 받기도 하는데 지휘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1: 지휘는 보통 관객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음악을 지휘하는 사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제가 지휘를 못하는 이유는요. 지휘는 음악만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요즘 그런 경우 많잖아요. AI가 발전하면서 지휘자의 역할을 뭐 로봇이 대체한다거나 뭐 네. 이런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뭐냐면은 그 앞에서 남들을 뭐 이끄는 그 박을 지휘를 하는 그 네. 동작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뿐만 아니고 지휘는 그 사람들로부터 음악을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 교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그것을 다 맞춰야 하는 것부터 그 전체적인 일정 짜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리더이기도 해야 되고요. 게다가 음악가이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연을 하나를 준비를 할 때에 음악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공연 전체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면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보통의 음악가들과 별 다를 게 없이 그 영감을 작품에서 받고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 다르냐면 뭐 피아니스트가 연주하거나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거나 할 때에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감정을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지휘자는 본인의 그 해석을 남한테 주입시켜서 끌어내야 되는 과정인 거죠.
0: 그렇죠.
1: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또 공연을 준비할 때에는 만약에 뭐 이번 공연에서는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악기가 필요하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1부, 2부를 또 짜고 뭐 협연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다 하나의 과정이고 일이죠.
0: 네. 기업의 CEO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1: 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 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게 무대에 서기까지 음악가들이 흘리는 피땀 눈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잘 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소프라노 이혜지, 테너 김정훈 씨 편이네요.
1: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클래식과 다르게 성악가들은 텍스트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가사가 있고 특히나 오페라를 다루는 사람들이면은 그 시대에 정말 오페라 극장 그리고 그 작곡가가 그 영감을 받은 거리에 찾아가서 그리고 극작가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거를 바라보고 글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다 캐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페라라는 게 그 당시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과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데 그거를 지금 다시 올릴 때에도 지금의 연출과 지금의 성악가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지금의 의상 그리고 지금의 무대 디자인으로 또 새롭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 자체의 대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대본이 그 당시에 어땠는지 뭐 모차르트, 로시니 아니면은 뭐 푸치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뭐 어떤 뭐 신앙적으로나 어떻게 그 대본에 임하고 오페라를 만들었는지를 처음에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임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공연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왜냐하면 같은 메시지를 지금 상황에서 돌아봤을 때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가랑 상의를 하고 그때의 자기가 음악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그거를 더 알고 공연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0: 네.
1: 그래서 공연을 가면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 노트라든지 그런 제작 과정 그런 네.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이 손여름 씨와는 예술가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1: 제가 봤을 때에 주변의 동료들 다 모두가 음악 쪽으로 도전을 하고 있지만 피아니스트 손여름 씨는 가장 그 중에서 도전을 거침없이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피아노 자체로만 봤을 때에는 일단 레퍼토리라고 하면 본인이 다루는 곡인데요. 뭐 정말 다양하게 현대음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동시대음악도 하면서 또 바로크까지 다루지 않는 레퍼토리는 없어요.
0: 네.
1: 실제로 손여름 피아니스트가 얘기했을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아노곡을 다 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피아노뿐만 아니라 실내악 가곡뿐만 아니고 음악제라든지 프로그래밍 그리고 또 지금은 고잉홈이라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동료 음악가들과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런 모습을 보면은 최근에 원주에 뭐 플레이리스트라는 카페 겸 공연장을 만들어서 공연을 만들고 있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후배로서 되게 기감을 많이 받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도전을 할 수 있나.
0: 도전의 아이콘이군요. 음악가들은 음악을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 것 같은데 아까 덕업일치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음악가들이 음악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떤 걸까요?
1: 음악가들에게 음악은 단순한 일 이상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음악은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좋아하더라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또 계속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이것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음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꼭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이 되었든 아니면 음악학이 되었든 네. 아니면 음악 관련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문화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남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일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평범한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되뇌이게 하는 그런 것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0: 손일인 씨가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아마 두 분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음악이란 무엇일지 조아정 PD님도 어쨌든 음악과 늘 함께하고 네. 계신 분이니까
2: 저한테 음악은 일이자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회사원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데 9시부터 이제 6시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0: 80% 이상은 계속 음악을 듣는 일을 하고 있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일이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일인데 그 와중에 문득문득 그래도 행복감이 있거든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일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한테 음악은 일이자 일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손희룬 씨에게는?
2: 저한테 음악은 무엇보다 가장 자유로운 공간인 것 같아요. 뭐 음악을 하면서 음악가로 살면서 힘든 순간이 당연히 있죠. 힘들더라도 그것을 어디서 치료하고 어디서 푸냐면 음악에서 결국 치료하고 음악에서 풀게 되고요.
1: 네.
2: 그리고 뭐 어떤 뭐 답답한 일이 있거나 뭔가를 했을 때 저는 음악에 빠져서 뭔가를 탐험하면서 그것을 해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뭐 등산을 해서 대자연을 보면서 아니면 뭐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뭐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풀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상상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음악적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면은 저는 좀 제가 모르는 장르의 음악을 들으면서 네, 좀 환기를 시키고
1: 와.
2: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영감이 생길 거고
2: 네.
1: 또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멋진 곡들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오늘 클래식에 대한 궁금증을 재밌게 푼 책 음악가의 일의 저자 작곡가 손희룬 씨 공연 영상 연출가 조화정 씨와 함께 했는데요. 세 번째 추천곡은 뭐였나요?
2: 세 번째 추천곡은 베토벤의 곡입니다. 베토벤이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8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 피아니스트 김선욱의 연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2: 제가 이 곡을 준비한 이유는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클래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디어가 되게 독특하고 짧은 곡이지만 베토벤이 어떻게 음악을 위트 있게 네, 음악을 재미있게 썼는지 보통 우리가 클래식 하면은 대부분 뭐 1악장 유명한 것들 뭐 바이올린 소나타는 봄이라든지 크루에처 소나타 같은 거를 주로 권장하는데 저는 베토벤의 위트 있는 모습 그리고 짧으면서도 형식적인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어서 이 곡을 추천드립니다.
1: 그렇군요. 여름에 딱 어울리는 곡인데요. 자, 끝곡으로 이 곡 보내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작곡가 손희룬 씨, 공연 영상 연출가 조화정 씨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31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리아 슈나이더는 그래미상을 7번 수상한 연주자입니다. 공연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세 분께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저문 외길에서 박남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져 가는 것. 그는 모르는 건지 길 끝까지 간다. 가는데 갔는데 기다려본 사람만이 그 그리움을 안다. 무너져 내려본 사람만이 이 절망을 안다. 저문 외길에서 사내가 온다. 소주도 없이 잊혀진 사내가 온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일들이 가물가물해지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일들도 있죠. 박남준 시인의 저문 외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라우라 에스키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입니다. 페드로는 티타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선물합니다. 마마 엘레나의 눈을 피해 몰래. 티타는 그 장미꽃을 받아들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꽃잎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티타는 그 장미꽃으로 요리를 만들기로 합니다. 장미꽃잎을 넣은 메추라기 요리. 티타는 장미꽃잎을 한 장 한 장 뜯었습니다. 꽃잎들은 아직 페드로의 온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꽃잎에 닿을 때마다 그것은 페드로의 손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티타는 그 감각을 요리 속에 담았습니다. 사랑을, 그리움을, 닿고 싶은 마음을. 그녀의 손이 요리를 만드는 동안 마음은 페드로 곁에 있었습니다.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티타의 언니 헤르트루디스는 요리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티타의 사랑이 요리를 통해 헤르트루디스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헤르트루디스는 결국 용감한 병사와 함께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이고 마침내는 혁명군의 장군이 됩니다. 티타가 하지 못한 것을 헤르트루디스가 대신합니다. 억압된 자와 자유로운 자. 그러나 그 자유는 억압된 자의 욕망에서 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마 엘레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마 엘레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티타는 울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녀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 들어올려지는 느낌. 그 느낌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죽은 후에도 티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레나는 죽어서도 티타의 내면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죽은 후에도 들렸습니다. 티타가 무언가를 하려 할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억압은 몸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티타의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억압은 억압하는 사람이 사라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티타의 진짜 해방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 안에 어머니의 억압을 극복하는 몸짓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선택을, 자신만의 실천을 시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시험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9월 6일 반려인 능력시험을 여는데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행동특성부터 건강관리, 패티켓까지 반려인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문제로 풀어보는 시험입니다. 오, 응시료가요? 무료예요. 네,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쯤 도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려인 능력시험, 시각장애인도 응시할 수 있을까요? 문의해보니 시각장애인은 응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접근성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접근성은 나중에 덧붙이는 배려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두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7월 23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더 클래식과 이승환이 부릅니다. 엘비나.

우리는 한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그냥 더운 것보다 습하고 더운 게 더 견디기 어려운데 장마철인 요즘이 딱 그렇죠. 굳이 멀리 피서를 떠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문화생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이라면 모르는 것 빼곤 다 알고 있는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 오감나들이 시간에는 더운 여름에 할 수 있는 문화생활에 대해 정리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감상하는 건 역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생활이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미술관에 접근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다채로운 감각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나스 브라더스가 부릅니다. Love Me to Heaven.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여름철 문화생활에 대한 안내를 해주신다고요?
1: 네, 오늘은 24절기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인데요.
0: 매일 더워서.
1: 맞습니다.
0: 매일 대서예요.
1: 네, 네. 네. 청취자분들은 이제 그 더울 때 어떻게 시원하게 보내신지 궁금합니다.
0: 그러네요. 네.
1: 제가 아무리 돌아다니는 걸 이제 좋아하더라도 이 더운 날 다니는 건 좀 주저하게 되는데요.
0: 맞습니다.
1: 아마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시원하게 무언가를 하는 게 가장 손쉬운 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진짜 격렬하게 동의합니다.
1: 네. 네. 오늘은 에어컨의 도움을 받아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문화체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시원하게 문화생활할 수 있는 곳.
1: 네.
0: 1등 제가 맞춰볼게요.
1: 네.
0: 영화관?
1: 딩동댕.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문화 관람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입니다.
0: 네. 네.
1: 요즘 극장은 이 여러 상영관이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대부분이고요.
0: 뭐 전부라고도 할 수
1: 네,
0: 있을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예. 네. 근데 서울에도 그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한두 곳 정도는 그 영화관이
0: 있죠.
1: 있는 것으로
0: 있죠.
1: 아마 파악이
0: 네.
1: 다들 되실 텐데 하지만 이렇게 영화관이 많이 있더라도 저희 시각장애인이 영화관에 가는 것조차가 좀 그 쉽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대형 쇼핑몰 에 입점되어 있는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전맹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력 시각장애인도 찾아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0: 네. 네,
1: 더구나 매표를 하는 경우에도 키오스크로 해야 하는 경우가 이제 있고요. 최근에는 영화관을 이제 직접 영화를 이제 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티켓에 이제 QR코드를 확인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0: 맞죠,
1: 그런 어려움도
0: 맞죠.
1: 있더라고요.
0: 네. 아,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면 네,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보통 어떻게 해요?
1: 그 우선은 저희 가정을 좀 예를 네. 드리자면요. 그 저희 부부는 일단 그 물어 뭐 영화관 내로 우선은 들어가고요. 그 제일 먼저 팝콘 판매하는 곳을 이제 찾아갑니다.
0: 네. 팝콘.
1: 네. 네. 티켓팅 하기 전부터 뭐 팝콘을 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이제 모두 키오스크를, 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 직원이 거진 없거든요.
0: 그 얘기 들어보니까
1: 네.
0: 뭐 비용 문제도 있고,
1: 네.
0: 에이, 뭐 심각하더라고요. 영화관 그쪽도.
1: 네. 네. 근데 팝콘을 판매하는 그 곳에는 꼭 직원이 뭘 주고 해야 되니까 직원이 꼭 한 명은 있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직원이 그 뭐 장애인 이용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표까지도 이제 같이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냄새나 소리를 통해서 팝콘을 판매하는 곳까지 가서
0: 예?
1: 그 이후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매표를 하면은 손쉽게 표를 예매 이제 그 티켓팅을 할 수 있고요.
0: 아 근데 진짜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정말
1: 아니면
0: 제가
1: 이제 뭐 보는 사람이랑
0: 그래요.
1: 네. 네. 아니면 보는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0: 아니 어떻게 한 네. 명이 없어요.
1: 아,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좀 아쉬운 점이긴
0: 진짜,
1: 하더라고요.
0: 진짜 요즘 그래요.
1: 네네.
0: 사실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1: 맞아요.
0: 하죠.
1: 네네.
0: 네.
1: 그 저희가 막 그 티켓팅 하면은 막 뒤에서 연세
0: 따라와요.
1: 드신 분들 막 따라와가지고 나도 해줘 나도
0: 네네.
1: 해줘 막 이런 분들 이제 몇 번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영화관까지도 이렇게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 영화관이나 L 영화관은 그 장애인 할인을 해줘서
0: 네.
1: 5천 원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저렴하죠.
0: 그러네요.
1: 네. 절반
0: 요즘
1: 이상.
0: 시세. 그러니까요.
1: 네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은 동반인까지도 5천 원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뭐 중증만 할인되고 경증은 안 되고.
1: 경증은 본인만 할인되고.
0: 아 본인만.
1: 네네.
0: 네네.
1: 중증은 동반인까지.
0: 네.
1: 네. 그리고 M 영화관은 그 가격의 50%를 할인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복지카드 꼭 그 챙겨가셔서 제시하시면은 영화관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0: 그 제가 복지카드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요즘 복지카드를 또 이제 그 모바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이거 그 자치센터 가시면 받을 수 있거든요. 잊지 마시고 꼭 받아두시면 편리합니다.
1: 어, 맞습니다. 네.
0: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듣기로 지금까지 지금 두 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네. 그 영화관까지 가는 거는요. 어때요?
1: 예. 그렇죠. 그 영화관 위치나 또 뭐 상영작이 뭔지 아니면 뭐 자녀석은 있는지 이런 그렇죠. 것도 이제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보는 사실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그 영화관의 이제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또 저희 시각장애인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뭐

0: C사인 경우는 1544-1122, 그리고 L사인 경우는 1544-8855, 또 M사는 1544-0070으로 전화를 거시면은 손쉽게 영화관의 위치와 또 상영작, 그리고 자녀 좌석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알찬 그 정보 습득하셔서 영화 관람해 보시고요. 네. 아울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농아인협회에서는 매달 가치보험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해설로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선정만 되면은 한 1-2천 원에 네, 정말 저렴한 가격에 관람을 할 수 있으니까요.
1: 괜찮네요.
0: 네, 예. 넓은 마을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예전과 달리 싱크로라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용 그 이제 가시기 전에 사전에 어플도 한번 깔아놓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시원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중에 네. 1등 영화 관람 네. 알아봤고요. 네. 자,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이번에 연극입니다. 네, 중대형 극장에서 공연을 이제 연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연극은 작은 소극장 공연이 많은데요. 저는 지난해 그 여름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극장 연극을 관람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 이제 대학로에 가면 소극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네. 네. 한 뭐 40~50명, 50~60명 정도 들어가는 그 공연장에서 이제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가동되면서 네, 너무나 시원하게 관람했던 기억이 있고요.
1: 네.
0: 한 발짝 앞에 있는 그 무대에서
1: 엄청 가깝죠.
0: 정말 가깝죠.
1: 네, 맞아요. 네.
0: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그 숨결 소리까지 이제 막 맞습니다. 느껴지고
1: 네. 네.
0: 너무나 그 생동감 있게 봤던 게 인상 깊었고요.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뭐 이달의 연극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은 최근 연극 이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가 안내가 되는데 전화를 통해서도 예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들은 연극을 공연하는 이 소극장들이 지하에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1: 거의 대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맞아요. 네. 공간이 좁아서인지 계단이 좀 가파른 곳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러닝타임도 잘 확인을 하셔서 화장실 또 미리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은데요. 이 화장실이 소극장 화장실은 좀 작거나
1: 맞아요.
0: 남녀 공용인 경우들이
1: 맞아요.
0: 많으니까 주변 좀 큰 화장실을 이용해서 미리 다녀오신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연극 관람까지 알아봤고요. 네. 다음은 또 어떤 문화생활 즐길 수 있을까요?
0: 다음은 야구 관람입니다.
1: 네.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야구 관람은 너무 덥지 않나?
0: 네. 올해 역시도 네. 이 프로야구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르고
1: 맞습니다.
0: 있는데요. 네.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은 뭐 실외에서 야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고척 야구장은 돔구장이어서 에어컨이 아주 잘 나옵니다.
1: 네.
0: 네. 특히 그 외야석 같은 경우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복지카드 제시하시면 네. 그 밖에 내야석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1루측하고 3루측의 내야 앞쪽으로는 테이블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 근데 좀 많이 비쌀 텐데.
0: 네, 한 4만 원 넘더라고요.
1: 네.
0: 네네. 근데 옆으로 한 4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구 관람할 때 야구도 중요하지만 이 먹거리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무슨 말씀이세요? 먹거리가 모든 것인데.
0: 네.
1: 야구 제대로 보려면 네. TV로 중계봐야 돼요. 근데 내가 현장에 간다? 네. 먹으러 가는 겁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0: 치맥이나 뭐 피맥.
1: 아이고.
0: 네. 또 떡볶이. 이번에 갔더니 그 새우 강정도 있더라고요.
1: 네. 네.
0: 테이블에 편하게 놓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요.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즐기는 한국 프로야구 고척구장에서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고척야구장은 아직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중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직도요.
0: 네네. 네. 그때 4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둘러서 이곳 구장에도 현장 중계가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그 영화 연극, 야구 관람 다 좋습니다만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일단
0: 나가야 되죠.
1: 그렇죠. 네. 근데 네. 그 과정 자체가 나는 귀찮고 덥다 이런 네. 분들 있잖아요. 네. 혹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괜찮을까요?
0: 네. 그런 네. 분들께는 집안에서 다양한 그 콘텐츠를 감상하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집안에 에어컨이나 이제 선풍기 틀어놓고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을 이제 들으면서 여름을 이겨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뭐 시원한 수박이 더해지면은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모바일 어플들이 있는데요. 뭐 신람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신람 폰에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소리체 그리고 경북점자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웰북 등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는 일간지나 주간지, 월간지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 그 활동 정보들 네. 그리고 실시간 방송과 또 각종 프로그램의 재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화면 해설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 또 시사 교양 예능까지도 그 방송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안 나오고요. 네. 그 소리로만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저는 뭐 추리소설을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어플을 통해서 추리소설을 듣다 보면은 이 밤새는 줄 모르고 계속 진짜? 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1: 절대 못 끊잖아요.
0: 아, 그렇죠.
1: 끝까지 가야죠, 진짜. 자, 굉장히 좋은 정보들인데 네. 근데 이제 또 아직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네. 어플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맞습니다.
1: 전화를 걸어서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0: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전화로 감상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람 폰에 같은 경우는 02-880-0900 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행드도의 정보는 02-2092-9000으로 전화 거시면은 비슷한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모바일 소리책 전화번호는 02-441-5700 으로 하시면 되고요.
1: 네.
0: 웰북의 정보들은 054-613-5511로 전화를 하면은 되시겠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요즘에 그 휴대폰으로 무제한 요금제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 이제 계신데 한 달에 100시간 즉 6,000분을 쓰면은 무료 제공이 끝납니다. 네, 무조건 무료는 끝까지 무제한은 아니고요.
1: 네네.
0: 그러니까 6,000분을 넘으면 안 되니까 이후로는 별도의 요금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로 뭐 소설이나 또 다른 콘텐츠 같은 것들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더위 속 다양한 문화 관람 체험에 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더워도 이제 그 오랜 기간 에어컨을 이제 틀어 놓으면은 냉방병 걸릴
1: 맞습니다.
0: 수 있는 확률이
1: 네.
0: 높으니까요. 네, 중간중간 환기도 시켜 가면서 영화나 연극, 야구 등 들으시면서 무더위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걸스카우트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실명자로 서울 맹학교에 입학한 강영우 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특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2: 우리가 모금한 장학금을 강영호 학생이 받으러 오던 날 나는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다. 빨리 그를 만나 자연스레 친해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첫인상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밝고 건강했기에 겉모습만 보면 전혀 맹인 같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강영호 학생은 조용히 앉아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나는 그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물론 그것은 이성으로서의 관심이 아니었다. 당시 그는 맹학교 중등부 1학년이었고 나는 여대생이었으니까. 나중에 누나 역할을 하면서야 그가 병원에 있었던 시간, 또 방황했던 시간이 길어 나와 한 살 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나이 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걸 떠나서 그를 만났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르게 그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하지만 강하게 솟아올랐다. 장학금을 전달한 뒤 나는 그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고 그곳으로 그를 안내하면서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난 숙명여대 영문과 1학년 석경숙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중학교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았어요. 아직 완전히 시력을 잃은 건 아니어서 누나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있어요. 그는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마 그것이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그가 나의 모습을 본 것은. 이후로 그는 내가 보는 세상과 내 모습을 다른 사람처럼 선명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다보는 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이 그에게는 있었다. 헬렌 켈러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맹인이나 농아가 아닌 육아는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그를 만났다. 수많은 아픔의 시간을 지나왔고 또 앞으로도 지나야 할 소년에게 내가 지팡이가 돼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그것이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소년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의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강영우라는 소년과 더욱 친해졌다. 그가 오는 날을 기다렸고 그도 나의 만남을 반가워했다. 대학에서는 전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원래가 총명한 학생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눈에서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났다.

0: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서근옥 여사의 책 해피라이프에서 훗날 남편이 된 소년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서근옥 여사의 남편은 고 강용우 박사입니다. 강용우 박사는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이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를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강용우 박사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서근옥 여사의 한결같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혼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태준 사람들의 지원과 격려가 함께 어우러져 값진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근옥 여사는 강용우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강용우 장학회 이사장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휴 그랜트와 드류 베리모어가 함께 불렀습니다. Way Back Into Love.
1: Way Back Into Love, take one.
2: I'm getting really nervous.
1: You'll be fine. You just use your normal nice voice that I've heard so much of in the last 3 days.
2: It's like, my throat's closing up. It's like anaphylactic.
1: It's fine. It's just a 3-minute song. Just a little bit louder, because this song is intended for humans, okay? Way Back Into Love, take two.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 전시 작품은 꼭 눈으로 시각으로만 감상해야 할까에 대한 답은 아니다 일 겁니다. 네. 네, 다양한 감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다채로운 감각들로 전시 감상을 하는 2026 베리어프리 특별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근데 먼저 장소가 네.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1: 네.
0: 네, 여기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어떻게 이런 베리어프리 특별 전시를 기획을 한 걸까요?
1: 네, 이 문화관은 지난해 8월에 개관한 신생 박물관인데요. 네, 개관 네. 기념 전시는 주말에 대해서, 즉 주말에 다양한 방법으로 쉬는데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시였고요. 두 번째 기획 전시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장애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네.
0: 그럼 특별히 장애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네. 이 건물 자체가 배리어프리 건물로 설계가 됐고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나 활동을 모두가 누리길 바랐기 때문에 그 취지에 어울리는 주제를 찾다가 장애, 비장애 작가가 함께하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서로가 서로를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첫 번째 전시인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방법인데 자세한 내용은 류재인 학예 연구사에게 들어보시죠.
2: 장애 작가님, 비장애 작가님 모두 다 함께 연합해서 한번 이런 서로에 대해서 존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해보자 해서 미술관은 아니지만 미술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된 존재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위해야 되는가? 그리고 맨 처음 전시,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요, 알아차리는 방법인데요. 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의 감각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눈을 특히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촉각이 발달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감각이 정답이 아니다. 서로의 감각을 알아차려보자 하고 이번 1회차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시각장애 가지고 계신 한영희 작가님,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김은정 작가님, 그리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비장애 작가님이시지만 만져보는 조각을 연구하시는, 탐구하시는 김채린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렇게 모셨냐면 우리가 장애 작가라고 할 때 장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시각장애 작가구나.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작가님인데. 예, 그래서 저희는 장애 작가라고 할 때 장애의 초점보다도 그 작가의 초점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비단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거에서 출발한 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의 경력, 종교, 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경계 없이 작품의 메시지로만 구성한 전시입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이라는 큰 주제 안에 네. 여러 전시가 기획이 됐고, 그렇죠?
1: 네.
0: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는 그 중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한 전시라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표현하고 이 장애를 결핍이 아닌 또 다른 감각의 방식으로 바라보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특히 이번 전시가 더 의미가 있는 게 배리어프리 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람하는 분들 모두가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 이 관람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어떻게 구성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2: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디자인 해가지고 요즘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요. 모두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람을 하러 들어오시면 맨 처음에 전시 동선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레몬색으로. 그래서 저시력자분들도 조금에서 눈에 잘 안 띄는 화살표보다는 크게 동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 흐름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파트마다 수어 해설 영상을 미니 모니터로 디지털 액자로 해서 다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색맹, 색약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정 안경, 그리고 소음이 불편하신 분들, 자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소음이 또 굉장히 싫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구비를 해서 그걸 착용하시고 조용한 상태에서 관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점자책, 쉬운 해설책, 큰 글씨 책까지 해서, 그리고 또 음성 대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필담 도구까지, 흑판까지 해서 좀 모두가 함께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일단 전시장에 들어가면 바닥에 그려진 그 레몬색의 커다란 전시 동선부터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관람을 하면 되는지 이 화살표를 크게 표시해서 전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시력인들도 충분히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요. 네. 또 전시장 시작 부분에 모두를 위한 관람 지원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는 색맹, 색약인 분들을 위한 보정 안경도 있고요. 또 돋보기도 있고 또 소음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도 있고요. 또 점자 안내물, 쉬운 해설책, 큰 글씨 책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자, 전시를 본격적으로 이제 관람을 해볼까요?
1: 네, 전시는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파트가 기억으로 그리기입니다. 보통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영희 작가는 마음으로 보고 기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중도에 실명을 하시면 지금은 10cm 거리에서 이 물감색이 겨우 보이는 상태지만 그림만으로도 그 풍경의 분위기가 상상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소개를 직접 들어보실까요?
3: 이거는 제가 1950년대에 충남 서산 할머니 집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심으신 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항상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칸나꽃과 접시꽃이 좋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칸나꽃, 접시꽃을 제일 앞에 두고 그렸죠.
1: 색감이 엄청 화려해요. 분홍색, 초록색, 빨간색.
3: 그 꽃이 가진 색깔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네. 이걸 칠할 때마다 저도 반해요. 꽃색이 예뻐서.
1: 네. 여름 냇가는 보기만 해도 그래요? 시원해지네요. 네.
3: 제가 이런 냇가 근처에 살고 있어요. 거길 제가 저녁 때면 항상 걷거든요. 근데 걸을 때마다 여기 이 외갈이 한 마리가 언제나 혼자 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잘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자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외갈이 그림을 몇 개 그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뻐. 목이 길어가지고 널따란 그런 풀이 많이 나는 냇가. 거기에 외가리. 이거는 강화도의 어떤 유적지에 가니까 대돌에 딱 신발 두 개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 가져왔는데 제 생각에 엄마 아빠가 사랑방에서 얘들아 책 읽자 그래서 두 자녀가 들어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토의도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사랑방 둘레에 예쁜 꽃들이 향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향기와 꽃의 향기가 어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1: 작가님이 어떤 바람이 좀 들어가 있는
3: 맞아,
1: 거네요.
3: 맞아요.
1: 신발만 봐도 화목한 가정의 느낌이
3: 네,
1: 예, 느껴져요.
3: 저기 저 보이 신발은 막 엄마 아빠 들어오라니까 놀다 말고 안마를 입고서 차버리고 들었잖아요.
1: 그러네요. 신발이 약간 어긋나 있네요.
3: 이제 그런 게 제 상상이죠.
1: 네. 사실 시각장애 작가의 작품이지만 도슨트를 할 때는 처음부터 시각장애 작가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듣고 어떻게 감상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림이 아름답고 특히 그 색이 다채롭다라는 평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 시각장애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1: 결국에
0: 네.
1: 눈이 잘 보여야지 그릴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편견이라 하는 거죠. 네.
0: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면 네. 그 정서가 느껴지는데
1: 네.
0: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1: 맞아요.
0: 네.
1: 밝은 느낌이
0: 맞아요.
1: 들었을 텐데요.
0: 네.
1: 이 그림에 표현되는 그 색감이 너무 예뻐서 작가님 본인이 그리면서도 그 색감에 반한다고 했거든요.
0: 내가 했지만 너무 아름다워.
1: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네. 너무 행복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잘 표현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또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이 마음을 가까이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3: 사실 저 빼놓고 두 분이 너무나 유명한 정말 예술가이신 작가님들이세요. 제가 어떻게 여기 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린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제가 그리는 그림은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누가 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이 기관에서 이 그림을 뽑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이상해요. 이 제목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그 터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교통할 수 있는 지점? 어떤 종교도 아니고 어떤 인종도 아니고 모든 차별을 넘어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서로 마음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분의 전시에서도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큰 예술가들과 내 그림이 어떻게 전시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0: 아, 네. 네.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파트는 손끝으로 듣기인데요.
0: 손끝으로? 듣기.
1: 네, 흔히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눈으로 듣기도 하고 피부로 듣기도 하고 또 다른 감각으로 듣기 때문에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0: 는 건 또 일종의 편견인 거죠. 그래서 이런 편견을 깨는 작가, 온기를 전하는 작가의 작품을 감상해 보시죠.
1: 김은정 작가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리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아주 절망감에 빠지셨죠. 아주 적막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데 우연히 부드러운 천을 만지시다가 위로를 느끼셨대요.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조소를 전공하신 작가님인데요. 보청기를 착용하시면서 조소를 하기 위해서 커다란 소음이 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데 그렇게 작업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소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위로받았던 그 부드러웠던 천 이것을 가지고 설치 미술로 분야를 전환해서 작업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한테는 청각 장애가 새로운 분야로 옮기시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단순하게 나한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작가님들한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지금 전시 중인 이 작품들은요, 털실로 동글동글한 이렇게 입체적인 그런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딱 봤을 때 아주 아름다운 색깔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털실이 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은 본인이 처음에 귀를 비록 못 듣게 됐지만 부드러운 천을 통해서 털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셨던 것처럼 조그만한 이 원형의 동글동글한 형태들이 온기가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셨대요. 온기가 마치 증폭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줘서 보는 이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김은정 작가님은 청각장애 작가 이렇게 부르지 말고 온기를 전하는 작가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2: 오, 멋진데요.
0: 털질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
2: 저는 처음에 네. 이제 제가 궁금해했잖아요. 리포터님한테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진짜네요. 네, 온기를 전하는 작가.
0: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앞서 만나본 한영희 작가도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는데 실명을 하고 나서 화가가 됐고요. 또 김은정 작가도 청각장애인이 되면서 이 설치 미술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장애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작가들의 활동에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는 몸으로 보기인데
2: 몸으로 보기?
0: 네, 흔히 눈으로도 본다고 하지만 몸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 와,
0: 네.
2: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0: 그러니까 예. 보통 전시물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네, 세 번째 파트에 있는 이 조각들은 비장애인 김채린 작가의 작품들이고요. 마음껏 만지고 온도를 느껴보고 또 소리로 들어보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2: 한마디로 이제 온몸을 활용해서
0: 네. 껴안아도 되는 거예요.
2: 아, 네.
0: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작품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어서요. 작품 제목도 끌어안는 조각, 뭐 팔베개, 만져질 조각 이런 제목들이었습니다.
1: 여기는 끌어안는 조각이고요. 이 작품은 촉각, 그리고 청각, 시각을 다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이 원형의 부드러운 부분을 만지면요. 따뜻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이 안에 발열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위에 귀를 가만히 이렇게 대면은 이 안에서 소리가 들리고 파동이 느껴집니다. 진동이 느껴지시죠. 소리로 인한 파동인데요. 그래서 김채린 작가님은 이렇게 소통하는 조각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작품이 단순한 물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만지고 끌어안고 들어봤을 때 이 작품은 나와 소통했던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오늘 만약에 다녀가신 분이 한 30명 되신다 그러면 이 30명의 온기가 다 이 작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가 다 축적되어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팔백의 스스로의 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온폭하게 패인 곳이 있죠.
0: 네.
1: 여기다가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 팔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대보시고 그래서 조각과 내 몸이 소통하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냥 보면 뭐 물건이지만 그러니까 작품이지만 끌어안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나와 소통했던 어떤 인격체가 되는 거죠. 네.
2: 와. 섬뜩하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0: 네.
2: 아, 그러니까 뭐 모두가 그야말로 네.

0: 진짜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전시여서 굉장히 즐겁고 또 색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궁금한 게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1: 아, 네. 네. 일단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전시가 있구나 하는 새로움을 느꼈고요. 작품을 통해서 작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렸다면 전시의 의도를 잘 느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관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2: 장애인분들 저희가 사실 공감을 잘 많이 하진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공감을 해주고 그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3: 가장 좀 마음에 갔던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2: 이 털실 작품인데요. 여러 가지 털실들처럼 서로를 좀 보듬어 두고 따뜻함을 서로에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 작품은 시각장애인 분이 그리셨다고 들었는데 되게 잘 그리셔가지고 네. 놀랐습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도우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시각이 이제 좀 잘 안 보이시거나 청각이 안 좋으시거나 했을 때 계속 이렇게 미술 작품을 하신다는 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미술이라는 게 이렇게 보기만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촉각이나 이렇게 함께 전시 작품을 만져보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게
3: 이분들의 그런 열정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
4: 분명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만지는 조각을 처음 봐서 원래 미술관 오면 진짜 라인 그려놓고 더 다가가지 마세요 해놓는데 이게 따뜻함도 느껴지고 소리도 느껴지고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완전한 그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5: 저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작가님이 그린 그림이라던가 귀가 안 들리시는 작가님이 손끝으로 느낀 어떤 감각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정말 다양할 수 있고 그 방식에 따라서 사람마다의 세상이 서로 다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1: 네. 한편 이번 전시가 감각에 대한 전시이기 때문에 전시장 마지막에는 전시 체험도 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그 블라인드 박스에 손을 넣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 맞히는 체험입니다. 무서워요.
0: 네. 네.
1: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촉감만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 의존했던 감각은 쓰지 않고 미처 쓰지 않던 감각은 써보고 이런 감각의 유연함, 감각의 다양성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0: 26일?
1: 네, 그 이후에는 네. 다른 전시들이 이어지는데 자세한 내용 또 들어보시죠.
6: 이제 8월 4일부터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랑 함께 발달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미술 작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총 9분하고 함께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부터 그리고 12주 동안 이제 세 분의 작가님과 또 이제는 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김경숙 작가님 그리고 비장애 작가님이시지만 모두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또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활동하시는 유수지 작가님, 유리 작가님 이렇게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영상물로 신수황 작가, 신현채 작가가 계신데 이제 발달장애를 좀 가지고 계신 신현채 작가님이 함께 하신 좀 서로 어떻게 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도울 때 단순히 내가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내 입장으로 생각해서 도울 때가 많아요. 그분이 사실 원치 않는데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하시는 말을 끝까지 들어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잘라서 내 생각 편의대로 인식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파트 제목은 재밌어요. 뭐 끝까지 듣기, 먼저 물어보기, 그리고 나란히 서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해야 되는지 존중으로 위하는 방법도 이제 마지막으로 펼쳐집니다.
1: 네, 그래서 2회차 전시는 바라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드로잉 존을 만들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도 그려보고 꽃병도 그려보고 오래 보면서 그려보는 체험을 할 겁니다.
0: 네. 직접 그리는
1: 그려보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3회차 전시 때는 그 위하는 방법이 주제이기 때문에
0: 위하는 방법?
1: 네, 네. 이때는 앞으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다짐을 할지 이 제스처로 해보고 그걸 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보는 체험도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0: 말 없이.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풀이 전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0: 한번쯤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26일까지입니다. 네.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방법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끝곡으로 이승열의 나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내년부터 3급 단일 장애인에게도 장애인 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는 장애 등급제 폐지 전 1급과 2급 그리고 3급의 중복 장애까지만 장애인 연금을 지급했는데요. 내년부터는 3급의 단일 장애에도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업무 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장애 등급제 시설의 3급은 중증과 경증을 가르는 기준도 아니면서 중증에는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경증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연금의 액수를 비롯한 연금 지급 기준이나 연금 지급 기간 같은 내용은 올해 하반기에 더 자세하게 안내한다고 하니까 단일장애 3급을 받았던 분들은 관련 내용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청하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벌써 12시.

청하가 부른 벌써 12시,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보도를 분석한 보고서 내용과 특수학교의 과밀화 문제를 지적한 광주 지역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문화생활과 편의시설 확대 방안 알아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경로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살펴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신창숙입니다. 저도 이제 시각장애인 테니스가 있다는 걸 이제 요번에 알았는데, 아는 지인분이 작년에 출전을 했었는데 혼자 출전을 했었대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을 모아서 우리 시각장애인 테니스 대회를 참가를 하자 해서 너무 좋은 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을 한 7명 정도 모아서 선수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그래요. 우리가 접해본 적이 없던 종목이라서 연습도 거의 못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고 와서 우리가 홍보단 처럼 돼서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 테니스를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자라는 의미로 이제 참가를 했는데, 서울팀이 종합 3위를 했고요. B1 여자분은 2등도 하셨고, 저는 B2로 나갔는데 저도 3등 했고요. 이게 84년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경기래요. 그래서 소리나는 공을 이용해서 조금 짧은 라켓으로 소리를 듣고 바운드 3번 안에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강당에 코트 3개 만들어 놓고 했고요. 그 코트 선이 밑에 선이 들어가 있고 테이프로 붙여놔갖고 발로 만져지고 라켓으로 긁으면 만져져요. 그래서 B1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라켓도 조금 짧으니까 소리 듣고 찾아가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들 너무 재밌었고,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 연맹 쪽으로 부탁을 해서 저희가 코트를 잡아서 주기적으로 연습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알릴 생각입니다. 저는 원래 운동을 좀 좋아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한다라는 그런 마음에 내년에도 한번 해보자라는 설렘이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게 일본 선수들한테 다 졌어요. 꼭 이기고 싶었는데 아쉽게 져서 그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장혜진의 꿈의 대화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보도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요?
1: 네, 방송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이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 보도 121건을 분석했습니다. 이 언론이 범죄 피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 장애인을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 당사자의 목소리와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지를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장애인은 폭행과 사기 등의 이 피해자로 주로 재현이 됐고요. 사건의 충격적인 장면과 또 범행 수법 그리고 처벌 과정 등 상세하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반복적으로 범죄에 노출되는 이런 사회적 배경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 상당수의 보도는 장애인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또 사회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됐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피해를 입은 건 장애인 당사자인데, 당사자의 목소리는 언론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요?
1: 네, 대부분의 보도는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만 구성이 됐습니다. 반면 피해를 경험한 장애인이 무엇을 겪었고 또 어떤 지원과 이 변화를 요구하는지는 이 제한적으로만 소개가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그리고 언어장애인 등은 이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터뷰에서 배제되거나 또 보호자가 대신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언론이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을 지원하지 않고 인터뷰가 어렵다고만 판단하면 이 장애인은 자신의 피해를 다루는 뉴스에서도 이 발언권을 갖지 못하게 되고 이 결국엔 보도의 주체가 아니라 이 보호와 설명의 대상으로만 남게 됩니다.
0: 네. 그 앞으로의 언론 보도가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까요?
1: 네, 장애인 대상 범죄의 원인이 구조적 문제가 다뤄져야지 이 장애를 범죄 피해의 원인처럼 연결하는 보도는 경계되어야 합니다. 이 장애인이 사기를 당한 이유를 이 판단 능력 부족으로 단순화하거나 또 시설 내 폭력을 장애인의 문제 행동과 연결하면 이 피해의 책임이 장애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환경과 지원 체계의 부재와 또 이를 악용한 가해자의 행위,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고 감독하지 못한 이 국가와 기관의 책임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0: 자, 다음 이슈 살펴보죠. 장애 부모와 교사들이 특수학교의 과밀화로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1: 네, 광주 지역 6개 특수학교 학부모회와 또 광주 장애인 부모연대 그리고 정교조 광주지부로 구성된 이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 전남 광주 특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 광주 지역 장애 학생 수가 매년 약 100명씩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시설 확충과 또 수용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서 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거나 또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등 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네. 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1: 네, 이 공립특수학교 4곳 가운데 3곳은 이 운동장에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 특별실 상당수가 일반 교실로 전환돼서 이 교육과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현재 이 특수학교 공간은 장애 학생의 중증과 중복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이 특히 정서와 행동 특성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이 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학급 증설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제도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 그렇군요. 공동대책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 개선책도 좀 들어볼까요?
1: 네, 현재 교육 환경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문제는 물론 이 학부모와 교사 또 학부모 간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는 이 공간 확보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이 장애 학생 공간 확보에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교육청의 교육감 공약인 이 특수학교 공간 재구조와 정책 이행과 또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이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 TF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또 성광학교와 순명학교는 공간 재구조와 추진을, 그리고 선후학교와 선해학교는 이 공간 확보 방안 마련을, 그리고 병설학교와 그 소규모 특수학교의 적극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장애계가 장애인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1: 네, 현 21대 국회는 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방안을 7개나 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요. 네. 그래서 전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가 이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하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이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이 정신장애나 또 신체장애로 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실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1: 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를 보면 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2024년에는 1만 27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1만 145명이었고 2026년 6월 현재 기준으로는 5,857명입니다. 이 같은 기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 접수 인원의 인가율은 24년의 경우에는 99.3%, 25년에는 99.4%, 그리고 26년 6월 현재는 이 99.5%로 나타났습니다.
0: 네.
1: 이 사실상 신청한 대상자 절대다수를 그대로 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이 적용 제외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42만 345원으로 이 최저임금 대비 19.5%에 불과한 임금만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적용 제외 노동자 중에서 70% 이상이 월 5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0: 그렇군요. 이 장애인의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폐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겠군요.
1: 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이 최저임금의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 이 장애인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이 보조임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개별적인 장애인의 신체적, 의학적 손상과 이 제약을 기준으로 이 보편적 권리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이 법률을 동원한 이 심각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가 5월과 6월 장애인 정책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한 내용 살펴볼까요?
1: 네. 이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이 해당 기간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은 884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46건으로 이 전체 약 5.2%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률 46건은 이 장애인을 직접적인 이제 적용 대상을 규정한 장애인 입법이 20건이고 이 일반 법률안에 장애인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 장애 포괄법이 26건이었습니다.
0: 이번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장애인 관련 법안이 있을까요?
1: 네, 센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정원 의원이 발의한 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3법을 이 주요 입법 사례로 봤습니다. 이 해당 입법 패키지는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이 임금 보전과 또 고용 유지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근로소득 증가로 기초생활 보장이나 또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이 사회보장 장치도 포함이 됐는데요.
0: 네.
1: 센터는 장애인의 이 노동을 값싼 예외 노동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임금과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묻는 입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0: 네. 이번 장애인 법률안에는 유엔의 견해를 반영한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1: 네. 46개의 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차, 3차 최종 견해와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협약 최종 견해를 반영한 법률이 29건으로 나타났고요. 또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반영한 법률안은 20건이었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반영한 법률안은 19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장애인 관련 법률안의 증가 혹은 감소만으로 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이 장애인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 헌법상 기본권과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의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이 전제한 입법을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요?
1: 네, 보건복지부는 생명존중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우선 장애인 노인 등이 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 확대를 노인 중심 서비스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재가의료와 또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현행 30종에 이르는 이 서비스를

0: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는 이 60점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 네. 그 발달 장애인과 관련한 서비스 확대 계획도 좀 정리해 볼까요?
0: 네, 보호자 입원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 체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을 확대를 하고 또 활동 지원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내년 7월부터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이 65세가 되어도 받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현재 65세 도래 시에 장기 요양 등급 판정 후에 급여 감소분만큼 활동 지원을 보존하던 정책을 장기 요양 서비스 외에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했습니다.
1: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장애인 연금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확대 신설되죠?
0: 네, 현재 장애 등급제 폐지 전 기준으로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까지 지급하던 이 장애인 연금을 3급 단일 장애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공 일자리도 지속 확대하고 또 하반기부터는 장애인 건강 주치 방문 재활 서비스가 신설됩니다. 또 장애 친화 산부인과와 어린이 재활 의료 기관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 건강과 또 보건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이 장애인과 학대 피해 재가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주거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도 시행되게 됩니다.
1: 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최혜영의 노래 이어드리죠. 물 같은 사랑.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여성입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생활과 편의시설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요?
1: 네, 문화생활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또 성별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중의 장벽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 또 여행, 체육, 도서 활동 등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넓히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또 문화생활은 우울감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증진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생활과 편의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네. 여성장애인이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부분일까요?
1: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역시 접근성의 부족인데요. 이동이 어려운 교통환경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미흡한 공연장이라든지 박물관, 또 장애 유형별 서비스가 부족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경제적인 부담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문화활동을 참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특히 이 시각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은 문화정보 자체를 얻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0: 그렇죠.
1: 예. 예, 이러한 복합적인 장벽을 함께 개선하는 정책 또한 필요합니다.
0: 네. 그러면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부터 먼저 개선이 되어져야겠는데요.
0: 예.
1: 이제 휠체어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경사로, 또 장애인 전용 좌석 등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0: 네.
1: 이제 또 동시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 음성 안내,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자막 서비스도 확대가 되어져야 되고요.
0: 예.
1: 이 접근 가능한 문화시설에 대한 정말 그 인증제도 이런 부분을 좀 도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것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그래요. 공연과 전시 관람 환경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1: 이 공연과 전시는 사실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수어 통역으로 또 공연을 하게 되고 화면 해설이 또 함께 병행이 되고 문자 통역과 이 촉각 만지는 것으로 전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 정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특히나 이 외국에서는 촉각으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전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화 서비스를 좀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문화 생활에서 이동 편의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1: 이동권은 사실 문화향유권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화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없다면 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0: 예.
1: 그래서 저상버스를 확대하고 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을 개선하고 문화시설을 연계하는 이런 교통서비스 등이 또 함께 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0: 네.
1: 특히 여성장애인 이제 야간 공연 관람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이런 이동 지원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지역끼리의 문화 격차 문제도 심각한데 요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사실 수도권과 지방의 이 문화적인 인프라 차이는 매우 큰데요. 지역에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가는 문화 공연이라든지 또 이동형 전시 사업 등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0: 네.
1: 또 지방 문화 시설에도 정말 장애 친화 환경을 구축해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아지도록 편의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이 문화 접근성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정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런데 이제 여성 장애인의 문화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1: 이 부분 정말 매우 필요한데요. 공연에 대한 관람료라든지 체험비, 또 교통비 등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0: 예.
1: 그래서 문화 바우처를 확대시켜주고 또 여성장애인 맞춤형 문화 이용권을 이렇게 지원해줄 필요성이 크고요. 특히 이 저소득 여성장애인에게는 정말 이 문화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주어야 되겠고요. 이 문화가 정말 사치가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0: 예, 요즘은 뭐 디지털로도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디지털 문화 서비스는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1: 온라인 공연이라든지 뭐 가상현실로 이렇게 전시를 한다든지 VR이라고 그러죠. 또 메타버스 운영 문화 체험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이동이 어려운 여성 장애인에게는 사실 새로운 기회 제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다만 이 디지털 접근성이 함께 또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0: 예.
1: 화면 낭독을 지원하는 부분, 또 자막을 지원하는 부분, 수어 영상과 쉬운 정보 제공 등을 이런 내용들과 함께 구축을 해야지만 디지털 문화 복지가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궁극적으로는 여성 장애인이 직접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1: 네, 맞습니다. 이 여성 장애인은 문화의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창작자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미술이라든지 음악, 또 연극, 사진 등의 이 다양한 예술 활동들을 지원하는 창작 프로그램이 좀 확대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성 장애인이 합창단 활동을 한다든지 미술 작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말 여성 장애인의 자립과 이 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문화예술은 새로운 직업도 창출할 수 있고 사회적인 역할도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문화시설 종사자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1: 이 부분 매우 중요한데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이제 그곳에 종사하는 이 분들이 정말 장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면 이용하는 이용자의 만족도는 당연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래서 장애 이해 교육과 또 장애인을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이런 교육 등이 정기적으로 좀 실시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제 친절한 안내는 기본이고 적절한 그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서 정말 장애인들이 문화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0: 네. 아울러 민간 기업과 지역 사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1: 이제 기업이 정말 사회 공헌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화 공연을 뭐 지역이나 이런 데 초청을 한다든지 또 예술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공헌을 한다든지 또 전시 지원 등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확대가 많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과 장애인 단체가 협력을 해서 이 장애인을 위한 문화 축제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민관 협력을 통해서 정말 단기간에 또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 문화복지 모델을 만드는 이런 핵심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0: 예. 혹시 다른 나라의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이 영국과 북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공연장마다 수어 통역과 이 자막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이 이제 문화 공연을 또 관람할 경우에 경우를 대비해서 음성 해설 공연도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가까운 일본은 배리어프리 문화시설 인증을 또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0: 예. 자, 앞으로 문화 시설은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할까요?
1: 시설은 이제 단순히 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이런 수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으로 발전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0: 네.
1: 또 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뭐 임산부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함께 문화를 즐기는 정말 진정한 이런 어떤 문화의 환경이 정말 포용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화시설 또한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이 공공자산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장애체나 문화시설의 확대인데요. 지금 매우 그런 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0: 예.
1: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예산의 확대인데요. 이 문화활동에 대한 예산들도 굉장히 지금 적은 예산으로 많은 그 문화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정부 차원의 예산으로 좀 확대가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장애 유형별 문화서비스 표준 마련인데
0: 예.
1: 지금 장애 유형이 정말 많은 유형으로 또 세분화가 되면 더 많은 유형으로 나뉘는데 문화서비스에 대한 이 표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화를 어떤 장애인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이런 표준 마련을 통해서 이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0: 예.
1: 또 네 번째로는 지역 간의 문화 격차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모든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문화권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견,
0: 그렇죠.
1: 여성 장애인의 의견을 정말 잘 청취해서 이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하는 이런 참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자, 끝으로 여성 장애인의 문화 생활 확대를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1: 문화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고 또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될 권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여성장애인이 문화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는 모두에게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는 뭐 평등,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평등이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권리, 권리의 관점에서 이 문화정책이 설계되어져야 되겠고요.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문화를 담당하는 기관들, 또 기업들,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을 이뤄나간다면 이 여성장애인의 문화 참여는 정말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 문화를 통한 포용은 결국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에일리가 부릅니다. 손대지 마.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경로당의 장애인 편의시설 이야기 해볼 텐데 나이가 들면서 장애를 갖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경로당의 이 장애인 편의시설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흔히 이제 노인정이라고 얘기하죠. 네. 초고령화 사회에서 단순한 쉼터를 넘어서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지탱하는 가장 최일선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들 지역아동센터랑 비슷한 거예요.
0: 아, 예. 예.
1: 이 촘촘한 지역사회 어떤 돌봄 안전망 역할과 또 고립을 막는 사회적 소통 창구고요. 또 노년기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살던 동네에서 건강하고 또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필수적인 지역사회 거점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이 경로당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꼭 필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인과 장애인은 분리 대상이 아니고요.
0: 네.
1: 편의시설은 경로당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0: 그렇죠.
1: 경로당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어르신들이 이제 주거지를 떠나지 않고 내가 살던 동네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에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고요.
0: 예.
1: 정리를 좀 해보면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0: 아, 네.
1: 예. 첫째는 노화 자체가 곧 후천적 장애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0: 뭐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네.
1: 이게 뭐 아시다시피 시각, 청각 같은 경우도 이제는 후천적 장애가 더 많잖아요.
0: 예.
1: 병을 겪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나 근력 저하, 시청력 감퇴로 누구나 지팡이나 휠체어로 보조기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0: 그러네.
1: 즉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은 이제 잠재적인 이동과 교통 약자인 셈입니다.
0: 맞습니다. 그 뭐 사실 노화로 인한 장애는 누구나 겪게 되는 노화의 과정이니까.
1: 네네.
0: 두 번째 이유는 또 뭘까요?
1: 두 번째는 최일선 돌봄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경로당은 한여름 무더위 쉼터입니다.
0: 요즘 많이 돌고 싶다.
1: 네. 그렇죠. 예. 유일하게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는 곳입니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 비용 아끼려고 또 옵니다.
0: 맞아요.
1: 또 한 끼 식사를 또 제공해 주세요.
0: 점심도.
1: 네네. 그렇습니다. 동네 복지 최전선입니다.
0: 네.
1: 그런데 입구에 어떤 가파른 계단이 있거나 또 문턱이 높고 화장실이 좁으면 정작 돌봄이 필요한 거동이 불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발길 끊어요. 이게 내가 짐이 된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끼리 있으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편의시설이 없으면은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경로당은 급증하는 고령장애인의 유일한 동네 쉼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이 쉬고 놀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0: 그러게요.
1: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 중에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을 넘습니다. 이분들이 먼 곳에 있는 복지시설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0: 네.
1: 차별 없이 이웃과 소통하려면 집 앞 경로당의 무장애 환경 조성이 필수적인데요. 왜냐하면 복지관도 어느 정도 근력이 걸을 수 있는 분들만 가실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그렇지만 경로당은 집 앞이기 때문에 중증 장애가 있어도 가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0: 네. 이 경로당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정 소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망인 셈이네요. 현재 편의증진법에는 경로당의 어떤 시설들이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1: 네. 현행 편의증진법 시행령상 경로당은 노유자 시설로 분류가 돼서 법적인

0: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1: 네.
0: 법이 규정하는 핵심 항목을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하면 먼저 건물로 들어오는 길인 매개시설이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 입구까지 턱이 없거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유역폭 1.2m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요. 계단 옆에는 완만한 경사로 기울기가 이제 12분의 1이거나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또 있어야 됩니다.
1: 예.
0: 둘째로 내부시설인데요. 출입문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게 넓어야 되고요. 또 손에 힘이 약한 어르신도 열기 쉬운 레버형 손잡이나 미닫이 문이 되어야 됩니다.
1: 예.
0: 또 복도 벽면에는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연속된 안전 손잡이 핸드레일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1: 예. 화장실 같은 위생시설이나 또 안내시설 기준은 어떤지요?
0: 이게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세 번째 위생시설을 보면요. 장애인용 대변기가 휠체어가 진입해 회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1: 그래야죠.
0: 확보되어야 되고요.
1: 예.
0: 변기 좌우측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L자형 상하 가동식 안전 손잡이가 또 설치되어야 됩니다.
1: 예, 그렇죠.
0: 또 세면대와 거울은 휠체어 바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부가 비어있는 승하강용 또는 그 고정용 세면대 같은 이런 것에 또 경사 거울이 있잖아요.
1: 예, 예.
0: 거울 같은 경우는 휠체어 앉아서 볼 수 있게 경사 거울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시설은요.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노란색 점자 블록 또 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 그리고 위급 상황 시 번쩍이는 시각 경보기와 경보 장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 네. 이 법으로 정한 기준만 보면은 아주 완벽하게 잘 짜여진 것 같은데.
0: 네네.
1: 근데 실제 현장의 실태는 그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두 의무지만 이게 주로 1998년 편의증진법 시행 이후에 신축되거나
1: 그러니까요.
0: 증축된
1: 예.
0: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경로당 또는 대단지 아파트 경로당에만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전수조사를 보면요. 그동안 전반적인 편의시설 단순 설치율은 80%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1: 예.
0: 2015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적합성 확인 제도와 또 BIPF 예, 이런 그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설치율이 높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규격에 맞게 쓸 수 있는가를 보면 적정 설치율보다 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주 출입구나 경사로 또 주차구역을 만드는 등의 외형적 절차는 한 90%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 예.
0: 상당수의 경사로가 법적 기준인 12분의 1보다 너무 가파르게 설치되어 있고 또 보호자 없이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좀 많습니다.
1: 네.
0: 특히 화장실의 경우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휠체어 회전 반경이 안 나오고요. 안전 손잡이가 흔들리는 등 낙후된 곳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지은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은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아직도 턱이 많다는 거죠.
1: 아, 예.
0: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홍천에 갔는데 최근에 놓인 그 경로당들 새로 다 만들었거든요.
1: 예.
0: 다 만든 데는 좀 편의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구형 같은 경우는 앞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고
1: 예.
0: 왜냐하면 경사로 12분의 1을 뽑으려면 앞이 되게 넓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한 경사로가 나오는 거죠.
1: 그렇군요. 결국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옛날에 지어진 오래된 경로당들이 좀 문제가 되겠군요.
0: 네. 그렇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곳들은 법적 소급 적용을 받지 않은 20에 30년 이상 노후된 경로당입니다.
1: 예예.
0: 편의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싶어도 건축물 자체가 낡고 좁다 보니까
1: 예.
0: 경사로를 만들 땅이나 화장실을 확장할 물리적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1: 그러게요.
0: 있다는 겁니다.
1: 예.
0: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1: 아.
0: 네네. 특히 농어촌이나 구도심에 있는 대다수 기존 경로당은 여전히 가파른 계단과 높은 문턱 때문에 고령장애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다 허물고 신축하자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에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1: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예산과 공간의 한계가 명확하다면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보강 계획이 나와야 할까요?
0: 네. 이제는 그 공간 중심의 모듈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좀 적용하는 맞춤형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우선은 표준 경사로를 만들 공간이 부족한 노후 경로당에는 가정용 소형 휠체어 리프트 같은 거
1: 예.
0: 아니면 전동 경사로를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로당에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을 열 때 힘이 덜 들고 공간을 덜 차지하도록 기존 여닫이 문을 슬라이딩 도어로 교체해서 진입 반경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게 왜냐하면은 그 미닫이 문

0: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휠체어 사용자가 열고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쨌든 이게 좀 전부 전동문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1: 그럼요, 예.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또한 화장실에는 높낮이 조절 세면대와 벽면 일체형 안전손잡이를 좀 보강을 하고 내부 문턱을 완벽히 제거함과 동시에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탄성 안전 바닥재와 미끄럼 방지 마감을 필수를 하고요. 또 비상 전화기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1: 예. 이 공간의 한계를 기술이나 효율적인 가구 배치로 극복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인지 요즘 경로당도 좌석에서 입식으로 바뀌는 추세라면서요.
0: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식당 가도 입식 없습니다.
1: 아, 예.
0: 예, 다 좌석입니다. 예. 네, 어르신들 앉으시면은 일어났을 때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제 무릎 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바닥에 쪼그려앉는 좌석 환경이 척추와 관절에 매우 안 좋습니다.
1: 아, 예. 다리 아파요.
0: 예. 예. 최근 식당에 아무튼 입식 테이블로 바꾸듯이 경로당도 소파나 의자 중심의 입식 형태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러면 또 문제가 뭐냐. 그럼 또 공간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네네. 그렇지만 휠체어 사용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하게 또 어울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함께 복도 한편에 공용 보행 보조기인 그 실버카나 접이식 휠체어를 상시 구비하고 충전할 수 있는 전용 거치 공간을 만드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조기기 같은 거 충전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내용과 실외용 좀 구분하시면 좀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 시각이나 청각 또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 고령 장애인을 위한 대안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0: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시력과 청력이 좀 감퇴하고 치매 등 인지 저하가 동반되기 쉬워서 인지 건강 디자인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틀이나 계단 끝부분에 벽면과 대비되는 노란색, 주황색 같은 명도 높은 색상을 칠하는 이제 고대비 시각 안내를 해주면 충돌과 낙상을 크게 예방할 수 있는데
1: 네.
0: 왜냐하면 당뇨를 가지게 되면 발가락이 문지방에 부딪혀갖고 그때서부터 큰일 날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단차가 있으면 그걸 차이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넘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일단 방이나 화장실 문에는 직관적인 그림 문자 픽토그램 표지판을 크게 붙여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어설프게 영어로 써놓고 뭐 이러면은 예, 요즘 대도시 신도시 아파트 가면은 노인정원 다 영어로 표시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는 픽토그램이 좀 좋고요. 마지막으로 화장실이나 사각지대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를 해서 넘어지셨을 때
1: 맞아요,
0: 도움을
1: 맞아요.
0: 요청하면 바로 구조신호가 가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면은 조금 더 경로당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또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 다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승훈이 부르는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상속자들이 바꾼 미술관의 운명. 파리는 20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구에 번호를 붙여 이름을 대신한다. 그중 16구는 파리의 오래된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 알려져 있다. 개선문과 트로카데로 광장의 서쪽으로 블루뉴 숲까지가 16구인데 블루뉴 숲과 인접해서 파시라고 부르는 동네가 있다. 조용한 고급 주택가이자 매력적인 상점과 카페, 레스토랑이 많은 지역이다. 이 동네에 오늘 가려고 하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있다. 보통 파리의 거리나 건축물을 떠올리면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고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파리를 방문했던 사람이라면 급변한 도시의 모습에 놀라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1852년에 황제가 된 나폴레옹 3세는 가장 먼저 파리 개조 사업을 시작했다. 이 거대한 사업을 주도한 오스만 남작은 어둡고 더러웠던 중세 도시 파리를 오늘날 우리가 아는 빛의 도시 파리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뻗는 대로를 만들었고 좁은 골목으로 복잡하게 연결했다.

1860년에는 파리 주위의 땅을 파리로 편입하여 도시를 확장하였는데 파시도 그 시기에 새로이 파리로 편입된 지역이다. 이때부터 파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란느락 공원과 인접한 토지에 부유한 부르주아들이 앞다투어 저택을 짓기 시작하였고 오늘 찾아가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도 이 시기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 모네 이름 앞에 붙어있는 마르모탕이라는 사람이다. 지하철 라뮤에트역에서 내려 미술관 표지를 따라가다 보면 숲이 우거진 란느락 공원이 나타난다. 공원의 우거진 나무 사이 오솔길에서는 길이 갈라지는 곳마다 방향을 확인해야 하지만 걷는 게 기분 좋아 마냥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길 끝에 있는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을 만나게 된다.

이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 19세기에 프랑스 최초의 거대 광산업을 일으키고 운송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큰 부를 축적한 쥘 마르모탕은 북유럽의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미술품을 수집하던 예술 애호가였다. 그는 1882년에 파시 란느락 공원에 인접한 초호화 대저택을 구입했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다음 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의 저택과 모든 수집품은 아들인 폴 마르모탕에게 상속된다. 27세 젊은 나이에 대부호가 된 폴 마르모탕은 고위공직을 향하던 경력을 내려놓고 역사와 예술 연구에 전념하기로 한다. 그는 특히 1789년에서 1830년 사이, 즉 프랑스 대혁명에서부터 나폴레옹 1세 제정기를 거쳐 루이 18세와 샤를 10세의 왕정 복고기에 역사와 예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이 시기의 예술품과 가구, 공예품 등을 수집하였다. 황실과 왕실, 그 시기 귀족들의 삶이 담겨 있고 그들의 취향을 반영한 화려하면서도 질서와 이상을 동경하는 신고전주의 미술이 그의 가장 큰 관심이었다. 무엇보다 나폴레옹 1세를 존경하였던 그는 황제의 거처였던 파리의 튀일리 궁에서 사용하던 가구, 나폴레옹의 여동생이 머물던 나폴리 왕궁의 가구를 수집하였으며 폴란드, 러시아에서도 황제의 유품을 수집했다. 그는 이런 열정으로 제정기 양식이라는 책을 공동집필하기도 했다. 폴 마르모탕은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파시의 저택을 나폴레옹 시기 양식으로 개조 장식하였고 여기에 자신의 수집품을 모아 집 전체를 그 시기에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어갔다. 1910년경에는 저택 옆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확장해서 본격적으로 예술품 전시를 목적으로 재건축하였다. 마르모탕은 사후에 저택과 모든 수집품을 예술원에 기증하여 관리를 일임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1932년에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예술원 산하재단으로 마르모탕 미술관이 1934년 6월 개관한다. 역사와 미술을 사랑한 부유한 부자가 사후 모든 재산과 수집품을 사회에 환원하여 미술관을 건립했다. 이런 이야기는 어쩌면 예사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폴 마르모탕의 경우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있다. 1856년에 태어난 그가 열심히 연구한 예술사가 나폴레옹 1세 제정기라는 사실과 유품을 국가 혹은 루브르 미술관이 아니라 예술원에 기증했다는 사실, 그리고

0: 마르모탕 미술관이 1934년에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1: 50줄! 차제! 100줄!
2: 살았다.
1: 역시 최고의 클립.
0: 프랑스의 예술원은 17세기 루이 14세 시절 창설된 왕립 회화조각 아카데미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국립미술학교를 관리하고 연례전시인 살롱전을 운영하면서 중앙집중적인 미술제도를 통해 프랑스의 미술을 좌지우지해온 조직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당시 프랑스에서 최고의 화가가 되려면 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하고 살롱전에 입선해야 했고, 더 나아가 최고상을 받아 왕실과 귀족의 인정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19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은 예술원의 기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의 낡은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 젊은 예술가들은 아카데미가 규정하는 대로 영웅이나 신화를 그리기를 거부했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사실적인 사회의 모습을 담고자 했으며, 현대인의 개인적인 사고와 감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예술을 주장했다. 예술원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았고, 공적인 미술과 젊은 예술가들 사이에는 간극이 생겨났다. 1863년, 에두아르 마네가 살롱전에 출품했으나 낙선한 풀밭 위의 점심은 이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작품은 여신이 아니라 당시 파리에 살던 실제 여인을 모델로 옷을 벗은 여자를 노골적으로 표현했고, 화법에서도 전통적인 회화의 규칙인 원근법이나 명암 처리법을 무시하고 평면으로 채색하면서 거친 붓질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해에 살롱 낙선자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로 낙선자전을 열었는데, 여기에 풀밭 위의 점심이 출품되자 때를 지어 몰려온 군중들이 엄청난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다. 전시장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관까지 동원해야 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 낙선자전은 새로운 세대의 미술가들이 어떤 변화를 열망하고 있는지 암시해 주었다. 미술의 혁신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중심에 마네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클로드 모네로 대표되는 인상주의가 태어났다. 1860년대부터 시작된 변화는 1870에서 1890년대에 현저하게 부각되었다. 인상주의에 이어 후기 인상주의자들은 외관의 묘사보다 인간의 정신과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향으로 변모한다.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미술은 그 의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전개시키고, 야수파, 입체파에서부터 완전한 추상미술에 이르며 크게 변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원이 이끌던 공식미술계는 이런 변화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 1900년에 개최된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인상주의 작품들이 걸린 전시장으로 대통령이 들어가려고 하자 당시 예술원 원장이던 화가 장 네옹 제롬이
3: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들은 프랑스 미술의 치욕입니다.
0: 라고 대통령을 막아섰다는 일화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1856년생인 폴 마르모탕도 미술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미술에 눈을 감았고, 오로지 아카데미가 고수하는 전통적인 예술의 미학과 가치만 옹호했다. 그가 1886년에 출판한 프랑스 회화의 서문에서 전통적인 미술이 잊히고 있음을 한탄하며 당시 등장하던 새로운 미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차 없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대생을 하지 않고 그저 형태를 대충 끄적거리기만 한다.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저 붓질만 할 뿐이다. 이게 작금에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경향이다. 이런 문란함은 예술 애호가들이 무식해서 혹은 그들이 너무 관대해서 그저 인상이나 찾는 것에 자족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면 즉각 알아볼 수 없는 형태와 마구잡이로 흐트러진 붓질을 보게 되어 참으로 괴롭다. 그래서 세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그림 안의 대상들을 정돈해 알아볼 수 있다. 이걸 회화라고, 아니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참고로 폴 마르모탕이 이 책을 출판한 1886년은 인상주의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해다. 통칭 인상파라고 불리는 젊은 작가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살롱전을 거부하고 누구에게도 심사받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도 하려는 목적으로 화가, 조각가, 판화가 등의 유한책임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전시를 기획하였다. 그 첫 번째 전시가 1874년에 열렸는데 마지막이 된 제8회 전시가 1886년에 열렸기 때문이다. 20세기 현대미술이 태동하고도 한참 지난 1932년에 마르모탕이 자신의 소장품 기증처를 예술원으로 결정한 것도 그가 옹호하던 전통적인 미학을 지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4: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마르모탕이 예견하지 못한 변화. 그러나 개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0년에 빅토린과 에르네스트 도노드 몽시 부부의 기증은 마르모탕 미술관 창립자가 의도한 방향과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빅토린은 루마니아 출신 의사인 조르주 드 벨리오의 외동딸이었다. 부유한 예술 애호가였던 그는 마네, 모네, 오기스트 르누아르, 에드가 드가 등 많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의사였을 뿐 아니라 당시 가난하던 예술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고 그들의 그림을 수집하였다. 르누아르는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그림을 들고 드 벨리오가 자주 가던 카페에 가면 그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림을 사주었다고 회고했다. 1894년에 그가 사망하면서 모든 재산이 딸인 빅토린에게 상속되었는데 그녀는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기였던 194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장품을 예술원을 통해 마르모탕 미술관에 기증한다. 여기에는 르누아르, 귀스타브 카유보트 등의 작품 10여 점과 함께 모네의 인상 해도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작품은 앞서 언급한 제1회 인상주의 전시회에 출품되었는데 한 평론가가 이렇게 비아냥 섞인 비평을 남겼다. 인상? 인상이라고? 그럴 줄 알았다. 나에게 인상적이었으니 그림 안에 인상이 있긴 있겠지. 엉터리로 만든 벽지도 이 해양화보다는 낫겠다. 1874년 4월 15일자에 르 샤리바리.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정환은 오랜 시간 파리에서 문학과 미술을 공부하면서 도시를 입체적으로 경험해왔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예술 공간들은 들라크루아 미술관,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로댕 미술관,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 몽마르트르 미술관, 피카소 미술관, 르크루비지에의 라로슈 저택, 자쿠메티 미술관 등으로 모두 파리를 여행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 유산들인데요. 이 책을 통해 거장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작업실이나 도시를 가로지른 역사의 물줄기가 축적된 저택들이 어떻게 지금의 미술관으로 탈바꿈되었는지, 그리고 섬세하게 구상된 건축적 구조와 동선이 감상 경험을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함께 짚어냅니다. 낭만과 예술의 도시를 밝혔던 거장들의 가장 내밀한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공간,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세였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2번째

0: 저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1: 한약방에 갑자기 들이닥친 승범은 사람들이 없는 대기실 지정석에 앉아있는 공실의 앞에 서서 물었다. 정미가 일러준 대로 숨 쉬고 내쉬다가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어서는 호흡이 엉켜 숨도 쉬지 못하고 내뱉은 말은 쏘아붙이는 말이 되고 말았다. 재방영이 되는 드라마를 보고 있던 공실의 눈이 화등잔만큼 커졌다.
0: 아니, 서울에서 돌아온 후로 저한테 막 쌀쌀맞게 대한다? 냉정하게 대한다? 무시한다? 뭐지?
1: 뒤에 할 말을 고르다가 갑자기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울컥거렸다.
0: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1: 해야 돼요? 목소리가 떨렸다. 허리에 두 손을 올리고 심호흡을 했다. 뒤늦게서야 마음이 차분해지자 빈손이라는 것이 떠올랐다.
0: 아이씨, 과자도 안 가지고 왔네.
2: 승범이, 일은 이제 좀 할만해?
0: 할만하긴요. 이 시간에 여기 온 거 보면 모르세요?
2: 소라 엄마 한도 풀어주고 소라 생명도 구했잖아. 아니,
0: 그건 그렇죠. 그건 할만했죠.
1: 극간 무릎이 모 대수라고 승범은 공실에 옆에 앉았다. 잠시 한약방은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속 대화들로 수선스러웠다.
3: 아, 엄마가 너랑 잠깐 들으려는데.
1: 그러나 침묵이 불편한 승범은 공실을 흘끽거리며 손톱으로 바지를 긁어댔다. 계속 화가 난 공실이 갑자기 귀신 환자 소개를 하기 싫다고 할지도 몰랐다.
0: 아, 이젠 내 꼴도 보기 싫다고 할지도 모르지. 아, 그렇다면 대체 무슨 핑계를 대고 한약방에 온다지?
1: 그 생각만으로 모든 게 다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0: 아직 돈도 못 벌었고
1: 아직 난 혼잔데.
0: 마지막으로 든 생각에 승범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야? 급히 고개를 내저었다.
2: 이제 내 한도 들어줘. 어? 내 배 꿰맨 게 다는 아니잖아.
0: 승범은 고개를 들어 공시를 봤다.
1: 그거예요?
2: 할만하다며.
1: 아니, 안 들어줄까 봐 화나신 거예요?
2: 들어줄 거야?
0: 모든 게 정미 말대로였다. 듣고 보니 정말이지.
1: 당연하죠. 아, 좀 그거라면 말만 했으면 됐잖아요. 그거 가지고 왜 화를 내요? 내가 다른 귀신들은 몰라도 아줌마 한은 꼭 풀어준다.
2: 아, 뭐 범죄라서 싫다며.
1: 아줌마 거라면서요. 주인 찾아주는 거지 뭐. 꼭 갖다 줄 테니 이제 화내면 안 돼요.
2: 나 화 안 났어. 아, 근데 내 과자는 언제 갖다 주는 거야?
0: 공실의 타박에 승범은 곧 사오겠다며 얼른 한약방을 나왔다. 시장에서 좋아하는 한과 세트를 사다 드릴까 고민하는 승범을 철물점의 최 사장이 불렀다.
3: 어이! 한의사 선생!
0: 철물점 앞에서 어정쩡한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길을 건너 다가가자 커다란 덩치가 움찔거린다.
1: 아, 허리 다치셨어요?
0: 승범이 팔을 뻗자 최 사장이 허허 웃으며 그 팔을 붙들었다. 억센 손길이 흔들리자 덩달아 승범도 휘청거렸다.
3: 아이고, 역시 한의사 선생은 척하면 딱이구먼.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1: 아, 침 맞으시게요?
3: 아이고, 2층까지 갈 수 있을까?
1: 아이고,
3: 나 원, 아우, 고추 말리다가 삐끗하지 않겠소.
0: 부들거리며 다리를 내딛는 것이 불안했다. 승범은 그가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지 않게 다리에 힘을 줬다.
1: 그러게 진작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셨음 서로 편하지 않습니까?
3: 고작 고추 말리다가 허리를 다칠 줄 누가 알았겠어.
1: 네, 고추 말리다가 그렇게 된 거 잘 알아들었고요. 다리에 힘 좀 더 주세요. 아니다. 그 철물점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침이랑 가지고 올게요.
0: 그 말에 최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다.
3: 아이고,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는 인사라는 것을 모르고 싸가지 없다고 욕해서 미안하오.
1: 더한 욕도 했겠지.
0: 승범은 그처럼 허허 웃었다. 그저 함께 계단을 뒹구는 걸 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1: 걱정하지 마세요. 왕진비 받을 겁니다.

0: 공실은 창밖을 봤다. 한 늙은 남자가 본인처럼 오래된 양복을 입은 채 철물점을 지나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라 비틀어진 제 몸에 맞지 않은 양복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흐느적거렸다. 그리고 딱 하고 멈췄다. 그 앞에 승범이 서 있다. 승범은 남자를 보고 인사를 했다. 남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다가 잽싸게 감췄다.
1: 아이고, 어르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0: 특유의 넉살로 대하자 남자는 승범을 바라봤다. 짝다리를 짚고 한 손을 허리에 올리고는 면상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2: 안 그래도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말이야. 자네 일을 어떻게 하기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느냐 말이지. 신경 써달라고 해서 내 친히 사람들에게 입이 마르게 칭찬했건만 어찌 이렇게 사람 이 뒤통수를 치느냐 말이야.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보게.

0: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승범은 고개를 숙였다.
1: 그 일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2: 아, 어찌나 이리해라 저리해라 하시던지 집중이 돼야 말이죠. 누가 환자고 누가 의사인지 헷갈리지 뭡니까.
1: 그 특별히 신경까지 써주셨는데 그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0: 두어 달이나 지난 일 가지고 기억해뒀다가 질책을 하는 것도 웃기고 그에 지지 않고 사과를 가장한 매기기를 하는 승범도 대단했다.
3: 아무리 그렇게까지 했대도 친절이 생명인 게 자네의 일 아닌가?
2: 그럼요. 어르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허나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기본으로 깔리지 않아 일이 그렇게 된 것이니 어르신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0: 남자는 헛기침을 했다. 승범은 그에게 인사를 하고 한의원으로 갔다. 젊은 한의사의 패기에 공실은 코웃음을 쳤다.
4: 만약 내가 저랬다면 저 인간이 경을 쳤겠지.
0: 남자가 길을 건너 이쪽으로 왔다. 몸은 깡 말랐을지언정 풍기는 위압감은 점점 커졌다. 공실은 눈을 부릅떴다. 남자가 붙들고 있는 단지에 시선이 갔다. 저기에 자신의 뼈가루가 썩어가고 있겠지.
5: 아유, 어르신 나오셨어요.
6: 잘 지냈는가?
5: 네.
0: 한약방을 나서는 이가 아는 척을 하자 과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5: 아, 저는 여기저기 아파서 약을 사러 왔는데 어째 어르신은 더 젊어지셨습니다.
0: 상대의 눈치는 말에 기분이 좋은지 하하 웃는 입에서 틀니가 딸깍였다. 상대의 눈이 가슴께 붙든 공실의 유골함을 봤다.
5: 아유, 여전히 여사님을 모시고 다니시는군요. 애처가가 따로 없으셔요. 살아계셨으면 두 분이 손 꼭 잡고 예? 좋은 데 많이 다니셨을 텐데.
6: 그렇지. 내가 우리 마누라에게 잘해주긴 했지. 더 잘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4: 뻔뻔하기도 하지.
0: 남자가 그것을 상장처럼 사람들에게 들이밀고 으스대는 꼴을 볼 때마다 토악질이 치밀었다. 서로 인사하고 헤어지자 남자의 능글맞던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보란 듯 한약방 앞에서 창문을 기웃거렸다. 그러다가 공실과 시선이 마주쳤다. 자신을 보나 싶어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어쩌다가 마주친 것일 뿐 남자는 눈길을 돌려 가래침을 그 앞에 뱉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꼭 말아주었다. 공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한약방을 나섰다.
7: 아유, 네가! 아휴.
0: 뒤에서 수정의 물음이 들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뻔히 안다는 듯 혀차는 소리가 멀어졌다.

0: 저녁 8시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1: 장영감의 집이 훤히 보이는 언덕 위에서 승범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봤다. 집안의 모든 불은 켜진 적이 없었다. 다만 창백한 TV의 불빛만이 큰 방에서 일렁이다가 곧 꺼졌다. 어둑해지는 하늘. 가로등불에 시계를 비추자 정확히 8시였다.
2: 나이 들어 생긴 습관이지. 그 좋아하는 술도 젊었을 때만 마시지. 나이 들어 체력도 따라주지 않으니 요즘엔 잘 마시지도 않아. 꼬래 오래 살려고 건강하다는 짓은 계속하고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말랐는 줄 알아? 소식하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 그래?
0: 아줌마 살아계실 때부터 그랬어요?

0: 그땐 모든 음식은 지 입구멍으로 다 들어갔지. 남의 입구멍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싫어했는데.
1: 공실이 입술을 삐죽였다.
2: 지금 자니까 주변 눈들도 있으니 10시에 들어가면 되고, 혹시 집 근처나 집에 CCTV 있나요? 감시 카메라.
0: 그럴 돈이 어딨어?
2: 오케이, 그러면 내일 거사를 치릅시다. 아, 월담이라니. 이런 일은 처음인지라 심장이 벌써부터 벌렁벌렁하네요.
1: 긴장으로 손에서 땀이 배어나와 승범은 손을 맞비볐다. 공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올려다봤다.
0: 무슨 소리야? 난 안 들어가.
1: 승범은 고개를 획 돌려 그녀를 봤다.
2: 예? 안 들어가다뇨? 망 봐주셔야죠.
0: 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곳인데 절대 다시 못 들어가지. 내 한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2: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범죄라고요, 범죄. 가서 걸리지 않으려면 아줌마가 있어야 한다고요.
0: 걱정하지 마. 한번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니까.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종자라 문도 잠그지 않고 자니 한의사 양반은 담 넘어 들어가서 그냥 단지만 가지고 오면 돼. 아, 이 정도면 쉽잖아.
1: 그렇게 말하는 공실의 얼굴은 단호했다.
2: 말이야 쉽죠.
0: 끝까지 나를 제 맘대로 하려고 유골 단지를 안고 다니는 게 꼴보기 싫어.
1: 몸서리까지 치며 하는 공실의 말이 장난하는 것 같지 않다. 승범은 어둠으로 물든 장영감의 집을 봤다.
2: 혼자서 하라고?
1: 공실과 함께라면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쉬우리라 생각.

0: 다음 날 수정 한약방. 밤 10시가 가까워졌다. 열어놓은 문으로 제법 찬바람이 들었다. 처방전을 들여다보던 수정은 터져나오는 기침에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렸다. 길게 이어지던 기침이 잦아들자 손수건을 내리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오늘따라 저녁 장사는 한가했다. 수정은 부쩍 조용한 한약방을 둘러봤다. 이 시각이면 어김없이 와서 공실과 요란하게 수다를 떨던 승범이 없다. 소라 엄마의 한을 하나 풀었다고 기고만장해서 여기저기 찔러보고 있을 승범을 떠올렸다. 어쩌다가 일이 잘 풀려서 망정이지. 그러나 계속 좋은 귀신을 만날이라는 법은 없다. 선한 귀신이 있다면 악한 귀신도 있는 법이다. 이번에 악한 귀신을 만나 그 고약한 성질대로 행동한다면? 자신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돈 욕심으로 가득한 승범이라면 그들은 그걸 빌미로 득달같이 달려들어 협박과 회유로 그를 이용할 것이다. 결국엔 멀쩡한 육신마저 빼앗길 테고.
1: 된통 당해봐야 제정신을 차리지.
0: 비웃음이 나왔다. 그러다 문득 귀신을 봤다고 자신의 뒤로 숨어 벌벌 떨던 승범이 떠올랐다. 수정은 왼팔을 봤다. 그 팔을 붙들고 잘게 떨던 느낌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먼지를 털듯 팔을 탁탁 털었다. 다시 처방전에 시선을 두려고 하는데 공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따라 공실이 이상했다. 그 좋아하는 일일 드라마도 보는 둥 마는 둥하고 뭘 기다리는지 창밖을 흘깃거렸다. 목을 쭉 빼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 방향으로 눈동자를 굴렸다.
2: 또 둘이 무슨 작당질이야?
0: 수정이 한마디 하자 공실은 안 그랬던 척 TV를 본다. 수정은 처방전을 덮었다. 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2: 작당은 무슨?
0: 공실은 시치미를 댔다.
2: 말해, 인사 어디로 가는지. 자네는 알 거 아니야. 둘이 그렇게 찰떡처럼 딱 하고 붙어있더니 어디로 보냈어? 아유, 모른다니까 그러네. 내가 뭐 일일이 한의사 선생 행적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0: 수정은 책상을 두드렸다.
2: 내가 귀신들 풀어서 알아내야겠어?
3: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지난 월말에도 비밀 회동이 있었습니다.
1: 감히 왕실 후계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다니.
2: 이 외모에 왕관까지 쓰면은 딱이지 뭐.
3: 일본과 외교를 맺으려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4: 현역 여왕께서는 왕실의 후계자로 자신의 사촌 동생인 흉만공주를.
5: 김춘추하고 김유신, 그 두 사람이 모두 서랍을 떠나 있으니까

와이파 한국 224번째 풍월주 김유신 이순번째

0: 여왕 체제에 반대하는 반여왕 세력을 대표하던 인물로 상대등이라는 신라의 2인자가 된 비담은 그동안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1: 나 진골 레드,
2: 나는 진골 핑크,
3: 나 진골 옐로우
4: 하! 그랬어 난 누누나나
0: 그들 대부분은 신라 명문가 출신으로 대대로 신분제도의 특혜를 받았던 진골 귀족들이었다. 그러나 선덕여왕이 즉위하면서 오랜 세월 신라 왕실의 아웃사이더였던
5: 제도를 개편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신라의 미래는 레드, 핑크, 옐로, 어찌
0: 김춘추
6: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버린 신라 블루 이 김유신이 지킵니다. 변신!
0: 가야 출신으로 서라벌에서 은근히 딸을 당하던 김유신을 전격 발탁하여 힘을 실어주자 불만이 많아진 기득권 세력들은
7: 하참! 여자가 왕이라니요? 여왕이 들어선 뒤에 우리 신라가 잘 되게 뭐가 있어요?
0: 노골적으로 여왕 체제를 비난했다. 그러다
8: 자기 후계자로 승만 공주를
0: 다음 후계자로 승만공주가 공식 임명되자 647년 1월
9: 아원

0: 이게 무슨 소리냐?
1: 글쎄요. 신년맞이 불꽃놀이도 이미 다 했는데.
0: 심상치가 않아. 이 소리는.
2: 피야! 피하셔야 합니다.
0: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2: 반란군이 곧 이리로 닥칠 것이옵니다.
0: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냐?
1: 마마, 일단 피하고 보셔야죠. 따질 때가 아닙니다.
2: 제가 모시겠사옵니다.

0: 저한테 어부바 하시옵니다. 폐하.
1: 많이 무거워 보인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몸을 피하는 선동력.

0: 비담과 염종이 말이냐?
1: 예, 형님이 예상하신 대로 상대당 비담이...
0: 폐하께서는?
1: 반란군이 아직 월성의 성문을 열진 못했습니다.
2: 월성? 월성은 신라시대 때 임금이 거주하던 궁궐로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에 그 터가 남아있다. 지형이 반달, 초승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월성, 반월성, 신월성 여러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이다.
0: 내가 직접 출동한다. 어?
1: 형님!
0: 애들 출발시켜!
2: 정치적 위기에 몰린 선덕여왕이 반정부 세력의 수장인 비담을 상대동으로 임명한 그날부터

0: 비담을 예의주시하며 불법 사찰까지 불사했던 김유신은
1: 화랑낭도 출신의 정예대원을 선발해 결사대를 조직한다.
0: 그리고
1: 국경지대가 아니라 왕경, 서랍을 가장 가까이 배치.
0: 결사대를 월성 가까이 배치한 뒤 숨죽여 월성을 주목하고 있었던 김유신. 헤이야!

0: 비밀번호가 틀렸어요.
1: 왜? 뭐야?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647년 맞잖아. 이게 6, 4, 7. 그리고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시작된지 2.
0: 비밀번호가 또 틀렸어요.
2: 이러다 날 새겠습니다. 애들 밭으로 총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1: 비밀번호가
0: 비밀번호 틀렸다고요.
1: 비밀번호가 바뀌었어.
2: 아이, 그러면 진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 아, 나오세요. 얘들아, 문제.
3: 네, 제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힘 좋은 분들 앞에 서주시고요. 자, 어르신들 제가 밀어 그러면 미시면 되겠습니다. 밀어 하면 미는 거예요. 자, 일단 자 지금 알려주세요. 밀으라고 하면 자, 준비, 밀어.
4: 월성의 성문이 열린다. 임금을 찾아! 임금을 잡아!
5: 한편 왕궁의 벙커로 향하던 선덕여왕.
6: 도대체 벙커가 어딨냐? 대풍소가 집무실에서 이렇게 멀면 가다가 죽겠습니다.
7: 저기 청자만 돌면 되옵니다, 폐하.
6: 아, 차!
7: 네!

0: 제리야, 오지마! 또 살아나시옵니다, 폐하! 여기는 저에게 맡기시고, 곧 위험하게!
1: 다리 떨어지지 않아. 움직일 수가 없구나.
2: 아, 저는 마마 못 얻습니다.
1: 아, 내가 되게
3: 큰것 같네.
4: 이런 젠장. 미리 피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없으니 아쉽네.
5: 그래도 성을 빠져나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4: 대장!
6: 뭐야? 뭐야 이게? 괜히 이래. 가만.
7: 선덕여왕의 집무실에 난입한 비담과 염정. 비담이 집무실 한쪽 구석에 있는 간이 침대 베개에 손을 올려본다.
6: 에이, 따뜻해. 바로 직전까지 임금이 누워있었단 얘기야.
4: 죽여라, 샅샅이 뒤져라.
5: 알겠습니다. 어디니? 어디 있어?
6: 월성을 빠져나가지 못했을 테니까 우리 손에 임금의 목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야. 여보세요.
8: 연결됐어요? 네, 오케이. 네, 서라벌 톨게이트에 나와있습니다.
6: 무슨 일인데?
8: 김유신이 군사들을 끌고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6: 뭐 한 박자씩 느려요 이렇게. 자, 우리가 반란을 일으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안녕주에 있는 김유신이 뭐이 군사들을 끌고 들어왔어.
8: 그렇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도 없이 모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서 들어왔는데요. 잠시 후 10분 뒤쯤엔 월성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톨게이트에서 KBS...
4: 무슨 일입니까?
6: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김유신이 서라벌에 들어왔대.
4: 지금 서라벌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반란을 일으킨 걸 어떻게 알고 벌써 서라벌에...
6: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야. 임금의 목도 비틀지 못했는데 김유신이 나타날 때...
4: 김유신이다!
6: 김유신이야!

0: 배신자들에겐 용서란 없다. 반란군으로 판단되는 놈은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1: 비담과 염종의 예상 도착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월성에 도착한 김유신은 빠르게 반란군을 진압하며
2: 마마 이제 적응하셔야 됩니다. 암호를 대십시오.
3: 열려라 들깨.
2: 뭡니까? 대본대로 하십시오.
3: 열려라 참깨.
4: 부차 바깥 사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3: 그래요. 암량주에서 드디어 김유신 장군이 도착했사옵니다.
4: 김유신이?
3: 그렇사옵니다. 김유신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현재 반란군을 진압 중이옵니다.
2: 살았습니다, 마마. 김유신 장군이라면 혼자서도 반란군을 물리칠 뿐이 아닙니까? 신라의 캡틴, 신라의 터미네이터.
3: 그렇사옵니다, 폐하.

0: 작전상 후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후퇴? 임금의 목을 주던 궁궐을 찾아들 못할 중에 하나는 손에 넣어야 할 게 아니야.
0: 여기서 우물쭈물 하다가 김유신에게 목숨을 잃게 되면요.
1: 김유신 그놈은 어디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0: 결정을 하세요.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1: 오늘만 날이 아닌 건 확실하지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
0: 후퇴를 안 하신다면 딱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1: 맞다. 명활성.
0: 명활성이요?
1: 작전상 명활성으로 후퇴한다.
0: 예. 작전상 명활성으로 후퇴한다. 작전상 명활성으로 후퇴한다.

0: 사랑입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밥을 주.
0: 엄마, 나 와이파이 나왔어. 다시 보기 한의정.
2: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화순군에 있는 임대정 원림을 찾아갑니다. 7월 화순과 8월 중순 사이에 전남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진홍색의 배롱나무 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전남 지역의 선비들은 근사한 정자 옆에다 배롱나무를 심어놓고 한여름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여행지인 임대정 원림입니다. 임대정 원림은 화순군 남면 사평리의 야트막한 동산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여름철 임대정 원림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배롱나무 꽃입니다. 배롱나무의 다른 이름은 목백이롱인데요. 중국에서는 자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미는 중국 도교에서 말하는 선계의 하나인 자미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배롱나무가 많이 피어 있는 곳이 신선의 세계인 자미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정 원림 주변에 배롱나무 꽃들이 만개하면 그야말로 신선의 나라를 연상케 할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임대정 원림은 담양의 명옥헌 원림, 장성의 유월정 원림 등과 함께 배롱나무 꽃이 아름다운 호남의 3대 원림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임대정 원림의 중심 건물인 임대정은 마치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곳인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 2012년에 명성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임대정이 있는 곳은 정감농이라는 책에 7개의 산이 둘러싸여 있어 만인이 살만한 곳으로 소개되어 있는 길지이기도 합니다. 임대정은 중국의 도현명, 이태백, 주돈이 등이 언급을 한 대산 임수의 지형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산 임수란 물을 가까이에 두고서 먼 산을 바라보는 지형을 가리키는데요. 임대정 동쪽의 봉정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인근의 사평천으로 흘러드는 형국이 대산 임수를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임대정 옆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가에 잘 다듬어진 바위에는 기임석, 피항지, 읍청당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기임석은 걸터 앉아서 연못을 감상하는 돌을 의미하고요. 피항지는 향기가 멀리 퍼지는 연못, 그리고 읍청당은 맑은 향기를 끌어들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임대정 주변에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임대정을 대표하는 배롱나무 말고도 살구나무, 매화나무, 석류나무, 은행나무 등이 곳곳에 심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나무는 임대매라고 불리는 매화나무입니다. 이 매화나무는 특이하게도 옆으로 자라다가 끝부분에서 고개를 살짝 쳐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늙은 용을 연상케 한다라고 해서 와룡 백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령이 약 2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임대매는 해마다 3월이면 새하얀 꽃과 함께 그윽한 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임대정 원림에는 각각 상지와 하지라고 불리는 연못 두 개가 있는데요. 이처럼 비슷한 형태의 연못 두 개가 있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 지형에 따라 임대정을 조성했다는 간접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달처럼 약간 휘어진 상지 안에는 둥근 섬 두 개가 조성되어 있고요. 하지 안에는 둥근 섬 한 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섬에는 멋진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화순군에 있는 임대정 원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6.3 지방선거 당시 무능이나 태만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잡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1: 선관위 직원들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정하는 대신 시간별 투표 현황을 조작해 잘못을 가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압수한 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합수본이 압수수색한 곳은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선관위 등 혐의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앞선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새로운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합수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을 발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지역 투표소를 담당한 선관위 실무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고 이를 숨기려고 투표율 통계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직원들을 불러 조작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이를 사후에 어느 윗선까지 인지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투표율 조작 정황까지 감사받지 않던 선관위의 부실 행태가 수사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0: 투표일인 6월 3일 경기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자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합니다. 그리고 투표소 한 곳의 실수는 다른 투표소까지 가담시키는 조작과 은폐로 이어집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우중 기자입니다.
3: 전국 단위 선거는 1시간 단위로 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집계하고 공개합니다.
4: 지금 전국 투표율 54.7%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이 집계가 이뤄지던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경기도 선관위 관내 한 투표소에서 입력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실무자가 수백 명이었던 투표자 수를 수천 명으로 입력했던 겁니다. 원칙대로라면 윗선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뒤 전산 시스템의 수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합수본 수사에서 드러난 건 은폐 기록이었습니다. 실무진끼리 내부 메신저로 숫자를 맞추자며 모의한 대화록이 나온 것. 경기도에 있는 다른 투표소에 부풀려진 수치를 나눠 기입하기로 한 겁니다. 가령 A 투표소에서 200명을 1000명으로 잘못 입력하자 초과된 800명을 감

0: 통계 조작 혐의가 나오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게 부정선거 아니냐며 특검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명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부터 협조하라고 받았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선관위 해체가 적힌 상의를 입은 남성이 빗속 얼음 위에 올라섰습니다. 참정권을 뺏긴 국민 고통을 보여주겠다며 국민의힘이 마련한 퍼포먼스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런 분들 노력 덕에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2: 비나라고 손가락질할 때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 그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그리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1: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란 비판에 반박하듯 이런 게 부정선거 아니냐고도 소리 높였습니다. 선관위 특검 수사 대상에 서버를 명시해 다른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대상을 반드시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1: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프레임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검증하려면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공개 검증부터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4: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재검표를 외치더니 막상 의혹을 확인할 길이 열리자 또 다른 조건을 내걸며 발을 빼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1: 다만 민주당 내에선 선관위의 통계 조작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에서 서버 수사하자는 요구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기류도 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 수사 범위를 협의해 이달 내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값이 크게 올라 매매가 상승폭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이 아파트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은 최근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초보다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6: 어려움을 느끼죠. 전세를 올려단다고 하니까 주인들이 월급 얼마 받아가지고서는 그것을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5: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1.37%, 수도권은 0.89% 올랐습니다. 모두 매매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전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7.4% 늘었는데 시장에선 가격이 너무 올라 수요가 오히려 위축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7: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이제 전세를 찾던 사람들이 매매를 해요.
5: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가도 월세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8: 전세도 알아보긴 했는데 워낙 비용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일단 월세로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월세도 요즘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특히 서울이 너무 높은 편이라고.
5: 빚을 크게 내 전세를 사느니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도 나타납니다. 전세 상승이 다시 매매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9: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는데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주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급하게 집을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어요.
5: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에만 6%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 성북구 노원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를 웃도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0: 최근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던 경기도 동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동탄을 누르자 주변 지역으로 오름세가 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10: 삼성전자와 가까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입니다.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2% 넘게 뛰자 이번 달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규제로 시장의 열기를 눌러놓은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바로 옆 화성시 병정구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지역의 집값 상승률을 비교해봤습니다. 투어제 지정 전후 차이가 좁혀졌고 이번 주엔 결국 역전됐습니다. 병점 중심부 아파트들은 연일 최고가 행진입니다. 가격이 더 오를 거란 예상에 호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11: 33평 같은 경우 현재 8억 5천에 계약이 됐는데 이제 9억으로 올리고 싶다라든지 9억 이상 받고 싶다. 그래서 좀 더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10: 대출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이 가격 상승의 이유로 꼽힙니다.
12: 입지 그런 문제는 2차적인 문제였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이었어요. 그 부분이 이쪽에서는 해소가 된다.
10: 병점만이 아닙니다. 함께 규제를 비켜나간 안양 만안구, 수원 권성구, 군포, 남

0: 명주 등도 상승 추세입니다.
1: 반도체 중심으로 하는 이 해당의 영향권이 있는 지역들이라서 인센티브에 대한 지급 대출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0: 정부는 상승세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시장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을 억지로 낮추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을 다수결로 정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서연 기자입니다.
3: 3시간 넘게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학계 전문가와 유튜버, 지역 공인 중개사 등 다양한 국민이 대통령과 토론에 나섰습니다.
4: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먼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3: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정책 목표가 시장 정상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뭐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3: 아파트값 폭등 원인으로 전세 대출을 꼽으면서 금융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핀셋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5: 집값 폭등의 주원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3: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주택 착공이 줄었다는 점도 핵심 문제로 지목됐는데 이 대통령은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6: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상기 신도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5: 60몇 개월 걸린다고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
3: 신규 택지 발굴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5: 수도권에 지금 헬기 타고 돌아볼 생각이거든요. 전부 다 좀 찍어보려고 해요, 또.
3: 다수결로 정책을 결정하진 않겠다면서도 저항과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2: 그간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세금제도 개편안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보유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 폭발을 막을 차등 과세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가지고 계신지를 좀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는 다들 동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경우 거센 저항이 뒤따를 거로 봤습니다.
5: 사실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저는 이제 좀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7: 그러면서 새로운 차등과세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5: 1주택에 대해서 기본을 정한 다음에 실거주 또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7: 표준 1주택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목적, 서민 중산층, 지방은 부담을 낮춰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 투기 목적엔 부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과세 고삐를 재겠다는 구상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놓고는 1주택자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8: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5: 여러 차례 이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7: 종부세 과세 기준 전환은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9: 주택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에서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7: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제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0: 대낮에 서울 주택가에서 10대 여고생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알고 지내던 10대 남학생으로 사건 당시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바로 나서서 가해 학생을 제압했습니다. 여학생은 천만다행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11: 서울의 한 주택가, 한 여성이 뒤를 계속 흘끗 보며 급하게 내달리고 그 뒤로 남자가 빠른 속도로 뛰어옵니다. 비명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몰려나오고 이내 도착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들고 다가갑니다. 이후 남성의 양팔을 붙잡고 경찰이 끌고 갑니다. 사건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반쯤. 10대 고등학생 A군이 알고 지내던 다른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겁니다.
12: 소름 끼치는 고함 소리가 3, 4번이 울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맨발 차리고 뒤에 나왔어요. 집 앞에 행간이니까.
11: A군은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제압했고 도착한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범행에 쓴 흉기도 현장에서 확보됐습니다.
12: 목을 누르고 칼을 잡아 꺾어가지고 잡고 있으니까 발 밑에 칼이.
11: 피해 여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과 피해 여학생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지인 관계로 파악됐습니다.
12: 더군다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진짜 무서워요.
11: 경찰은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10: 경북 경산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8명이 다쳤습니다.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일부러 불을 지르고 흉기 난동까지 벌였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13: 폭발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차와 경찰차 수십 대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아파트 안은 연기로 자욱하고 다리에 화상을 입은 주민이 부축받으며 걸어갑니다. 길에 누워있는 70대 남성. 아파트 주민인 이 남성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관리사무소에서 라이터로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용의자 등 주민 8명이 다쳤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한 주민은 서울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폭발 직후 흉기 난동까지 부린 용의자. 지난달까지 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최근 감사직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파트 운영을 놓고 관리사무소 측과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 관리인이 서류를 안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이 아저씨한테 이제 앞으로 이쪽에 못 오게끔 고발을 한 거예요. 돈 관계 문제예요.
15: 사고 당시 이곳 관리실 CCTV 선이 대부분 뽑혀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13: 용의자가 하루 전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웠던 만큼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방화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화상 치료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다입니다.
10: 일터에서 또 사망사고가 나왔습니다. 어제 경기 평택의 LH 만두 공장에서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반드시 있어야 할 작업 지휘자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황영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6: 경기 평택의 자동차 부품업체 HL 만두 공장. 어제 낮 이곳에서 금속 가공 설비를 점검하던 28살 김모 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누군가 외부의 작동 버튼을 실수로 누르면서 기계가 갑자기 움직인 겁니다.
12: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전 관련 담당자들은 뭔가 지금 이제 수사기관에 이제 사고 조사 대응 때문에.
16: 김 씨는 여러 사업장을 돌며 기계를 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비 점검을 마친 뒤 원래 다음 날로 예정됐던 다른 설비 점검에 들어갔다가 찬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업체 측의 안전 의무 위반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켜봐야 할 작업 지휘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겁니다. 사고가 난 설비엔 전원을 차단하고 잠그는 조치도, 작업 중이란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이에 대한 업체 측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아버지를 대신해 사실상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 집안에 좀 어려움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공장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 HL 만두 측은 수사에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황인규입니다.
2: 네, 화면에 이 사람 동대문 일대에서 세력을 키운 조폭 두목이자 이승만 정권 시절 대표적인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입니다. 이정재를 뿌리로 내세운 이른바 MZ조폭 동대문파가 대거 붙잡혔습니다. 이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7: 전화를 받으며 달려가는 남성, 그 뒤로 7명의 남성들이 뛰어갑니다. 곧이어 강남도심 한복판에서 수십 명이 뒤엉켜 주먹을 휘두릅니다. 조직폭력배 5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이는 영상, 연합조직원을 불러모은 건 동대문파였습니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 기반 정치 깡패, 이정재를 계승한다는 명목으로 1996년 조직됐습니다. 행동대장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역 학교에서 이른바 짱으로 불리던 이들을 영입했고 이정재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합숙하며 행동강령까지 익혔습니다. 조직원들이 함께 모여 살던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수도권 8개 숙소에서 조직 간부들은 합숙 소장을 맡아 규율을 학습시켰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동대문 문신을 새기고 우호조직 경조사의 도열에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강령을 어기면 흉기 협박 등 보복도 이어졌습니다. 패싸움에 대비해 비상타격대도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동대문파 등 폭력조직원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습니다. 30년 이어져온 동대문파에 폭력단체 혐의가 적용된 건 처음입니다.
18: 간부의 경우에는 7년 이상, 일반 조직원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등 매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17: 경찰은 이들이 서울 최대 규모 폭력 조직 상계파와 투자 리딩방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자금 모집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2: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의 산불이 잼인 임시주택이 떠내려갔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집을 지면에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곳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백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 폭우에 마을 앞 도로까지 잠긴 밤. 임시주택들이 버스 정류장 앞까지 떠내려온 모습입니다.
20: 좌우로 그냥 그 물에 급물살에 휩싸여서 그 2차 피해 일반 주택까지 침범해서 큰 더 큰 사고가 이어질 수 있었던
19: 임시주택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바닥 콘크리트에는 임시주택을 고정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재 결과 임시주택 640여 동을 공급하면서 지면에 고정하는 고정장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산불 피해 지역은 어떨까? 최근 폭우가 덮친 또 다른 임시주택 단지입니다. 임시주택들이 삐뚤삐뚤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가스통도 에어컨 실외기도 밀려났습니다.
21: 고정 볼트가 한 군데도 박힌 데가 없습니다. 고정을 하는 게 맞다고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19: 경상북도에 따르면 5개 시군의 이재민 임시주택 중 앵커볼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만 730여 동. 전체 임시주택의 30%가 넘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경우 앵커볼트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22: 네, 물 위에 떠서 다니는 배와 같게 되기 때문에 고정을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19: 한편 경북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의 납품 비위 의혹과 관련해 오늘 안동시청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2: 네, 제주는 이미 장마가 끝났지만 중부지방은 내일도 장맛비가 꽤 많이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세엄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3: 장마의 끝자락인데 오늘도 중부지방에는 거센 장맛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에 100mm 넘는 비가 내렸고 포천과 양구 등지에선 한때 시간당 5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비는 중부지방에 집중됩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엔 최대 60mm, 강원 북부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더 예보됐습니다. 정체전선을 중부지방으로 밀어올린 건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제주와 남부에 이어 충청지방까지 폭염경보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는 지난 19일 이미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남부지방은 26일, 중부지방은 27일쯤 종료될 거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제주는 늦게 시작한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끝난 탓에 강수량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중부지방에선 장마철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했지만 남부지방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북쪽으로 위치하면서 정체전선도 주로 중부지방에 놓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상청은 다만 남쪽 먼바다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열대저압부가 변수가 될 거로 봤습니다. 주말 사이 태풍으로 발달한 뒤 중국을 향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이 경우 다음 주 월요일 남부지방에도 다시 장맛비가 내릴 수 있어 장마 종료 시점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미입니다.
2: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쪽에 유리하게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고 또 백지화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에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혜주 기자입니다.
0: 2017년부터 추진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으로 정해졌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국토부가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바뀐 종점의 500m 거리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작스레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1: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0: 이 백지화 결정을 한 원 전 장관이 2차 종합특검의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부 사업을 뒤집으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국토부 차원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조언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 무산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앞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국토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원 전 장관을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1: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만은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0: 특검팀은 백지화 선언 경위를 조사하면서 대통령실과 공모해 김 여사 일가의 이익을 주려다가 이를 덮은 건 아닌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가 김민석과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친명과 친청의 대결 구도 속에 당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4: 민주당 당대표 경쟁 1차 검문, 이변은 없었습니다.

0: 친명계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본경선에 올랐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바로 보안수사권 폐지 마침표를 찍자며 선명한 개혁을 내세우는 정청래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1: 검찰개혁이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검찰개혁이 이용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0: 송영길 후보도 당청 갈등을 언급하며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2: 더 이상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도록
3: 더불어민주당
2: 하나 일체된
3: 후보입니다.
2: 동지로서.
0: 정청래 후보는 김 후보가 주장한 신천지 개입설을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4: 가짜뉴스 유포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당원과 함께 단호하게 응징하고 심판하겠다.
0: 본경선 투표 방식은 같은 계파 후보 간 단일화 효과가 예상되는 선호 투표제여서 이런 친명대 친청 구도가 더 뚜렷해질 걸로 보입니다. 사실상 계파별 후보가 나선 최고위원 후보 8명도 추려졌습니다. 친정청래계에선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후보 모두가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친명계에선 박선원, 김용, 서미화, 김영우, 임미애 후보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로 당심의 향방이 승부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후보들은 다음 주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5: 아동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사퇴 전까지인 임기 16일치 월급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수천만 원의 선거 비용도 시민 세금으로 보전받을 예정이어서 비판이 거셉니다. 진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 새로 구성된 시의회 첫 상견례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열정과 포부를 드러냈던 최영중 전 의원.
7: 가장 나이 수는 막내인 것 같은데요.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6: 경찰 강제 수사로 아동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며 임기 시작 불과 보름 만에 사퇴했습니다.
8: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김건희 씨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과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등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는 연기됐습니다.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대 신임 총장이 취임 하루 만에 학교법인 이사회 의결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의 3배 수준인 0.6%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국내 총소득은 3.6% 증가해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순 매수에 힘입어 4.4% 급등하며 종가 기준 5거래일 만에 7,000피를 재탈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원 내린 1,466.8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인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권오남 교수와 말씀 나눕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타고난 수학머리가 따로 있는 걸까요? 권오남 교수는 수학은 특별한 재능보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고 누구나 그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학을 전공하는 여성조차 드물던 시절 아이들이 수학을 즐겁게 배우는 방법을 연구하며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온 권오남 교수. 수학은 문제를

0: 해결하는 힘을 길러주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까지 넓혀주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권원함 교수에게 그 해답을 들어봅니다. 네, 한국과총의 권원함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정말 그 우리 과총 60년 역사의 두 번째 여성 회장님이시고 수학 쪽 전공자로는 첫 회장님이시라고.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아마 여성계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 수학계에서도 관심이 엄청 높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진짜 저한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 3년이 임기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어느 여성계나 여성과학계나 수학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0: 과총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만 뭐 과학기술인들의 이익이나 입장도 대변해야 네. 되고 하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인상 깊었던 것이 스타 과학자들을 내가 좀 네, 네. 만들어내서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네, 네. 싶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스타 과학자를 만드는 게.
1: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나라가 뭐 그런 말씀 영어로 좀 표현해도 될까요?
0: 예, 해석만 해주시면
1: 네,
0: 됩니다.
1: 네. 예. 우리가 이제 fast follower라고 네. 그러잖아요. 압축 성장.
0: 네.
1: 하다가 지금 fast follow는 안 된다. first mover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 그게 그 AI 3강에 가는 길이니까요.
0: 네. 이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1: 따라가서는
0: 예.
1: 따라가서는
0: 무조건 앞에 가야 되는 거죠.
1: 네, 무조건 네. 앞에
0: 가야. 2등은 중요하지 않죠. 지금 네네, 지금 2등은, 현실이.
1: 네, 네. 2등은 중요하지 않는데 서울대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소위 그 누가 수석이냐 그런 거 많았거든요.
0: 맞아요. 수석이 어느 과를 가느냐.
1: 네, 수석이 어디를 가냐.
0: 뭐 일단 문과 수석 무조건 법대를 갔고.
1: 수석들이 대부분 물리학과 간 적도 있었고.
0: 이과 수석 물리학도 네. 갔죠. 맞아요.
1: 그 60년대 70년대는 화공학과를 갔었고요.
0: 맞아요.
1: 그다음에 전자공학과 맞아요. 물리과를 갔었거든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0: 다 의대 갔어요.
1: 네네.
0: 그렇네요. 그러고 네. 보니까 이게 그 수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수석이 가는 과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그 과학계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1: 그러니까 약간 학생들한테는 상징적인 의미가
0: 그렇죠.
1: 있는 거죠.
0: 예.
1: 그렇다는 것은 70년대 막 키스트 카이스트 보면 아시겠지만 과학기술 과학자들을 예를 들면 군대를 뭐 6개월 동안 해준다던가 과학기술자들을 굉장히 우대해줬어요.
0: 네.
1: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과학기술계가 사실은 기술 패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강국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학기술자들을 과학자들을 다시 한번 레드 카펫에 존중하는 그런 네.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의학 쏠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과학자들이 눈에 많이 보여야
1: 그렇죠.
0: 꿈나무들이 또 그걸 보고
1: 그렇죠.
0: 자라겠죠.
1: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0: 우리 권원함 교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굉장히 똘똘하셨을 것 같아요. 수학도 뭐 제일 잘하고 원래부터 수학에 좀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고 그런 편이셨나요?
1: 저는 사실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경북 안동이라고요.
0: 네.
1: 제가 이제 수학을 조금 못하진 않았지만 제가 수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뭐 수학을 잘하게 된 계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저희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이 조금
0: 네.
1: 좀 이름이 좀 약간 특이하잖아요.
0: 좀 난 남자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1: 있죠.
0: 예.
1: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 문제 중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 그 문장제 문제
0: 네.
1: 뭐가 나오면 권원함 나와서 문제 풀어봐. 라고 어느 날 저를 포인트했어요. 다행히 그때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풀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언제 저를 호명할지 모르니까 미리 예습을 해서 수학을 많이
0: 네.
1: 풀어갔습니다. 예습을 소위 한 거죠.
0: 잘하니까 시키셨겠죠, 선생님.
1: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 같아요.

0: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는 약간 사이클인 것 같아요.
1: 예.
0: 네. 이렇게 한번 호명을 받고 잘하게 되니까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되고
1: 그렇죠.
0: 그러다니까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 예. 네. 네. 그래도 이제 수학을 잘하는 것과 또 전공을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잖아요.
0: 네네.
1: 왜
0: 네.
1: 이걸 전공해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0: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로 유학 오는 거는 경북 안동에서 오는 거는 거의
1: 네.
0: 지금 생각하면 외국 유학 가는 거였어요.
1: 그
0: 거의 아마 중앙선에서 예. 칙칙폭포 기차 타고 하면 9시간 걸렸을걸요.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예. 그 왔는데요. 그래도 그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그래도 거누남하면
1: 아유 똑똑한 여학생으로
0: 조금 알아줬는데 여기 오니까 존재감이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없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집합 혹시 집합 네. 기억나세요? 네,
1: 항상 집합부터 시작하죠.
0: 네. 네. 어느 마을에 A신문을 보는 가구는 몇 가구, B신문을 보는 가구는 몇 가구, C신문을 보는 몇 가구인데 A신문은 보지만 B신문을 보지 않는 가구는 몇 가구 그런 문제 있잖아요.
1: 교집합 나오고.
0: 네, 교집합 나오는 네. 거죠. 그게 사실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누가 풀 사람 없어? 그런데 이제 속으로는 나 그래도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약간 존재감이 있는 거누남함은 알아줬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 안 알아주네. 뭐 사투리도 심하고 했지만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네.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한번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멋있게 풀었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손뼉도 받았고
1: 예.
0: 그 다음부터는 촌에서 왔는데, 시골에서 왔는데, 제 수학 좀 잘하는 애야.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존재감이 올라가게 됐고,
1: 네.
0: 비슷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또 혹시 선생님이 또 뭐 할지 모르니까 공부를 수학 시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사학, 역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역사학자가 되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 사학과 가서 뭐 먹고 살 거냐고.
1: 예, 인문학이 참 어렵긴 해요. 예. 취직 때문에. 취직 때문에.
0: 그래서 그 옛날에도, 예.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음 좋아하는 과목이 이제 수학이었고, 또, 제가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런 뭔가 이 복잡한 거를 단순하게, 아름답게 풀어낸 어떤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수학도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렇게 예. 이제 자연스럽게 직업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1: 네. 그 미국 유학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가서 그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좀 우리나라 수학 현실하고 그쪽이 많이 다르다는 걸 절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예,
0: 네네.
1: 접근하는 방식이.
0: 네네.
1: 네.
0: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요약을 하자 보면 이제 제가 수학을 하는 방법은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압축 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일단 지식이 많아요. 많이 네. 배우고. 어떤 현상이 오면 지금 갖고 있는 저의 수학에 대한 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1: 네.
0: 같은 동료 미국 학생들은 베이스가 지식이 없어요. 없지만 거기서 뭐 깨뜨려 보는 그런 본질적인 일단은 질문을 많이 해요.
1: 네.
0: 그런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질문,
1: 네.
0: 뭐 지식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왜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1: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0: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 어쩌면 예. 이게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보는 힘이거든요.
1: 사실 네. 거기에서 과학적인 진전이 다
0: 그렇죠.
1: 있는 거죠.
0: 네.
1: 예. 그 수학 분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성이 상당히 드물었을 것 같아요.
0: 사실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 친구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를 좋아했지만 그냥 계속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수학자만 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기가 있었는데요. 박사과정에 여학생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네. 없었고 특히 제가 아는 분야에는 없었는데요.
1: 수학 쪽에서 어느 전공이십니까?
0: 좀 어려우긴 하는데요.
1: 네, 쉽게 좀.
0: 어떻게 이야기해? 다변수 복소 해석학이라고요.
1: 처음 들어봅니다.
0: 네. 네, 이제 그 함수의 다이나믹스를 이제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1: 네.
0: 이제 복소수라는 거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배우셨을 거예요.
1: 들어는 봤습니다.
0: 네네. 예. 제곱을 했는데 음수가 되는 수?
1: 네.
0: 그런 거 아마 봤을 때 너무 놀라셨을 텐데요. 네. 그런 함수를 아예간 다루는 학문을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동력역학이라고요. 여학생이 적어서 적기도 했고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그 저를 학회 많이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 학회 참석하는 거가 지금 제가 세계수학교육학회 심리학회 네. 애장이기도 하지만 학회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학자들 또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연구를 발표하고 그 연구를 알리고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연구에서 연장하는 그래서 네. 학문이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회 제가 기억나는 거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프린스턴에 어떤 수학자가 환갑 요새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60th birthday 그러니까 환갑을 맞아서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요새는 워낙 오래 사셔서 그런 거 예. 없습니다.
1: 우리나라는 환갑 잔치라는데 그 미국 교수님들은 또 환갑 컨퍼런스를 하시는군요.
0: 환갑 컨퍼런스에서 제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분이 프린스턴 대학에 계셨고 또 제가 하는 연구 분야의 교수님이라서 우리 지도 교수님이랑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이었는데요. 기조 강연이라 그래서 중요한 네. 논문 발표하는 것이지만 기조 강연자가 중요하거든요. 기조 강연에 여성이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 한 500여 명 정도 됐던 네.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 친구들한테 일단 저한테 주는 거 나는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해야 되겠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분밖에 없었고 나중에 미국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분은 다른 수학자의 부인이다라고 예. 이야기해 주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그러면 내가 제가 이제 수학자로 대성하려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1: 수학자랑 결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네, 것 같아요.
0: 그런 예. 생각도 들은 예. 거죠. 유명한 수학자랑 결혼해야 저렇게 되는 건가? 뭐 어린 생각에 그래서 롤 모델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더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는 제가 교육학도 또 공부를 박사를 하고 난 다음에 더 했거든요.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도 사실은 특이한 이력이죠. 그러네요. 대부분 박사학위가 끝이지만 박사학위 하고 난 다음에 또 제가 교육학 공부를 했는데.
1: 그러니까 수학으로 박사를 받으시고? 교육학으로 또 박사를 받으시고
0: 아니요 석사를 했습니다. 그 두 예. 가지 질문이 저를 더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왜 우리나라 PhD 학생들 박사과정 학생들은 창의적인 논문을 못 쓰는 걸까 저를 포함해서 네. 덜 창의적일까 두 번째는 왜 수학계에는 여성이 적을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에 비해서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다.
1: 네. 네. 요즘은 좀 달라졌나요?
0: 그럼요. 요즘은 그때에 비해서는 세계적인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여성 수학자 뭐가 꽤 있습니다. 네, 있는데요. 그때보다는 나아졌지만 너무 천천히 달라지고 있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0: 의사결정하는 테이블에는 여전히 여성이 적습니다.
1: 네. 그렇겠네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니까. 사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여학생들이

0: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더 잘하지만은 고3 되면 역전된다. 역전된다. 그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체력이 남자보다 떨어지고 하나는 수학을 못해서다. 그래서 여자는 원래 수학머리가 약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1: 맞아요. 그게 제가 궁금한 것 중에
0: 네.
1: 하나였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학을 더 공부하게 된 계기가 왜그 수학계 혹은 과학계는 여성이 소수일까?
0: 예.
1: 그런데 이제 수학을 학습하는 환경은 사회적으로도 좀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그렇게 태어난 것인지
0: 네.
1: 아니면 사회화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좀해 보니까 수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과정적인 설명은 약간 남성적으로 하고, 결과적인 설명은 여성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를 뭐 이제 태클 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태클을 한다던가 그런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남성적인 단어를 쓴다던가. 그러니까 이게 미국 문화이긴 하지만 한국 문화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남녀 공학일 때 소위 질문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을 조사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여학생들한테는 기다리는 시간이 남학생보다 그 당시의 연구를 보면 더 적었어요.
0: 기다려주지 않아요? 조금
1: 덜 기다려주는 거죠.
0: 기다려줘요.
1: 그리고 보면 선생님들이 지금은 달라졌지만, 달라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의 종류도 다를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정을 책임지려면 더 생각해야 되니까 남학생들한테는 더 시간을 준다던가 뭐 그런다는 거. 그 질문의 종류도 여학생한테 주는 거 하고 남학생들은 더 생각해 봐. 뭐안 되면 됐고요. 예를 들면 뭐
0: 네.
1: 그런 식으로 대기 시간조차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수학을 왜뭐 여학생들이 왜 소수인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3 역전설 그거 저도 그 연구를 이제 해보면서 놀랐던 사실인데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0: 네.
1: 수학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했을 때뭐 체력적인 것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수학도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자기 암시를 그렇게 준다라는 거죠. 네.
0: 수학을 이제 뭐한 40년
1: 네.
0: 이렇게 하신
1: 네.
0: 거잖아요. 수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예.
1: 이게 사실은 뭐 수학은 저는 이제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수학을 모르고 사는 거는 세상을 보는 한쪽 눈이.
1: 눈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예. 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수학자들의 어떤 이미지, 선입견일 수 있는데, 어떤 자기만의 세상에서 뭐, 그몇 년에 걸쳐서 한 문제를 막 풀고 거기 몰입해 있고, 사람들과는 그닥 어울리지 않고, 약간 이런 선입견이 좀제 머릿속에는 있거든요.
1: 아마 그런 선입견,
0: 네.
1: 수학자들은 어떤 면에서 골방에서
0: 예, 골방에서.
1: 혼자
0: 네.
1: 머리 엉크러지고 뭔가 하는
0: 맞아요.
1: 사람. 그 이미지는 아마 아인슈타인의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보면 약간 개기한 표정을,
0: 예.
1: 이상한 표정을 하고 이러어서 아마 수학자들도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아실 것 같아서 그 이미지가 진짜로
0: 네.
1: 중요한 것 같아요. 대중한테 주는 이미지가. 근데 수학자들은 진짜로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소셜합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0: 예,
1: 소셜합니다.
0: 회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1: 아니야,
0: 대체적으로?
1: 네, 이제 자기의 연구를 나누어야 되니까요. 같이 공동 연구도 해야 되고, 이게
0: 아, 혼자 푸는 게 아닌가요, 수학은?
1: 혼자 푸는 거 아닙니다. 요새는 공동 연구도, 혼자서 아는 사람도
0: 예.
1: 있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공동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너무 이미지가
0: 그렇군요. 예, 수학자들이 네트워킹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네. 네. 사회적으로 담쌓고 사는 사람들이
1: 전혀
0: 아니다.
1: 전혀 아니다.
0: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수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회장님 그 말씀 되게 싫어하신다면서 수포자. 네. 예. 수포자를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어떻게 있을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까? 저는 이제 어른이 돼서 좀 포기했는데 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수학을 흥미롭게 다가가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1: 저는 이제 수포자라는 말이 아마 2010년 그 중반부터 이렇게 계속 언론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0: 수학을 포기했다는 말이죠.
1: 네, 수학, 예. 수학 포기자의 준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네이밍이 있으면 학생들이 아, 나 수포자야. 이런 걸 한 거를 별로 뭐 나도 원 오브 댐인데 이런 그래서 이런 나쁜 현상 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그걸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할 거 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오히려 그냥 아, 나 수포자야 하고선 포기해 버리게 만드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1: 약간 그럴 수도 있다라는
0: 거죠. 이게 될 수 있겠네요.
1: 네. 예. 언론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수포자란 말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말은 이제 수호자 라는 건데 아. 수학의 숫자 호자는 좋을 호자도 될 수 있고 호
0: 지킨다.
1: 네, 지킨다의 호자도 있죠.
0: 예.
1: 그러니까 수학을 그러면 왜 지켜야 되냐? 수학은 모든 것에 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존재를 잘 모를 뿐이지 네. 수학은 다 있거든요. 커버가 돼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수포자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바람직한 현상을 네이밍을 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0: 네이밍도 중요하지만 저는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 교육과 교수님이시니까 교사들의 몫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교사들이 바뀌지 않고 아이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좀 무리다 싶은데 그런 교사 양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뭐 요새 참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0: 네. 어마어마한 지금 반향을 네. 불러일으키고 있죠.
1: 네네. 네. 근데 그걸 보시면 좀 놀라운 뭐 그 물론 뭐 드라마이기는 하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지도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어쩌면 학교는 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게 교사 탓이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전체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그 중에 정점에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입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을 평가하는가가 무엇을 가르치냐. 를 결정하는 상황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게 뭐 교사가 바뀌어야 돼, 뭐 학생이 바뀌어야 돼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선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아, 입시에 문제가 있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는 합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네 그거는 또 다른 논쟁거리인데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정점에 있는 거가 입시의 정점이 있는 거가 이제 수능이잖아요.
0: 네.
1: 과연 수능에 이런 수능이 맞는가에 대한 점검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저 이것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그 수능 문제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게 정상인 건가요?
1: 다 아시겠지만 비정상입니다. 대부분 수능이 이런 것 같아요.
0: 예.
1: 약간 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안 틀려야 되기 때문에 소위 앞에 있는 것은 눈으로 푸는 문제.
0: 그 시간이 빡빡하거든요.
1: 그러니까요. 예. 시간이 타임드 테스트니까요. 뒤에 있는 문제는 아마 킬러 문항이라고
0: 변별해야 되니까.
1: 예. 그런데 그 변별이 킬러 문항이 사실은 수학자한테도 물어보면 이게 볼 필요 없는 과도한 과기라는 거죠. 과해서 낸 문제라서 이게 과연 수학적 사고를 평가하는 거냐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변별을 위한 문항이지 이것이 대학교 간대 수학적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은 아니라고 저뿐만 아니라 수학계에서 생각하고 있어서요.
0: 네. 아, 이건 깊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수학교육과 교수로서 지금 또 과총회장으로서 또 세계수학교육심리학회 회장으로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몇 년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지금 내가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계획, 꿈이 있으시다면요?
1: 제가 과총 한국과학기술단체 청년 앞에 이 과총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학기술계가 이제 산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지금 교육의 문제로 보면 이제 인재 전쟁, 과학기술계에 인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어떤 제한, 그런 거라는 거가 제가 3년 동안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과학기술계가 제가 더 존중받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될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0: AI 시대지만 결국은 사람이군요.
1: 그럼요.
0: 예, 사람이 경쟁이고 사람이 답입니다. 예.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이시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 과총회장으로 취임하신 권오남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제주도는 지난 일요일 19일에 장마가 끝났고 그 밖의 전국은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반면 밀양은 낮 최고 37.1도까지 오르는 등 충청과 남부지방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 20에서 60, 많은 곳은 80mm 이상,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도 중남부 5에서 40mm입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부산 25도, 서울 광주 26도 등 오늘 밤에도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포항 38도까지 오르겠고 대구 36도, 울산 35도, 광주, 제주 34도, 대전 33도, 세종, 부산 32도, 서울 31도, 인천은 30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내일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2도, 습도 86%, 오늘 강수량 6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죠.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을 하고 싶거나 외국어와 디지털 교육, 인문학 강좌를 배우고 싶은 분들께 반가운 소식인데요. 서울시가 7월 27일 월요일까지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5만 원의 이용권을 받아서 자격증과 어학, 창업,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의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일반 이용권의 소득

기준이 없어져서 19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일반 이용권, 장애인 이용권, 노인 이용권, 디지털 이용권 등 4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장애인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정 결과는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용권은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배움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평생교육이원권이 더 많은 분들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사회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신나는 세상 문화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이동약자 주유 서비스 참여 셀프 주유소를 기존 46곳에서 96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50곳이 추가돼서 모두 146곳으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이 서비스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셀프 주유소에서 보다 편리하게 주유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한데요. 참여 셀프 주유소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근무 중인 직원과 바로 연결이 돼서 주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이동약자의 주유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 참여 주유소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점자 도서관이 점자 교육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달부터 3년 동안 전문 점자 교육과 점자 지도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국 점자 도서관은 그동안 점자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점자 지도 직무 연수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점자 교육을 이어왔는데요. 앞으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글 점자는 물론 영어 점자, 수학 과학 점자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요. 전문 점자 지도 인력을 양성하는 거점 기관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립재활원은 국내 보조기기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는 9월까지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보조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과 전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제조와 판매, 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립재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조기기 산업 활성화와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We'll be right back.

0: 장애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 이슈와 정책 그리고 우리 일상 속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장애와 사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발달장애인 범죄 연루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1: 네, 아마 기사에서 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아이스크림 한 개를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나눠 먹었던 지적장애인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서 또 제가 관련 연구를 현재 하고 있어서 오늘의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0: 예, 발달장애인 범죄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네, 발달장애인과 범죄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0: 예.
1: 사실 조사를 해보면은 실제로 뭐 범죄와 관계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8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분들이 한 13%, 그리고 가해 경험이 있다 또는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같이 있다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한 대략 한 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사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서울시가 발달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3년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수조사를 할 때에 저도 이제 참여를 했었더래서 그때 이 문항을 한번 넣었었어요. 발달장애인분들이 범죄 피해를

0: 당하거나 가해를 하는 이러한 연루되는 일들이 꽤 나타나고 있어서 얼마나 되나 조사를 했던 거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피해는 이제 한 13%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로 폭행을 당한다든지 뭐 금융 사기를 당한다든지 보이스피싱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뭐 괴롭힘이나 데이트 폭력, 뭐 성추행 등등의 다양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또 가해 경험도 아까 이제 꽤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폭행, 뭐 기물 파손, 절도 이러한 사례들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예,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네, 비장애인 분들도 그 범죄 피해를 입거나 가담을 하는 경우들이 물론 있죠. 근데 이 통계적 수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장애인 대비해서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훨씬 피해를 입을 확률도 높고 또 범죄 사건에 가담할 확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절도 폭행 피해를 입을 확률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0.4%. 또 절도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 사건을 합쳐가지고, 통계를 찾아봐도 2.8% 정도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피해 확률이요. 근데 발달장애인분들은 아까 서울시에서만의 조사였지만 한 13% 정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6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그 아이스크림을 이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먹었던 그 절도와 마찬가지로 장애 특성에 대한 그 고려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통계상 어쩌면은 절도율 신고가 되고 조사를 받다 보니 절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비장애인 대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올해 지적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발달장애인 그 범죄 경험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최근에 한 1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분들을 한 분 한 분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만난 한 분은 그분 사례가 떠오르는데요. 절도에 가담한 경험도 있고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험한 적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이기도 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던 그런 분이었죠.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 나쁜 행위를 했느냐, 본인이 알고 한 거냐라고 이런 부분들을 물었더니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지만 먹고 살려다 보니 했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거 안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형들하고도 그 절도 행위에 같이 가담했던 형들하고도 연락을 다 끊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낮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밤에는 그 배달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지적장애인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왜 자꾸 계속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이다라고 했고요. 절도 경험이 과거에 좀 일부 있었지만 현재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회인이었습니다. 근데도 작년에 보이스피싱을 또 당해서 그 보이스피싱 당할 때는 어떤 느낌이었느냐 이런 걸 물었더니 전화를 아침에 받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내고 말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대요. 뭔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1: 예.
0: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또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 피해 경험도 있고 뭐 가해 경험도 있고 다양한 분들을 지금 이렇게 만나면서 들여다보니까 비장애인 대비해서 피해를 입을 확률도 아까 통계적으로 6배 이상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가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부분도 본인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담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쁜 행위다라는 거를 알고 가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부분 역시도 이분들이 어쩌면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서 범죄 예방에 대한 뭐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당시엔 그거밖에 없었거나 혹은 너무나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행위들이 또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예.
0: 아직 뭐 많은 분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제가 몇몇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점으로 발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이 누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학창시절에 어땠는지를 물어보니까 학창시절에 일단은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 학대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본 거예요. 이미 중학생 때부터 주로 이제 경험들이 있었고요. 뭐 학교의 화장실 안에 감금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도 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으면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들로부터의 다양한 뭐 따돌림이나 뭐 학대나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됐고 또 하나 독특했던 공통점은 복지기관을 다녀본 경험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1: 예.
0: 이분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섞여서 살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 자신만의 방식들을 찾으면서 범죄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가담을 하게 된다는 그런 특징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 많이 하신다는 그 발달장애인 분은 학창시절에는 가출을 해서 가출 패밀리 생활을 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자신 청소년기에 같이 이렇게 자기랑 어울리거나 놀아주는 친구들이 없었대요. 근데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조금만 잘해주는 형들이 나타나면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들이랑 어울리면서 이제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에 가담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현재 상태에는 그래도 뭐 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형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이제 연락을 다 끊고 지낸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말씀을 해주신 내용의 핵심은 조금 더 자신의 하루의 일상이 바쁘고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를 당하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따돌림과 학대, 부정적인 경험이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 본인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가해 경험에 가담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예. 자, 장애아 사회 오늘은 발달장애인의 범죄 연루와 예방 그리고 사법체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담소네 공방의 예쁜 하루.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요즘 핫한 이야기부터 소소한 유행까지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어떤 트렌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2: 네, 지금까지는 20대 트렌드나 시니어 트렌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어린 중고등학생들의 달라진 모습을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1: 아, 중고등학생이라고 네. 하면 몇 년생인가요? 뭐 X세대, MG세대, 부르는 세대 명칭이 따로 있을까요?
2: 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MG세대라는 말도 엊그제 들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세대가 나왔냐라고 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벌써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10대를 일컫는 이른바 알파세대라는 말인데요.
1: 알파세대.
2: 네, 말씀하신 연생으로 따지자면 2010년도부터 24년생까지를 지칭하는 말이고 딱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이죠. 그리고 이제 호주의 한 세대 연구학자에 의해서 이 용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이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했고 심지어 자라면서 AI 활용이 너무 당연해진 시대적인 특성이 있고 활자보다는 영상 이미지 같은 것들로 소통한다는 특징이 있고 무엇보다도 부모 세대가 바로 MZ세대 중에 밀레니얼 세대들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저 이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선도부가 있었고요. 뭐 네. 머리 길이가 조금만 길어도 교복 단추 하나만 풀어도 선도부한테 걸리면 예, 혼이 좀 났던 요즘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정말 뭐 네. 웃겠죠. 격세지감을 느낄 텐데 자 요즘 10대들은 학교 갈 때 어떤 스타일의 옷을 선호할까요?
2: 요즘은 오히려 사복을 착용을 허용하는 고등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거는 학생들이 반대로 교복 입는 날을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라고 예.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교복의 다양한 어떤 패션 아이템 같은를 착용해서 이제 그 날만 특별하게 등교하는 이른바 등교길 패션 위크를 본인들끼리 자체 진행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걸 한 이후에는 전교생이 누가 가장 패션업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전교생이 투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놀이를 하고도 있고 이렇게 하고 나면 영상 촬영을 하고 인스타에 올리는 건 또 기본 놀이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1: 예. 학창 시절의 꽃은 또 쉬는 시간을 네. 빼놓을 수 없죠. 종 치자마자 매점으로 막 뛰어가서 뭐 라면 먹던. 네. 요즘 10대들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주로 뭘 하나요?
2: 방금 제가 이제 쇼폼 영상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저 인터뷰할 때 보여줬던 게 바로 쇼폼 놀이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쇼폼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기획하거나 뭐 별도로 찍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일상을 릴스나 쇼폼 영상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릴스 게임이라고 해서 서로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쭉 내리다가 정해진 키워드가 나오면 벌칙을 수행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돌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정하고 하나씩 하나씩 릴스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장 먼저 아이돌 영상이 나오는 친구가 4개에서 지는 게임이고 이제 여기서 4개에서 지면 뭐 아이스크림 4개 에스케노 산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놀이가 변하고 있습니다.
1: 예, 저희 때와는 참 많이 네. 문화가 다르군요. 10대들의 달라진 학교 생활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2: 아, 이게 수학여행이 또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1000만을 돌파한 영상이 있는데 바로 한 여고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저녁 조모를 받는 모습이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서 이 영상이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좀 흥미로웠던 거는 요 한 방에 모여서 이제 잠자는 고등학생들의 숫자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지 않았었습니까?
1: 맞아요.
2: 기성시대의 네.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근데 요즘엔 한 4명 정도만 같은 방에 모여서 자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이제 어른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또 지방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로 올라오면 과거에는 뭐 롯데월드, 에버랜드 같은 것들을 맞아요.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성수동 팝업 투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도 또 수학여행의 성지였는데 제주도는 과거에는 뭐 주상절리를 간다 천지연 폭포를 간다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카트레이싱 뭐 이런 것들 액티비티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이런 거 할 때는 무조건 또 브이로그 촬영 이런 것들도 필수라고 합니다.
1: 그래도 역시 학교 생활에는 성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험만큼 요즘엔 수행평가가 중요하다고요.
2: 예전에는 이 기말이나 중간고사 같은 시험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물론 뭐 지금도 시험은 중요합니다만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이 수행평가입니다.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이 과중한 시험 부담을 좀 줄여보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근데 아무래도 입시가 또 중요한 현실은 안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행평가 때문에 밤을 새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1: 예.
2: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참신한 수행평가 과제를 제출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또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까라고 하는 이제 트렌드가 좀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얼마 전에는 음악 수행평가 과제로 전자 드럼 패드를 연주하는 학생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요즘에는 AI 관련된 프롬프트 작성 수행평가도 또 꽤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더불어서 창업자가 되어서 사업계획서를 한번 써본다라든지, 그리고 인테리어 프로그램 사용 방법 같은 것처럼 이제는 수행평가 자체가 실생활과 굉장히 밀착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학교에서의 수행평가의 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AI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연히 네. 학교도 AI 관련 교육이나 활용은 필수일 것 같은데 교과 시간에 AI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2: 기성세대가 AI를 배워서 좀 익혀서 활용한다라고 이제 AI를 보는 반면에 10대들은 AI가 그냥 원래 날 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AI 활용법 같은 것들을 교육하고 수행평가 과제로 제시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음악 시간에 노래 만드는 AI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직접 뮤지컬 곡을 만들게 하는 이런 형태인데, 실제로 그냥 뮤지컬 곡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강당에서 다 같이 공연까지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굉장히 잘 조화된 어떤 효능감 높은 교육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생 상담 역시도 AI를 좀 일상으로 좀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시는데요. 학생들이 AI를 통해서 고민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AI 서비스를 유료 결제해서 학생들한테 배포하는 학교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1: 졸업사진도 또 큰 추억인데요.
2: 네.
1: 졸업사진도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가 달라졌다고요?
2: 네, 뭐 여기 방송 들으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사진이라고 해서 한때 이제 뭐 화제가 되는데 예. 그런 것들도 요즘도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의정부 고등학교식 문화는 너무 당연하고요. 졸업사진 문화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찍어주면 찍어주는 대로 다 실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자기 사진은 직접 고르고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직접 찍은 셀카를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촬영할 장소도 직접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의상이나 어떤 구도 같은 것들도 직접 선택해서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의 추억이 있는 뭐 분식집, 뭐 놀이터, PC방 이런 데서 촬영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1: 최근에는 금융과 경제가 정식 과목이 된다고 하던데요.
2: 그렇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 개념, 자산 관리, 뭐 신용 점수 이런 것들의 개념을 직접 배우게 되는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때도 정치 경제 과목 있었는데 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어떤 경제학의 원론 같은 이론 수업 같은 것들을 배우셨다면 아예 지금의 학생들은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애적금의 차이는 뭔지, 투자와 도박의 차이는 뭔지, 대출 개념은 어떤 거고 신용 점수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같은 정말 실생활과 밀착된 정보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금융 사기에 대해서까지도 학교에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좀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의 투자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국가 경제라든지 세계 정세, 또 A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제금융과 관련돼서 복합적인 지식학습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래도 10대들이니까 부모님의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2: 그렇습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나 X세대 부모님들은 그 대부분 베이비 부모 세대거나 86세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Z세대 부모님들은 지금 40대로 접어든 밀레니얼 부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0: 애니얼들도 사실상 스마트폰이나 AI 사용이 굉장히 좀 익숙하다 보니까 자신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본인이 부모가 된 후에도 자녀와 함께 다양한 여가라든지 취미생활 같은 것들을 즐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취향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10대 분들도 슬램덩크라든지 무한도전처럼 부모 세대가 즐기는 콘텐츠를 굉장히 열심히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스마트폰 안에서 알고리즘이 좀 굉장히 비슷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 콘텐츠 소비에도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취미가 같으면 같이 콘텐츠를 즐기고 하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좀 세대가 특별히 달라졌다고 그런 인식하기보다는 그런 주변을 좀 둘러싼 디지털 환경들을 바꾼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취향이라든지 이런 공통 분모만 찾는다면 자녀 세대와도 좀 허물없이 소통하고 또 뭐 성수동 팝업 나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10대들의 네. 문화를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0대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학 내일 정은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문희옥이 부릅니다. 평행선.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가 운영하고 있는 달꿈극단 단원들이 공연을 앞두고 프로필 사진 촬영과 연극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달꿈극단은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유소년으로 구성돼 있고요. 달꿈극단 이전에는 옥탑방 달팽이라는 이름으로 청각장애인의 사회성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극단이 4년간 운영이 됐었습니다. 달꿈극단은 지난 4월부터 기초 교육을 시작해 창작 작품을 완성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공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의 제목은 미로와 푸른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공연 준비 현장으로 가보시죠.
2: 뾰루퉁하게 찍을 거야? 오, 너 앞니가 빠졌구나. 그러면 이 다물고 그거 좋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한 장 더 찍을 거야.
3: 자, 가볼게요. 조명인.
4: 소나는 작은 대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바다로 나갔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지만 마침내 소나는 바다의 진로를 찾았습니다. 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5: 에이, 더 해줘. 어.
4: 안 돼. 오늘은 여기까지.
0: 예, 사진 촬영 현장에서 녹음한 소리에 이어서 공연의 한 장면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장면인가요?
1: 네, 미로와 푸른귀 이야기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소녀 미로가 토굴에서 정체불명의 신호를 따라가다가 현실과 과거, 기억과 이야기가 겹친 세계를 마주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전쟁을 피해 토굴에 숨은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바우와 태수, 그리고 푸른귀 이야기를 만나게 되고요. 이 장면은 바우라는 인물이 토굴에 숨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말 귀엽고 집중해서 눈을 반짝이며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랑의 달팽이에서는 어떻게 이런 극단을 만들게 됐을까요? 달꿈극단 담당자 김준희 선생님의 설명 들어보시죠.
6: 달꿈극단은 청각장애 유소년으로 구성된 연극단입니다. 발성, 호흡, 연기 교육을 통해 언어 재활 효과를 높이고 단원 간 협력으로 공연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달 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달팽이의 꿈, 즉 달팽이들이 함께 꿈꾸는 무대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후원자님들의 애칭인 달러분들의 사랑과 지원으로 아이들이 하나씩 꿈을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청각장애 학생들 중 약 80%는 일반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나 한 학교의 청각장애 학생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신감을 잃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또한 인공아우를 한 아이들은 그 특성상 소리의 높낮이나 억양을 잘 듣지 못해서 공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연극 속에서 자신감을 가질 뿐 아니라 감정의 호흡을 배우고 연기해보는 경험을 통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본인의 감정도 말에 담아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0: 예, 청각장애 유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공감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극단이 출발을 했군요.
1: 맞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자존감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옥탑방 달팽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극, 뮤지컬 등 4개의 공연을 그동안 1년에 한 작품씩 선보였고요. 올해는 더 확장된 비전을 담아서 달꿈 극단을 창단했습니다. 단원들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같은 장애를 가진 선후배 동료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정기적인 연극 레슨을 통해 언어 재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무대에 서는 경험은 사회성과 자신감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단원들 스스로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체라는 걸 깨닫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는 듣는다는 게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과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란 메시지를 담았는데요. 작품에 대한 소개를 연출을 맡은 추미정 감독에게 들어봤습니다.
7: 제가 2022년에 귀를 파는 가게라고 사랑의 달팽이에서 처음 하는 연극 프로그램 연출을 맡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함께 하게 되어서 이번에 새롭게 창단한 달꿈 극단의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창작 공연이다 보니까 매회 다른 작품을 하였고요. 이번 작품의 제목은 미로와 푸른귀 이야기라는 작품인데요.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아이 미로가 광천의 젓갈을 숙성시키는 오래된 토굴에 속에서 신비한 소리를 따라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미로는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푸른 귀와 전쟁 속에 남겨진 아이들의 이야기를 만나고 잊혀졌던 사람들의 삶과 희생을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세상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희생 덕분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가장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로 전하며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지면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다고들 하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0: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연습은 네. 잘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1: 네, 물론 아이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장난을 칠 때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0: 만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사실 창작 작품이다 보니까 대본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한 게 6월인데요. 창작 작품은 프로 배우들도 소화하기 힘든 작업이라고 하는데 단원들이 정말 열심히 또 즐겁게 연습에 참여하고 있어서 추미정 감독은 뿌듯한 마음도 들고 기특하다는 생각을 또 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 박수도 많이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연기 실력도 꽤 늘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청각장애를 가진 단원들의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배재중학교 3학년 김찬솔 학생의 소감입니다.
1: 어느 팀 원장님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어본 적 없어가지고 기대가 되기도 해요. 머리가 붕 뜨지 않게 누르고 왔어요. 완성된 사진을 보면 배우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공연을 한다는 게 실감 날 것 같아요. 힘들긴 한데 연출 선생님이랑 동신들이랑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공연을 생각하면 떨리긴 해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데요. 어떤 공연이 만들어질지 궁금해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많이 작거든요. 근데 연기할 때 커지는 게 놀라웠어요. 부모님이 발음이 좋아졌다고 하시긴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공연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찬솔아, 남은 기간 잘하자. 화이팅!
2: 예, 완성된 프로필 사진을 보면 내가 진짜 배우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0: 네.
2: 발음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최근에 받는다고 했는데 김찬솔 학생이 참여한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0: 네, 올해 처음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했다고 하고요. 배운 지는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중해서 참여하고 열심히 연습한 덕분에 발전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본인 스스로도 무척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또 본 공연에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도 했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분명히 멋진 연기를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응원하겠고요. 끝으로 서울 목동초등학교 6학년 장윤소 학생 만나봤습니다.
3: 그냥 입밤이랑 조금 언니 거 훔쳐 썼어요. 표정이랑 포즈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떨려요. 그래도 선생님들이랑 단원들이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나오면 나도 이제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발음 연습이랑 호흡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해야 대사가 더 잘 읽어져요. 작년에도 했는데 비교했을 때는 발음이랑 호흡이 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긴장되고 그렇지만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뭔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끝날 때 박수를 받을 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단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싶고 우리 9년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미루와 부른기 이야기 화이팅!
0: 네, 청각장애 유소년의 열정과 순수함이 담긴 이 연극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CKL 스테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연 실황이 동영상 플랫폼 사랑의 달팽이 채널에서도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 공연이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2: 네,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올해 구상 솟대문학상과 이원영 어워드 수상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됐나요?
2: 네, 우선 구상 솟대문학상은 박성진 시인의 작품 포도덩굴이 덮은 집을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성진 시인은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어린 시절부터 시력이 점차 감퇴해서 문예창작학과 3학년 재학 중에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맹학교 고등부에 입학해서 점자와 안마 기술을 익혔는데요. 안마사로 활동하다가 이후에 2018년 장애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현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소속 8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서정성과 뛰어난 묘사력을 작품의 구성으로 유기적으로 통합해 완성도가 높은 시를 선보였다면서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제의식도 구체성을 갖춰서 깊은 감동을 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구상 솟대문학상은 고 구상 시인이 지정한 기탁한 기금 2억 원으로 운영이 되고요. 상금은 500만 원인데요. 개인 시집 출간 부상도 함께 주어집니다. 또 제9회 이원영 어워즈는 서양화가 김원서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원서 작가는 생후 7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왼쪽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됐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상업미술시장에서 활동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직장생활을 했고 정년 퇴직 후에 다시 붓을 들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이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감상하면서 스스로 화합을 닦아서 오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수상작 비상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는데요. 주제의 일관성과 화면 구성의 안정성이 돋보인다.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개인의 내면과 삶의 태도를 확정하고 있고 꿈과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의지가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작가는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참고로 상금 200만 원은 고 이원영 작가의 유족이 매년 후원하고 있습니다.
1: 예. 서울 강서구에서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특별한 여름 행사가 열린다고요?
2: 그렇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로 나눠서 계절별 테마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행사는 한여름을 맞아서 평소 대중적인 물놀이 시설 이용이 어려웠던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에는 간절한 즐거운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요. 또 가족 간 따뜻한 소통을 지원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8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다만 당일 비가 올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일주일 뒤인 10일로 연기합니다. 80여 명의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은 친밀감을 높여주는 레크레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물재생 체험관 견학이라든지 야외 물놀이터 체험, 룰렛 돌리기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기게 되겠습니다. 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안전 대책도 세웠다고 하고요.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촘촘히 배치해서 상시 위험 상황에 대기하고 또 응급구조사를 상시 대기시켜서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 11월에는 겨울맞이 행사로 겸전 정선미술관에서 한 해 동안 장애인들이 완성한 작품을 선보이는 함께 이음전도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한양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캠퍼스 배리어프리 맵이 화제라고요.
2: 그렇습니다. 글로벌 사회혁신단 산하 학생 모임에서 1학기 동안 캠퍼스 현장을 조사해서 지도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학생들은 4개 팀으로 나눠서 캠퍼스 건물과 도로를 직접 살폈고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할 때 필요한 경사로와 장애인 주차장,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들을 확인해서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이 시설과 이동 경로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과 기호도 통일했습니다. 각 팀이 만든 초안은 상호 검토를 거친 뒤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 조직의 자문을 받아서 가독성과 정확성을 보완했습니다. 이 한 학생은 교통약자의 관점에서 캠퍼스를 살펴보니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이 높은 경사와 계단 등 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눈에 들어왔다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만든 배리어프리 맵은 한양대 홈페이지 캠퍼스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화질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시도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자, 인천장애인 인권영화제가 보조사업자를 모집한다고요?
2: 네, 29일까지 함께 보조사업을 할 법인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에 소재하거나 지부가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이어야 됩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또 그 산하 부설기관이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최근 3년 이내에 장애인 인권 관련 사업 실적 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또 그 산하 부설기관이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보조사업자는 500명 내외가 참여하는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개폐막식 그리고 장애인 인권 관련 영상물 상영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관객과의 토론회나 공연 전시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장애인 인권 영화 10편 이상 상영시간 30분 내외 단편 영화가 준비가 되고요. 사업 예산은 2천만 원, 자부담은 7% 이상이 되겠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또 단체 소개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1, 2차 심의를 거쳐서 오는 9월께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1: 예, KBS 인간극장으로 감동을 전했던 시각장애인 엄마 유현진 씨가 에세이를 출간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책 제목은 일단 시작하고 봄입니다. 유전성 망막질환인 스타가르트병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저자의 경험을 담은 책이 되겠습니다. 고교 3학년 때 스타가르트병 진단을 받고 치료법이 없는 식후질환이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저하가됐는데요. 그럼에도 업과 직장생활, 운동과 연애 등 적극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혼과 출산 이후에 시력이 더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육아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다가 숟가락을 귀에 갖다 대거나 양말자국을 맞추지 못하고 아이들 칫솔에 치약을 짜주지 못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지만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스스로 다그치기보다는 보듬고 이해하면서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고요. 이런 내용을 봄이라는 상징으로 풀어냈습니다. 인생이 멈춘 것이 아니라 새로운

0: 방향을 찾기 위해서 잠시 웅크리고 있었음을 깨닫고 장애를 삶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고 현재 새 아이의 엄마를 키우면서 새 엄마로 강연가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윤미래의 하루하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0: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시험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9월 6일 반려인 능력시험을 여는데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행동특성부터 건강관리, 패티켓까지 반려인이라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문제로 풀어보는 시험입니다. 오, 응시료가요? 무료예요. 네,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쯤 도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려인 능력시험, 시각장애인도 응시할 수 있을까요? 문의해보니 시각장애인은 응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접근성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시각장애인 중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이 없나요?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 매일 직접 먹이고 씻기고 건강을 살피며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반려견을 돌봅니다. 안내견이 아니더라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가족처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도 참 많고요. 이 시험, 2019년에 시작됐다는데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의 응시를 생각하지 못했다니까 좀 의아하기도 한데요. 행사나 교육, 각종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비장애인만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접근성은 나중에 덧붙이는 배려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두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7월 23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더 클래식과 이승환이 부릅니다. 엘비나.

우리는 한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그냥 더운 것보다 습하고 더운 게 더 견디기 어려운데 장마철인 요즘이 딱 그렇죠. 굳이 멀리 피서를 떠나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시원한 문화생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이라면 모르는 것 빼곤 다 알고 있는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 오감나들이 시간에는 더운 여름에 할 수 있는 문화생활에 대해 정리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미술관에서 전시를 감상하는 건 역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생활이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 문화생활을 즐기려면 미술관에 접근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다채로운 감각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나스 브라더스가 부릅니다. Love Me to Heaven.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한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여름철 문화생활에 대한 안내를 해주신다고요?
1: 네, 오늘은 24절기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인데요.
0: 매일 더워서.
1: 맞습니다.
0: 매일이 대서예요.
1: 네, 네. 네. 청취자분들은 이제 그 더울 때 어떻게 시원하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0: 아, 그러네요. 네.
1: 제가 아무리 돌아다니는 걸 이제 좋아하더라도 이 더운 날 다니는 건 좀 주저하게 되는데요.
0: 맞습니다.
1: 아마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시원하게 무언가를 하는 게 가장 손쉬운 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진짜 격렬하게 동의합니다.
1: 네. 네. 오늘은 에어컨의 도움을 받아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문화체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시원하게 문화생활할 수 있는 곳.
1: 네.
0: 1등 제가 맞춰볼게요.
1: 네.
0: 영화관?
1: 딩동댕.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문화 관람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기입니다.
0: 네. 네.
1: 요즘 극장은 이 여러 상영관이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대부분이고요.
0: 네, 뭐 전부라고도 할 수
1: 네,
0: 있을 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서울에도 그 이렇게 가까운 곳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한두 곳 정도는 그 영화관이 있죠. 있는 것으로 있죠. 아마 파악이 다들 되실 텐데 하지만 이렇게 영화관이 많이 있더라도 저희 시각장애인이 영화관에 가는 것조차가 좀 그 쉽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대형 쇼핑몰 에 입점되어 있는 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전맹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시력 시각장애인도 찾아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0: 네. 네,
1: 더구나 매표를 하는 경우에도 키오스크로 해야 하는 경우가 이제 있고요. 최근에는 영화관을 이제 직접 영화를 이제 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티켓에 이제 QR코드를 확인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0: 맞죠,
1: 그런 어려움도
0: 네.
1: 있더라고요.
0: 아,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면 네.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 보통 어떻게 해요?
1: 그 우선은 저희 가정을 좀 예를 예. 드리자면요. 그 저희 부부는 일단 그 물어 뭐 영화관 내로 우선은 들어가고요. 그 제일 먼저 팝콘 판매하는 곳을 이제 찾아갑니다. 네.
0: 팝콘.
1: 네. 네. 티켓팅 하기 전부터 뭐 팝콘을 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즘 이제 모두 키오스크를, 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 직원이 거진 없거든요.
0: 그 얘기 네. 들어보니까 네. 뭐 비용 문제도 있고,
1: 네. 네.
0: 뭐 심각하더라고요. 영화관 그쪽도.
1: 네. 네. 네. 근데 팝콘을 판매하는 그 곳에는 꼭 직원이 뭘 주고 해야 되니까 직원이 꼭 한 명은 있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직원이 그 뭐 장애인 이용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표까지도 이제 같이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냄새나 소리를 통해서 팝콘을 판매하는 곳까지 가서
0: 예?
1: 그 이후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매표를 하면은 손쉽게 표를 예매 이제 그 티켓팅을 할 수 있고요.
0: 아 근데 진짜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정말
1: 아니면
0: 제가
1: 이제 뭐 보는 사람이랑
0: 그래요.
1: 네. 네. 아니면 보는 사람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0: 아니 어떻게 한 네. 명이 없어요.
1: 아,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좀 아쉬운 점이긴
0: 하더라고요.
1: 진짜
0: 요즘 그래요.
1: 네네.
0: 사실 시각장애인들

0: 어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세요.
1: 네네. 네. 그 저희가 막 그 티켓팅 하면은 막 뒤에서 연세 드신 분들 막 따라와가지고 나도 해줘, 나도 해줘 막 이런 분들 이제 몇 번 봤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영화관까지도 이렇게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 영화관이나 L 영화관은 그 장애인 할인을 해줘서 5,000원에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저렴하죠.
0: 그러네요. 네. 절반 이상. 그러니까요.
1: 네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은 동반인까지도 5,000원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뭐 중증만 할인되고 경증은 안 되고.
1: 경증은 본인만 할인되고.
0: 아, 본인만.
1: 네네. 네네. 중증은 동반인까지. 네. 네. 그리고 M 영화관은 그 가격의 50%를 할인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복지카드 꼭 그 챙겨가셔서 제시하시면은 영화관에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0: 그 제가 복지카드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요즘 복지카드를 또 이제 그 모바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네네.
0: 네, 여러분 이거 그 자치센터 가시면 받을 수 있거든요. 잊지 마시고 꼭 받아두시면 편리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 듣기로 지금까지 지금 두 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1: 네.
0: 그 영화관까지 가는 거는요. 어때요?
1: 예. 그렇죠. 그 영화관 위치나 또 뭐 상영작이 뭔지 아니면 뭐 자녀석은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궁금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정보는 사실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그 영화관의 이제 어플을 통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또 저희 시각장애인들도 많으시잖아요.
0: 예.
1: 그런 분들은 이제 전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뭐 C사인 경우는 1544에 1122 그리고 L사인 경우는 1544에 8855 또 M사는 1544에 0070으로 전화를 거시면은 손쉽게 영화관의 위치와 또 상영작 그리고 자녀 좌석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알찬 그 정보 습득하셔서 영화 관람해 보시고요.
0: 네.
1: 아울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농아인협회에서는 매달 가치보험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해설로 제작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선정만 되면은 한 1-2천 원에 네, 정말 저렴한 가격에 관람을 할 수 있으니까요.
0: 괜찮네요.
1: 네, 넓은 마을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예전과 달리 싱크로라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용 그 이제 가시기 전에 사전에 어플도 한번 깔아놓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시원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중에 1등 영화관람 알아봤고요. 자,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번에 연극입니다. 네. 중대형 극장에서 공연을 이제 연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연극은 작은 소극장 공연이 많은데요. 저는 지난해 그 여름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극장 연극을 관람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종로 이제 대학로에 가면 소극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0: 네.
1: 네. 한 뭐 40~50명, 50~60명 정도 들어가는 그 공연장에서 이제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가동되면서 네, 너무나 시원하게 관람했던 기억이 있고요.
0: 네.
1: 한 발짝 앞에 있는 그 무대에서
0: 엄청 가깝죠.
1: 정말 가깝죠.
0: 네, 맞아요. 네.
1: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그 숨결 소리까지 이제 막 느껴지고
0: 네. 네.
1: 너무나 그 생동감 있게 봤던 게 인상 깊었고요.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뭐 이달의 연극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은 최근 연극 이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가 안내가 되는데 전화를 통해서도 예약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 할 점들은 연극을 공연하는 이 소극장들이 지하에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0: 거의 대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맞아요. 네. 공간이 좁아서인지 계단이 좀 가파른 곳들이 많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러닝타임도 잘 확인을 하셔서 화장실 또 미리미리 다녀오시는 게 좋은데요. 이 화장실이 소극장 화장실은 좀 작거나 아니면 남녀 공용인 경우들이 맞아요. 많으니까 주변 좀 큰 화장실을 이용해서 미리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연극 관람까지 알아봤고요. 네. 다음은 또 어떤 문화생활 즐길 수 있을까요? 자,
1: 다음은 야구 관람입니다.
0: 아, 네. 언제 나오나 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야구 관람은 너무 덥잖아요.
1: 네. 아, 올해 역시도 네. 이 프로야구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르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은 뭐 실외에서 야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고척 야구장은 돔구장이어서 에어컨이 아주 잘 나옵니다.
0: 네. 네.
1: 특히 그 외야석 같은 경우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복지카드 제시하시면. 네. 그 밖에 내야석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1루측하고 3루측의 내야 앞쪽으로는 테이블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0: 근데 좀 많이 비쌀 텐데.
1: 네, 한 4만 원 넘더라고요.
0: 네.
1: 네네. 근데 옆으로 한 4명 정도가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구 관람할 때 야구도 중요하지만 이 먹거리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0: 무슨 말씀이세요? 먹거리가 모든 것인데.
1: 네.
0: 야구 제대로 보려면 네. TV로 중계봐야 돼요. 근데 내가 현장에 간다? 네. 먹으러 가는 겁니다.
1: 맞습니다. 네. 네. 치맥이나 뭐 피맥.
0: 아이고.
1: 네. 또 떡볶이. 이번에 갔더니 그 새우 강정도 있더라고요.
0: 네. 네.
1: 테이블에 편하게 놓고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요.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즐기는 한국 프로야구 고척구장에서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고척 야구장은 아직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중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아직도요.
1: 네네. 네. 그때 4월 달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둘러서 이곳 구장에도 현장 중계가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그 영화 연극, 야구 관람 다 좋습니다만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일단
1: 나가야 되죠.
0: 그렇죠.
1: 네.
0: 근데
1: 네.
0: 그 과정 자체가 나는 귀찮고 덥다 이런 네. 분들 있잖아요.
1: 네.
0: 혹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 괜찮을까요?
1: 네. 그런 네. 분들께는 집안에서 다양한 그 콘텐츠를 감상하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집안에 에어컨이나 이제 선풍기 틀어놓고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을 이제 들으면서 여름을 이겨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뭐 시원한 수박이 더해지면은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모바일 어플들이 있는데요. 뭐 신람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신람 폰에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그리고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소리책 그리고 경북점자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웰북 등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통해서는 일간지나 주간지, 월간지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 그 활동 정보들
0: 네.
1: 그리고 실시간 방송과 또 각종 프로그램의 재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 화면 해설로 제작된 영화나 드라마 또 시사 교양 예능까지도 그 방송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은 안 나오고요. 네. 소리도만 들으실 수가 있고요.
0: 네.
1: 저는 뭐 추리소설을 아주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 어플을 통해서 추리소설을 듣다 보면은 이 밤새는 줄 모르고 계속
0: 진짜?
1: 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0: 절대 못 끊잖아요.
1: 아, 그렇죠.
0: 끝까지 가야죠, 진짜. 자, 굉장히 좋은 정보들인데
1: 네.
0: 근데 이제 또 아직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1: 네.
0: 어플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0: 전화를 걸어서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1: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전화로 감상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람 폰에 같은 경우는 02-880-0900 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행드도의 정보는 02-2092-9000으로 전화 거시면은 비슷한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모바일 소리책 전화번호는 02-441-5700 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 웰북의 정보들은 054-613-5511로 전화를 하면은 되시겠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요즘에 그 휴대폰으로 무제한 요금제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네. 이제 계신데 한 달에 100시간 즉 6,000분을 쓰면은 무료 제공이 끝납니다. 네, 무조건 무료는 끝까지 무제한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6,000분을 넘으면 안 되니까 이후로는 별도의 요금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로 뭐 소설이나 또 다른 콘텐츠 같은 것들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더위 속 다양한 문화 관람 체험에 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더워도 이제 그 오랜 기간 에어컨을 이제 틀어놓으면은 냉방병 걸릴 맞습니다. 수 있는 확률이 네. 높으니까요. 네, 중간중간 환기도 시켜가면서 영화나 연구, 야구 등 들으시면서 무더위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걸스카우트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실명자로 서울 맹학교에 입학한 강영우 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특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가 모금한 장학금을 강영우 학생이 받으러 오던 날 나는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다. 빨리 그를 만나 자연스레 친해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첫인상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밝고 건강했기에 겉모습만 보면 전혀 맹인 같지 않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강영우 학생은 조용히 앉아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나는 그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물론 그것은 이성으로서의 관심이 아니었다. 당시 그는 맹학교 중등부 1학년이었고 나는 여대생이었으니까. 나중에 누나 역할을 하면서야 그가 병원에 있었던 시간, 또 방황했던 시간이 길어 나와 한 살 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실 나이 차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모든 걸 떠나서 그를 만났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르게 그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하지만 강하게 솟아올랐다. 장학금을 전달한 뒤 나는 그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자청했고 그곳으로 그를 안내하면서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난 숙명여대 영문과 1학년 석경숙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중학교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았어요. 아직 완전히 시력을 잃은 건 아니어서 누나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있어요. 그는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마 그것이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그가 나의 모습을 본 것은. 이후로 그는 내가 보는 세상과 내 모습을 다른 사람처럼 선명하게 볼 순 없었지만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내다보는 눈,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눈이 그에게는 있었다. 헬렌 켈러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맹인이나 농아가 아닌 육아는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그를 만났다. 수많은 아픔의 시간을 지나왔고 또 앞으로도 지나야 할 소년에게 내가 지팡이가 돼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그것이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소년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의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강영우라는 소년과 더욱 친해졌다. 그가 오는 날을 기다렸고 그도 나의 만남을 반가워했다.
2: 대학에서는 전보다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년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원래가 총명한 학생이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눈에서는 따뜻하고 밝은 빛이 났다.

0: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서근옥 여사의 책 해피라이프에서 훗날 남편이 된 소년과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서근옥 여사의 남편은 고 강용우 박사입니다. 강용우 박사는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이자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를 지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강용우 박사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서근옥 여사의 한결같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혼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태준 사람들의 지원과 격려가 함께 어우러져 값진 결실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근옥 여사는 강용우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13년이 지난 지금도 강용우 장학회 이사장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휴 그랜트와 드류 베리모어가 함께 불렀습니다. Way Back Into Love.
1: Way Back Into Love, take one.
2: I'm getting really nervous.
1: You'll be fine. You just use your normal nice voice that I've heard so much of in the last 3 days.
2: It's like, my throat's closing up. It's like anaphylactic.
1: It's fine. It's just a 3-minute song. Just a little bit louder, because this song is intended for humans, okay? Way Back Into Love, take two.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 전시 작품은 꼭 눈으로 시각으로만 감상해야 할까에 대한 답은 아니다 일 겁니다. 네. 네, 다양한 감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다채로운 감각들로 전시 감상을 하는 2026 베리어프리 특별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근데 먼저 장소가 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1: 네.
0: 네, 여기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어떻게 이런 베리어프리 특별 전시를 기획을 한 걸까요?
1: 네, 이 문화관은 지난해 8월에 개관한 신생 박물관인데요. 네, 개관 네. 기념 전시는 주말에 대해서, 즉 주말에 다양한 방법으로 쉬는데 그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전시였고요. 두 번째 기획 전시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장애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네.
0: 그럼 특별히 장애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네. 이 건물 자체가 배리어프리 건물로 설계가 됐고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나 활동을 모두가 누리길 바랐기 때문에 그 취지에 어울리는 주제를 찾다가 장애, 비장애 작가가 함께하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서로가 서로를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첫 번째 전시인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방법인데 자세한 내용은 류재인 학예 연구사에게 들어보시죠.
2: 장애 작가님, 비장애 작가님 모두 다 함께 연합해서 한번 이런 서로에 대해서 존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해보자 해서 미술관은 아니지만 미술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된 존재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위해야 되는가? 그리고 맨 처음 전시, 지금 하고 있는 전시는요, 알아차리는 방법인데요. 감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의 감각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눈을 특히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촉각이 발달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감각이 정답이 아니다. 서로의 감각을 알아차려보자 하고 이번 1회차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시각장애 가지고 계신 한영희 작가님, 그리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김은정 작가님, 그리고 아무런 장애가 없고 비장애 작가님이시지만 만져보는 조각을 연구하시는, 탐구하시는 김채린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렇게 모셨냐면 우리가 장애 작가라고 할 때 장애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시각장애 작가구나.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작가님인데. 예, 그래서 저희는 장애 작가라고 할 때 장애의 초점보다도 그 작가의 초점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비단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거에서 출발한 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의 경력, 종교, 뭐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경계 없이 작품의 메시지로만 구성한 전시입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이라는 큰 주제 안에 네. 여러 전시가 기획이 됐고, 그렇죠?
1: 네.
0: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는 그중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한 전시라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표현하고 이 장애를 결핍이 아닌 또 다른 감각의 방식으로 바라보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특히 이번 전시가 더 의미가 있는 게 베리어프리 전시라는 거죠.

0: 그러니까 관람하는 분들 모두가 편하게 감상할 수 있게 이 관람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어떻게 구성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1: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디자인 해가지고 요즘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해요. 모두의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람을 하러 들어오시면 맨 처음에 전시 동선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레몬색으로. 그래서 저시력자분들도 조금에서 눈에 잘 안 띄는 화살표보다는 크게 동선 표시가 되어 있어서 흐름을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파트마다 수어 해설 영상을 미니 모니터로 디지털 액자로 해서 다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생맹, 색약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정 안경, 그리고 소음이 불편하신 분들, 자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소음이 또 굉장히 싫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을 구비를 해서 그걸 착용하시고 조용한 상태에서 관람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점자책, 쉬운 해설책, 큰 글씨 책까지 해서, 그리고 또 음성 대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필담 도구까지, 흑판까지 해서 좀 모두가 함께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일단 전시장에 들어가면 바닥에 그려진 그 레몬색의 커다란 전시 동선부터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관람을 하면 되는지 이 화살표를 크게 표시해서 전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시력인들도 충분히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요. 네. 또 전시장 시작 부분에 모두를 위한 관람 지원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에는 생맹, 색약인 분들을 위한 보정 안경도 있고요. 또 돋보기도 있고 또 소음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도 있고요. 또 점자 안내물, 쉬운 해설책, 큰 글씨책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2: 네. 네. 자, 전시를 본격적으로 이제 관람을 해볼까요?
0: 네, 전시는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파트가 기억으로 그리기입니다. 보통 눈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영희 작가는 마음으로 보고 기억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분이 중도에 실명을 하시면 지금은 10cm 거리에서 이 물감색이 겨우 보이는 상태지만 그림만으로도 그 풍경의 분위기가 상상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 소개를 직접 들어보실까요?
3: 이거는 제가 1950년대에 충남 서산 할머니 집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심으신 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항상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칸나꽃과 접시꽃이 좋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칸나꽃, 접시꽃을 제일 앞에 두고 그렸죠.
4: 색감이 엄청 화려해요. 분홍색, 초록색, 빨간색.
3: 그 꽃이 가진 색깔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네. 이걸 칠할 때마다 저도 반해요. 꽃색이 예뻐서.
4: 네. 네, 여름 냇가는 보기만 해도 그래요? 시원해지네요. 네.
3: 제가 이런 냇가 근처에 살고 있어요. 거길 제가 저녁 때면 항상 걷거든요. 근데 걸을 때마다 여기 이 외갈이 한 마리가 언제나 혼자 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잘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자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외갈이 그림을 몇 개 그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뻐. 목이 길어가지고 널따란 그런 풀이 많이 나는 냇가. 거기에 외가리. 이거는 강화도의 어떤 유적지에 가니까 대돌에 딱 신발 두 개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 가져왔는데 제 생각에 엄마 아빠가 사랑방에서 얘들아 책 읽자 그래서 두 자녀가 들어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토이도 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사랑방 둘레에 예쁜 꽃들이 향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향기와 꽃의 향기가 어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는 게 이 그림이에요.
4: 작가님이 어떤 바람이 좀 들어가 있는
3: 맞아,
4: 거네요.
3: 맞아요.
4: 신발만 봐도 화목한 가정의 느낌이
3: 네,
4: 예, 느껴져요.
3: 저기 저 보이 신발은 막 엄마 아빠 들어오라니까 놀다 말고 안마를 입고서 차버리고 들었잖아요.
4: 그러네요. 신발이 네. 약간 어긋나 있네요.
3: 이제 그런 게 제 상상이죠.
0: 네, 사실 시각장애 작가의 작품이지만 도슨트를 할 때는 처음부터 시각장애 작가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듣고 어떻게 감상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림이 아름답고 특히 그 색이 다채롭다라는 평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 시각장애 작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2: 그러니까
0: 결국에
2: 네.
0: 눈이 잘 보여야지 그릴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편견이라는 거라는 거죠. 네.
2: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면 네. 그 정서가 느껴지는데 네. 굉장히 행복한 느낌이 들어요.
0: 맞아요. 네. 밝은 느낌이 맞아요. 들었을 텐데요. 네. 이 그림에 표현되는 그 색감이 너무 예뻐서 작가님 본인이 그리면서도 그 색감에 반한다고 했거든요.
2: 어머, 내가 네. 했지만 너무 아름다워.
0: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네. 너무 행복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 감정이 잘 표현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또 서로에게 감동을 주면서 이 마음을 가까이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3: 사실 저 빼놓고 두 분이 너무나 유명한 정말 예술가이신 작가님들이세요. 제가 어떻게 여기 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린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 제가 그리는 그림은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누가 소개를 한 것도 아니고 여기 이 기관에서 이 그림을 뽑아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이상해요. 이 제목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그 터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교통할 수 있는 지점? 어떤 종교도 아니고 어떤 인종도 아니고 모든 차별을 넘어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서로 마음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두 분의 전시에서도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큰 예술가들과 내 그림이 어떻게 전시가 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 아, 네.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파트는 손끝으로 듣기인데요.
2: 손끝으로 듣기. 듣기.
0: 네, 흔히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눈으로 듣기도 하고 피부로 듣기도 하고 또 다른 감각으로 듣기 때문에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건 또 일종의 편견인 거죠. 그래서 이런 편견을 깨는 작가, 온기를 전하는 작가의 작품을 감상해 보시죠.
1: 김은정 작가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리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아주 절망감에 빠지셨죠. 아주 적막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데 우연히 부드러운 천을 만지시다가 위로를 느끼셨대요.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조소를 전공하신 작가님인데요. 보청기를 착용하시면서 조소를 하기 위해서 커다란 소음이 나는 것은 아주 불가피한데 그렇게 작업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너무 그 소리가 크기 때문에 소음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위로받았던 그 부드러웠던 천 이것을 가지고 설치 미술로 분야를 전환해서 작업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한테는 청각 장애가 새로운 분야로 옮기시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단순하게 나한테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작가님들한테는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지금 전시 중인 이 작품들은요, 털실로 동글동글한 이렇게 입체적인 그런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딱 봤을 때 아주 아름다운 색깔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털실이 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은 본인이 처음에 귀를 비록 못 듣게 됐지만 부드러운 천을 통해서 털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셨던 것처럼 조그만한 이 원형의 동글동글한 형태들이 온기가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셨대요. 온기가 마치 증폭되는 듯한 느낌을 보여줘서 보는 이로 하여금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김은정 작가님은 청각장애 작가 이렇게 부르지 말고 온기를 전하는 작가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2: 오, 멋진데요.
0: 털질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들잖아요. 아,
2: 저는 처음에 네. 이제 제가 궁금했잖아요. 리포터님한테 네.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진짜네요. 네, 온기를 전하는 작가.
0: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앞서 만나본 한영희 작가도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았는데 실명을 하고 나서 화가가 됐고요. 또 김은정 작가도 청각장애인이 되면서 이 설치 미술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장애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작가들의 활동에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는 몸으로 보기인데
2: 몸으로 보기?
0: 네, 흔히 눈으로 또 본다고 하지만 몸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 와,
0: 네.
2: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0: 그러니까 예. 보통 전시물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되잖아요. 네, 세 번째 파트에 있는 이 조각들은 비장애인 김채린 작가의 작품들이고요. 마음껏 만지고 온도를 느껴보고 또 소리로 들어보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2: 한마디로 이제 온몸을 활용해서
0: 네.

0: 껴안아도 되는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작품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어서요. 작품 제목도 끌어안는 조각, 뭐 팔베개, 만져질 조각 이런 제목들이었습니다.
2: 여기는 끌어안는 조각이고요. 이 작품은 촉각, 그리고 청각, 시각을 다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이 원형의 부드러운 부분을 만지면요. 따뜻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바로 이 안에 발열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위에 귀를 가만히 이렇게 대면은 이 안에서 소리가 들리고 파동이 느껴집니다. 진동이 느껴지시죠. 소리로 인한 파동인데요. 그래서 김채린 작가님은 이렇게 소통하는 조각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작품이 단순한 물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만지고 끌어안고 들어봤을 때 이 작품은 나와 소통했던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 오늘 만약에 다녀가신 분이 한 30명 되신다. 그러면 이 30명의 온기가 다 이 작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스토리가 다 축적되어 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팔백의 스스로의 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온폭하게 패인 곳이 있죠.
0: 네.
2: 여기다가 이렇게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시고 팔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대보시고 그래서 조각과 내 몸이 소통하는 네, 그런 작품입니다.
0: 네, 그러니까 그냥 보면 뭐 물건이지만 그러니까 작품이지만 끌어안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나와 소통했던 어떤 인격체가 되는 거죠. 네.
1: 와. 섬뜩하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0: 네. 네.
1: 아, 그러니까 뭐 모두가 그야말로 네. 진짜 모두가 감상할 수 있는 전시여서 굉장히 즐겁고 또 색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궁금한 게 관람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0: 아, 네. 네. 일단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전시가 있구나 하는 새로움을 느꼈고요. 작품을 통해서 작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렸다면 전시의 의도를 잘 느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관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3: 장애인분들 저희가 사실 공감을 잘 많이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공감을 해주고 그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된
0: 가장 좀 마음에 갔던 작품은 뭐가 있을까요?
3: 이 털실 작품인데요. 여러 가지 털실들처럼 서로를 좀 보듬어 두고 따뜻함을 서로에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이 작품은 시각장애인 분이 그리셨다고 들었는데 되게 잘 그리셔가지고 네. 놀랐습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도우면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시각이 이제 좀 잘 안 보이시거나 청각이 안 좋으시거나 했을 때 계속 이렇게 미술 작품을 하신다는 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미술이라는 게 이렇게 보기만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촉각이나 이렇게 함께 전시 작품을 만져보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게
0: 이분들의 그런 열정도 아마 느끼셨을 것 같고
4: 분명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작품을 만드시는 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만지는 조각을 처음 봐서 원래 미술관 오면 진짜 라인 그려놓고 더 다가가지 마세요 해놓는데 이게 따뜻함도 느껴지고 소리도 느껴지고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완전한 그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5: 저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딱히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반성을 해보게 됐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작가님이 그린 그림이라던가 귀가 안 들리시는 작가님이 손끝으로 느낀 어떤 감각으로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정말 다양할 수 있고 그 방식에 따라서 사람마다의 세상이 서로 다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0: 네. 한편 이번 전시가 감각에 대한 전시이기 때문에 전시장 마지막에는 전시 체험도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그 블라인드 박스에 손을 넣고 어떤 물건이 있는지 맞히는 체험입니다. 무서워요.
1: 네. 네.
0: 눈으로 보지 않고 이 촉감만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 의존했던 감각은 쓰지 않고 미처 쓰지 않던 감각은 써보고 이런 감각의 유연함, 감각의 다양성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1: 26일?
0: 네, 그 이후에는 네. 다른 전시들이 이어지는데 자세한 내용 또 들어보시죠.
2: 이제 8월 4일부터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랑 함께

0: 발달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미술 작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총 9분하고 함께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주 동안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부터 그리고 12주 동안 이제 세 분의 작가님과 또 이제는 위하는 방법 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김경숙 작가님 그리고 비장애 작가님이시지만 모두가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또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활동하시는 유수지 작가님, 유리 작가님 이렇게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영상물로 신수황 작가, 신현채 작가가 계신데 이제 발달장애를 좀 가지고 계신 신현채 작가님이 함께 하신 좀 서로 어떻게 위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도울 때 단순히 내가 돕는다라고 생각하고 내 입장으로 생각해서 도울 때가 많아요. 그분이 사실 원치 않는데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하시는 말을 끝까지 들어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잘라서 내 생각 편의대로 인식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 파트 제목은 재밌어요. 뭐 끝까지 듣기, 먼저 물어보기, 그리고 나란히 서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해야 되는지 존중으로 위하는 방법도 이제 마지막으로 펼쳐집니다.
1: 네, 2회차 전시는 바라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드로잉 존을 만들어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도 그려보고 꽃병도 그려보고 오래 보면서 그려보는 체험을 할 겁니다.
2: 네. 직접 그리는
1: 그려보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3회차 전시 때는 그 위하는 방법이 주제이기 때문에
2: 위하는 방법?
1: 네, 네. 이때는 앞으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다짐을 할지 이 제스처로 해보고 그걸 또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어보는 체험도 진행할 거예요. 라고 합니다.
2: 말 없이.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풀이 전시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 26일까지입니다. 네.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 서로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방법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숙진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자, 끝곡으로 이승열의 나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싱글들이 커플을 얄미워할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자기 짝꿍들 신나게 흉보다가 상대가 아이 정말 안되겠네 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그때 되레 버럭 할 때라고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 뭐라고 하지 말라면서요. 싱글을 앞에 앉혀두고 혼자가 편하다는 둥 혼자가 좋다는 둥 말을 하면서 정작 커플이 꽁냥꽁냥 할 때면 아주 눈꼴 사납다고 다는데 커플이 되면 왜 이리 변덕이 심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가 좋다고 하는 걸까요? 둘 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환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문세의 솔로 예찬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우리 남편 일에서 너무 힘들다. 우리 아내 절에서 너무 답답하다. 혹은 날 이렇게 투덜

가서 좋은 것들을 자랑해 보자고요. 여행 가서는 자연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좋고, 영화 볼 땐 영화에 집중할 수 있으니 좋고, 뭐든지 집중할 수 있으니 싸울 일은 없다고 말이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찾아가겠습니다. 심신의 발라드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이어서 엄혜영님께서 듣고 싶다고 한 노래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두 곡 이어드립니다.

박심진의 그대 슬픔까지 사랑해, 그리고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함께 하셨습니다. 어미영님 잘 들으셨겠죠? 조정수님께서 아침부터 에어컨 틀어놓고 회사 탈의실에서 누워서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들 행복하길, 이란 사연 주셨고요. 문희관님께서는 커피향처럼 좋은 시간, 여유로운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말 주셨습니다. 조정수님, 문희관님 두 분도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박용자님께서는 지난 시절의 노래들 원적산 둘레길 돌다가 나무 그늘에서 들으니 더욱 좋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원적산이 어디에 있나고 봤더니 경기도 이천에 있는 산 맞죠 박용자님? 네. 나무 그늘에서 함께 하셨던 박용자님 많이 좋으셨나봐요. 오늘 전해드리는 곡들도 우리 애청자 박용자님 마음에 쏙 들면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 다시 만나죠. 싸이 예술이야, 이어서 지드래곤입니다. 삐딱하게.

0: Hey yo, you wanna dance?
1: 염소뿔도 녹는다는 속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오늘 절기상 대서의 더위 때문에 생긴 말인데요. 중복더위에 해당하는 대서, 예로부터 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때였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이 더위를 피해 피서를 떠나고 그러면서 이열치열이라고 뜨거운 음식을 먹는 분도 계셨죠.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그 두 가지를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여행은 떠나지만 결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않고 맞서는 젊은이들의 노래들로 함께 할 거거든요. 시원한 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노래들 오늘 함께 즐겨보시죠. 먼저 제목만으로도 뜨거운 노래, 이용의 태양의 저편입니다. 1983년에 나온 곡이고요. 같은 앨범에서는 번안곡 사랑과 행복 그리고 이별이 큰 히트를 쳤죠. 태양의 저편은 잊혀진 계절로 이용을 당대 최고 인기 가수인 조용필까지 꺾고 올해의 가수로 만든 이범희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도시 젊은이들에게 흙냄새도 맡고 풀냄새를 맡을 수 있는 태양의 저편, 마음의 고향으로 떠나자고 권하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정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져서 몸이 들썩들썩했던 걸 기억합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1997년엔 태양의 저편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젊은이들을 떠나게 만든 노래가 나왔습니다. 바로 클론의 도시 탈출이죠. 답답한 빌딩 숲과 일상을 벗어나서 탁 트인 바다로 떠나자는 유쾌하고 시원한 노랫말이 진짜로 모든 걸 다 던지고 떠나고 싶게 만드는 노래죠. 여기에 우리 마음을 더욱 움직인 것은 강렬한 유로댄스 비트와 시원시원한 두 사람의 가창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클론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청량하고 직관적 퍼포먼스가 통쾌한 해방감을 선사했었거든요. 자,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이용의 태양의 저편, 이어서 클론입니다. 도시 탈출.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뜨거운 태양과 맞짱 뜨는 노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수 이은미의 백밴드 출신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2010년에 발표됐고요. 상큼하고 청량한 애시드 재즈풍의 명곡입니다. 싱그러운 햇살을 받으며 연인과 단둘이 드라이브를 떠나는 설렘을 달콤한 초콜릿에 비유했고요. 텅텅 튀는 그루브한 리듬과 상큼한 보컬 멜로디가 듣는 것만으로도 도심을 벗어난 듯한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 곡은 발표된 해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슈퍼스타 K2에서 김지수가 기타 치며 노래하는 장면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원곡이 이른바 차트 역주행을 했죠. 그 후 김지수도 어쿠스틱하게 편곡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드릴 노래는 2003년에 나온 서연의 여름 안에서입니다. 여름 안에서 듀스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이죠. 원곡의 힙합 비트와 소울풀한 느낌 대신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수 서연의 맑고 청량한 보컬과 톡톡 튀는 하우스 리듬을 입혀서 시원하고 발랄한 매력을 담았습니다. 발표 당시 이 곡은 음악 프로그램 상위권과 미니홈피 배경음악을 휩쓸었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고요. 원곡까지도 소환해내는 역할로 톡톡히 했죠. 상큼한 댄스 팝 스타일로 재해석된 여름 안에서 오늘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이어서 서연입니다. 여름 안에서.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오늘 뜨거운 태양과 맞서는 젊음의 노래들과 함께했습니다. 이용의 태양의 저편, 클론의 도시 탈출, 모이다 밴드의 초콜릿 드라이브, 그리고 서연의 여름 안에서까지 띄워드렸는데요. 여러분, 열정의 여름 노래 듣고 좀 시원해지셨나요? 아니면 더워지셨나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홍수철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넘어갑니다. 철없던 사랑.

0: 한동안 곁에 둘 것만 같은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키기 쉬운 약속도 분명히 있고 네.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있는데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 어려운 약속은 뭘까요?
1: 이 운동 가는 약속 너무 어렵죠. 지키기 네, 어려워요. 네. 아니, 30년 해오셨는데
0: 솔직히 말하면요
1: 네.
0: 매일이 어렵습니다.
1: 정말요. 매일매일이요. 네. 그 매일매일을 극복하고 가시는 거였군요. 저는 정말 그 이제 운동 약속을 이제 스케줄링을 해놓고도 그 한 30분 전까지도 취소할까 말까 이 생각을 하면서 매일 가고 있습니다.
0: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1: 네. 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거군요.
1: 네, 오늘은 NCT 127의 2018년에 발표된 첫 정규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이 SM 소속 보이 그룹이죠. 이 NCT라는 그룹, 24인조 그룹의 서브 그룹이고요. 여기서 127이라는 숫자가 서울의 경도를 또 의미하는 숫자라고 해요.
0: 아마 우리 대한민국 인기가요 팬들 중에 상당수는 NCT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근데 뭐 유닛도 많고 그래서 네. 얼굴 방송할 때도 많이 안 하잖아요. 네.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예. 저희들도 어렵고요. 정말 이 K-POP의 본거지인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K-POP을 전 세계로 알리 이런 서울 중심으로 결성된 그룹이 NCT 12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첫 정규 앨범 제목은 레귤러 일레귤러라는 제목으로 이제 네. 현실과 꿈 이 두 세계를 하나의 서사로 엮어낸 그런 앨범인데요. 앨범의 전반부가 현실을 담당하고 있고요. 후반부가 이제 꿈의 세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들어볼 수록곡은 My Pen이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11곡이 수록된 앨범에서 7번째 트랙이어서 이 곡은 어떻게 보면 좀 꿈의 세계 후반부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몽환적이어서 꿈처럼 들리는데 가사가 이상하리만치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제 가끔 저희가 길을 가다 보면 썬텐 짙게 된 그런 벤 차량을 보면 저 안에 어떤 연예인이 탔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
0: 그렇죠.
1: 바로 그 벤 속에서 이 NCT 멤버들이 뭘 하고 있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 마이 벤이라는 곡에서 솔직하게 풀어내고 있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 가사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함이 좀 느껴져서 저는 좀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화려하지만 이제 또 벤에서 이동하는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좀 지칠 것도 같고 외로울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본인들도 그 벤 안에서 전화할 친구들이 점점 없어지고 너무 외롭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 자동차 안이라는 이 특정한 장소 를 배경으로 이제 아이돌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 이런 고충들을 좀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곡이고요. 아이돌 그룹의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이렇게 멋있는 사운드 그리고 재밌는 가사로 담아낸 곡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추천드리고 싶은 네, 곡입니다.
0: 오늘 타이틀 곡을 계기로 해서 NCT와 좀 더 친해지기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1: 네.
0: NCT 127의 My Band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NCT 127의 My Van.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요즘 NCT 멤버들의 변화가 좀 있던 것 같은데 재정비해서 좋은 무대, 좋은 음악 많이 선보이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남기셔도 됩니다. 오필재님께서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들려주세요. 깜찍한 수연양의 율동이 무지하게 귀엽습니다. 라고 사연과 신청곡 보내셨습니다. 네, 오필재님께서 청하신 바로 그 노래 듣죠. 악뮤입니다. 소문의 낙원.

악뮤가부는 소문의 낙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고 아소토 유니온의 Think About You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요즘 하늘을 나는 드론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던데요. 촬영은 기본이고

교통이나 환경을 감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배송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농촌이나 야외 작업 현장에서는 작업 감독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한낮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살피다가 필요하면 이런 안내방송을 한다고요. 야외 작업을 자제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대서절기입니다. 이름처럼 큰 더위가 오는 시기라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소나기성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많지요. 이맘때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김학래의 노래입니다. 하늘이여.

일주일 정도 살면서 짝짓고 죽어가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매미의 삶을 자신들의 삶에 투영시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겠다. 매미는 과연 기나긴 굼벵이 시절과 짧은 매미 시절을 보내는 자신의 삶을 기구하다고 할까? 매미가 혹시 말을 할 줄 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이 양반들아, 그건 당신들 생각이라고. 우리는 땅속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천적도 피할 수 있고 느긋하게 쉬고 잠도 잘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유쾌하게 날아다니고 짝을 찾을 수 있는 것도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야. 사람들은 대부분 화려한 삶을 원한다. 그래서 굼벵이 시절보다 매미 시절을 좋다고 하고 심지어는 굼벵이를 측은하게 여기기까지 한다. 허나 굼벵이 시절을 거치지 않는 매미가 있을까? 지금 주변엔 굼벵이 시절을 잘 살아온 매미들의 흐뭇한 열창으로 치열하다. 자신의 삶에 순응하고 한생 열심히 살다가 가는 저 매미들에게 인간들은 한수 배워야 할 것이다. 새샘 트리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사랑.

하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 유람, 오늘은 꽃에 담긴 애틋한 전설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꽃, 능소화에 얽힌 전설을 준비했는데요. 능소화는 업신여길 능, 하늘소, 꽃화자를 씁니다. 하늘을 업신여길 만큼 고고하게 피어나는 꽃이죠. 이 꽃은 다른 꽃들처럼 시들면서 꽃잎을 떨구지 않습니다. 가장 붉고 아름다울 때 꽃송이째 툭 떨어집니다. 그 모습이 지조에 있는 선비와 닮았다고 해서 옛날에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는 귀한 꽃이었습니다. 장원급제한 사람의 관모에 꽂아주던 어사화가 바로 이 능소화였지요. 어떤 평민이 제 집에다 이 꽃을 심었다가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나팔처럼 넓게 벌어진 주황색 꽃잎이 초록색 넝쿨과 어우러진 모습이 참 곱지만요. 이 아름다운 꽃에 가슴 아픈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궁궐에 고운 자태의 궁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소화였지요. 어느 날 우연히 어여쁜 소화의 모습에 임금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소화는 임금님과 꿈같은 하룻밤을 보냈고 궁녀에서 단숨에 빈의 자리에 오르게 됐지요. 신분에 걸맞게 궁궐 안쪽에 번듯한 처소도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임금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의 처소를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자의 상감마마 미워요, 남일의 못다한 사랑, 리타 김의 여인의 눈물.

여인의 눈물, 리타김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이미자의 상간마마 미워요, 남일의 못다한 사랑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여름 담장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꽃이죠. 능수화에 얽힌 전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궐 초소에 버려진 듯 홀로 남겨진 소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임금님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감히 먼저 보고 싶다고 전할 수도 없었기에 그저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만한 벗이나 측근도 없었으니 빈의 자리에 올라 화려한 옷을 입었다 한들 허울만 좋을 뿐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만 갔지요. 더구나 궁궐 안에는 임금의 사랑을 갈구하는 수많은 비빈과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룻밤 성원을 입어 빈의 자리에 오른 소아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를 만한 상황이었지요. 결국 아무런 힘이 없는 소아는 다른 후궁들의 등살에 떠밀리다가 궁궐의 가장 깊고 외진 곳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순진한 소아는 이제나 저제나 임금님을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지요. 행여나 임금님이 처소 근처까지 오셨다가 그냥 발길을 돌리시는 건 아닐까 하는 노파심에 소아는 매일같이 담장 옆을 서성이며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근처를 지나가신다면 그 그림자라도 한번 볼까 싶어 담장 너머를 까치발로 내다봤고 덧없는 세월과 함께 그 애틋한 마음을 켜켜이 쌓아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못 잊을 건 정, 이성애의 기다리는 마음,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방주연의 기다리게 해놓고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정원의 못 잊을 건 정, 이성애의 기다리는 마음, 남진의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방주연의 기다리게 해놓고 였습니다. 전설들아 팔도이람, 오늘은 여름꽃 능소화에 얽힌 전설입니다. 오지 않은 임금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소화는 어느 여름날 상사병을 이기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한때 잠시 성원을 입어 빈의 자리에 올랐지만 까마득히 잊혀진 여인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쓸쓸했지요.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소화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곁에 있던 시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잊지 말고 꼭 담장 밑에 묻어다오. 혹시 내일이라도 임금님이 나를 찾아오실지 모르지 않느냐. 시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평생 임금님만 기다린 가엾은 여인을 그녀의 유언대로 처소 담장 아래에 고이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을 때 소화가 묻힌 담장 위로 주황빛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그 꽃은 조금이라도 멀리 밖을 내다보려는 듯 담장 밖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지요. 행여나 들려올지 모를 임금님의 발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듯 나팔처럼 꽃잎을 활짝 벌리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피어난 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덩굴을 뻗어 더 많은 담장을 휘감았고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소화의 넋이 그 꽃이 된 것이라 여겼지요. 지금도 능소화의 꽃말에는 기다림과 그리움이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능소화에 얽힌 전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역시 네 곡인데요. 나훈아의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문주란의 아 그리운 사람아, 이상열의 아마도 빗물이겠지, 개은숙의 기다리는 여심.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78년 7월 26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인류 최초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몸무게 2.6kg의 여자아이가 25일 밤 제왕절개 수술로 출생했다고 영국의 올드햄 병원이 발표했다. 의사들은 산모 레슬리 브라운 부인과 신생아의 건강이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다. 이날 태어난 여아는 자궁 밖에서 수태되어 태어난 최초의 시험관 아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난자를 채취, 시험관 내에서 성숙시켜 수정이 가능한 단계까지 성공했고, 앞으로 연구를 계속 지속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도 시험관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즈 브라운이 태어났을 때 전 세계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생명의 신비가 풀렸다고 환호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가능할 것이라며 부러움과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그로부터 7년 뒤인 1985년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시험관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난임부부 10쌍 중 서너 쌍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출산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며 태어난 최초의 시험관 아기 루이즈 브라운은 이후 아주 건강하게 자랐고 훗날 결혼해서 자연 임신으로 예쁜 아들을 낳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상규의 노래 띄워드리지요. 조약돌.

박상규의 조약돌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이 대서절기인데 보통 중복즈음이 많이 겹쳐서 가장 더울 때지만요. 절기상으로 보면 그 다음 절기가 바로 입추입니다. 아직 여름이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조금 잘 견디면 가을의 조짐도 나타나겠지요. 오늘 하루도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시스터즈의 노래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날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던 옛날엔 어떻게 더위를 식혔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름 피서로 물놀이를 가듯 선비들은 팍죽을 즐겼죠. 채통이 있으니 벌거벗고 물속에 들어갈 순 없고 발만 물에 담가 더위를 쫓은 겁니다. 여름 휴가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피서지 자연 속 여유로운 풍경을 그리면서 시작해볼까요? 윤성원 작곡 강변에서 두들쟁이 탈의 연주입니다.

지독한 무더위에 서류 보기도 짜증이 나. 높은 마루에 처진 발도 시원스레 걷어내고 짬을 내어 옛날 책을 뒤적이며 음미하다 정오 넘겨보던 글을 새로이 바꾸었소. 고목 아래 그늘은 여전히 고요하고 방금 자란 대나무는 아직 제 빛이 아닌데 그대 만나 무궁무진 펼쳐지는 뜻. 처마 그림자 어느새 마루 모퉁이 내려왔네.

조선시대 장유의 시 차운하여 김상사 시길에게 답하다 두 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상사란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시험, 진사시를 통과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유와 김시길은 성균관 동창이었던 건데요. 앞에 시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 맞대고 책을 열람하곤 했지. 그대와 대화하면 무더위 금세 물러났네. 예전엔 친구와 가까이 살면서 더위를 잊을 정도로 즐겁게 보냈는데 이젠 혼자 일하려고 하니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장유는 서류를 치우고 책을 보다가 친구의 편지까지 읽었더니 지난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떠올라 어느새 해질 무렵이 됐습니다. 안현정 작곡, 오교선의 대금연주입니다. 대금독주곡 달 아래 작은 풍경 함께 하시죠.

벚꽃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옛글의 여운을 안고 오규선의 대금 연주로 달 아래 작은 풍경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창 가곡 얼롱 이태백의 김병호의 노래와 예약 연구회 연주 만나보시죠.

남창가곡 얼롱 이태백의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남창가곡이 전한 깊은 울림에 이어서 이번에는 검은고의 묵직한 음색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상규 작곡 검은고 협주곡 제1번 KBS 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정대석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짧고도 섬세한 선율이었죠. 정대석의 검은고와 KBS 국악관현악단이 함께한 검은고 협주곡 제1번 감상하셨습니다.

0: 판소리 수군가에서 용왕은 수궁 신하들을 모아놓고 누가 육지에 가서 자신의 약인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별주부 자라가 자원했는데요. 처음엔 이런 말을 합니다. 해중지 소생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을 하나 그려주사이다. 화상은 초상화입니다. 용왕은 화가인 화공을 불러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화공은 이렇게 합니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수추파 거북연적 오징어로 먹가라. 양두화피를 덥뻑 풀어 단청 채색을 두루뭉치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청홍연은 푸르고 붉은 벼루로 중국 동정호 유리창에서 나는 벼루. 금수추파는 비단처럼 고운 가을 물결. 양두화필은 양쪽에 화필이 달린 붓입니다. 화공이 오징어 먹물로 그리는 토끼는 이런 모습입니다. 천하명산 승지강산에 경계 보던 눈 그리고 두견 앵무지지울제 소리 듣던 귀 그리고 난초, 지초, 온갖 향초 꽃다 먹든 입 그리고 토끼의 얼굴을 그린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사설에선 엄동설한 추위에도 끄떡없는 털, 꽃이 만발한 숲을 펄펄 뛰는 발, 뭉툭한 짧은 꼬리 같은 몸을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중토, 월중토, 화중토 얼풋 그려 아미산월의 발륜토 예서 더할 소냐. 산 속의 토끼, 달 속의 토끼, 그림 속의 토끼에 아미산 위에 뜬 반달 속의 토끼도 다양하게 그렸습니다. 아미산은 중국의 명산으로 시인 이백의 시구에 아미산 토끼가 등장합니다. 그럼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토끼 화상 대목을 정희진의 소리와 정철호의 북반주로 들어보시죠.
1: 충신이로다.
2: 뭐?
1: 주부지 충신이로다. 그러나 우리 수국 충신이 세상 사람의 고기밥이 된다 하니 그 아니 원통이냐. 별주부야 짜우대. 신은 사족이 구비하야 강상의 높이 떠 망복이를 자라와 인간의 봉패는 읍사우나 해중기 소생으로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을 그려주사이다. 그 을랑 그리해라. 화살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경 유리청홍연

덕 확 풀어 당청 제세를 두루무 제한사이 이루어 리그

0: 그리고 그의 난청 눈은 도리도리 어울리는 지한 꽁댕이 몇 덩 좌표는 정산이요 표는 독수인데 아이고 정단의 부부를 당송 이르러 진양유소 달랑달랑 오락가락 홍구주 주어무기란 도끼 선주홍 대월 중태 화중 대월 부크려 아미산월이 많은 주 이어서 더알수냐 나야 담별 주부야 아니에가 가지고 나가더라.
1: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 화상 정희진의 소리와 정철호의 북반주로 만나셨습니다. 이어서 선후배로 인연을 이어온 네 명의 해금 연주자가 결성한 앙상블 서울 해금 솔로이스트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끝과 시작 함께 하시죠.

끝과 시작, 서울 행음 솔로이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조선시대 피서법 가운데 독서가 있습니다. 정조 임금은 책을 읽으면 몸이 지우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생겨 외부의 더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무언가에 온전히 몰입하면 더위마저도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소름의 연주로 이재은 작곡 희락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어렸을 땐 강수량이란 말을 들어도 감이 잘 안 잡혔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죠. 훗날 생맥주 집에 드나들면서 알게 됐죠. 500ml가 어느 정도인지, 3000ml가 얼마나 많은지를 말이죠. 이렇게 뭐든 직접 경험해 봐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별의 아픔도 그렇습니다. 그저 헤어졌다, 이젠 혼자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거리 빵집에서 그녀가 좋아하는 빵 냄새가 풍겨나올 때,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향수의 잔향이 느껴질 때, 그땐 머리가 아닌 마음이 실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장범준의 노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기억 냄새라는 게 있죠. 특정한 향을 맡을 때 과거의 장면과 감정이 함께 떠오르는 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냄새가 감정을 훅 하고 건드리시나요? 엄마 냄새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냄새도 그럴 것 같고 할아버지의 담배 냄새, 뭐 시골집 두엄 냄새 그런 것 중에 또 하나일 텐데 어떤 냄새가 여러분의 정서를 가장 강렬하게 흔들어 놓는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뭐가 있을까요? 문득 언젠가 거리를 걷는데 아주 어렸을 적 학교 앞 분식집 냄새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그 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 주변 풍경으로 바뀌는 듯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냄새라는 게 놀랍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 준비해놨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마련돼 있습니다. 유엔의 파도 이어서 싹쓰리가 부릅니다. 다시 여기 바닷가.

유엔의 파도,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들으셨습니다. 바쁘게 지내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사연인데요. 전은주님께서 2시간 정도 눈 붙이고 이제 일어났어요. 콩님들 모두 식사 잘 하셨죠? 저는 이제 식사와 식사 준비 그리고 출근 준비를 동시에 해봐야겠어요. 오늘 내일이 야간 근무거든요. 이렇게 읽기만 해도 안쓰러워지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전은주님 2시간이면 너무 적게 주무신 것 같은데 모쪼록 컨디션 관리 잘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강혜영님께서는 고용센터에 다녀왔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강혜영님 새로운 일에 도전하시나 봐요. 우리 강혜영님께도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박미님 노디 오늘은 복지관 서포터즈 3기 모집에 지원했는데 16명 뽑는데 40명이 지원 면접을 본대요. 뽑히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강민님 뽑히셨을 것 같은데요. 꼭 뽑히셨을 기원하기 믿습니다. 지금쯤은 결과가 나왔겠죠? 네, 힘내십시오 박민님.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또 사연으로 알려주시고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K-POP의 모든 것에서 다시 만나죠. 장덕의 예예 이어서 무한궤도입니다. 그대에게.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살아가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의 K-POP들과 새롭게 발표된 K-POP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1992년에 발표된 1730의 나의 마음입니다. 1730, 방송인, 배우, 지금은 화가로도 활약 중인 이혜영이 무와 휘루와 함께 활동했던 3인조 혼성그룹이죠. 그룹 이름인 1730은 바로 그 시대의 전성기였던 1730년을 의미한다고 해요. 당시대처럼 풍성하고 독창적인 음악을 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팀 이름을 지었다는데 당시 인터뷰에서 멤버들은 모두 바로 그 음악에 대가 바흐를 좋아한다고 답하기도 했었죠. 오늘 들으실 나의 마음은 이들의 데뷔곡이었고요. 이후 널 바라본 것뿐이라는 노래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음악은 가벼운 댄스 비트 위에 힙합 스타일의 랩과 남녀 보컬이 주고받는 구성이 특징인데요. 지금 들으시면 약간 오글거리는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1730의 나의 마음 한번 들어보시죠. 이 곡과 함께 들으실 노래는 1998년에 나온 5인조 댄스 그룹 오룡비무방의 빗바빠룰라 룰라입니다. 그룹 이름 오룡비무방, 다섯 마리의 용이 춤을 추고 날아다니는 동네라는 뜻인데요. 빗바빠룰라 룰라는 복고풍의 댄스곡입니다. 바람피다 걸리고 군색하게 상황을 모면하려는 남자와 화를 내고 이별을 선언하는 여자의 대립을 코믹하게 그린 곡이죠. 당시 가요계에선 보기 드문 무협 콘셉트과 화려한 아크로바틱 안무를 전면에 내세워 이목을 끌었고요. 왕성히 활동했는데 대중적으로 그리 롱런하진 못했습니다. 이 팀은 데뷔 당시에 김완선이 제작했다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후 김완선은 자신의 홍보를 위해서 이름만 빌려줬을 뿐 기획과 제작은 김완선의 이모인 한백희 매니저가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멤버인 김정현은 그의 아들이었죠. 자, 그럼 지난 시절의 K-POP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730의 나의 마음, 그리고 오룡비무방입니다. 빗바빠 룰라룰라. 룰라.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리메이크 곡들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10년 만에 돌아온 김건모의 노래 어디쯤 가고 있을까부터 소개해드리죠. 김건모는 이전에도 선배 가수들 에드포의 빗속의 여인 또 버님들의 당신만이를 불러 아주 크게 히트시킨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1977년에 가수 전영이 발표한 노래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선택했습니다. 떠나간 이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가슴 시린 애틋함을 담은 노래인데요. 김건모는 그런 스토리를 더욱 애잔하게 그려냈습니다. 아마도 그의 지난 시간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들어선지 노래가 좀 더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데뷔 후 줄곧 피아노 연주를 선보였던 김건모는 이번엔 직접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데 나름 더욱 담백하고 진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들으실 리메이크 곡은 인기 역주행 신화를 쓴 리센네 후속곡인 프리티걸입니다. 원곡은 카라가 불렀죠. 리센네는 중소돌이라 불리는 작은 회사의 걸그룹인데요.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만든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소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발표한 지 2년이나 된 노래 러브 어택을 순위에 역주행시키더니 얼마 전엔 음원 차트 1위에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프리티컬은 단번에 상위권에 진입을 시켰죠. 이 모든 건 멤버들의 노력과 팬들의 성원 덕분이었는데요. 포기할 줄 모르는 리센네의 다음 행보도 기대해보면서 이들이 부르는 프리티컬, 카라의 원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어서 리센네가 부릅니다. 프리티걸.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1730의 나의 마음, 오룡 비무방의 비빠빠 룰라룰라, 김건무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리센의 프리티걸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 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갑니다. 화사의 굿 굿바이, 이어서 이찬혁입니다. 멸종위기 사랑.

0: 누군가를 재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죠. 신세미 언테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느덧 또 금요일이 됐습니다. 네. 주말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뭐 계획 있으세요?
1: 사실 지난 주말 네. 연속 내내 페스티벌을 다녀왔거든요.
0: 어이구, 힘드셨겠네요. 그래.
1: 체력이 이제 많이 소진이 되어서.
0: 그렇다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1: 너무 피곤합니다.
0: 그렇죠.
1: 너무 좋지만 네.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말에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제 목표입니다.
0: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오늘은 은지원이 2007년 10월에 발표한 싱글 앨범 사랑사랑사랑의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은지원이 사집 발매 후에 2년 6개월이라는 꽤 길었던 공백기를 깨고 이제 가요

0: 무대로 돌아왔던 그런 미니 앨범인데요. 예. 이제 본인이 100여 곡 정도를 작업을 해두고 거기서 이제 고르고 고른 20여 곡 중에서 이제 정규 앨범을 준비하다가 아, 그 중에서 네 곡을 먼저 추려서 이 싱글 앨범을 내게 됐다고 합니다. 아, 예. 이 정규 앨범에 담을 곡 중에서 그 중에 미리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었던 곡인 만큼 어떻게 보면 은지원의 자신감이 좀 깃들어 있는 그런 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대중들에게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그런 친근한 모습들이 좀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은지원이 솔로로 그리고 또 특히 힙합 뮤지션으로 홀로 서기 위해서 이제 들였던 많은 노력들이 좀 느껴지는 느껴지는 그런 앨범이고요.
1: 타이틀곡 꽤 많이 알려졌잖아요.
0: 맞아요. 이 아디오스라는 곡은 좀 라틴 스타일의 비트, 귀에 착착 감기는 그런 훅이 있어서 대중들의 귀를 좀 사로잡았다면 오늘 함께 들어볼 수록곡인 딥블루라는 곡은 조금 은지원의 진지한 면모, 약간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곡입니다. 은지원이 이제 프로듀서 키프루트랑 같이 공동으로 작곡한 곡이고요. 이 삭막한 도시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좀 공감할 법한 그런 가사가 녹여져 있고 예. 좀 도시의 밤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 곡인데 이런 사색적인 가사에 맞춰서 은지원이 굉장히 낮게 깔린 그런 보이스를 활용하는데 이 목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인 곡이어서 오늘 함께 들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1: 노래 제목에서부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새별이 피처링한 은지원의 딥블루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0: 감사합니다.

샛별이 피처링한 은지원의 노래 딥블루,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저희 여기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편안하게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박보경님의 사연인데요. 작은 딸내미에게 가끔 반찬을 주는데 얼굴 보면 피곤해 보여요. 하긴 양산에서 초량까지

그러니까 초량 부산 초량 말씀하시는 거겠죠? 경남 양산에서 부산 초량까지 찾아보니까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이 훌쩍 넘게 걸리던데 어후, 힘들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니 힘이 나겠죠? 박부경님 또 박부경님 따님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이소라의 노래 청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아이러니하게도 인상주의자들의 전시라는 조롱어린 기사에서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과 관대함 때문에 생기는 문란함이라고 썼던 것도 이러한 맥락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환기하면 이 수증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예술원이 이 기증을 수락함으로써 프랑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상주의를 인정하는 혁혁한 변화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시작된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에 1966년에 클로드 모네 아들의 기증, 1993년 여성 인상주의 화가인 베르트 모리조 상속자들의 기증 등이 계속되면서 마르모탕 미술관의 인상주의 소장품 목록은 더욱 풍부해진다. 결국 1993년에 이르러 아예 이름을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으로 바꾸었고 현재 인상주의 미술의 핵심 소장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일종의 사설 미술학교가 있었다. 어린 소녀들을 위한 교양 수업 정도가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림에서 왼쪽 선반에 남자의 누드 석고상을 뒤로 돌려놓은 걸 발견하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의자에 앉은 교수를 둘러싸고 설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보인다. 창밖을 내다보며 한눈을 파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작업실 안쪽에는 모델을 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들도 보인다. 물론 모델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다. 이 작품을 그린 작가는 그림 속 교수이자 화가인 아벨드 푸졸의 학생이었다가 부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어서 다음 전시실에서는 베르트 모리조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인상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여성 화가로 항상 소개되는 모리조의 그림을 보며 그녀의 삶을 되짚어보자니 19세기 말이 되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여성 교육의 현실, 화가가 되기 위해서 또 화가가 된 이후에도 활동하기에 어려웠던 사회 환경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베르트 모리조는 1841년에 부유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베르트와 바로 위 언니인 에드마는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해서 부모님은 딸들을 위해 집안의 작업실을 만들어주고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당시 풍경화로 명성을 날리던 카미유 코로가 그들의 스승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결혼을 하고 나면 하던 일은 그만두는 게 당연하던 시절이었다. 에드마는 살롱전에 입선할 만큼 재능이 있었음에도 결혼과 함께 미술을 포기했으나 베르트는 달랐다. 여성이니까 취미로 그림을 그린다는 관습을 거부하고 그녀는 직업으로서 화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에두아르 마네를 만나면서 그 결심은 더욱 굳어졌을 것이다. 베르트 모리조는 1868년에 루브르에서 작품을 모사하는 연습을 하던 중 마네를 처음 만났다. 마네는 이미 혁신적인 그림들을 발표하면서 당시 미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젊은이들에게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다. 마네는 이때부터 1874년까지 약 6년 동안 10점이 넘는 모리조의 초상화를 그린다. 부르주아 가문의 딸은 혼자 외출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기에 베르트가 마네를 위해 모델을 서는 동안에는 어머니가 항상 곁에 있었다고 한다.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은 초상화는 베르트 모리조가 가장 아끼고 항상 곁에 두었던 작품이다. 세로 26cm, 가로 34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화면 속에 검은 드레스를 입은 베르트가 빨간색 벽에 기대 놓은 듯 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검은색과 빨간색의 강력한 대비 위에 하얀 얼굴과 목이 빛을 발한다. 무엇보다 정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듯한 강렬한 눈빛과 꽉 담은 입이
그녀의 성격을

0: 짐작하게 만든다. 마네와 베르트 모리조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가 하는 질문에는 아무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사실 중요하지도 않다. 어찌되었든 1874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모리조는 에두아르 마네의 동생 외젠 마네와 결혼한다. 결혼 후에도 성을 마네로 바꾸지 않고 모리조로 유지하면서 작품 활동을 계속했음은 물론이다. 그녀의 그림에 담긴 풍경이나 인물화에는 여성들의 내밀한 심성이 배어있다. 딸을 출산한 후로는 딸이 커가는 순간순간을 사랑이 넘치는 시선으로 화폭에 담았다. 8번에 걸쳐 개최된 인상주의 전시에도 출산 때문에 불참한 한 회를 제외하고는 7회에 모두 출품하며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미술 움직임에 참여하였다. 베르트 모리조의 작품들은 마치 미완성인 듯 여백을 많이 남겨두는 자유로운 붓질과 신선한 색채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세계를 이룬다. 1885년작 자화상 앞에 서면 화가로서 그녀의 단호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40대 중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그녀가 팔레트를 손에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하지만 마치 검을 들고 있는 투사처럼 느껴진다. 나는 어떤 남자도 여자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건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그들만큼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리조가 남긴 이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만 같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베르트 모리조 가족은 1883년에 마르모탕 미술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4층 저택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했다. 후에 부부별 전시실을 통과해야만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동선이 의아하지만 1966년에 모네의 아들이 대량의 작품을 기증하였고 이를 전시하기 위해 지하 전시장을 별도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이해가 된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참에 수련이 피어있는 연못가에 서 있는 모네의 사진이 맞아주는데 그 위 벽면에 긴 글이 적혀 있다. 놀라운 그림. 대생도 없고 윤곽도 없는 가사 없는 노래 아니면 미술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 설명문도 없는 담긴 일화도 없는 우화도 없는 알레고리도 없는 육체도 없고

주어와 동사가 정연하게 문장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감상과 인상, 감동이 뒤섞인 것이 마치 모네의 수련 그림을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전시실로 들어선다. 수련 작품을 보기 전에 이곳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역사적인 작품을 마주해야 한다. 바로 인상주의라는 명칭을 탄생시킨 작품, 인상 해돋이다. 세로 50cm, 가로 65cm의 크지 않은 그림이다. 1872년에 고향인 르아브르를 찾은 모네가 바닷가 호텔의 2층에서 보이는 해 뜨는 부두의 풍경을 그린 연작 중 하나다. 해안가 가까운 곳에 작은 고기잡이배 두 척이 까만 실루엣으로 그려있고 멀리 증기선들과 기중기가 보이고 높은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나오고 있다.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는 먼 곳은 새벽 안개로 덮여 대기는 회색이고 모든 윤곽이 불분명하다. 그 위에 지금 막 솟아오르는 선명한 태양만이 둥글게 뚜렷하다. 태양 아래로 바다 물결 위에 일렁이는 붉은 빛기둥이 길게 이어지고 하늘은 멀리서부터 붉게 물들며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 모네는 1874년에 동료들과 함께 직접 기획한 그룹전에 이 그림을 출품하였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인상주의를 탄생시킨 바로 그 전시다. 이 전시에서 에르네스트 오시에데가 이 작품을 800프랑에 구입했다. 오시에데는 파리에서 백화점을 운영하며 미술품 수집을 하던 부호였고 모네와는 각별한 사이로 그의 그림을 많이 수집하였다. 그러나 4년 후 파산하면서 경매에 나온 이 그림을 조르주 드 벨리오가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드 벨리오가 다시 구입할 때는 가격이 210프랑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니 지금 들으면 놀라울 뿐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드 벨리오의 딸이 상속받았던 이 작품을 1940년에 마르모탕 미술관에 기증한 것이다. 그 후에도 그림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20세기 들어 아방가르드 미술의 흐름이 도래하면서 인상주의 미술은 이미 과거의 것으로 여겨지던 시기였다. 1950년대에 들어서 인상주의 그림을 다수 소장하고 있던 미국의 수집가들과 미술사가들을 중심으로 인상주의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으면서 그제서야 인상 해돋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이 재발견되었다. 모네는 1840년에 태어나 1926년에 86세로 세상을 떠났다. 파리와 노르망디 바닷가 사이에 있는 지베르니에서 살기 시작한 게 1883년이다. 이곳에서 점차 집을 늘리고 정원을 가꾸었다. 정원은 모네의 큰 관심사였다. 온갖 색의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사시사철 화려하고 풍성하게 유지했다. 지베르니에 정착한 후 10년이 지나면서 땅을 더 사들여 정원을 넓히고 연못을 팠고 일본식 다리를 만들고 수련을 키웠다. 노년의 모네는 1911년과 1914년에 부인과 큰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은 후 거의 칩거하면서 수련, 하늘, 연못, 나무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물의 정원만 그리며 지냈다. 숨을 거두기 전까지 약 30년간 수련을 주제로 300점에 가까운 작품이 이렇게 탄생했다.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8점

의 대형 수련 연작도 말년의 모네가 그려 국가에 기증한 것이다. 자신이 세상을 뜨고 난 후에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1927년에 오랑주리에서 모네의 말기 대작이 공개되었을 때 평단과 대중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말기의 작품들이 시대를 앞서 새로운 경지를 그리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모네가 세상을 뜨자 그의 모든 작품과 자산은 둘째 아들인 미셸에게 상속된다. 1966년 미셸이 사망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지베르니의 집과 작품 일체를 예술원에 기증한다. 이로써 마르모탕 미술관은 모네의 인상 해돋이부터 가장 최후의 작품까지 아우르는 이 세상에서 모네의 작품을 한꺼번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미술관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3년에 미술관은 공식 명칭을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으로 변경했다. 모네라는 이름을 드러냄으로써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미술관임을 만방에 단언하기 위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나는 미술관을 나오며 그렇지만 폴 마르모탕은 지금의 미술관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 라고 자문했다.

귀스타브 모로 미술관. 귀스타브 모로라는 유일한 세상. 언제 처음 귀스타브 모로의 그림을 보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수업 시간에 스쳐보았거나 어떤 책의 도판에서 만났을 것이다. 분명한 건 E.H.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 책은 모로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내가 처음 제대로 본 모로의 그림은 프로메테우스였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사랑에 맞이하는 파리에는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 외에도 무심히 지나치기에는 아쉬운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유리 피라미드를 한 발짝만 벗어나면 파리는 한 예술가의 삶과 시간을 농밀하게 축적해 담아낸 작은 미술관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시죠. 이름난 대형 미술관들이 시대와 사조를 횡단하는 집합적 서사를 보여준다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이 다루는 공간들은 한 작가의 내면과 작업 세계를 밀도 있게 응축해 보여주는 단일한 우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파리 전역에 흩어진 작은 미술관 가운데 숨겨진 보석 같은 일곱 곳을 엄선해 흥미로운 예술 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파리 골목길에 숨어있는 감각적인 작은 미술관 산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라디오 극장 우리는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싫다고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만하겠다고 멈출 수도 없다. 이건 내 인생이니까. 무겁다고 지쳤다고 인생을 버릴 순 없으니까. 신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련을 준다는 말이 너무 싫었다. 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난 시련 따위 없이 살고 싶은데. 그런데 이 시간을 마주하고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그만큼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20대 한복판을 지나며 조금은 알게 되었다.

0: 자, 고개 오른쪽으로 살짝.
1: 오른쪽.
0: 네, 오른쪽. 좋습니다. 오른쪽. 남편분은 조금 더 웃어주세요.
1: 저기요, 사장님, 지금 한 시간째 그냥 자연스럽게 찍어주세요.
0: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1: 네, 네.
0: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한 장 더.
2: 한 장 더요?
1: 자기야, 이러다 밤새겠어. 좀 잘해봐.
2: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0: 네. 이번엔 살짝 손을 잡아주시고요. 손 마주치고.
1: 눈.
2: 아이고, 참.
1: 자기야, 내가 빵 사줄게. 빵 사줄게.
0: 네. 하나, 둘, 빵!
1: 빵!

0: 세상에. 아, 경신대
1: 났어. 아, 무슨 사진을 그렇게 찍냐.
0: 아무튼 나는 빵 하는 순간이 찍혔을 거야.
1: 빵. 좋아? 하고 싶은 거 해서?
0: 그럼. 내 젊은 날 옆지기와 같이 한 이벤트인데 좋지.
1: 얼른 집에 가자. 장모님 힘드시겠다.
0: 응? 빵 안 먹고?
1: 어, 먹고 싶어?
0: 애들 낳고서 둘이 나온 거 처음인데.
1: 아유, 자유가 고팠구나 우리 연수 씨.
0: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바로야. 가자.

0: 아이고, 어서오세요. 제가 뜬 양념총각입니다.
1: 어, 여기가 이렇게 변했다고? 요 앞에 지나다니면서도 난 몰랐네.
2: 그러게. 아, 통닭은 우리 장모님 통닭이 최고인데.
0: 아이, 그럼 내가 장인이다 생각하셔.
1: 어.
0: 아이, 부장이셔, 아니 먹고 가셔.
2: 어, 어떡할까?
1: 아, 먹고 가자.
0: 편하게 가서 앉으시고.
1: 네.
0: 어떻게? 한 마리 드려. 후라이드도 맛있고 양념도 맛있고.
2: 양념 통닭으로 주세요.
0: 양념.
1: 아, 저 그리고요. 맥주도 두 병 주세요.
0: 예, 그래요, 그래요.
1: 자기야. 우리 한 병씩 마시고 들어가서 오늘 밤은

0: 금방 온다. 엄마 금방. 어우야, 아프지? 엄마 금방 와? 119라도 불러야 하나,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아이고, 이제 오네?
1: 저기 왔어요. 알았어.
2: 엄마, 애들 뭐지? 아니, 현이 좀 부탁해, 엄마.
0: 그래. 현이는 탈미랑 같이 있자.
2: 괜찮아.
3: 잠들었네.
2: 이번 수속했어?
3: 병실 바로 배정될 거래.
2: 별일 없겠지?
3: 애들 안 아프면서 큰다잖아.
2: 남 얘기하든 말하지 마. 우리 아이야. 아이한테 고열은 위험하다고. 우리가 조금만 일찍 돌아왔어도.
3: 아직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잖아.
2: 그렇게 감이 없을까? 애가 집에서 아픈데 어떻게 아무 느낌도 없었을까? 아니면 뭔가 예감이 있었는데 내가 무시했던 걸까?
3: 아니,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2: 자기 얼른 집에 가. 엄마 걱정하시겠다.
3: 당신이 들어가. 내가 지킬게.
2: 아니야. 나 엄마 얼굴 보면 무너질 것 같아. 이윤이 옆에도 내가 있어야 되고.
3: 그럼 잠깐 같이 있자. 잘하고 있어. 엄마, 아내 처음인데 잘하고 있다고.
2: 치, 당신은 뭐 안 그런가?
3: 난 서툴지.
2: 나도 엉망진창이야. 매일 후회하고 반성해. 아, 어떻게 이렇게 준비 없이 엄마가 됐을까? 이런 걸 왜 몰랐을까?

0: 아닌가? 아, 서점에서 시간을 너무 보냈네. 이러다 늦겠는데?
1: 에이, 모르겠다. 뛰자!
0: 안녕하세요.
2: 어디 찾아오셨어요?
0: 아르바이트 공고 보고 왔는데요.
2: 아까 전화 주신 분? 아, 이리로 오세요.
0: 네, 저기 갑자기 비가 와서요. 이력서가 좀 젖었는데.
2: 아유, 이력서 이리 주고 가서 피 좀 닦아요.
0: 네.
2: 보자. 이 이력이 너무 없는데 고졸이네요.
0: 아, 네. 근데 곧 대학 입학해요.
2: 학교 다니면서 알바할 수 있겠어요?
0: 학교가 여기서 멀지 않아서요. 그리고 일 받아가서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2: 보자. 교정 일은 해본 적 있어요?
0: 일로 해본 적은 없는데요.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써봐서 좀 알아요.
2: 무슨 글 써봤어요?
0: 소설이요.
2: 아, 소설. 작가 지망생인가 보네.
0: 네.
2: 그럼 서로 며칠 해보고 결정합시다. 그때까지 내가 일당으로 줄게요.
0: 네.
2: 내일부터 나와요. 내일부터.
0: 근데 우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2: 우산?
0: 내일 가져올게요.
2: 찾아볼게요. 잠깐만, 그 비닐 우산이 어디 있나.
3: 아유, 무슨 비가.
2: 왔어, 상철이.

0: 은수, 여기 웬일로?
1: 아, 저...
2: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아니, 우리 알바생인데 아는 사이면 우산 좀 빌려줘. 우산 없어서 못 가고 있었거든. 빌려줘.
3: 아, 우리가 그러고 서로 연락을 안 했구나.
1: 아직도 동호회 활동 하세요?
3: 온라인은 나도 접속 잘 안 하게 되고 오프라인에선 가끔 만나.
1: 아,
3: 그때 내가 네 소설 피드백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1: 아, 왜요? 아주 쓴 약이 되었어요.
3: 사실 나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아우, 되게 잘난 척 했겠지.
1: 저 3월에 대학 입학해요.
3: 어, 그래? 어디?
1: 전문대 문예창작과.
3: 잘했네. 잘했다 진짜. 어? 야, 축하해.
1: 감사합니다.
3: 오늘 이수는 축하 주러 하자. 이야, 술 많이 늘었나 보다.
1: 제가 마셔보니까 주량이 좀 되더라고요.
3: 못 믿겠는데.
1: 어, 아니, 주정뱅이까지는 아니고요.
3: 맞다. 그 친구는 잘 지내나? 그 어릴 적 옆집 살던 오빠 뭐 보고자.
1: 준호요?

0: 했니 이놈의 자식. 삐삐를 사줬으면 쳐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번도 안 와? 그냥 해지할까? 아니 혹시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올릴 수가 있어?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거? 고장났다 생각하니 마음 편하네. 진짜. 어머! 이게 내 말을 알아들었나? 잠깐만. 07734? 어디 보자. 접수. 어디 적어놨는데. 07734. 헬로? 생존 신고하는 거야? 뭐라고 보니까? 아, 담백하게 010. 어? 50? SOS? 어쩌라는 거야? 아니면 이러고 노는 건가? 아, 나 진짜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네. 여보세요?
1: 왜 답이 없냐?
0: 야, 무슨 말인지 따라갈 시간을 줘라 좀. 내가 뭐라고 보내야 되냐?
1: 내가 알려준 거 있잖아. 그 중에 아무거나.
0: SOS는 왜?
1: 심심해서.
0: 심심해? 야, 또 헤어졌냐?
1: 우와, 귀신 같네?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0: 야, 네가 날 찾을 때는 여자한테 차여서 혼자 있을 때지.
1: 아닌데? 가끔 배고플 때나, 어? 혼나고 싶을 때도 네 생각해?
0: 이번엔 며칠이나 만나다 헤어졌냐?
1: 그래도 한 달은 만났다?
0: 짧은 연애 반복하는 거, 그거 너한테 문제 있는 거야.
1: 야,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냐?
0: 아니,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이리저리 맞춰가면서 단맛 쓴맛 다 보면서 지지고 볶는 게 연애인데 단맛만 쏙 빼먹고 버리는 게 너라고.
1: 어찌 모태솔로가 정확하네. 참, 내가 좀 입이 짧잖아.
0: 야, 그만 끊자. 나 알바 갈 시간이야.
1: 야, 지금 몇 시인데 알바야?
0: 지금 새벽 2시. 나 신문 돌려.
1: 야, 정원수, 너 과하게 열심히 산다.
0: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당장 방패하는 청춘도 있다는 거 기억해라.
1: 정은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청춘 다 보내고 서른 살 될 때까지 우리 둘 다 혼자면.
0: 야, 잠깐. 거기까지.
1: 어?
0: 나 이제 나가봐야 돼. 이만 끊어.
1: 야.
0: 정신 차리자. 난 네 보험이 아니야.

0: 네가 정지수야? 이거 누가 전해주라고 하던데? 누가? 몰라?
1: 제가 정지수냐?
2: 언제나 학원 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면 비로소 내 세상이 밝아집니다. 당신은 내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잠들 때 가장 늦게까지 생각하는... 누구지? 누가 이런 걸 보냈을까? 누가 날 보고 있는 건가? 이름도 없이 익명으로 왜 이런 편지를...
3: 아까 그 편지 말이야. 너 그 얘기를 할 때 설레는 것 같던데?
2: 난 좀 무섭기도 해.
3: 왜? 누가 널 좋아하는 게 싫어?
2: 좋아하면 앞에 두고 말하면 되잖아.
3: 대면에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지.
2: 그런 상황이 뭐가 있을까?
3: 거절 당할까 봐. 암튼 너 그 얘기할 때 들뜨고 설레 보였어.
2: 내가?
3: 응.
2: 아닌데.
3: 아닐까? 야, 우리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2: 처음엔 네가 우리 둘째 언니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볼수록 넌 나랑 닮은 것 같아.
3: 어떤 면에서?
2: 생각도 많고 낯도 가리고 외로움도 많이 타고.
3: 둘째 언니는 어떤데?
2: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선 거침없고 호불호가 분명하고 원하는 것은 손에 넣고.
3: 내가 보기엔 그게 너 같은데?
2: 내가?
3: 응.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상대를 보는 거야. 가자, 너 학원 갈 시간이야.
2: 이러고 헤어지면 갑자기 연락 끊기는 거 아니지?
3: 정지수, 나 걱정해주는 거냐? 유일한 친구니 어쩌니 하면서?
2: 어?
3: 귀엽네.
2: 어?

0: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잠들 때 가장 늦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냈을까? 짝사랑이라면 누가?
1: 근데 너 그 편지 얘기할 때 설레는 것 같던데?
0: 내가?

0: 여왕이 들어선 뒤에 우리 신라가 잘된 게 뭐가 있어요?
1: 647년 1월
2: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냐?
3: 털어나시옵니다, 폐하! 여기는 어항 위험하게!
4: 배신자들에겐 용서란 없다! 반란군으로 판단되는 놈은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2: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김우신에게 목숨을 잃게 되면요!

0: 어찌되었느냐?
1: 반란군들이 모두 명활성으로 향하고 있어. 아니요.
0: 명활성.
2: 명활성이란?
3: 명활성. 요즘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데요. 명활성. 저도 처음엔 명활성이 뭔지 잘 몰랐지만 명활성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지금은
2: 경주시 보문 관광단지 근처에 있는 성곽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0: 놈들이 명활성으로 향한다는 건 끝까지 해보겠다는 뜻이다.
2: 일본 침략에 대비해 서라부를 수비하기 위해서 돌로 만들어진 산성인 명활성.
1: 지금 바로 지각하겠어.
0: 아니야. 우선은 이곳 월성의 안정이 시급하다. 폐하부터 찾아.

0: 김장군.
1: 마마, 이제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0: 반란의 수괴가 누구냐?
1: 상대등 비담입니다.
0: 상대등?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등 자리를 내주었는데 끝내 내 등에 총구를 겨누다니.
1: 비담은 처음부터 여왕 즉위를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0: 더 이상 설아버린 왕위를 이어받을 선골 출신의 남자가 없어.
1: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로 승만 공주 마마께서 임명되자 아마도
0: 신라의 왕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피가 더 중요해. 법이 그래, 법이.
2: 오로지 선골 출신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신라.
0: 선골의 피를 타고난 자만이 신라의 왕관을 쓸 수 있다. 피에 물타기는 절대 안 돼.
1: 걱정 마십시오, 마마. 비담은 반드시 제 손으로 체포하겠습니다.
0: 난 나라를 위해 여자로서의 일생을 포기한 사람이야. 신라를 위해 내 모든 걸 내려놨어.

0: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내가 내부총질을 당해야 한단 말이냐. 왜
1: 마마
0: 내 손으로 상대등 비단만 먹을 거냐.
1: 마마 피는 신 김유신의 손에 묻히겠습니다.
0: 아니야, 내 손으로 직접 상대등 비담을.
1: 마마.
0: 아무래도 복수는 그대가.
1: 마마.

0: 그게 무슨 말이야?
1: 월성에 남아있는 첩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임금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0: 김유신의 진압작전에 밀려 명활성의 진을 치고 사태를 살피던 비담과 염정.
2: 원래 그 양반이 약골이었지.
1: 이번 반란으로 많이 놀라셨던 모양이.
2: 가만있어봐. 만약에 임금이 무지개다리를 건너시면 내가 나라의 2인자니까 내가 임금을 대신에 통치권을 물려받아가지고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왕이야. 자연스럽게 무리가 없잖아.
1: 아, 근데 그 지금 임금의 곁에는 그 김유신이 있습니다. 야!
2: 진정. 김유신이 이렇게 빨리 살아버려 입성할 줄이.
1: 그 꼬리 아웃 달린 여우 김유신이 쿠데타의 조짐을 알아채고 그 서랍을 근방에 애들을 짱 박아놨던 게 분명합니다. 아, 그렇지 않고서는.
2: 그렇지.
1: 왜?
2: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렵지.
1: 그렇죠. 하지만 천하의 김유신이라고 해도 대세를 막지는 못할 겁니다.
2: 당연하지. 호락호락 물러날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
1: 예.
2: 김유신의 반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친다.
1: 예.

0: 어, 그래. 좀 어떠신가?
1: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0: 이런 상황에서 배아를 보낼 수는 없네.
1: 저승사자를 먹을 수 있는 인간은 아직은 없습니다.
0: 이런 답답하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1: 길지 않습니다.
0: 이런.
2: 응급한데 참. 그런 와중에 명활성 반란군의 간복식 공격이 이어지고 월성의 정부군 역시 엄포식에 맞대응을 하며 버티는데.
3: 아, 형님! 그냥 융단 폭격으로 끝장 내자고요! 아, 조심해!
0: 조심해! 그래, 마마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 지금은 마마를 지켜야 해!
3: 형님!
0: 안 돼!
2: 선덕여왕이 갑자기 위독해지자 김유신은 잠시 진압의 속도를 늦추는데

0: 고라니들 목이 쉬인 걸 보면 임금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얘기야.
1: 아, 근데 혹시 그 임금이 죽고 김유신이 그 자리를 딱 갖추면 그...
0: 김유신은 말이야, 그 정도로 뻔뻔한 인물은 아니야. 비록 가야의 왕실 출신이지만 출신 성분이 고귀하셔서 명분 없는 일은 못해 그 양반.
1: 권력이 주인을 잃고 낙인구는데 무슨 놈의 명분입니까?
2: 바로 그때.
3: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별이에요.
1: 갑자기 뭐 별이 왜?
0: 야, 별 처음 뭐냐? 별이 뭐?
1: 뭐?

0: 한밤중 밤하늘에 반원을 그리며
1: 샤라랄라 저것은 월성이 아니니?
2: 예, 월성이 틀림없습니다.
0: 반란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월성으로 커다란 별이 쓰러진다.
2: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면?
1: 별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피를 흘린다고 했지.
2: 그렇다면?
1: 임금이야. 임금이 죽을 징조야. 별이 정확히 월성으로 떨어졌어.
2: 하늘이 우리의 편입니다. 폐! 아니, 대감!
1: 자, 모두 발을 구르고 함성을 질러라!
2: 모두 발을 구르고 함성을 질러라!
3: 함성!
1: 아, 그 소리가 임금이 있는 월성까지 들려야 한다.

0: 궁궐마당에 별이 떨어지다니.
1: 뭐 진짜 궁궐마당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떨어지는 별을 보고 군사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0: 이건 지진이 아닌데요?
1: 이거 진짜 지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명활성에 있는 반란군들이 월성에 별이 떨어졌다고 발을 구르면서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대체 반란군의 수가 얼마나 되길래?
1: 글쎄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일이냐? 왜?
2: 안 주무시면 폐하께서 잠시 들라고 하십니다.
1: 나? 나 지금 바쁜데?
2: 그쪽 아니거든요.

0: 이건 지진이 아니야. 명월성의 반란군들이 이제 곧 내가 죽을 거라며 좋아서 발을 구르는 소리야.
1: 제가 24시간 마마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0: 왜 그런 말 있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1: 마마, 기륭은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0: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기륭이다. 그게 운수야. 난 운이 다했어. 내 운수는 끝이야.
1: 기륭은 그것을 부르는 사람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0: 내가 입으로 길을 부르면 길한 일이 생기고 입으로 흉을 부르면 흉한 꼴을 당한단 말이냐?
1: 예. 봉황이나 기린은 길한 동물임에도 봉황이나 기린을 보고도 망한 나라가 있고 접시가 깨지고 엉덩방아를 찢는 꿈을 꾸고도 대박을 터뜨리는 일이 있으니 기륭이란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0: 왠지 설득되고 싶은 마음이구나. 하지만
1: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0: 유신 장군.

0: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유신 장군은 나의 영웅이야.
1: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2: 장군! 장군!
0: 나가보게.
2: 장군!
1: 잠시 후.
3: 원속으로 별이 떨어지는 후 군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 전군이 별이 떨어지는 걸 보진 않았을 게 아니냐.
3: 뭐 전군이 봤는지 뭐 몇 명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별이 떨어지는 걸 목격한 군사들이 소문을 낸 데다가 명월성의 반란군이 막 발을 구르면서 초하는 바람에
1: 연을 준비해라.
3: 예? 연? 아니 그 하늘에 날리는 연 말입니까?
1: 이왕이면 아주 큰 걸로. 대형 아싸가오령 뭐 그런 걸로.
3: 예?

0: 나의 영웅이신 씨, 잘 부탁드려요. 이자요.
1: 하늘에서 연이 내려와요.
2: 이규창.
3: 아, 마마 모시기 너무 힘듭니다. 시녀 김자연.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올여름 휴가철에 찾아가면 좋은 계곡여행지 몇 곳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찾아갈 계곡여행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에 있는 미천골입니다. 미천골은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만큼 건강한 천연림과 계곡을 따라 멋진 자연경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은 캠핑을 하기 위해서 계곡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미천골에서는 지정된 구역에서만 캠핑을 할 수 있습니다. 미천골 자연휴양림 안내소에서 계곡을 따라 3km쯤 가면 철다리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다리 건너편에 제1야행장이 있고요. 제1야행장에서 다시 1.5km쯤 더 올라간 곳에 제2야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천골 가장 깊숙한 곳에는 불바라기 약수터가 있는데요. 불바라기 약수터는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미천골 최상류에 있는 멍해정에서도 4.8km를 더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바라기 약수터는 폭포 절벽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맛보다는 약수터를 직접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약수가 나오는 폭포 절벽은 안전상의 이유로 올라가는 것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천골에 이어 찾아갈 계곡 여행지는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월성계곡입니다. 월성계곡을 찾아가려면 우선 여름 피서지로 유명한 거창 수승대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수승대에서 3km쯤 가면 북상 면사무소 삼거리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져 6km쯤 더 가면 월성 군립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남덕유선 방향으로 5km 이상 이어져 있는 곳이 바로 월성계곡입니다. 월성계곡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용암정, 분설암, 사선대 등과 같은 명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월성계곡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사선대는 4명의 신선이 바둑을 두던 곳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는데요. 커다란 자연석 4개가 쌓여있는 모습이 아주 멋집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계곡여행지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 있는 덕산계곡입니다. 장수군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해발 1237m의 장안산을 첫손에 꼽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장안산에서 가장 긴 계곡이 덕산계곡입니다. 덕산계곡은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계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적한 계곡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덕산계곡의 명성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덕산계곡은 방화동 자연휴양림과 덕산제 방향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곡 여행을 제대로 즐기려면 장안산 주차장에 있는 덕산제를 출발해서 방화폭포까지 갔다가 다시 덕산제로 돌아오는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코스에는 계곡을 따라 안전한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걷기에 좋고요. 무엇보다 안전하게 계곡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덕산계곡의 명소로는 인공폭포인 방화폭포, 용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는 두 개의 용소가 있습니다. 덕산계곡의 장점은 잠시 한눈을 팔 시간도 주지 않을 정도로 풍광이 아름답다는 점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올여름 휴가철에 찾아가면 좋은 계곡 여행지 몇 곳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김인부 씨 장일남 곡 기다리는 마음을 바리톤 김성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허리 통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은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디스크가 자리를 벗어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에서도 허리 통증은 나타납니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까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욕창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창의 증상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욕창의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신촌블루스의 아쉬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탈출증은 허리 통증으로 인한 불편이 크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증상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고려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죠?
1: 예. 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거는 요추는 이제 그 허리의 특정 그 부위고요. 그러니까 네. 아래 허리 부위를 말하고 추간판이라는 건 척추뼈 사이에 있는 둥그란 판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연골이 탈출한 거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정식 의학 명칭으로는 불리우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 하는데 공식 명칭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요추 디스크 탈출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디스크라는 게 그 추간판하고 이제 똑같이 생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추간판에 있는 디스크를 왜 디스크라고 하냐면은 그 디스크라는 게 그 이제 동그랗게 생긴 우리 동전처럼 얇고 동그랗게 생긴 걸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피자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피자 같이 이제 동그란 그 판이고 약간 피자가 거기 푹신푹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척추 뼈 사이에 쿠션 역할 해주는 연골 역할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터지면은 디스크가 이제 터졌다는 거죠.
0: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을 증상으로 하잖아요. 통증의 양상이 어떻습니까?
1: 일단 이제 허리가 몹시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이제 잘못 움직이면 막 그냥 자지러질 정도로 아프시다가 이제 또 어떨 때는 이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그 엉치라고도 하고요. 거길로 좀 우리우리하게 이제 아프다고도 하시고 이제 또 특징적으로 그 신경,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자극되다 보니까 이 뒤 허벅지를 쭉 따르고 종아리로 가면서 이렇게 꼭 전기가 온다는 식으로 저릿저릿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0: 추간판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거죠?
1: 예, 그 추간판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터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이제 그게 터지면서 빠져나오는 건데요. 그 추간판에 보면은 그 속 안에는 물렁물렁거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연골처럼 젤리 같은 성분으로 돼 있고 그 밖이 이제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섬유륜이라고 그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김밥으로 따지면은 거기 밥알이 있고 그 빠져나오지 않게 김밥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듯이 거기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오래 그 쓰다 보면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거기 이제 섬유륜이 찢어져가지고 그 틈새로 이제 그 젤리 같은 그 추간판 성분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유륜이 이제 파열되려면 그게 어느 한순간에 터지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오래된 청바지 해지듯이 그게 이제 헤어지다가 그게 이제 갑자기 탁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성 질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터지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0: 서서히 문제가 되는 동안 통증도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뭐 통증과 저릿한 증상대로 호소한다고 하셨는데요. 가벼운 증상부터 심해질 때까지 증상을 좀 자세히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1: 예, 그 이제 처음에 그 물렁뼈 역할하는 젤리 같은 그 저희 추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이제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수지 방파제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이제 실금들 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터지듯이 그 섬유린에 이제 그 실금같이 조금씩 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은 이제 허리가 조금 이렇게 아프고 자세를 잘못 취하고 하면 이제 그게 더 찢어진 부위가 좀 악화되면서 더 아프기도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괜찮아졌다가 아팠다가 이제 그런 증상이 반복하다가 이제 점점 더 자주 오시죠. 그런 증상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뭐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허리를 잘못 구부러든지 하든지 뭐 좀 무리한

0: 엄격하게 일을 하셨다.
1: 네.
0: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뚝 무너지듯이 그 섬유륜이 이제 찢어지면서 거길로 그 연골, 젤리 같은 성분이 확 터져 나오는. 그러면 이제 허리가 이제 엄청 몹시 아프시죠. 그러면서 막 다리도 찌릿찌릿하게 느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증상이 발전을 합니다.
1: 그럼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 디스크가 손상을 입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무리를 한다든지 좀 오래 앉아있는 게 문제가 될까요?
0: 예, 결국은 추간판의 기능이 역할이 그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1: 네.
0: 척추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압력이 많이 가해지다 보면은 이제 쉽게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추간판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그 동작이 제일 나쁘고 이제 제일 나쁜 동작이 뭐냐면 이제 무거운 물건 드는 게 제일 나쁠 거고요.
1: 네.
0: 이제 그 다음으로 나쁜 게 앉아 있을 때 그 자세로 인해 가지고 추간판에 압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1: 네.
0: 의학적 그 통계로 보면요. 그 보통은 서 있을 때 허리에 더 많이 힘이 추간판에 사이 힘이 가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앉아 있을 때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1: 그렇군요.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확인이 되는 거죠.
0: 예, 그 추간판이 이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라고 했듯이
1: 네.
0: 이제 거기에서 그 탈출이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척추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석 처음에는 높이가 뭐 5cm 정도 있다 오래 깔고 앉아 있으면 이게 좀 줄어들어가지고 납작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추간판 간격이 이제 좁아집니다. 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간격이 좀 좁아져 있는 게 보이면은 이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거를 의심하거나 거기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어가지고 추간판이 많이 닳았다. 이제 그런 걸 의심하고 이제 뭐 그 나온 게 되면 이제 MRI도 찍어보고 그럽니다.
1: 치료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이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에는 시술적 치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0: 예, 그 이제 비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 이런 거를 하는 건 이제 확실하게 비수술적 치료인데
1: 네.
0: 이제 시술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술까지는 보진 않고요. 시술이라는 건 이제 간단하게 주사 같은 걸로 이제 하는 거를 시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그 시술이 약간 더 발달을 해가지고 꼬리뼈로 그 이 그 가느다란 그 카테터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그 추간판이 탈출된 부위를 조금 그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조작까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그 규모로 볼 때 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1: 네.
0: 비수술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의 일부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1: 네. 약이나 물리치료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리치료는 어떤 방법인 거죠?
0: 물리치료는 이제 허리가 아프면은 일단은 그 근육이 뭉치고 이제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이제 그 뭐 고주파나 열치료, 온열치료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그 디스크가 압박돼서 눌려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견인, 이제 땡겨주면은 이제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가 좀 들어가는 걸 기대해가지고 견인요법도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또 이 허리 잡아주고 있는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 해주고 또 근육 강화 운동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료라고 합니다.
1: 뭐 일시적으로 허리가 편해진다는 말도 하지만 꾸준히 받아야 증상 완화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0: 예, 그 디스크라는 병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급성으로 생긴 것보다는 조금씩 그 쌓여가지고 누적돼가지고 생기는 거다 보니까 또 좋아지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좋아지진 않고요. 결국 이제 시간이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치료하다 보면은 급성기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그때 이제 막 자세 조금만 움직여도 막 아프고 한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슬슬 이제 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꾸준히 받으시다 보면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증상이 이제 참을 만하게 거의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1: 근육 강화 운동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운동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0: 그 근육 강화 운동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주변으로 허리 주변으로 혈액 순환도 좀 증가를 하고요. 네. 그 결국은 이제 허리를 이제 잘 잡아주면은 아프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발목 삐었을 때 보조기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채워서 발목 안 움직이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듯이 네. 허리도 일종의 이제 염좌처럼 추간판이 이제 터져 나와가지고 자극하는 거다 보니까 네. 허리를 이렇게 잘 잡아주면은 통증 같은 게 훨씬 덜해지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근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허리 근육이 튼튼하게 잘 잡아주면은 그 디스크 터져 나온 것도 이제 통증 같은 게 이제 많이 완화가 됩니다.
1: 물론 자세도 중요하겠죠?
0: 예. 그 자세가 그 디스크가 이제 훨씬 더 악화되는 자세가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 많이 가고 눌리는 방향으로 잘못 자세를 취하면 이제 그래도 훨씬 더 심할 수가 있고요. 그 압박력이 덜 가는 자세를 취하면 이제 덜 아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세를 잘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견인 치료도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인가요?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0: 예. 견인은 말 그대로 그 몸통 이제 뭐 어깨 쪽이죠. 그러니까 흉부 쪽 잡고 이제 다리 쪽 대서 쭉 당기는 겁니다. 기본 원리는요. 그걸 이제 기계로 해서 이제 좀 당기는 건데요. 당기면 좀 쉬워는 하긴 한데 그게 실제로 이제 빠져 나오거나 이제 터져 나온 디스크가 이제 다시 들어간다고까지 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압박에 의해서 터진 거니까 견인을 해가지고 압박력을 감소시키면 좀 증상이 호전되는 거는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는 견인 치료 같은 걸 좀 하시라고 합니다.
1: 주사 치료는 어떨까요?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도 하던데요. 신경 치료로 보면 될까요?
0: 예, 그 신경 치료인데요. 그 주사에게는 그 진통 마취제 같은 진통제하고요. 그다음에 그 소염제, 그 염증. 그러니까 이제 그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건들면 신경이 부어오릅니다. 거기에 우리 옷나무에 옷담을 막 스치면은 이렇게 부어오르듯이 그 탈출된 디스크 성분이 신경에 압박돼서 닿으면은 디스크가 막 이렇게 부어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하고 이제 아프니까 진통제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 탈출된 디스크 주변에다가 그 주사를 놔주면 이제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1: 그럼 상태에 따라서 주사 놓는 위치가 다른가요?
0: 그 이제 디스크가 터져 나온 그 부위에 따라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 척추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까 그 주사 놓는 부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1: 신경 압박이 심할수록 주사 맞는 주기는 짧아질까요? 자주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맞아도 안 된다면서요?
0: 예, 그 신경이 이제 압박이 되면 더 많이 아프실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주사 맞는 횟수가 늘 수가 있는데 그 거기에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너무 자주 맞으시면은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주사를 맞으시다 보면 주사바늘이 이제 결국은 병변 부위를 보고서 직접 놓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라고 생각된 데다 쏘는 거다 보니까 그 혈관이 이제 그 주변 혈관이 터지면서 거의 피 같은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혈관이 터지고 주변 조직이 손상되면 그게 나중에 그 유착이 생기세요. 신경하고. 신경하고 그게 유착이 생기면 그거 자체 때문에도 또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사를 너무 자주 맞지 말고 한 1년에 한 3번 정도 맞으시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1: 수술은 어떨까요? 뭐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다고 하던데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고려되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0: 그 일단은 이제 그 MRI나 이제 찍어 봐가지고요. MRI상에서 탈출의 정도가 엄청 심하고 그게 신경을 확실하게 누르고 있는 그 신호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이제 많이 아파하실 때 이제 MRI상에서는 많이 심한데도 또 환자분 또 무던하셔가지고 증상이 없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로 안 가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도 뭐 이제 좀 지장을 많이 받을

0: 정도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 보통 이제 수술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보존적 치료, 뭐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거를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80-90% 환자분들은 증상이 이제 저절로 좋아지거나 그 디스크가 흡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3에서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보시다가 이제 증상이 계속 남고 일상생활에도 뭐 지장을 줄 정도고 뭐 주무실 때도 불편해,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탈출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좀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또 척추는 수술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위험 때문일까요?
0: 그게 결국은 이제 수술을, 이제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이제 명확하고 MRI상에서도 탈출이 좀 심할 때 해야 되는데 그 디스크가 탈출까지는 되지 않고 조금 이제 볼록 튀어나온 정도, 그 정도 될 때 이제 막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 저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 종기도 이렇게 골물려고 할 때 이제 잘못 자면 그게 오히려 덧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완전히 익었을 때 이제 딱 자르면은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디스크도 설 익은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 이제 막 수술하고 나면 이제 더 아파지고 도지고 이제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은 저거 수술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1: 상태가 너무 심해서 수술이 고려될 때 방법은 다양한가요?
0: 예. 그때 이제 수술 방법이 요새는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내시경으로도 하는 걸로도 많이 하고요. 이제 아니면 구식적으로 뭐 조그맣게 이제 한 3-4cm 그 절개해가지고 고길로 여는 방법. 그 제거,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뭐 현미경 보고서 제거하는 방법.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스크라는 것 자체 수술이 큰 수술이 아니고 또 그것만 확실하게 제거하면은 어떤 수술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결과는 좋습니다.
1: 수술을 해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0: 예,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줘도 거기 이제 속에는 아직도 그 디스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으니까 이제 거기 남아있는 디스크가 또 이렇게 가끔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은 그냥 한번 제거하면은 그거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히려 이제 또 반대쪽에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터져나왔는데 또 시간이 되면 또 왼쪽으로 터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1: 수술 후에도 조심할 부분은 있을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0: 예, 그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디스크가 생겼다는 거는 그 척추뼈 사이에 있는 그 충격 흡수 그 기능을 하는 물렁뼈가 이제 손상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 척추뼈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해서 무거운 거 드는 거 피하시고 허리 잡아주고 있는 근육 강화하는 이제 그런 운동 하면서 이제 또 자세 관리 그런 거 하면서 잘 이제 관리하면서 쓰시면은 이제 큰 무리 없이 이제 지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욕창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있다 보면 욕창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잘 살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욕창은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누워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 봐야 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주로 특히 이제 몸을 이제 스스로 움직이시기 어렵고 또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같은 자세로 이렇게 오래 누워있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신체 구조상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 뭐 엉치, 뼈나 엉덩이, 또 뭐 발 뒤꿈치나 뭐 뒤통수처럼 이렇게 뼈가 툭 튀어나온 부위가 특별히 더 체중에 집중되면서 욕창이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단순히 오래 누워 있는 것만의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누워 계시게 되면서 이제 압력이 많이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이 이제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피부와 또 이제 깊은 조직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전단력이라든지 또 땀이나 소변, 배변 이런 것들이 피부에 계속 습한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든지 또 가지고 계신 어떤 영양 부족이나 혈액 순환 저하 같은 것도 이러한 욕창을 잘 생기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얼만큼 강한 압력이냐에 따라서도 조직 손상이 수시간 이내에도 빨리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다.
0: 등이나 엉덩이도 그렇고요. 압박을 받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걸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압박을 받게 되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중요한 원인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뼈와 또 이렇게 침대 사이에 피부와 근육이 이제 오랫동안 눌려 있게 되면 작은 혈관들이 압박되고 산소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고 또 이제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림프 순환 또 뭐 정맥 순환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이제 또 조직이 손상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혈액 순환 문제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제 압력과 서로 어긋나는 힘 전단력 때문에 세포와 조직 자체가 이제 찌그러지고 변형되는 것 그리고 이제 피부보다 근육이 압력에 더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피부는 조금 붉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안쪽의 근육이라든지 또 지방층 손상이 훨씬 클 수도 있겠습니다. 네.
0: 특히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은 곁에서 잘 살펴야 할 텐데요. 심해지면 궤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진행되면 이제 물집이 생기거나 이제 피부가 벗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생기는데 상처가 이제 심하게 깊어지면은 피하 지방층이나 또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나 힘줄, 또 관절 주변 조직, 뼈까지 노출되는 이제 깊은 궤양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그 욕창이 피부부터 피하 지방층, 근육층, 뼈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피부는 멀쩡해 보여도 깊은 조직 손상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분은 잘 살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참 우리가 밤사이 얼마나 뒤척이고 움직이는지를 생각하면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은 그 자체로도 고통일 텐데요. 욕창이 단순히 피부에 생기는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피부 자체는 외부의 여러 가지 특히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뭐 피부가 이렇게 온전하게 잘 있는 것은 그 감염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창이 이제 피부에 생기는 상처가 일단 생기면은 문제가 매우 커지지만 욕창은 이제 단순한 피부 상처를 넘어서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이나 근육 또 혈관, 림프관, 또 심한 경우에는 뼈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조직 손상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통증을 또 일으키고 또 통증 때문에 환자분이 자세를 바꾸거나 이렇게 앉는 것도 힘들게 되면 또 2차적으로 환자의 활동과 또 재활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계속 상처를 씻고 소독하고 이러한 과정도 또 통증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한번 눌리는 부위는 계속 또 뭐 눕거나 하시면서 잘 눌릴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또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장시간 지속되고 환자의 삶의 질의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0: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뭐 지방, 혈관, 림프관, 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혈관 이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욕창이 이 동맥경화 같은 어떤 혈관 질환을 질환으로부터 또 이제 잘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0: 네.
1: 이제 어떤 동맥경화와 같은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압력, 눌린 부위에 미세 혈관 순환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0: 네.
1: 또 직접 혈관이 없는 부위는 또 혈관 주변으로 또 림프관이 또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다시 순환하는 그러한 순환 조직이 있는데 뼈에 눌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위에 장애가 생기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과 피부가 밀리는 힘이 작은 혈관이 계속 눌리거나 또 속도적으로 피가 잘 안 통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피부가 손상 조직이 손상되는 조직 괴사가 더 진행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치유 과정에서도 원래 혈관이 안 좋으신 말초동맥 질환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혈압이 낮아서 말초 혈액순환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 탈수가 돼 있다든지 또 심부전이 있어서 혈액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는 뭐 혈관 이상과 더불어서 이제 훨씬 짧은 압박에도 심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발 뒤꿈치처럼 우리가 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발초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데 욕창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쪽 부위가 잘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액순환 상태가 문제는 없는지 혈관 상태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감염의 위험도 크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부는 그 외부 세균을 막는 방호막 역할을 해주는데 피부가 벗겨지고 괴사 조직이 생기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특히 신체 부위 중에서는 이제 엉치나 항문 주변의 욕창은 특히 이제 소변이나 대변에 오염되기 쉬워서 상처와 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감염은 이제 피부와 또 피하 조직에 국한된 봉화지염에서 시작해서 이제 근육과 근막층까지 침범할 수 있고 이러한 근막층을 따라서 염증이 또 넓게 빨리 퍼질 수가 있겠고요. 또 뼈로 번지게 되면 골수염이 되게 되는데 이 골수염은 한번 생기면 또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래 또 지속될 수가 있고 또 이런 세균이 결국은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균열증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전신적인 감염이나 염증 반응은 다른 장기의 기능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소적인 감염, 깊은 감염, 그리고 전신적인 감염까지 감염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궤양이 생긴 곳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감염의 위험이 궤양을 더 심하게 하고 그런 건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름과 같은 증상이나 냄새도 심하지 않을까요? 발견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1: 네, 욕창의 상태나 부위에 따라서 말씀하신 고름이나 또 뭐 냄새가 난다든지
0: 네.
1: 또 주변에 붉어지고 또 이렇게 열감 좀 독소적으로 뜨겁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의심할 수가 있는데
0: 네.
1: 그런 부위를 또 이제 직접 이렇게 눌려 있는 부위를 직접 일일이 들쳐서 다 일일이 매번 확인하시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0: 예.
1: 또 문제는 또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전형적인 모습으로 욕창이 또 초기에 발견이 또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욕창이 표면보다 이제 깊은 곳에 더 손상이 클 수도 있고
0: 예.
1: 감염 초기에는 그냥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이제 진물이 조금 늘어나는 것만 보인다.

0: 것이라든지 또 이제 해당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면 통증을 호소하시면 발견할 수 있지만 또 고령자나 또 당뇨병 또 신경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신다든지 또 감염이 생겨도 열이 나거나 뭐 백혈구 수치와 같은 그런 검사 결과 이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일단 상처 변화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뭐 이런 이상적인 냄새나 고름이 없다고 해서 증상이 없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1: 그런 위험으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텐데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위험 신호가 있지 않을까요?
0: 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제 주로 위험한 부위,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 그러니까 뼈가 좀 튀어나온 부위를 특별히 이 피부색 변화가 없는지 잘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직접 보셨을 때 압력을 없앤 뒤에도 계속 붉은색이 남거나 또 피부가 검붉거나 자주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초기 압박 손상을 이제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피부색도 보셔야 되지만 또 해당 부위가 또 특별히 좀 뜨거운 열감이 있거나 아니면 피가 잘 안 통한 이제 차가운 느낌은 없는지 아니면 이렇게 만졌을 때 딱딱해지거나 반대로 이제 물렁물렁하고 축축한 느낌 또 뭐 부어 있거나 아니면 해당 부위에 통증이나 따끔거리는가 같은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미 그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에 이제 물집이나 또 피부가 벗겨졌다든지 또 아니면 진물이 많이 나고 상처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미 진행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좀 이러한 진행 신호가 좀 심한 경우 이제 열감이나 부종이 심하다든지 또 울음이나 악취가 많이 나고 붉은 게 아니라 검게 피부 괴사가 의심된다든지 또 뼈가 이렇게 드러나서 보이거나 또 상처가 계속 진행되고 깊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뭐 고름이나 악취, 피부 괴사까지 이렇게 증상이 심할수록 합병증의 위험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단순 피부 겉이나 피하 조직의 감염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치유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서 그 밑에 있는 근육과 또 근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근육이 괴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고름이 잡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기는 어렵고 그 고름을 직접 빼줘야 되기 때문에 농양이 생긴다든지 또 골수염이나 또 균열증 전신적으로 혈액으로 세균이 감염됐다든지 이런 것까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처가 깊거나 치료 시간이 길어진다 또 이런 경우에는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도 이제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골수염은 사실은 이제 뼈에 염증이 생겼는지는 우리가 참 겉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잘 낫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오래되게 되면 반복적인 입원과 이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뭐 이 상처가 이렇게 아물면서 상처가 낫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나 근육판을 이렇게 이어주는 수술까지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통증이라든지 또 이것으로 인한 이제 수면 장애 또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서 영양 악화 또 아파서 잘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욕창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욕창을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 악순환을 만들면서 좀 전신적인 회복도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1: 괴사가 되면 수술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괴사된 조직은 이제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부 밑에 있는 조직에 어떤 2차적인 감염이나 농양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고 괴사된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하고 채살이 나도록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요즘은 이제 욕창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추가적인 기구들도 많이 나와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적절한 치료와 또 적절한 기구를 이용해서 욕창이 회복될 때까지 병원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1: 약물 치료도 진행이 될 텐데요. 항생제 사용해서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0: 네, 아무래도 항생제는 균을 제거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 가지 부담은 이것이 간이나 콩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또 오래 누워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전신적인 여러 합병증이 이미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이 항생제를 혈관을 통해서 주입을 하든 이제 경구로 투여하든 혈액을 통해서 감염된 부위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혈액 순환 자체가 좋지 않게 되면은 이 약물이 감염된 부위에 충분한 농도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써도 또 해당 감염 부위에 충분히 효과가 없을 수가 있겠고 또 약을 또 오래 쓰다 보면은 또 각 그 세균에 대해서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또 내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상당히 이제 또 장시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국소적인 상처 치료 피부에 2차적인 감염을 막고 재생을 돕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신경 써야 할까요? 체위도 일정 간격으로 바꿔준다거나 뭐 침구류의 위생에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은 체위 변경을 일정 간격으로 수시로 이제 해주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한 곳이 오래 눌려 있지 않도록 압력이 한 곳에 오래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스스로 잘 못 움직이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나 의료진이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꿔줘야 되고 이미 좀 손상된 부위는 가능한 체중에 실리지 않도록 하는 자세나 또 그러한 쿠션 같은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람마다 또 좀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피부 상태라든지 또 전신 건강, 또 사용하시는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딱딱하냐, 아니면 공기를 이용해서 압력을 줄이는, 분산시키는 매트리스를 사용하나, 또 환자의 통증이나 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수면 방해를 또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물론 특수 압력 분산 매트리스나 방석은 또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체위 변경이 이제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체위 변경을 잘 신경 써주시면서 이제 잘 생기는 신체 부위에 이런 욕창 초기 변화 같은 것들이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특히 이제 발 뒤꿈치는 가급적이면 완전히 침대에서 띄워서 이제 압력을 줄인다든지 또 환자를 이렇게 옮길 때는 이렇게 끌어서 옮기게 되면 피부가 이제 어긋나는 전단력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부가 침구에 쏠리지 않도록 잘 환자를 이동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땀이나 소변, 대변 이런 것들로 이제 젖은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부 손상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씻고 이제 충분히 말리고 피부 보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또 감염 위험 때문에 말씀하신 그 침구 위생, 침구는 이제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뭐 작은 물건이나 음식물 이런 것들이 이제 침구에 껴서 피부가 눌리지 않도록 잘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러한 상처의 회복이나 또 면역력 이런 것 또 피부의 어떤 건강, 피부 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1: 네.

0: 영양석 식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수분 공급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욕창의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최성수의 동행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감정이 메마르다의 매는 어이애와 아이애 중에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첫 음절의 모음으로 어이애를 쓰는 메마르다가 맞습니다. 메마르다의 여러 가지 뜻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성격, 생활 같은 데서 느낌이 몹시 무디고 정서가 부족하다를 뜻합니다. 또 남의 물건을 쓱싹 빼돌렸다 해서 싹은 시옷과 쌍시옷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엔 쌍시옷을 쓰는 쓱싹이 맞습니다. 옳지 아니한 일을 슬쩍 얼버무려 해치우는 모양을 뜻하는데 표기 형태와 발음이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여행을 가기에 어중뛴 사이와 어중뗀 사이 가운데 맞는 것은 어중뗀 사이입니다. 어중뗀다는 이도저도 아니어서 어느 것에도 알맞지 아니하다라는 뜻이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어지빠르다가 있습니다. 어지빠르다는 정도가 넘쳐 처져서 어느 한쪽에도 맞지 아니하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퇴근까지 30분 정도 남았지만 일을 새로 시작하기엔 어지빠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이선우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에 입사했을 때는 신체 장애인이 많았고요. 현재는 70% 이상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운영 중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속도는 느리지만 기다려주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요. 비장애인들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일 뿐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에 살고자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인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첫 오프라인 창업 교육 거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기업과 역량 강화센터의 문을 열고 첫 교육 과정을 시작했는데요. 한경국립대학교 평택 캠퍼스에 마련된 이 센터는 예비 창업자부터 초기 창업자까지 창업 교육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동안 직업훈련 시설은 있었지만 창업